0: 식당을 정리한 혼밥 여지도를 곧 내놓을 예정이고요. 전남 여수시는 혼밥 식당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체험비 10,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10월과 11월에 진행하는데요. 쉼표가 필요하다면 지금 떠나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2: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대한민국 2,500만 남성 여러분, 해외에 계신 350만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목요일 남성시대 김일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양희은입니다.

0: 남성시대 가족들 오늘도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하셨죠? 오늘도 날씨는 쾌청할 거랍니다. 오늘이 풀잎 끝에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한로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우리가 이슬과 무척 친하지 말입니다. 우선 아침 이슬 부르신 양희은 씨를 남성시대에서 누님으로 모시고 있고 또 우리 남성시대 가족들이 풀벌레는 아니지만 평소에 이슬을 종종 음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슬도 내리고 날도 차가워질 테지만 가을과 겨울은 우리 남성의 계절 문제없습니다.
1: 이제 날이 더 차가워지면 아들 군대 보낸 부모님들은 걱정이 커지시는데 요즘 병역 특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더라도 운동선수들의 병역 특례를 줄이자 이런 움직임이죠.
0: 그렇습니다. 형님과 아우님들도 이번 아시안게임 지켜보다가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일부 선수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한 것은 아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1: 더더군다나 요즘 20, 30대는 공정에 민감하고 윗세대보다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병역 특례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해왔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서는 모처럼 견해차가 없다고 하네요.
0: 체육 분야와 관련해서는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병역 특례가 주어진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53년 전에 만들어졌대요. 당시에는 국위 선양을 장려하는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세계를 누비며 대한민국을 빛내는 인재가 다양한 분야에 많기도 많은 만큼 당연히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남성시대는 우리 사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올바르고 정당해서 대한민국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중심, 한 주일의 중심,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목요일 아침 남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당진시청, NH농협손해보험, 휴원스글로벌,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빅토스, 음주 후엔 티맵대리, 성원에드피아, 하나증권, 도드람 한돈, 금호타이어, 브람산마의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인공지능 입찰 특허기업 한국비드랩과 함께합니다.
2: 으라차차차!
3: 야하!
2: 고생하는 나를 위해서 양손 만세! 오늘은 손목과 눈을 좀 쉬게 해줄 거예요. 두 팔을 앞으로 뻗고 손가락을 쫙 폈다가 꽉 쥐었다가 다섯 번 해주세요.
3: 예.
2: 쥐었다, 폈다, 폈다, 쥐었다. 그리고 손목을 위아래로 부드럽게 좀 탈탈 털어주시고요.
3: 네.
2: 그리고 손목으로 시계 방향 원 그리기.
3: 오.
2: 네. 반대 방향도 한번 원 그리기. 이제 그 손으로 양쪽 눈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줄게요. 손가락 마디로 눈썹 바로 밑에, 눈썹이 시작 타는 눈썹 머리 바로 밑에를 좀 눌러주시고 관자놀이를 꾹꾹 눌러주시고 시선은 최대한 멀리 봐주시고요. 먼 곳을 보세요. 눈동자를 오른쪽 위, 왼쪽 위 천천히 크게 굴려줍니다. 이경규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돌리는 게 아니라
3: 네.
2: 천천히 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분들은 눈을 잠시 감았다가 확 뜨기. 감았다가 확 뜨고. 네. 휴대폰 컴퓨터 화면 오래 보신 분들 수시로 꼭꼭 해주세요.
3: 네. 자, 그리고 일주일에 단 하루 남성시대 미니랑 문자창도 활짝 열어놨습니다. 문자는 샵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음 주 예고를 미리 드리자면요. 요즘 가을 날씨가 너무 짧아서 이렇게 좋은 날씨 참 짧다고 하니까 아쉽잖아요. 이 좋은 계절을 만끽하고자 여성시대가 선물 창고를 활짝 열어제끼려고 합니다.
2: 우후!
3: 이 좋은 계절, 이 좋은 라디오를 나만 듣기 아깝다 하시는 분들 주변에 여성시대를 널리 많이 소문내주시면 다음 주 그 소문을 듣고 오신 분들 함께 모여서 듣고 계신 분들께 맛있는 간식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아, 뭐라고 소문을 내시면 되나? 일단 MBC 라디오 여성시대 양희은 김일중입니다. 같이 듣자. 한번 들어봐. 들을만할걸? 뭐 이렇게 소문 내주시면 되고요. 소문 듣고 오신 분들은 여성시대 홈페이지 편지 아니고 쪽지 게시판에 누구누구 소개로 왔습니다. 이렇게 사연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소문 내신 분, 듣고 오신 분 양쪽에 모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3: 그리고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모여서 듣고 있다. 마찬가지로 편지 아니고 쪽지 게시판으로 사연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다음 주에 전화드릴게요. 어디서 어떤 일 하시면서 듣고 계신지 통화가 되면 바로 간식으로 회식하실 수 있게 맛있는 거 많이 많이 쏘겠습니다.
2: 이 좋은 계절 여성시대를 같이 듣고 싶은 사람한테 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고 게시판에 흔적도 많이 남겨주세요.
3: 네. 이경훈님이 미니에 남겨주셨네요. 한로라고 바바리 코트 깃 세우고 깔롱지게 출근했는데 아침부터 부장님께서 현장 근무 나가야 된다네요. 아, 이건 멋부림 괜히 했나 봐요 하셨는데, 아, 이렇게 깔롱지고 출근했는데
2: 뭔가 뽑아서 바바리 바바리 좋죠.
3: 근데 이제 현장 근무 가면 아무래도 좀 많이 움직이셔야 되니까.
2: 아, 그렇죠.
3: 네.
2: 혹시나 라카가 있다면 회사 안에 그렇게 뭐 하나 둘 수 있다면 얇은 잠바쯤은 그냥 네. 해두시면 네 바바리 벗고 갈아입으시고 그치. 떠나야죠 현장으로.
1: 그러셔야죠. 아무님 현장에 바바리 코트 기사부터 한번 가세요. 예.
2: 바바리 맨 생각이 나네. 바바리 그럼 왜 이렇게 웃기는 생각이 나죠? 자. 내일 연휴라서 이제 사흘 동안 쉬면서 뭐 할지 보내주신 분들도 많으세요. 박현정님, 오늘도 하늘이 참 예쁘네요. 아이들은 내일 또 공휴일이라고 발걸음 신나게 가고 주변 엄마들과는 또 공휴일 어찌 보내나 하고 있네요.
1: 그렇죠. 이게 쉬는 날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2: 그럼요,
1: 분들이
2: 부담이죠.
1: 종종 계세요.
2: 네.
1: 내일이 한글날이죠. 10월 9일.
2: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쉬는 날입니다. 정다윤님, 또 3일 연휴라니. 지난 연휴엔 3박 4일로 여행을 갔다 와서 이번 연휴 때는 여름옷 정리도 하고 맑은 하늘 보면서 책도 읽어보려고 서점 가는 길입니다. 책을 읽어보려고요.
2: 아우 좋습니다.
1: 멋진 계획.
2: 여행은 한번 했으니까 이제는 좀 집안 정리하고 책도 읽자.
1: 네.
2: 좋습니다.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맛있는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리겠어요.
1: 자, 남성시대의 오늘 첫 번째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의 구영일님이신데요. 22년 차 러너이며 풀코스 기준 14년 차 베테랑 러너인 내 편지는 작년 6월에 방송되었다. 마라톤 붐이 일면서 참가비도 오르고 대회 참가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했던 40대 러너를 기억하실지... 이거 기억납니다.
2: 네, 생각나요. 네.
1: 워낙에 붐이라서 신청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고.
2: 네.
1: 네. 풀코스를 완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에게는 sub-3라는 버킷리스트가 있었다. sub-3는 3시간 이내에, 즉 2시간 59분 59초 안에 풀코스 42.195km를 달리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훈련보다도 체중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sub-3는 다시 태어나면 해보는 걸로 마음속에 저장을 해두었다.
2: 잘하셨어.
1: 그래서 차선책으로 풀코스 10회를 뛰는 춘천 마라톤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기로 하고 2012년부터 출전해 2024년 10월에 10회를 완주했다.
2: 이야.
1: 코로나로 2년이 늦춰졌지만 그래도 40대의 목표를 이루었다. 두 번째 목표는 제주도를 두 발로 한 바퀴 뛰는 것인데 감사하게도 대한 울트라 마라톤 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가 있어 작년 5월에 210km를 31시간 40분에 완주했다. 와, 한반도 횡단도 버킷리스트인데 2018년에 도전했다가 180km 지점에서 기권하고 말았다. 그 후에도 아내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 망설이던 차에 같은 동호회 동갑내기 친구가 작년에는 한반도를 횡단하고 올해는 537km 한반도 종단까지 완주한 것이 아닌가. 그래, 나도 대회 신청과 입금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아내한테 두 번은 없다. 이번 한 번만 응원해달라 라고 읍소했다. 대회에 나가기로 했으니 장거리 운동을 해야 한다. 집에서 가까운 반월 저수지 50km, 한강 야간 달리기 70km, 안양천에서 하기천까지 50km, 의왕에서 송탄까지 42km, 양평에서 여의도까지 70km 등등 주말마다 훈련하고 지인들에게 한반도 횡단

0: 대회에 나간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출전을 취소할 명분도 없게 만들었다. 대단하네.
1: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번 말로 확.
0: 그렇죠. 주변에 공표를 하면.
1: 공표를 하고 나면 취소 못하죠.
0: 지켜야 돼.
1: 예, 지켜야 돼.
0: 아 근데 아내분은 이거 매번 70kg, 42kg 뛰러 나간다.
1: 걱정되실 거 같아요.
0: 예, 예, 예. 너무 늦게 들어오고 하시니까 그 걱정돼서 말리신 거 아닌가. 자, 다시 사연으로. 대회 당일인 목요일 오전 업무를 마치고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출발지인 강화도 창우리 선착장에 도착하니 출전 선수 70명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본인 확인과 서약서를 쓰고 배번과 기념품을 받고 아내와는 일요일에 도착지인 경포대에서 만나기로 하고. 야, 목요일 날 헤어져서 일요일에 다시 만나시는 거야? 와, 인증샷 찍고 쿨하게 헤어졌다. 9월 17일 목요일 17시 정각. 70명의 선수들이 골인 지점에서 푸른 동해바다에 입수할 것을 다짐하고 드디어 출발. 제한시간 65시간. 무박 4일간의 일정 속에는 각 50km마다 컷오프 시간이 정해져 있고 각각의 CP, 체크포인트와 WP, 워터포인트에서 약간의 휴식과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편의점을 이용해야 한다. 초반에는 선두 한 명을 제외하고 6명이 그룹을 이루어 1km당 6분에서 6분 30초 페이스를 유지하며 김포를 향해 달렸다. 애기봉 올라가는 도로에서 잠시 그룹에서 떨어졌지만 평화 누리길 코스에서 재합류해서 가을바람 속을 뛰며 그간 쌓인 걱정과 잡념을 비워낼 수 있었다. 드디어 50km CP에 도착했다. 소요된 시간은 5시간 56분. 같은 클럽 회원이 퇴근하고 응원차 들렀다며 아이스크림도 주고 완주하라고 응원해 주어 감사했다. 이후에는 밤새 걷다가 뛰다가 한강다리 32개를 지나며 아름다운 야경 속에서 새삼 우리나라가 멋있다고 생각했다. 하남 미사 당정뜰에 도착하니 누적 시간은 13시간 18분. 인증샷 남기고 아침밥 먹고 샤워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출발. 150km 지점까지는 남한강 자전거 길이었다. 아침 공기를 가르며 팔당댐의 웅장함도 느끼고 김광석 형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흥얼거리며 뛰었다. 아직 힘도 있고 잠도 오지 않아서 어렵지 않게 150km CP에 도착하니 누적 시간은 22시간 10분. 오후 3시라 배도 많이 고팠는데 메뉴가 하필 베트남 쌀국수였다. 평소에도 즐기지 않을 뿐더러 대회 중에는 향신료와 뜨거운 열기 때문에 입에도 대지 않는 음식이다. 그때 자원봉사하시는 형님이
1: 먹는 만큼 가는 거야. 입에 지금 안 들어가더라도 뭐라도 먹어야 돼.
0: 하며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를 사주셨다. 나는 뛰기 위해 먹었다. 다시 햇빛 아래서는 걷고 그늘에서는 뛰었는데 24시간 넘게 달려온지라 자꾸만 졸렸다.
1: 와.
0: 같이 달려주며 동반주를 하던 친구가 10분만 자고 가라고 해서 어느 폐주유소에서 10분간 잤다. 내가 코까지 골절한다. 나는 나름 잠자리에 예민한 남자인데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기 마련인가 보다. 10분 수면 후 한결 가벼운 몸으로 뛰다 걷다를 반복하다가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10분간 쪽잠을 자고 Z자로 이어지는 고개를 하염없이 올랐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길이 갈 G자처럼 꺾이기를 최소 10회는 넘기고 200km CP에 도착해 물어보니 그 고개가 횡성에서 둔내 사이에 있는 해발 500m 황제 고개라 했다. 200km CP에서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에 잡힌 물집을 제거하고 반창고로 동여매고 발바닥은 근육 테이프로 고정해 고통을 줄이고는 밥 먹고 샤워하고 다시 출발하니 오전 6시. 10시 30분쯤 다행히 목표했던 태기산을 넘어 봉평의 메밀밭을 구경하며 진부를 향해 뛰었다. 아, 봉평까지 가신 거야 이제. 그 국도에서 바이크족의 따봉과 자전거 부대의 파이팅을 받으며 뛰니 지쳐있던 몸에 에너지가 채워지는 듯했다.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 10km를 헤매기도 했지만 오, 앞에서 벌어놓은 시간 덕에

0: 250km를 45시간 6분에 통과할 수 있었다. 때는 토요일 오후 2시. 남은 거리는 약 80km. 남은 시간은 20시간이기 때문에 완주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다음으로 만나는 큰 고개는 대관령인데 대관령 옛길로 가는 길도 만만치 않았다. 낮 시간은 버틸만 했으나 밤이 되니 졸려서 천지분간을 못할 지경이었다. 9월이지만 바람은 초겨울 바람같이 매서웠다.
1: 아, 그랬겠지.
0: 편의점에서 우비를 장만해 입고 바람막이도 입고 그것도 모자라 서바이벌 블랭킷, 은박 담요까지 동여매고 대관령 고갯길을 걸었다. 정상에 도착해 문 닫은 편의점에서 20분간 쪽잠을 자고 마지막 30km를 향해 뛰었다. 대관령 내리막 12km는 2시간 만에 뛰어내려갔다. 이제 경포대까지 12km가 남았는데 도시의 불빛을 보며 걷는 길이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았다. 날이 밝기 전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한반도 횡단은 60시간 48분이라는 드라마를 쓰고 아내와 아들, 딸이 기다리는 고린지로 들어가며 드디어 완주라는 기쁨을 맛보았다. 고린할 때 눈물이라도 나면 창피해서 어쩌나 걱정했는데 막상 고린하고 나니 이제는 잘 수 있겠구나. 그 생각만 들었다. 참가 인원 70명 중에 36명이 완주에 성공했고 나는 36명 중 무려 14번째로 완주했다. 이제는 다음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야 하지만 나는 여러 날이 지난 지금도 기록이 남은 스포츠 시계를 충전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완주보다 빛나는 레이스는 없다. 이상 40대 아저씨의 어설픈 런닝이들은 도전조차 허락되지 않는 한반도 횡단 완주 후기 끝.
1: 야, 진짜 우리가 지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횡단.
0: 야,
1: 이게 우리나라를
0: 맨 왼쪽 서쪽,
1: 맨 왼쪽 서쪽 끝에서
0: 네 서울을
1: 강릉까지.
0: 지나 경기도 지나 강원도 지나
1: 강릉까지
0: 강릉까지 가세요. 동해까지 가신 거예요.
1: 야, 이게
0: 최장 러닝이 325km. 와, 대단해. 이걸 어떻게 이런 버킷리스트를
1: 아니 근데 잠이 고플 정도니 이게 참 보통이 아닌데 이게 체력 싸움이잖아요.
0: 무박 4일
1: 그렇지.
0: 동안 걷고 뛰고를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1: 이거 완전 극기 훈련인데
0: 이런 걸 심지어 대회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네요.
1: 나 이러다가 중간에 진짜 뭐 쓰러지는 분이라도 계시면 어떡하나 겁이 더럭 나네요.
0: 그러니까 평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가셔야겠다.
1: 그렇죠,
0: 진짜.
1: 그렇죠. 예,
0: 무턱대고 그냥 해볼까?
1: 아니야. 그거는 안
0: 돼. 절대 아니죠. 아유, 네.
1: 정윤자님, 먹는 만큼 가는 거야. 명언이네요. 우리에겐 그저 먹는 만큼 찌는 거야인데 말이죠.
0: 그렇죠. 뛰기 위해서 먹어야 돼. 이게 안 들어가겠지만.
1: 먹어야 돼.
0: 정은경님, 저는 사연 듣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러게요. 소개하는 자체만으로도 저도 숨이 찼어요.
1: 그렇죠. 진짜.
0: 비 맞으면서 대관령에서 데자뷰를 느끼며 완주한 기억이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1: 이렇게 도전하시는 하셨어요. 분이 계시네.
0: 6611님.
1: 정말 대단들 하시다. 햄버거 보내드릴게요.
0: 네, 먹는 만큼
1: 가는 거야.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0: 화재가 난 곳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은 시간여행을 떠나 조선시대로 가보겠습니다. 한 530년 전 조선시대 9대왕 성종 때 남성시대의 왕 선배님인 무관 나신걸 형님이 계셨는데요. 이 형님 형수님께 편지도 자주 쓰신 것 같습니다. 당시는 한글이 반포되고 나서 한 45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 우리 형님 편지가 한글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안부를 수없이 전하네. 집에 가서 어머님이랑 아기랑 다 반가이 보고자 했는데 상사인 장수가 못 가게 하시니 결국 못 다녀가네. 이런 서러운 일이 어디 있을꼬. 나는 함경도로 가니 내 낡은 칼과 겹으로 된 철릭을 보내소. 논밭은 다 소작 주고 농사 짓지 마소. 화장품인 분과 바늘을 사서 보내니 어머니와 아기 모시고 잘 계시소. 나는 내년 가을에 나올 거요. 이 편지는 맹시인 형수님 묘에서 발견돼 보물로 정해졌습니다. 조선 18대 임금 현종께서 한 살 위 누나 숙명공주에게 보낸 한글 편지도 유명합니다. 누님, 밤사이에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오늘은 정이 담긴 편지도 못 받아 아쉽게 그지없습니다. 여기 보내는 귤 7개는 정으로 모은 것이니 보잘것없다 하지 마시고 웃으며 잡수십시오. 귤 선물도 주고 남매 사이가 돈독했나 봅니다. 다정하게 편지 잘 쓰기로는요 22대 정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조대왕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외숙모와 누이들에게 꾸준히 한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정조가 8살 원손 시절 외숙모께 보낸 한글 편지는 이렇습니다. 가을바람에 숙모님 몸과 마음이 평안하신지 궁금합니다. 뵌 지가 오래되어 섭섭하고 그리웠는데 어제 편지를 보내주셔서 보고 나니 든든하고 반갑사오며 할아버님께서도 평안하시다니 기쁘옵니다. 어떠십니까? 조선시대 남자들 예의 바르고 낭만적이죠? 내일이 한글날이기도 해서 오늘 남성시대 남자의 물건은 편지 속에 나타난 남자의 뜨거운 그리움을 뽑겠습니다. 우리 남성시대 가족들께서 편지 잘 쓰시는 건 한글 편지 잘 쓰신 조선시대 형님들한테서 물려받은 내림이라니까요. 남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어니언스의 편지 야. 듣고 왔습니다.
1: 진짜 통기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음반이거든요. 오. 이 음반 A면 B면에서 다 히트가 났어요.
0: 그래요?
1: 네. 오, 아주 어니언스. 놀라운 히트를 냈죠. 네.
0: 그 중에 편지를
1: 네,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0: 아 조선 시대에 네. 우리 선조들께서
1: 참 아주, 놀랍죠. 네.
0: 특히 한글로 된 편지를 이렇게 참 주고받으셨다니 멋지네요.
1: 고윤희님 인천에서 직장 생활하시던 우리 아버지 편지가 생각나네요. 명필이셨는데 엄마 이름으로 안 보내고 언니 앞으로 보내셨어요.
0: 또 왜?
1: 왜? 개쩍어서. 아유 그러니까. 참 하여튼 아버지.
0: 아, 아니. 야 엄마 이름으로 딸 이름 앞으로. 참
1: 아이 못 살아.
0: 아 김정환님 예전에도 저렇게 멋진 분들이 계셨다니 옆에 있는 남의 편 자꾸 째려보게 되네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그래 아 예전에는 스마트폰 없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냥 바로바로 뭐 톡으로 그렇지. 문자로 네. 하니까. 네.
1: 정미선님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볼까 생각이 드네요. 가을은 가을인갑다.
0: 하셨습니다.
1: 가을이네 그래. 정말.
0: 그럼에도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 있음에도 또 이렇게 한번 마음 먹고 편지 써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절에. 저희가 햄버거 편지로 보내드릴까요?
1: 햄버거 그려서 편지로. 네. 예.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청주시에서 왔습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이재원님이 주신 사연. 대체 교사는 담당 선생님이 결근할 때 대신 수업을 하는 교사다. 괴산 동인초등학교에 대체 교사를 신청하면서 무척이나 설렜다. 초등학생들의 마음을 엿보며 내 유년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서였다. 중학교에서만 근무해보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커진 듯하다. 게다가 순수한 1, 2학년 돌봄교실 대체 교사란다. 서두르는 습관이 몸에 배

0: 되어 있어 출근 시간 30분 전에 학교 운동장에 도착했다. 아담한 3층 건물로 역사가 깊어 보이는 건물이다. 계단을 올라 현관으로 걸어갔다. 현관문이 잠겨 있다. 초인종을 누르니 내 나이쯤 되는 분이 나와 문을 열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아, 너무 일찍 왔구나 하는 생각에 인사를 하며 대체 교사로 왔다 하니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문을 열어주며 일찍 오셨네요 라고 하며 머리를 극적인다. 그 모습을 보니 숙직을 하며 교사 생활을 했던 아득히 먼 30여 년 전 시절이 떠올라 미소가 지어졌다. 숙직을 하고 집에 가서 아침 먹고 학교에 와서 수업하던 시절이었다. 승용차가 없어 자전거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렸었다. 교실에 들어가 전등을 켜고 이것저것 점검한다. 난쟁이 책상과 걸상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 아이들이 짓궂게 놀았던 흔적이다. 마음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다정함이 슬며시 고개를 든다. 나도 초등학교 다닐 때 저만한 걸상에 앉았을 것이리라 생각을 하며 살며시 걸상에 앉아본다. 엉덩이 한 짝도 걸쳐지지 않고 너무 낮아 뒤로 넘어질 듯하다. 교실을 돌아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긴다. 어떤 아이들을 만나게 될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쿵쾅 쿵쾅 골마루 위를 걸어오는 소리가 난다. 쿵쾅거리는 소리조차 정겹다. 심호흡을 해가면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힌다. 제 시간에 맞춰 한 명 한 명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상하다는 듯 쳐다본다. 처음 보는 할아버지 선생님이라 더 궁금했던 모양이다. 어제 담당 선생님이 새로 다른 선생님이 오신다는 예고를 하지 않은 모양이다. 내가 먼저 인사를 하며 반갑게 맞이했다. 한 명 한 명 들어오더니 옹기종기 모여 제잘거리며 논다. 내가 하는 일은 서로 잘 어울려 놀게 지도하고 각자 다른 하교 시간에 맞춰 보내는 일이다. 8명이 모두 도착했다. 새벽에 일어나 유튜브를 통해 배워두었던 종이 비행기와 종이 배를 접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잘 됐는데 막상 아이들 앞에서는 잘 되지 않는다. 첫 시간인데 아이들이 실망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당황해서 더 그런 것 같다. 하는 수 없이 TV를 켜고 너튜브에서 하는 대로 따라하게 했다. 점심을 먹고 나니 좀 낯이 익어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다. 오후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이 공깃돌을 가져와 자기들끼리 제잘거리며 논다. 재미삼아 나도 끼어들었다. 초등학교 시절 나는 공기놀이를 꽤 잘했다. 손가락 관절이 유연해 손가락이 위로 많이 젖혀졌기 때문이었다. 공깃돌을 손에 잡자 초등학교 시절 함께 공기놀이하던 자혁이 생각이 났다. 안성에 사는 먼 친척 아이인데 초등학교 시절 방학 때마다 우리 옆집에 사는 외할머니 댁으로 놀러와 어울리고는 했다. 볼이 빨갛고 속눈썹이 길어 더 예뻤던 아이였다. 6학년 겨울방학을 마지막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중학생이 되어서까지도 그 아이를 잊지 못하고 끙끙대며 마음 아리를 했다. 얼마나 풋사랑다운 사랑이었나. 미소가 지어진다. 그 아이도 나 때문에 가슴 아리를 했을까? 손주는 몇 명이나 두었을까? 그 아이도 이제 60을 넘긴 할머니가 되어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공기놀이는 내가 들어간 편이 항상 이겼다. 너무 잘해서인지 아이들이 나를 공기선생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공기놀이에서 지자 달리기를 잘한다는 민서가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도전해왔다.
1: 선생님, 저랑 운동장에 나가서 달리기 시합해요. 네? 네? 네?
0: 내가 웃기만 하고 선뜻 대답을 하지 않자 승부욕이 얼마나 강한지 몇 번을 두고 보채됐다. 반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해서 선생님도 질 것이라며 아이들도 부추겼다.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회가 열릴 때마다 릴레이 경기에서 항상 반 대표로 뛰었던 기억이 떠올라 미소가 지어졌다.

0: 그래서 다시 유년의 추억으로 빠져들기로 했다. 운동장으로 나가면서 힘껏 뛰어 이겨야 하나 아니면 일부러 져줘야 하나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1: 고민이죠.
0: 민서가 좋아하게 하려면 져줘야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겨야 하기 때문이었다. 후자를 택하기로 선택했다.
1: 그래, 인생 만만한 거 아니지?
0: 50m를 달리기로 했다. 땅바닥에 금을 긋자 한아이가 나와 구령을 붙였다. 초등학교 시절처럼 긴장이 되지는 않았지만 심장이 쿵쾅거렸다. 여의 땅! 내가 10m쯤 앞서 결승전에 도착해 뒤돌아보니 민서가 되돌아 달려가며 출발선까지 왕복이에요. 그러면서 활짝 웃는다. 너무 재치있고 귀여워서 무승부를 선언했다. 며칠 동안 대체교사로 보낸 그 짧고도 찬란했던 시간은 나이를 한 50살쯤 어리게 만들어 온통 행복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빠뜨렸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구원 같았다. 세상의 온갖 환한 것 중에서도 가장 환한 빛만을 골라 담은 듯한 어린이의 얼굴. 그리고 때묻지 않은 순수한 것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결말을 간직한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마주하며 나는 매일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몰랐다. 지금도 가만히 눈을 감으면 이젠 다시 만나기조차 어려워진 그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하게 어른거린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옷자락을 붙잡던 서현이, 장난기 가득한 눈망울로 나를 보며 배시시 웃던 이유기, 조잘조잘 끊임없이 제잘거리던 도라미, 의젓하게 내 말을 잘 따르던 서진이, 그리고 뛰어놀기를 좋아하던 민서까지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입안에 머금어 보면 마음 한구석이 다시금 몽글몽글해진다. 하지만 아이들이 주었던 천국 같은 행복의 이면에는 늘 마음 무거운 현실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내 개인의 능력이나 일하고자 하는 뜨거운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정식 직원의 상황과 여건에 의해 시작과 끝이 좌우되는 불안정한 존재, 대체 인력의 서글픈 숙명이기도 하다.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나고 조용히 그 12일간의 발자취를 돌아본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나를 아주 잠깐이라도 따뜻한 선생님이라고 느꼈다면 좋았을 것을. 아이들에게, 세상에게 나는 조금이라도 따뜻한 존재가 되어주고 있는지 질문하게 된다. 과연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다음 대체교사 시간이 벌써 기다려진다.
1: 야,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 현직에 계실 때도 선생님이셨는데,
0: 그렇죠?
1: 이제 퇴직 후에는 대체교사로 이렇게 아이들 또 기회가 될 때 가르치고 계신가 봐요.
0: 아니 근데 이 어린이들 초등학교 1, 2학년들을 만나면 진짜 이분 표현대로 나이가 50살쯤 젊어진 것 같은.
1: 그럴 것 같아요.
0: 뭐 50살이 젊어졌다기보다 완전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 같은.
1: 야, 저도 중고등학생을 뭐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저 선생님이 된다면 저도 초등학생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0: 저도요.
1: 아, 그냥 그 해맑은 친구들 그냥 꼬맹이들.
0: 아유, 그 그냥. 목소리 봐. 예. 얼마나 짜랑짜랑해.
1: 그러니까.
0: 네.
1: 아, 공기놀이 졌다고 달리기 잘하는 친구가 그래요. 아, 달리기라도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야, 귀엽네요. 이지환님이요. 아이들도 선생님을 기억할 겁니다. 따뜻한 그 마음이요.
0: 네. 최경란님. 저희 사촌 언니도 대체교사로 근무 중이신데 젊었을 때 교사로 근무했을 때는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지만 지금은 여유도 있고 아이들 보는 재미가 새롭고 행복하대요.
1: 아, 그러시구나.
0: 이런 게 있다.
1: 그치.
0: 일선에서 떠나고 난 후에 그 여유로움이랄까?
1: 그쵸.
0: 네.
1: 이런 기회들이 진짜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0: 그렇죠.
1: 우리 선생님들.
0: 전직 교사들한테.
1: 네, 네.
0: 그럼 훨씬 그 저 뭔가 학교라는 그 울타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네.
1: 그 노하우.
0: 그렇죠. 그
1: 또 인자함. 네. 아, 이런 것들이 더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조만간 뭐 이렇게 여성시대에서 초등학생들 상대로 백일장이나 이런 거 미래의 또 우리의 청취자들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죠? 예, 이렇게 초등학생들과의 또 만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3: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클하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TBX 타고 상품권 타고. 트러클하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7: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6: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7: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6: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7: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6: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7: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6: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7: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공기 세트,
6: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7: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 X,
6: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7: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구영일님께는 해피데이 꾸러미, 이재원님께는 굿라이프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어요.
6: 네, 박진경님께서 아, 일중씨 아이디어 뱅크는 맞는데 투자자가 없는 뱅크인 듯 하셨어요. 어떻게 찾아봐요? 우리 초등학생들하고 할 거면 뭐 우유 회사라든지,
7: 네,
6: 어? 아니면 뭐 스티커 들어있는 건 빵 브랜드 회사라든지.
7: 오, 좋다.
6: 뭐 이렇게 해가지고
7: 어? 오, 기가 막혀.
6: 말은 못해. 말이라는 말은 다 하지.
7: 2995님, 그나저나 몇 주째 백이성 씨를 못 봤는데 오늘은 볼 수 있나요? 보고 싶네요.
6: 아, 그러시죠.

0: 그러니까.
1: 네. 자, 잠시 후 3, 4부에 오랜만에 여자는 모른다 백이성 씨와 함께합니다. 아, 기운 충전할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는 10시 5분에 돌아올 텐데요. 자전거 탄 풍경에 봄을 흐르고 있네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태진입니다. 그동안 렌즈 너머로 세상의 수많은 풍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같은 사물, 같은 풍경이라도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하죠. 우리 일상도 참 닮아있지 않나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루했던 오늘이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고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각도에 달려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하루라면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각도로 일상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매일이 늘 즐거운 소풍이 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TBC.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톡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팀의 대리 팀의 대리
5: 음주 후엔 팀의 대리 음주 후엔 팀의 대리 팀의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미 국채금리가 2002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다시 한번 치솟자 코스피가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제보다 4.78포인트, 0.07% 오른 6,808.68로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 하락 전환하며 현재 6,700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최초로 100조 원이 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도 소폭 오르며 출발했다가 현재는 약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미 10년물 국채금리와 30년물 국채금리가 모두 2002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게 튀어오른 영향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0.24포인트, 0.03% 내린 898.19로 출발해 장 초반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수처 수사 2부는 이전 부지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수원지검 검사 4명을 법정 모욕과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하며 종결했습니다. 고발됐던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공판 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기간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교재가 발간되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국정감사의 좋은 예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제가 국무회의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건데 매일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초중 고교 대상 통일교육 교재인 한반도의 오늘과 통일이 윤석열 정부 기간인 2022년부터 3년 동안 발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차가운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할로이자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 25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최고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7.4도입니다. 정세기입니다. MBC 10시 뉴스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8: 국민연금은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의 ESG 등급을 봅니다. 이왕이면 사회적으로 이로운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려는 취지인데요. 그렇다면 그 수익률은 어떨까요? 우수한 등급인 A등급 기업의 경우 5년간 누적 투자 수익률이 72%에 달했습니다. 반면 등급이 낮은 D등급 기업들은 마이너스 78%의 손해를 냈죠. 즉,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주가 흐름도 좋았다는 뜻입니다. 건실하고 투명한 회사는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기 쉽다는 것. 기업들이 기억해야겠죠.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많이 힘들었지. 잘 못

0: 좋고
1: 잘 모셨어.
0: 어디로?
1: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0: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1: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0: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2: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4: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5: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6: 여보세요. MBC 라디오 남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7: 사흘 후 제 곁을 떠나는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6: 오, 따님이 어디로 떠나시길래. 오늘 사서함 일주인가 모시겠습니다.
8: 희수야, 아빠야, 놀랬지? 드디어 10월 11일 너가 결혼을 해서 아빠 곁을 떠나는구나. 너한테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을 하고 싶어 이렇게 전화기를 들었다. 너 기억나니? 초등학교 입학 후 얼마 안 있어 엄마가 동생 우기 낳으러 병원 갈 때 너 맡길 데가 없어 옆집 친구 민지 집에 갔었잖아. 눈물을 꾹 참고 들어가는 네 모습이 어찌나 대견하면서도 안쓰럽던지. 그때부터 너한테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게 생긴 것 같아. 대학 갈 때, 첫 직장 취직할 때, 그리고 경력사 대기업으로 이직할 때도. 이제는 대호가 있잖아. 그 짐도 좀 나누길 바래. 항상 대호랑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이 결혼이 원만히 성사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두 사돈 네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터져 나오는 눈물을 꾹꾹 참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드는 건가요?
9: 네.
6: 아, 그런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김성진 님께서
9: 네.
6: 따님 지수 씨가
9: 그렇죠.
6: 이제 10월 11일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9: 하여튼 딸이 시집 간다 그러니까 이제 다 컸다 하면서 또 어린 날부터 지금까지의 그 따님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는 거 봐.
6: 네.
9: 그러니까 일중 씨는 나중에 아들 결혼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6: 저게 불안할 것 같습니다.
9: 아들과 딸이 이렇게 다를까요?
6: 그러니까 불안할 것 같아.
9: 야, 참.
6: 아, 그리고 뭐 결혼해서 이제 아빠 곁을 떠난다라는 표현 너무 슬프게 말씀 주셨는데 왜 떠나요? 얼마나 요새는 예, 부모님들과 가깝게 결혼해서도
9: 하기사
6: 잘 지내는데요.
9: 그렇죠. 네.
6: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 사위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9: 아들을 하나 얻었다.
6: 네.
9: 네.
6: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진님의 따님 김지수 씨 결혼 정말 축하하고요. 알콩달콩 대호랑
9: 대호 씨랑
6: 네, 대호 씨랑 재밌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9: 네, 딸의 결혼 축하 음성을 남겨주신 김성진님께는 바삭바삭 치킨에 고소한 피자까지 하나 더 얹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6: 아, 치킨에 피자까지.
9: 치킨 피자.
6: 자, 돌아보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꾼 순간들이 있죠.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순간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나를 만들어준 순간도 좋고요. 인생을 바꿔준 선택이나 뜻밖의 사건들이 있다면 열린 사서함으로 들려주세요. 참여번호 02789-1000, 02789-1004번입니다.
9: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이죠. 으라차차! 우리의 충전맨 백이성 씨 모시고 여자는 모른다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거든요. 미니 켜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6: 남성시대 3, 4부는 유니베라, 고향가구박람회, 해통령 육수하날, 주식회사 하나은행, NH농협손해보험, 음주우연 팀앱 대리, 세정, 안터지는 맥스부탄, 백조싱크, 한국 MSD 캣박스 이브, 모빌코리아 윤활유, 노무법인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샘표식품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 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2: 고인 육수 해통령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에 해통령.
1: 고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에 해통령 육수 하나에
2: 고인 육수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3: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6: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9: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0: 수확량 줄어도?
9: 보장
10: 가격이 내려도?
9: 아이 그럼
10: 보험이 든든하구만.
11: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2: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수염을 길러도 감출 수 없는 동안,
3: 수염이 없어도 티가 나는 노안,
2: 생긴 건 달라도 까보면 똑같은 진짜 사나이들의 사연,
4: 오늘도 들키기 전에 다루는 거야.
3: 여자는 모른다 시즌 2.
4: 으라차차차차.
2: 노래하는 벵갈 호랑이, 맹수이자 가수 백이성 씨, 어서 오세요.
3: 예. 아니, 백이성 씨를 네네. 찾는 문자가 너무 네네. 많이 왔어요. 아유, 보고
4: 감사합니다.
3: 싶다고.
4: 아우, 진짜로요? 네. 예.
2: 김경혜님, 오랜만에 네. 기성님 나온다길래 네네. 1열에서 꼼짝 않고 기다립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5: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셨고요. 그래도 일 열심히 하시면서 예. 네. 귀로만 들으시면 되니까.
3: 네. 7732님, 백이성 씨 오랜만에 뭘 입고 왔을라나? OOTD 보는 재미가 있다.
2: 네. 어떤 네네. 의상을 입고 오셨는지.
5: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예. 지금 제 바지 색깔이 네.
2: 약간 자주색.
5: 네, 그래서 예. 깔을 맞춘다고 네. 위에도 이 색을 줬어요.
2: 위에도 자주 색깔을요?
5: 예. 입었더니 약간 찜질방 같아요.
2: 그러니까
5: 맞죠. 아내가 빵 터지면서 오빠 갈아입어, 그래서 위에를 갈아입고 왔습니다.
3: 이게 또 요새 유행이에요. 네, 네. 네. 저 줄무늬 예, 줄무늬 요새 유행이더라고요. 네, 네, 네.
2: 아, 역시 그래서 위아래 코디가 네네. 완벽하게 네네.
5: 완벽하게 네. 조화가 되었습니다. 네. 아, 그 자주색 두 개 입고 왔으면 완전 재밌었을
3: 재밌죠.
5: 텐데.
3: 재밌죠. 네, 네. 오히려 재밌습니다.
2: 찜질방 온 네. 느낌으로. 네, 네. 예.
3: 조정치 씨가 그동안 네. 대신
5: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2: 그러니까 추석 연휴 있었지, 또 우리 네. 조정치 씨가 대타해 줬지 해서 거의 네네. 3주.
3: 3주 만에 뵙는 거예요. 만에 뵙는
2: 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네. 2주간 자리를 네네. 비웠으니까.
3: 어떻게 보냈어요?
5: 저는 뭐 저희 어머님하고 네. 근데 제가 참 이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효자가 된다고 엄마가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어머니 생신 때 이제 또 나갔다가 아~ 오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내랑 또 이제 추석 또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님 뵙고 네. 그리고 이제 나갔다가 또 왔습니다.
3: 아, 네, 좋아요.
5: 네. 이게 참 이게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아버지 계실 때 왜 이렇게 안 했을까
3: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아니야. 떠나고 나서야 알아.
5: 그러니까요.
3: 그런 걸.
5: 나쁜 놈이죠, 나쁜 놈.
2: 지금이라도.
5: 지금이라도.
2: 그쵸, 혼자 계시는지 어머님 네네. 생각하면
5: 그러니까요. 더 신경 쓰여요. 아버지 예. 계셨을 때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거의 신경 안 써였는데 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신경 쓰여요.
2: 맞습니다.
5: 네. 제가 너무 자신의... 분위기를 낮췄나요?
3: 아니요, 아니, 괜찮습니다.
2: 네. 아닙니다. 네. 아니, 네. 지난주에는 우리 네. 조정치 씨가 다녀가셨어요. 네, 네. 근데 조정치 씨 오랜만에 뵌데 아주 수염을.
3: 수염을 아주 풍성하게.
2: 왜? 왜? 왜? 뭐 사극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3: 글쎄, 그렇더라고.
2: 수염을 기르셨더라고요.
5: 그러니까요. 네.
2: 근데 본인도 네, 네. 나 이렇게 보여도 뭐 초식 아니다. 나 육식이다. 이러면서 으라차차하고 가셨어요.
5: 약간 그런, 약간 좀 이제 왜소하고 마르신 분들이 좀 강하게 보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 예. 그걸 먼저 하려고 하는 게 털인데 네. 이 털을 뭐 세운다고 해서 산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2: 아니 수염을 길러본 적 있으세요? 혹시?
5: 저는 소로 납니다. 소. 오, 한글 소.
2: 네네.
5: 이렇게 소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콧등에는 이렇게 시옷자가 나오고 네. 입 밑에 입술 밑에 일자로 해서 턱으로 예. 딱 해서 멋지다. 한글로 소로게 되는 거예요.
3: 그래요.
2: 그게 가수 박상민 씨도 그렇고,
5: 네네네.
2: 예, 또 차승원 씨도 왜 수염 네, 그렇게 해가지고?
5: 전 수염 많이 길렀죠.
3: 수염. 아, 그래요?
5: 네, 오랜 기간 동안 수염을 했는데 네. 확실히 그 제가 지금 느낀 건 수염을 좋아하는 여성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3: 아, 그렇군요.
5: 네, 없어요. 선생님 수염 기른 남자
3: 아니요.
5: 그러니까. 근데 오롯이 남자의 멋이기 때문에 수염을 기른 것뿐이지 그러려면 패션을 포기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자한테 어필하려면 네. 수염을 무조건 깔끔하게 딱 밀어야 돼요.
2: 깔끔하게.
3: 아, 그렇구나. 네,
5: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수염을 안 기릅니다. 깔끔하게.
2: 아, 너무 깔끔하세요 지금.
5: 네네네. 예.
2: 하긴 수염 나오면 뭐 먹다가 막 많이 묻을 것 같고.
3: 아, 그래. 뭐 그럴 것 같아.
5: 저도 한 번도 안 길러봐가지고. 일단은 여성분들이 봤을 때 지저분해요.
2: 그것도 굉장히 신경 써서 그래, 기르는 것 같아요.
5: 아, 그래도 아무리 깔끔하게도 지저분해요.
3: 그래, 맞아. 네,
2: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할 말 많은 남자들의 속사정 사연으로 네. 나눠보겠습니다. 여자는 네. 모른다 첫 번째 사연 시작해볼까요?
5: 네, 닉네임 흥이 폭발한다님의 사연입니다. 제 아내는 노래를 정말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라디오를 켜놓고 밥을 할 때도 빨래를 갤 때도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면서 노래를 부르지요. 저는 그 모습을 참 좋아합니다. 노래하는 아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술입니다. 저와 아내는 술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벌개지는 사람들이라 결혼 전에는 마셔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와 결혼한 건지를요.
3: 어서 들어와. 신혼여행은 응? 재밌었냐?
5: 아우 누나 그거 이거 좀 받아줘봐. 매형 좋아하는 양주야 양주.
2: 우와 이거 내가 좋아하는 위스키네. 아유 비쌌을 텐데 뭘 이런 걸 다. 고마워.
3: 올케. 아유 아직 호칭이 좀 어색하긴 하다. 비행기에서 힘들었지? 얼른 씻고 밥 먹자.
6: 네 형님.
5: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누나랑 매형 남동생 그리고 이제 막 식구가 된 아내까지 다섯이 둘러앉아 처음으로 밥을 먹는 자리였어요.
3: 자 신랑 신부 축하주 한 잔씩 할까?
6: 어머 저는 술을 잘...
3: 아 그래? 그러면 먹지 마요. 안 마셔도 돼.
6: 아니에요. 한 잔은 괜찮을 거예요. 주세요.
3: 그래? 그러면 한 잔씩만.
5: 아, 축하합니다.
3: 짠!
5: 딱 한 잔이라던 술은 한 잔이 두 잔, 두 잔이 세 잔으로 늘어났습니다. 자리가 어려워서인지 아내가 거절을 못하고 홀짝홀짝 잘 받아 먹더라고요. 오 당신 생각보다 술 잘 마시네.
3: 그러게 옳게 우리 기성이보다 술이 센가 봐.
6: 아니에요 저 오늘 처음이에요. 이렇게 많이 마신가. 아 잠깐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5: 아내가 화장실로 떠나고 잠시 후 문을 열고 나왔는데
3: 어머 다들 눈 감아. 아이고 빨리 얼른 눈 감아.
5: 예쁘게 원피스를 차려입고 들어갔던 아내는 아주 당당하게 고쟁이 그 슬림이 다 보이게 걸어나왔어요. 치마 안에 입고 있던 속바지를 치마 위로 아주 야무지게 축혀 입었더라고요.
2: 뭐야?
5: 치마를 티셔츠 마냥 안으로 꽁꽁 넣어서요.
2: 아우 나는 아무것도 못 봤어. 난 진짜 못 봤어.
5: 모두가 눈을 가렸지만 이미 볼 건 다 본 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어젯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6: 뭐? 그럼 다 본 거야? 형님도 아주버님도 도련님도? 내가 미쳐.
5: 우린 처음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것도 술을 마시고 기억을 못하는 일이 생긴 것도.

0: 것도. 그래서 다시는 마시지 말자, 조심하자,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1: 야, 문 열어라, 우리 왔다. 야
2: 그래, 우리 성격 알지, 빨리빨리 열어 빨리.
0: 집들이 날이었습니다. 제 친구 놈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는데 이놈들이 얼마나 짓궂은지요.
1: 지수씨 오늘 같은 날 한잔 안 하면 섭섭하지.
2: 아, 아니에요, 저 술 못해요, 정말이에요.
1: 에이, 한 잔이든 뭐 어때요. 신혼 축하죠. 어? 원샷.
0: 말일세도 없었습니다. 한 잔이 또 두 잔이 되고, 거절을 못하는 아내는 또 볼이 복숭아처럼 익어갔어요.
2: 저 잠깐 화장실 좀.
0: 잠시 후 화장실 문이 열렸고, 어? 아내는 이번에 옷은 제대로 입었네. 저를 향해 씩 웃는 게 어찌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2: 울라 아, 시원하다, 너무 좋아.
0: 아내는 갑자기 엉덩이를 실룩이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1: 야, 제수씨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0: 친구들의 놀란 반응에도 아내는 아랑곳 없이 거실 한가운데서 들어가갖고 짱구춤을 췄습니다. 그러고도 흥이 덜 풀렸는지
2: 우리 노래해요 다같이. 훌라훌라 춤을 추는 탬버린 훌라춤.
0: 언제 그렇게 노는 걸 봤는지, 맥주병에 숟가락을 꽂아서 앞에 있던 제 친구에게 마이크라면 넘기니까 당황한 친구가,
1: 저는 노래 못해요.
2: 진짜요? 그럼 어떡해. 노래를 못하면 장가를 못 가요. 미운 사람. 희군씨 아직 장가 못 갔죠? 그쵸? 어떡해.
0: 저는 정말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악몽의 시간이 흘러가고 다음날 아침.
2: 뭐? 내가 그랬다고?
0: 아내는 얼굴에 있는 구멍이랑 구멍, 눈, 코, 입을 모두 동그랗게 열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2: 여보 미안해. 어떡해. 창피해서 어떡해.
0: 그때부터 저는 아내의 술버릇을 고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얼음팩도 쥐어주고 물도 많이 먹이고 취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기도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술을 아예 끊는 것 말고는요. 적당히 마시면서도 정신줄을 붙잡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2: 쿵짜자쿵짜 내 박자 속에.
0: 지금도 아내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노래를 부릅니다. 술 한 방울 안 먹어도 저렇게 흥이 넘치는데 굳이 마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거절 못하는 제 아내에게 술을 권하지 말아주세요.
1: 와, 정말.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2: 매력 넘치는데.
0: 저 깜짝 놀라서 제 아내가 보낸 건 줄 알고.
2: 예? 형수님이? 네.
0: 흥이 그냥 텐션이 끝입니다.
2: 그래요?
0: 예, 결혼 전에는 호프집에서 그 술을 마시러 갔대요. 예. 거기 있는 손님들하고 다 친구가 돼가지고. 그 정도로 부침성이 좋아요.
2: 아니, 그 워낙에 지난번에도 저희 실제로 뵀지만 워낙에도 좀 긍정적으로 밝으신 분이어가지고
0: 너무 뻔스러웠어. 그냥 아무하고나 친구를 해. 근데 그랬어요 제가. 예. 그렇게 하지 마라. 되게 좋은 사람들만 지금까지 만난 거지, 혹시나 나쁜 사람들 만나면
1: 엮이고
0: 더 위험해질 수 있다.
1: 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맨정신에도?
0: 맨정신에도 그렇게 하고. 술 마시면 더 텐션이
2: 더 이제 텐션이
0: 더 올라가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엄청 커요. 막 다 떠나고 그 복적복적 사람들이 북적북적한데도 저 끝에서 다 으아하하하 다 들릴 정도. 텐션이 엄청 높아요.
1: 재밌다.
0: 네, 그리고 매주 이제 목요일마다 같이 따라오려고 계속 나와요.
2: 어디를요?
1: 라디오. 여기 라디오. 우리
0: 가서 기다리면 PD 선생님이 나 넣어주지 않을까.
2: 아, 지금도 주차장에 계신 거 아니에요?
0: 주차장에도
2: 형수님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0: 자꾸 올라오라고 그래요 진짜.
2: 한 번 더 모셔야겠네. 형수님 꼭 모셔야 돼.
0: 그런 분들은 텐션을 잡을 수가 없어요.
2: 야, 그래요.
0: 타고났기 때문에.
2: 맞아.
1: 아니, 그러니까 하게 해야 돼. 하게 해야 돼.
0: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방법이 있습니다. 놀다 지쳐 잠들게. 처음에 엄청나게 같이 놀아줘요. 그러면 결국엔 조금 취하잖아요. 그럼 자요. 힘들어서.
2: 그래, 본인이 푸는 거 다 풀어야.
0: 풀고 못 풀면 집에 가서라도 풀고 다음 날에 풀고.
1: 야, 풀어야 그러니까
0: 돼요.
1: 이게 사실은 그 어떤 무대에 내내 쓰는 연예인보다 더 흥이 많은 사람들이
2: 요즘에는
1: 이 초야에 진짜 고수들이 엄청 묻혀 있어요.
2: 엄청 넘치신 분들 많습니다.
0: 다만 단점은 이제 짧기 때문에. 초반에 빨리 끝내버리면 빨리 자요.
2: 배터리가
0: 예. 왜냐면 앞

0: 내일이 없는 것처럼 노는 애들이라.
1: 아, 그렇구나. 네.
2: 빨리 풀고 끝낼
0: 빨리 풀고 끝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2: 근데 네. 사연 주신 아내분도 어느 정도 네. 굉장히 매력 있는데.
0: 너무 너무
1: 귀여워,
0: 좋아요.
1: 귀여워.
0: 그런 거 빼면 너무 네. 행복해요. 네네. 네. 늘 말이 끊이지가 않고 끊기지가 않고 조용하지가 않아요.
1: 아. 네. 아 사실 혼자 살았을 때 뭐 일 하루 종일 가야 말 한마디 안 하는 네네. 날도 있잖아요.
0: 저는
1: 일 없으면
0: 20년 혼자 살았기 때문에 오. 아 입에서 야. 내가 나요.
1: 맞아요. 네. 맞아 맞아.
0: 말 한마디도 안 할 때 있으면 네.
2: 거기다 아우. 노래로 푸셨구만.
0: 네네 노래로 풀고. 자, 자 흥이 폭발한다님께도 녹용 홍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아 이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네.
1: 그렇지.
2: 네. 네, 우리 아내분 맨정신에 네.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낮이니까. 자 현숙의 노래 춤추는 태머리 홀라 홀라 홀라, 홀라.

0: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대성학원이 현 중2부터 고2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2: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0: 발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야근, 당직, 휴가 바꿔달라는 대로 다 바꿔줬는데 정작 내 부탁엔 아 미안 이러면서 안 바꿔주는 선배.
1: 밥 사준 데서 따라갔더니 난 짜장면 하는 쪼잔함의 극치.
2: 아우 남자는 울지 않고 노래합니다. 늑대 노래.
0: 프로포즈 전날 밤 차 안에서 이 노래 들으며 제 안에 모든 용기를 쥐어짰던 기억이 나네요. 결혼 8년 차 아직도 내 여자 볼 생각에 집에 가는 길이 설렙니다. 오늘은 더 설레요. 내 여자 오늘 회식 있거든요. 아싸.
2: 좋습니다. 자 카니발 그녀를 잡아요. 렛츠고.

0: 네, 카니발의 그녀를 잡아요. 아, 서선봉님이 아, 네. 보셨네 이거.
1: 오늘 다 보세요, 다 보세요.
0: 오늘 미니 처음 깔았는데 일중 씨 음악 나올 때마다 몸이 둠바둠바하네요. 저도 일중 씨 따라서 둠바둠바. 네.
2: 안 그래도 저 여쭤보고 싶어서 진짜 둠바둠바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 화면이 나오니까 척하는 거예요?
1: 늘 그래요, 늘. 아, 늘요? 가수 둘은 네.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발로 각가지 춤을 춰요.
2: 그게 이제 오래된 습관처럼 예. 음악이 나오면 그냥 둠바둠바 하시는 거 아니에요?
1: 늘 그래요. 네.
2: 약간 의식을 하고 화면을 의식하고.
1: 아니 화면 안 나올 때도
2: 그래. 안 나올 때도 그래.
1: 늘 춤을 춰요. 이렇게 막 노래 따라 부르고.
0: 평상시에도 그냥 음악 네. 나오면. 네.
2: 아니 평소에는 말도 없으시고 집에서는 예. 말똥이 있는데 여기만 나오면 그렇게 행복해요?
0: 좋잖아요.
2: 그러니까 집만 나오면 좋아요?
0: 집만 나. 좋은 음악도 듣고 얼마나
1: 9551님 네. 딸기 이파리 손보며 엉덩이 실룩실룩 하고 있습니다.
2: 아이고
1: 딸기, 아, 딸기 농사지시구나.
2: 이제 딸기철이 또 이제 오잖아요. 겨울에 그래요? 나오지 않아요 딸기는?
1: 네 맞아요. 네, 그럼요.
2: 그럼 이제 슬슬 이제 이파리가 나오죠.
0: 그렇구나. 아 네. 아직 저 수확하신다는 게 아니고 네.
1: 이제 순 따주는 거지.
0: 네. 맛있겠다.
1: 네.
0: 자 오늘 늑대의 노래 보내주신 8129님 아니 저 아내분 만나러 가서 설레는 게 아니라 저기 네. 아내분이 회식이가 있어서
1: 회식이 있어서 회식이 좋다고. 있어서
0: 내가 집에서 조금 온전히 좀 나만의 자유 시간이 좀 있겠구나.
1: 그렇지, 그렇지.
0: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좋아서 슬퍼서. 지쳐서 남자가 마음껏 울부짖는 노래 계속 이쪽으로 알려주세요. 문자는 샵8001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예요.
0: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소개해볼까요?
2: 애기야 가자. 님의 사연입니다. 충남 논산에 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문득 아내 이름을 묵직하게 불러보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1998년 10월 25일에 결혼식을 올리고 28년 동안 봄날처럼 따스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아들과 딸 그리고 저희 부부 이렇게 네 식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지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1989년 석가탄신일에 나간 미팅에서 운명처럼 아내를 만났으니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37년을 한 울타리에서 지낸 셈입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 집을 바치고 있는 진짜 기둥은 아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을 핑계로 신경을 온통 바깥 일에 쓰고 집에서는 어깨 힘만 주던 때에도 울타리를 흔들림 없이 지켜준 사람이 아내였거든요. 해마다 아내 생일이면 저는 미역국 한 그릇에 반찬 몇 가지로 생일상을 차려주고는 스스로 참 괜찮은 남편이라 착각했습니다.

0: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자랑도 은근히 했지요. 고작 미역국 하나 끓여주는 게 뭐라고요. 그렇게 계절이 37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둥지를 떠났고 집에는 아내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일에 지쳐 말수가 줄고 집에 오면 잠들기 바쁜 저에게 아내는 아침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줍니다. 요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박잎찌개를 김이 모락모락 나게 끓여줍니다. 아내는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마음이 예쁘고 넓고 참 깊은 호수 같은 사람입니다. 며칠 전 아내에게 전화를 걸다가 핸드폰 화면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나 너뿐이야로 바뀌어 있더군요. 이전에는 마누른 최고였는데 요즘 유난히 힘들어하는 저에게 웃음을 주려고 제가 잠든 사이에 아내가 살며시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그 다정함 덕분에 그날 하루는 가슴 한구석이 훈훈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내의 진짜 이름을 불러본 게 도대체 언제였던가? 저는 늘 여보라고만 불렀고 아이들에게 엄마였고 이웃들은 아들 이름을 따서 윤서 엄마로 불렀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아내, 엄마, 며느리라는 이름의 옷을 입고 37년을 살아주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자기 이름을 걸고 사회생활을 하며 꿈을 펼치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가족이 이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아내가 가족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보다 가족의 이름을 먼저 앞세워준 덕분이었습니다. 참으로 크고 무거운 깨달음인데 이제야 이런 생각이 든 것 또한 그동안 아내라는 빈자리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겠죠.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환자를 환자분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이나 직업으로 불러주는 의사선생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자라고 부르면 괜히 그 호칭에 갇혀서 더 아픈 사람처럼 느끼기 때문에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글을 보고 이름은 그저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존재를 담는 그릇이구나 싶었습니다. 풋풋했던 연애 시절 아내의 예쁜 이름을 저는 참 자주도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곰곰이 되짚어보아도 아내의 진짜 이름을 부른 기억이 아득하기만 하네요. 다가오는 10월 25일 결혼기념일에는 예전처럼 아내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려 합니다. 이름만 부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아내의 삶과 꿈도 정성껏 챙겨보려 합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 김은주 씨. 은주야, 결혼기념일 정말 축하해. 연애할 때 우리 자주 가던 조치원 닭갈비집 한번 가자. 은주야, 나는 정말 너뿐이다.
1: 아, 제대로 아내분 이름을 불러주시네요.
2: 이름을, 네. 예. 하기사 이름을 부를 기회는 거의 없죠.
0: 거의 없죠.
2: 네.
1: 부부간에 특히나.
0: 네. 저도 예전에 한번 결혼한 3년 정도 지났나? 그때 네. 어느덧 저도 생각해보니까 계속 여보 뭐 이러더라고요. 네. 아니 저 친구도 이름이래, 이름이 은비라는 그렇죠, 이름이 그렇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은비야라고 이제 자주 불러하고 있습니다.
1: 그러세요?
2: 그 좋아하지 않아요? 네,
0: 좋아하죠.
2: 이름을 불러줄 네. 때 좋아요.
0: 근데 한 번씩 야 그럼 야가 뭐야?
1: 그러면 형수님은 형님을 오빠, 뭐라고 불러? 오빠라고 불러.
2: 네, 아 오빠.
0: 여보 오빠.
1: 그렇지. 아내의 이름을 불러준다.
0: 맞아,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 중요해요. 예. 중요해.
1: 혹시 그럼 휴대전화에 저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형수님 번호?
0: 띠롱 아내님이라고.
1: 띠롱 아내.
2: 아내님.
0: 뭐요? 그 처음 연애할 때 네. 그 뿅 나타날 때 띠롱 하고 나타났었던 그런 기억이 남아서.
2: 띠롱.
0: 그래서 띠롱 해갖고 띠롱, 띠롱 아내님이라고.
1: 아내님. 예. 아 님자도 붙여요?
0: 네, 그럼요.
2: 아내님.
1: 아내님.
0: 네네. 왜요?
1: 아니요, 아니요.
2: 아니.

0: 일주 씨는?
1: 저는 그냥 섹시.
2: 엄마 정말 야,
3: 성이 예. 진짜
2: 충청도요.
1: 시아씨 시아는 저를 그냥 서방
2: 시아씨
1: 어, 이렇게 아~ 해놓고
2: 시아씨 네.
0: 이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예. 이름하고 뭐 하면 성이 없어 보일 것 같아서 그냥 섹시가 예. 네. 어, 제일 그냥 편안하고 무난하죠.
1: 그래요?
2: 섹시?
0: 어떤 특정적인 호칭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2: 그렇지 섹시. 네네.
1: 그럼 나의 섹시.
2: 아니야 충청도 감수성. 아, 우리 시약시요.
0: 시약시. 우리
2: 시약시요.
0: 차라리 나의 우리 섹시 이렇게 하던가.
1: 그래요?
0: 네.
1: 아 근데 그런 말씀 좀 예, 좀 주의해 주세요.
2: 왜 왜요? 왜?
1: 네 장모님한테 한 소리 들었어 명절에.
0: 왜 뭐라고?
1: 아니 그 백이성 씨는 그렇게 아내분한테 어,
2: 끔찍하게
1: 뭐, 의상도 이렇게 한다는데 아우 김서방은 뭐 우리 제이가 요즘 제이보다 뭐 패션 감각도 더 저기 좋다고 그러고
0: 김서방이 윤정수 씨가 전화 와서 야 이제 그만해 이거
1: 그러니까
0: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가
1: 지금 곳곳에 지금 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2: 진짜
1: 내 마음 편히 얘기를 못해 내가 지금
0: 아니 마음 편하게 말씀하세요 마음 편하게 얘기를
1: 그래요?
0: 또 받아들일 때 또 편안하게 받아들이죠.
1: 예예. 예.
0: 네.
1: 알겠습니다.
0: 일단 내가 잘 해놔야 내가 편합니다.
1: 어 누가 못한대?
2: 지금. 아이고 재밌어.
0: 후회가 없어야 돼. 후회가 없어야 돼.
1: 후회가 없어야 돼.
0: 그럼요.
1: 후회가 없어야 돼요.
0: 그렇게 해놔야 예. 남자의 세계에서 힘을 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떳떳해야죠. 네. 계속 이렇게 움츠려져 있으면 우리가 잘못한 것 같잖아요.
1: 예, 예.
0: 잘못 없어요, 우리는.
1: 아이고, 잘못.
0: 예, 할 만큼 다 했고, 네. 사랑할 만큼 했고, 어. 목숨 바쳐 사랑하는데.
2: 엄마는 목숨 네? 바쳐 사랑한다.
0: 그럼요.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야. 이 남자 세계에서 내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 아유. 정말 못당한다.
0: 말이나 못하면
1: 못하겠다.
2: 떡이나 사주지. 말이나 못하면 떡이나 저기, 사주지.
1: 좀 배워오래요. 네, 잘하는 것 좀 배워오래요.
2: 네. 네.
1: 우리 어떻게
0: 잡고 사는 거예요? 꾹 잡고.
1: 그럼 누님은 어떻게 저장해 놓으셨어요? 휴대폰 번호.
0: 집.
2: 왜 마음에 안 들어?
1: 아, 집.
2: 집.
0: 어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2: 나의 집.
0: 나의 집이네 진짜.
1: 많은 의미를 또
0: 많은 의미를 주는데.
2: 그냥 집.
0: 어 집. 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해요.
2: 그래요.
1: 어, 집에서 전화 왔네.
0: 집에서.
1: 그럼 우리 그러자. 집에서 전화 왔다고.
2: 맞아 집.
1: 어 그 집이군요.
2: 집이요.
1: 예.
0: 그래도 남자는 묵묵히 있습니다.
1: 아, 네.
0: 아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요.
2: 그럼요.
0: 집.
1: 김성무님이요.
0: 네.
1: 어, 저는 와이프 폰에 이름 석자로 저장돼 있던데 김성무.
2: 이분도 독특하시다.
1: 어, 너무 삭막하다고 했더니 자기는 이게 좋다네요. 내 이름을 지켜주고 있어서 고맙다고 해야 할까 봐요.
0: 봐요. 남자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해요. 이제 아내가 무엇을 주잖아요. 그럼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생겼어요.
1: 나는 호칭 아무것도 없어.
0: 아무 필요 없어.
1: 성무.
0: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2: 그거 좋다.
0: 내 이름을 지켜줄 거야.
2: 그거 좋다. 이렇게.
1: 예,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0: 맞아요.
1: 예, 예.
0: 그래야 오래 가요.
1: 자, 애기야 가자님께 네. 선물 드려야지 저희가.
0: 오. 뭐 드릴까요?
1: 녹용홍삼.
0: 녹용홍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네,
0: 네.
1: 아, 자 마지막으로 아, 기운 충전 아. 해줘요. 덕분에 아, 너무 저기 기운이 빠졌어요.
0: 네네. 저도 빠졌어요.
1: 아, 예.
2: 왜?
1: 네.
2: 예? 뭔가 왜 빠져들?
0: 남자의 세계인데 기가 쭉 빨려가요.
1: 그러니까 오늘 조금 빠지네 기운이. 네, 이상하네.
0: 뭔가가.
1: 자,
0: 좋습니다.
1: 오랜만에 저 따뜻 따따블로 좀 기운 충전 좀 해주세요.
0: 좋습니다. 갑니다. 당당이님들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게. 오. 이것도 뭐야?
1: 트레블링.
0: 자, 으라, 차차차차. 근데 이거 진짜 저처럼 한 번씩 예. 소리 질 때 같이 한번 질러주시면 하루가 변해요.
2: 괜찮은데요?
1: 고맙습니다.
2: 갈게요. 잘 가요.
0: 예. 안녕히 계세요.
2: 또 와요.
0: 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십으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6: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7: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6: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7: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6: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7: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6: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7: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발화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6: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
7: 무첨가 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6: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7: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6: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을 드립니다.
8: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6: 네, 5915님이 문자를 주셨네요.
9: 오늘은 우리 부부의 생일입니다. 첫 만남부터 말끝에 민증 확인했더니 날짜가 같은 걸 알게 돼서 결혼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현실이 되었네요. 아, 생일이 같으시구나.
6: 같은 두 분이 같으시구나. 네.
9: 18년째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저희 부부를 축하해 주세요. 사랑한다, 상미야.
6: 오늘 마지막 네. 곡은 이정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그대 고운 내 사랑 들으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내 인생 일기로 쓰니 시가 되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네. 일흔의 글을 배우고 여든의 시인이 된 황보출 할머니 얘기입니다. 시도 한 편 읽어볼까요? 제목은 가짜 뒷다리입니다. 내가 처음 한글 배울 때 가짜 뒷다리도 모른 나. 선생님들 덕분에 한글날 세종대왕릉 가서 글짓기 대회 내 평생 첫 으뜸상 받았네. 가슴이 우쭐했네. 학교에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던 소녀가 지금은 시인이 됐어요. 으뜸상을 언제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새를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윤기덕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고 희귀한 새들이 순간을 포착하냐고요. 새들은 사진 찍기 좋은 때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이지요.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끈기로 버텼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마침내 찾아온 기회 앞에서 정작 내 손에 카메라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카메라를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킨 당신에게 기회라는 눈부신 새 한 마리가 반드시 날아오르니까요.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11시 뉴스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경기 의왕시 무민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청탁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의왕시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전담 수사팀은 오늘 오전 8시부터 김성재 의왕시장의 자택과 집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20억 원 상당의 무민공원 시설물 설치 공사와 관련한 수사라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인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당내 반대를 겨냥해서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인석 대표는 오늘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까지 뺏으려는 하극상의 소수 목소리가 크고 너무 잦다는 시청자의 댓글에 이처럼 답했습니다. 또 김 대표는 자기 위치와 역할에 맞게 어떤 뜻이 있더라도 전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다며 최근 제기되는 것들은 주로 여당의 의원과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 그에 걸맞은 절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강요당하고 이석도 못하게 가로막혔다면서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의회 내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전넥스 ETF 김용범도 국정농단 투톱 정진상도 모두 민주당이 국감 출석을 원천 봉쇄해놓고 조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를 강요하고 위헌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퍼부으며 감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헌법 조문을 꺼내들고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꾸짖었다면서 논리적으로 반박되지 않자 여당은 법인카드를 억지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국가정보원이 참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미국 측이 우리 정부의 6월 말 워싱턴에서 열린 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국정원 배제를 요청했던 언론 보도에 대해서 기사에 나온 것처럼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지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국가 간 관계에선 국익의 차이로 종종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현재 한미정보 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면서 국정원은 사이버, 북한 등 안보 전 영역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하면서 민간인 최소 25명이 숨지고 약 100명이 다쳤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현지 시간 7일 새벽부터 순항 탄도미사일 70발과 제트 추진 샤헤드 드론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을 공격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날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74번째 생일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생일 선물이라도 주는 듯 주거용 건물을 파괴했다며 가장 비열한 공격 중에 하나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차가운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한로이자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의 경우 24도, 대전은 25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최고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강다한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가을 햇살 품은 황금빛 달콤함. 제25회 울산 배축제가 10월 16일과 17일 울산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울산 대표 농산물 배와 함께 소중한 추억이 될 이번 축제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울산배 품평회, 울산배 전시와 글로벌 퓨전 대요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함께 장민호, 홍성윤, 지원희, 정혜은 등이 선보이는 개막식 축하 무대도 펼쳐집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추억을 함께할 제25회 울산 배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다섯 번째 우주비행에 나섰습니다. 낮 12시 25분 누리호가 힘차게 발사대를 떠났고요.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비롯해서 모두 15기의 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했습니다. 이번 5차 발사는 지난 발사와 무엇이 달랐고 우리나라 우주개발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문윤환 박사와 함께 누리호 5차 발사의 순간부터 발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장면과 변수 그리고 앞으로의 우주개발 계획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이적의 하늘을 달리랍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Well, well,
5: well, well.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6: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아, 바로 어제였죠. 누리호 5차 발사가 있었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대를 힘차게 떠나는 순간은 언제 봐도 가슴이 벅찬데요. 발사 이후에 위성들이 제대로 분리됐는지, 목표한 고도에 안착했는지, 목표한 궤도에요. 지상과학 교신은 또 이뤄졌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MBC TV에서 누리호 5차 발사 생중계를 진행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문윤환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문윤환입니다. 반갑습니다.
1: 저랑은 4차 발사에 의해서 5차 발사까지 두 번을 TV에서 생중계를 같이 진행을 하셨어요.
2: 네, 맞습니다. 네,
1: MBC 라디오 스튜디오는 처음이시죠?
2: 처음입니다.
1: 네, 어떠세요? 분위기가?
2: 좋은데요.
1: TV 스튜디오와 라디오 스튜디오는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2: 텔레비전 TV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너무 그 공간이 넓어서 네네. 약간 좀 위축된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네. 여기는 아늑하고 포근합니다.
1: 그렇죠. 네.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스튜디오는 뭔가 좀 편안한 느낌이 있으니까 네네. 오늘 저와 함께 대화 나누듯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차 발사 최종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2: 네, 5차 발사 최종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가지 정도로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우리가 5차 발사를 할 때에 누리호 자체의 신뢰성 재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1단, 2단, 3단 모든 그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누리호 자체로는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위성 사출입니다. 위성 사출인데 보통 저희들이 이제 주로 모든 위성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주 고객이죠. 주 탑재체의 분리 그리고 그게 제 궤도로 올라갔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네. 이번에 그 초소형 군집위성 예, 다섯 개가 제대로 사출이 되고 저도 신문 속보로만 봤는데 다섯 개가 모두 통신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1: 각각의 안테나를 다 달았다면서요?
2: 네네. 네. 그래서 뭐 한 기가
1: 큐브 위성
2: 한 기가 좀 사출이 안 됐다고 얘기는 하지.

0: 하지만 네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누리호 5차발사에는 누리호의 15개의 위성이 실렸는데 네. 주 탑재 위성과 메인 손님, 주 손님이라고 해야 네네네. 되겠죠. 그게 초소형 군집 위성 5기. 5기가 네. 편대를 이뤄가지고 하나의 위성처럼 역할을 하는 네. 네. 그런 5기가 실렸고 이제 큐브 위성, 작은 위성들 10기가 실렸어요. 네네. 근데 그중에서 큐브 위성 하나가 미사출됐다고 네.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거의 성공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네. 네. 위성 교신 상황은 그러면은 주 탑재 위성 5기는 잘 됐다고 교신 상태가 확인이 네네. 됐고, 예. 예. 큐브 위성들은 각자 큐브 위성을 만든 곳에서 네. 예, 그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겠죠.
0: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 위성들이 목표한 궤도에 제대로 올라갔는지는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알 수 있는 건가요?
0: 네, 네. 그 위성에서 이제 비콘 신호를 먼저 보내거든요.
1: 비콘 신호라는 게 뭐예요?
0: 그 비행기 같은 거 보면은 밤에 보면 빨간 불이 깜빡거리는 거 있죠.
1: 그렇죠. 날아가면서.
0: 네, 누리호에도 그게 있습니다. 네. 누리호에도 그게 있고 위성에도 그게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위치가 어디라고 얘기하는 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신호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네. 보내게 돼 있는데 위성 같은 경우는 얘가 발사를 하고 사출을 하고 난 다음에 뒤로 돌아서 음영지역으로 가기 전에 남극에서 한번 체크를 하고요.
1: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교신을 하려면 빛으로 교신을 하니까 네네. 우리나라 상공에 있어야 되는데
0: 네, 그렇죠.
1: 우리나라 지구 반대편 뒤쪽으로 가면은 전에. 통신이 안 되니까. 그 전에.
0: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세종기지에서 한번 체크를 하고요.
1: 예, 세종기지에도 안테나가 있나 보죠.
0: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반대편으로 뒤로 가서 올라오면서 북극 쪽에 이제 스발바르에서 또 한번 체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체크들을 통해 가지고 비콘 신호를 받았다면 네. 아, 얘가 살아 있구나. 얘 비콘 신호를 내보내는 거는 저 안 죽었어요라고 내보내는 거거든요.
1: 아, 네.
0: 그러면은 아, 살아 있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는 보통 우리나라 이제 궤적 추적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네. 에서 범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에 들어오면 얘가 통신할 수 있다.
1: 네.
0: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통신을 하면 통신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위성들이 자체 점검을 해가지고 초기 운영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바뀝니다.
1: 아, 그러면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네. 뭐 예를 들어서 고도가 조금 낮다 그러면 조금 더 올려야 되니까 속도를 높여라든지 이런 신호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0: 줄 수도 있죠. 줄 수도 있고 보통 그 추력기가 그 안에 들어서 자세 제어형 추력기라는 게 있는데요. 예. 정 고도가 낮으면 이 고도를 올리기 위해서 추력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계속 그 고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심하게 그걸 사용하게 되면
1: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0: 추력기의 생명이 줄기 때문에 위성의 수명이 줍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1: 애초에 잘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군요.
0: 그래서 누리호가 그 고도의 그 속도로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 네, 안 그러면 위성의 수명이 깎이니까.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12시 25분에 어제 발사가 됐어요.
0: 네네.
1: 근데 5차 발사를 제외하고 앞에 1, 2, 3, 4차 발사는 다 네. 애초에 예정된 시각이 아닌 시각에 발사를 했더라고요.
0: 네네. 네.
1: 했더라고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했어요.
0: 네네.
1: 전 다 알고 있는데. 5차가 처음으로 처음 예정된 시각에 발사를 한 겁니다.
0: 맞습니다.
1: 그곳의 의미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제가 1차 때, 2차 때 그 제가 비행시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1: 네.
0: 그때는 정말 많은 문제가 처음에 있었어요. 특히나 1차 때는
1: 처음 네. 써보는 거니까.
0: 네. 우리가 뭐 나로를 그 누리호 전에 나로를 하면서
1: 네.
0: 그걸 하면서 여러 가지를 뭐 러시아에서 전술을 받았다 발사에 관련 근데 그거는 그들의 얘기지 우리의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 참고할 수 있어도 그걸 똑같이 쓸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우리나라식으로 다 바꿔야 되니까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때는 진짜 많았고 2차 때는 많이 줄였고
1: 네.
0: 그러면서 조금씩 다 늘어났죠. 늘어났고 3차 때는 아시다시피 펌웨어 잘못해가지고 하루가 그냥 꼬박 딜레이가 됐었고
1: 예.
0: 4차 때는 18분 진짜 1분 남겨놓고 발사했었죠.
1: 예, 발사 시간 요 구간 안에는 발사해야 되는데 딱 1분 남은 그때 발사를 하기로 결정이 돼서
0: 발사대 문제였어요.
1: 저랑 스튜디오에서 앉아 있으면서 이제 뭐 몇 분에 발사를 합니다 했는데 18분이 연기됐다고 네네.

0: 네, 그 방송을 하는 중에 그렇게 돼가지고.
1: 네, 그랬었죠.
0: 네.
1: 그래서
0: 이번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예정된 시각에 발사를 한 거예요.
1: 그러다 보니 네. 다섯 번째 처음으로 예정된 시간에 발사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간에 있던 알게 모르게 잠재적으로 남아있던 아. 에러들을 다 제거를 했다.
0: 예.
1: 거의 제거를 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확률적인 거니까 네. 뭐가 또 나올지는 몰라요.
0: 그죠. 앞으로. 37만 개의 부품이 있다고 하니까
1: 맞습니다.
0: 우리 안에.
1: 예. 그중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대부분 다 제거를 했다. 그래서 신뢰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발견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시간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번에는 오차 발사가 12시 25분에 발사가 됐고
1: 네네. 네,
0: 작년에는 새벽이었어요. 새벽 1시경.
1: 네.
0: 네. 그 시간은 왜 그렇게 발사할 때마다 바뀔까요?
1: 3차 때는 6시 한 20몇 분이었죠. 저녁도. 네, 그렇게 다 바뀌는 이유가
0: 네.
1: 위성이 관측하려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강교점이나 승교점. 여기서 강교점이나 승교점은 뭐냐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 적도와 만나는 시간.
0: 위성이 지구를 계속 돌고
1: 네네,
0: 있으니까요.
1: 돌고
0: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1: 네. 네. 그게 이제 강교점이라고 얘기하고 반대쪽에서 남쪽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승교점이라고 해요.
0: 네, 오르승 내리강 이거군요.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몇 시에 어디를 관측할 거야라고 이제 저희들한테 요구 조건을 줍니다.
0: 네.
1: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역산을 해보면 몇 시에 발사해야 된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성들의 1차, 2차 빼고
0: 네.
1: 3, 4, 5는 그 주 고객이죠.
0: 네.
1: 그 위성들의 요구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0: 그러니까 태우고 날라다 줘야 되는 손님이 요구하는 시각에 맞춰서 발사를 하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누리호는 위성들을 잘 목표 궤도에 원하는 속도에 딱 맞춰서 내려주기 위한 역할을 하면 자신의 역할은 완벽하게 수행을 하는 거겠네요.
1: 네네.
0: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 그
1: 네.
0: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네.
0: 발사 장면을 이렇게 보면 저랑 같이 옆에 계셨으니까
1: 네.
0: 네. 사실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뭐 적어온 것도 있고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시면은 벅찬 그 표정 이런 것들을 감추시질 못하시더라고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1: 네. 네.
0: 저도 벅차서 어쨌든 저는 네. 말은 계속 해야 되니까
1: 네.
0: 그걸 좀 숨기면서 하는데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매번 보시지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올라갈 때는.
1: 사실은 이제 매번 발사할 때마다 벅찬 것도 있죠.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 벅찬데요.
0: 네.
1: 성공하기 전까지는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0: 네.
1: 이 생각이 되게 크고요.
0: 아, 긴장감이 훨씬 크군요.
1: 네.
0: 아, 이제, 그럼 제가 본 표정은 벅찬 것보다는 긴장의 표정이었나 봅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1: 그 뭐 제가 이제 전공 자체를 연소를 하다 보니까 그 후류를 보다 보면
0: 네. 후류라는 거는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1: 예, 불꽃 모양.
0: 예.
1: 그걸 보다 보면 정말 큰 희열을 느끼죠.
0: 그렇죠.
1: 네.
0: 네, 제가 이 모양은 되게 불새 같아요라고 매번 말씀드리는데 그 장면을 문 박사님께서도 제일 좋아하시는 장면이라고
1: 네네,
0: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1: 저도 똑같이 불새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연구원들도 다 긴장을 하고 있겠네요.
1: 네네.
0: 예. 발사 과정에서 그럼 연구진이 가장 긴장하면서 지켜보는 순간은 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일단 리프트오프, 그러니까 그 발사 순간이죠.
0: 아,
1: 발사 순간이 제일 긴장이 많이 되고요.
0: 네.
1: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맥스큐라고 얘기하는 최대 동압 지점.
0: 예.
1: 그 지나갈 때.
0: 네.
1: 그때가 되고 각 단 분리할 때.
0: 단 분리할 때.
1: 네. 그때 예. 가장 긴장이 됩니다.
0: 예.
1: 그 누리호 입장에서 그렇고 위성 입장에서는 위성 분리할 때 가장 긴장이 되겠죠.
0: 그러니까 각자 연구하고 맡은 분야가 좀 다르실 거 아니에요.
1: 네네.
0: 예, 문 박사님은 누리호 엔진 개발에 참여를 직접 하셨고
1: 네네.
0: 엔진을 만들었으니까 올라갈 때 제대로 올라가느냐 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1: 네네.
0: 부분일 거고 그다음에 체결부. 단분리 뭐 이런 것들은 또 구조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셨을 테니까
1: 그렇죠. 네.
0: 단분리 할 때는 또 그분들이 또 마음을 조리실 것
1: 엄청
0: 같고
1: 조리죠.
0: 각자 그러면 다 다르겠네요. 긴장하는
1: 네, 네.
0: 순간들이
1: 네.
0: 전체적으로는 어느 부분이 제일 어렵고 긴장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보면
1: 누리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게 다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0: 네.
1: 실제 임무 달성으로 보면 투입입니다. 투입
0: 궤도 투입이요.
1: 궤도 투입.
0: 네.
1: 그래서 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면 1차 때 저희가 실패한 게 속도가 안 나서 안 됐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그 궤도 투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거는 나머지

0: 허지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궤도 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다 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아주 사소한 거 1차 때 사소한 거 놓쳐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1: 예.
0: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1: 그러니까요. 정확히 그 고도에 네. 올라가서 네. 정확히 걔가 돌아야 되는 속도를 내기까지 누리호가 그걸 맞춰줘야 되니까
0: 맞습니다.
1: 예, 궤도에 투입시키는 거
0: 네네.
1: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자, 5차 발사는 4차 발사보다 더 많은 위성이 실렸어요.
0: 네.
1: 4차는 13기였죠?
0: 네.
1: 네. 이번 5차는 15기가 실렸고요. 네. 탑재 중량도 그때보다 110kg인가 늘었다고 알고
0: 늘었습니다.
1: 있습니다.
0: 네.
1: 4차 발사와 비교했을 때 무게적인 측면, 탑재되는 그 위성들의 측면 외에 또 달라진 점은 혹시 뭐가 있나요?
0: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1: 네.
0: 초소형 군지 위성이 그러니까 주 탑재체가 다섯 개로 분리가 되는 바람에
1: 네.
0: 그거에 따라서 각각을 그 사출하는 그게 되게 의미가 크거든요.
1: VIP 손님이 한 명이었었는데 지금까지는
0: 다섯 명이요.
1: VIP가 다섯이니까 다섯을 잘 내려줘야 되는.
0: 네. 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얘가 다섯 개가 이제 사출이 되다 보니까
1: 네.
0: 서로 부딪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거를 회피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1: 아, 피하도록.
0: 예, 네, 회피하도록 3단 자체를 그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매뉴버링을 해야 되거든요.
1: 네, 기체를 살짝 돌리거나 예, 자세를 이렇게 바꾸는.
0: 예, 자세를 계속 바꾸면서 사출을 해야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어제 그 생방송을 뭐 보셔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깐. 이렇게 그 사출을 할 때 배경이 좀씩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었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1: 누리호 안에 10개의 카메라를 달았다면서요?
0: 한 10여 개 정도 달았어요.
1: 아, 10개가 넘어요. 네네. 그거를 이제 그 안에서 탁 분리가 되고 나면 지구가 보일 때도 있고 네. 우주 공간이 배경으로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0: 네,
1: 카메라로 그 찍고 있으니까 방향이
0: 네네.
1: 그 방향이 살짝
0: 바뀌죠.
1: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0: 네네. 네. 그러면서 이 다섯 개를 제대로 부딪히지 않도록 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
1: 예.
0: 또 하나가 이제 그거 자체는 그걸 설계하신 분이 따로 있습니다. 언제 몇 시에 몇 초 간격으로 어떻게 자세를 해서 변환해서 하면 된다.
1: 네네.
0: 그분은 그걸 되게 신경 많이 쓰셨죠. 그리고 또 하나가 네. 이게 분리를 할 때 충격이 강하게 되면 안 됩니다.
1: 그렇죠.
0: 근데 기존까지는 우리가 이 분리 볼트를 쓰기 때문에 파이로 볼트를 쓰기 때문에 한 2000G 정도 순간적으로
1: 네. 예.
0: 가속도가 굉장히 크죠. 그 정도의 걸 됐는데 그게 세계 규격으로는 1000G로 2분의 1로 줄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충격 장치를 이번에 새로 개발을 하셨습니다.
1: 네.
0: 그 구조 쪽에서.
1: 저충격 장치.
0: 네.
1: 이 부분은 2부에서 마저 이야기를 나눌게요.
0: 네.
1: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 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문윤환 박사와 함께 어제 있었던 누리호 5차 발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 저충격 분리장치를 새로 개발했다라고 하셨어요. 5기를 궤도에 완벽하게 잘 분리해내서 궤도에 안착시켜야 되니까 저충격 장치를 새로 개발했다 하셨는데 네네. 그거는 왜 필요한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 저희 그 항우연의 이제 구조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걸 개발을 하셨는데 네. 보통 그 위성 같은 경우는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얼마 이하로 운영이 돼야 된다. 올라갈 때에도 올라갈 때에도 충격량이 되게 작아야 되고
5: 충격을 받지 않아야 된다.
6: 네, 분리할 때에도 충격이 작아야 된다. 예. 이런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그 위성마다 그게 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격들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예. 보통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시험 성격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 분리할 때의 충격량이 꽤 컸습니다.
5: 분리할 때 폭약도 터뜨린다면서요?
6: 네, 폭약을 터뜨립니까? 예. 분리 볼트 자체에 폭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5: 그게 왜 폭약까지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6: 신뢰성이 가장 좋으니까요.
5: 그러니까 잡고 있던 걸 놔야 되는데 네. 잡고 있던 걸 제대로 놓으려면 놔야 되는데 안 놓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이렇게 네. 끝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6: 맞습니다.
5: 그러니까 폭약으로 터뜨리면 아예 확 끊어져 버리니까
6: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놓을 수가 있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그걸로 사용했는데 그 기존에는 분리볼트를 두 개를 사용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하나를 제거를 하고 하나만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갔고 예. 그러면서 이게 분리볼트가 탁 터지면은 이제 벌어져야 되는데
5: 예.
6: 이게 과도하게
5: 놓을 수 있으니까
6: 네, 과도하게 벌어져도 안 되고 안 벌어져도 안 되잖아요.
5: 안 벌어지면 못
6: 나가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되게 시험도 많이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제 원래 목표로 했던 그 충격량 이하로 내려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번에 굉장히 잘 작동한 걸로 보입니다.
5: 그러니까요. 이 초소형 군집위성 5기가 다 신호가 잘 잡혔다고 하니까
6: 네네.
5: 저충격 분리 장치를 새로 개발한 것은 성공적으로 네. 개발이 된 것이다라는 네. 확인이 된 거고요.
6: 네.
5: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가 봐요.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네네.
5: 남승희 님이요. 그런데 누리호를 누리호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6: 저희들이 누리호를 그 이름을 할 때 공모를 했었습니다.
5: 공모를 했죠. 네. 나로호도 그랬고.
6: 네. 네. 국민들께 이제 공모를 부탁을 드려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누리호라고 이름을 붙인 게 저도 정확한 하도 오래전이라 정확한 기억을 잘 안 나는데 누리가 우리나라 말로 이제 그 세상 의미가 있잖아요. 예, 세상, 세상이란 뭐 그런 의미도 네.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세계를 품겠다, 뭐 세상을 품겠다 이런 의미, 그 중의적인 의미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5: 예, 나로호도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이름인데 네네. 우리 저희 후배가 아나운서니까 이제 이름 같은 거에 이제 음학적 예, 예, 예, 생각으로 예. 왜 니은 리을로 하냐 다 그래서 헷갈린다 나로 누리 그다음 다음 거는 또 니은 리을이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나로호랑 누리호를 아직도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6: 맞습니다.
5: 네, 네. 순우리말이에요 둘 다.
6: 네. 네.
5: 그래서 누리호는 공모를 해서 붙여졌다라는 네. 그래서 다음 거 차세대 발사체가 또 연구가 되고 있잖아요. 개발이 네네. 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어떤 이름이 붙을지 그것도 공모를 하겠죠?
6: 주목해 보시죠.
5: 그것도 니은 이율로 시작할지. 유성암님이요. 미사 출된 큐브 이상 한 기는 재활용 가능한지요? 가격도 굉장할 것 같은데요 하셨습니다. 미사출됐다는 거는 어쨌든 같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위성 분리장치가 그렇죠, 있던 그렇죠. 어댑터에 붙어가지고.
6: 그렇죠.
5: 네. 그러면 재활용은 못하는 거겠네요.
6: 못합니다.
5: 네.
6: 네.
5: 그렇죠. 가격은 굉장하긴 하겠지만.
6: 네. 근데 이제 가격도 굉장하겠죠. 굉장할 텐데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썼던 예전에 만들었던 뭐 수톤짜리 위성보다는 상당히 싼 가격으로. 그래서 네. 지금 큐브 위성이 굉장히 많이 대중화

0: 된 이유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싸기 때문에 대중화가 됐습니다.
1: 그렇죠. 작기도 하고요. 네네. 10기가 96kg이니까
0: 그렇죠.
1: 예, 한 기면은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기면은 10kg이 안 되는
0: 네.
1: 예, 그런 작은 위성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4426님이 쏘아올린 추진체와 위성을 실은 앞부분은 어디로 떨어지고 어떻게 처리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TV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곤 하는데
0: 네.
1: 요거는 올라가면서 하나씩 단분리를 해가지고 떨어뜨리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그 안전을 위해서 공해상에 떨어뜨린다고.
0: 네, 공해상에 떨어뜨립니다.
1: 예, 그래서 안전 뭐 구역을 설정하고 그 부분에 대피를 미리 시키고 한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0: 네.
1: 그럼 바다 위에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 거죠.
0: 네, 네.
1: 네. 그래서 위성을 실은 앞부분 이거는 아마 페어링이라든지
0: 네.
1: 아니면은 3단, 2단이 분리돼서 나온 뭐 네. 이런. 뭐 이걸 잔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0: 잔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썼으니까 네. 공해상에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맞죠?
0: 네, 맞습니다. 아,
1: 박사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바다에 떨어진 거는 혹시 회수를 하나요?
0: 회수 안 합니다.
1: 어.
0: 지금 저희들이 바다에 떨어뜨리는 거는 1단, 2단, 페어링 이렇게 세 개가 바다에 떨어지고요.
1: 네.
0: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회수하는 거는 사실 돈이 또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1: 아, 그렇죠. 깊은 네. 바다 들어가는 것 자체가 돈이니까.
0: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도 그건 회수는 하지 않습니다.
1: 아,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쏘아올린 발사체들이 되게 많을 테니까
0: 네.
1: 바다 속을 들어가 보면은 발사체에 그 떨어져 나온 단들 그런 것들이 많겠네요. 엔진도
0: 많죠,
1: 있고.
0: 많죠.
1: 오.
0: 많죠.
1: 이것도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0: 피근한 예로 예전에 그 북한에서 저 윗동네에서 쏘아올린 거
1: 네.
0: 서해섭 건져 올렸잖아요.
1: 배포동 막 이런 거.
0: 예.
1: 네, 맞네요. 그게 다 어쨌든 바다로 떨어져 나갑니다. 자, 계속해서 또 오차 발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리호는 어쨌든 오차 발사까지 성공을 했고,
0: 네.
1: 6차 발사와 애초에는 6차 발사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
0: 네네.
1: 7차 발사까지 추가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0: 네네.
1: 예. 앞으로 어떤 임무들을 수행하게 될까요?
0: 아, 6차 발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번에 5차 발사에서 그 탑재한 초소형 네. 군집위성 5기와 더불어서 6차 발사에서 나머지 5기를 올릴 예정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두 개의 그룹핑, 두 개의 군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조금 더 그 시간 간격이 짧게 그렇게 관측을 할 예정이고요.
1: 오전 궤도, 오후 궤도 두 개로 나눈다고 기사에는 그렇게 나오던데 맞나요?
0: 그건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1: 그래서 네. 다섯 개씩 한 궤도에 묶어가지고
0: 네네.
1: 현대를 이뤄서 돌면서
0: 네.
1: 이게 우리나라를 한 기가 돌면서 찍는 것보다는 다섯 기가 돌면서 찍으면 다섯 배 더 자주 찍을 수 있으니까
0: 다섯 배라기보다는 아마 네. 그 광각 그 보는 범위가 넓어질 겁니다.
1: 예.
0: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태양 동기 궤도를 하기 때문에 태양 동기 궤도를 하게 되면 우리 머리 위로 그 시간에 오는 건 딱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거든요.
1: 네, 네.
0: 근데 이제 이게 한 시간에 그러니까 한 번 돌아올 때마다 24도씩 서쪽으로 편해가 됩니다.
1: 예.
0: 그래서 태양하고 각이 항상 같다 그래서 태양 동기 궤도라고 얘기하는데
1: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조금씩
0: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스캔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그 시간차를 두게 되면 뭐 지금은 12시쯤에 우리나라를 한번 체크하고
1: 네.
0: 2시나 3시쯤에 한번 더 체크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몇 시간 안에 변화하는 것을 더 자주 볼 수가 있으니까
1: 그렇죠.
0: 훨씬 더 변화에 대한 뭐 예를 들어 산불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번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자세하게 관측을 할 수가 네. 있을 겁니다.
1: 한 기만 뛰었을 때는 한 번 뭐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다면 하루에 세 번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사에는 표현이 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0: 네.
1: 다섯 기를 그래서 그 궤도를 두 개로 운용을 해가지고 다섯 네. 기씩 두 개도 그래서
0: 그렇죠.
1: 10기 네. 다음에는 6차 발사 때 다섯 기가 더 간다.
0: 네네.
1: 네. 또요.
0: 7차 발사는 그 지금 결정이 됐고 그 근데 아직 계획이 정확하게 저든지 뭔지는
1: 뭘 실을지 뭐 네네. 어떻게 네네. 내보낼지
0: 예. 예.
1: 알겠습니다.
0: 아마 그에 대해서는 되게 논의를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 네. 2032년에
0: 네.
1: 예, 달에 보내기 위해서 차세대 발사체를 또 따로 누리호 이후의 발사체를 개발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0: 네.
1: 여기에 엔진 개발에도 문윤환 박사님은 또 참여를 하고 계시다고요?
0: 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엔진의 아버지 같은 느낌이고요.
0: 큰일 납니다.
1: 근데 32년도에 달에 가는 걸 조금 앞당겨가지고 네. 2030년에 달로 소형 달 착륙선을 보내겠다라고 우주항공청장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누리호로 쏘겠다라고 했습니다.
0: 예예. 예.
1: 네. 그럼 누리호 엔진으로 그게 가는 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저랑 네네. 저희 패널로 나오시는 항성 과학 커뮤니케이터랑 둘이 아 요걸 그대로 가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개량이 필요한가요? 아니면은 그대로 그냥 갈 수 있나요?
0: 지금 내부적으로 아마 그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알고 있는 제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 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1: 같습니다. 누구보다 그 상식이 뛰어날 것 같은 거는 누리호 엔진을 개발하신 분이니까.
0: 그 먼저 네. 그 달 착륙선은 아니고요. 달 궤도선이고요.
1: 소형 착륙선을 먼저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0: 네. 그러면은 네 그게 좀 조금
1: 근데 소형이래요. 좀 작은 걸 보낸대요.
0: 예, 한 몇십 킬로 안 될 겁니다. 네네. 되게 작은 걸 텐데 일단은 그 고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누리호만 가지고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1: 지금의 누리호로는.
0: 네. 왜 네. 그러냐면 이 달 궤도로 보내기 위해서는 그 고에너지 궤도로 가야 되는데 네. 그 궤도를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구를 몇 바퀴를 돌아야 되거든요. 3단
1: 예.
0: 자체가.
1: 예.
0: 3단 자체가 몇 바퀴를 돌면서 그 속도를 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재점화를 해야 됩니다.
1: 어.
0: 그러면서 점점점 델타 V 그러니까 속도 증분을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1: 이게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을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네네. 지금 위성 같은 경우는 지구의 중력에 묶여가지고 계속 네. 돌게끔만 하면 되는데 네. 지구를 벗어나게 하는 데는 또 그만큼의 속도가 훨씬 더 필요하다.
0: 맞습니다.
1: 네.
0: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이게 재점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의 누리호 3단은 재점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그거 가지고는 아마 힘들 것 같고요. 지금의 형상으로 힘들 것 같고
1: 네.
0: 그렇다고 해서 지금 3단 엔진을 새롭게 다른 것으로 바꾸기에도 좀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1: 네네.
0: 그렇다면 보통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킥스테이지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1: 네.
0: 일반적으로 기존의 3단형에서 고에너지 궤도로 보내기 위해서는 네. 임시로 4단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킥스테이지거든요.
1: 예예.
0: 그거를 사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3단 엔진에 그냥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0: 네.
1: 떨어뜨리진 않고 3단을?
0: 3단 위에다가 붙이는 거죠. 네. 그래서 위성하고 거의 한 몸체처럼 위성 뒤에다가 바짝 붙여가지고 네. 3단에서는 지금처럼 그 킥스테이지와 그 달 착륙선
1: 네.
0: 그거를 이제 올려놓고 거기서부터 얘가 지구를 계속 돌면서 재점화를 하고 돌면서 충분한 속도를 얻어서 달로 가는 그런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7차 그리고 달 착륙선까지 보내는 네. 임무까지 하면 2030년이 될 텐데
0: 네네.
1: 그 이후에는 누리호는 이제 본격적인 상업화의 길로 들어가는 걸까요?
0: 그렇게 되는 게 맞겠죠.
1: 그게 목표, 애초에 네, 목표이기도 목표입니다. 하고 예, 민간으로 이전하는 이유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잘 길을 가서 본격적인 상업화의 길이 잘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9123님이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로켓 엔진 만들려면 무슨 전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로켓 엔진은 자동차 엔진과 뭐가 다른가요? 하셨는데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로켓 엔진을 만들려면 무슨 전공을 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계공학이나 항공우주공학 안에
1: 네.
0: 유체, 열, 구조, 기구화, 동력학, 정력학 다 해당됩니다.
1: 전기전자 하신 분들도 로켓에 들어가죠.
0: 네, 그러니까 공대 전반적으로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화학도 들어가고요. 생물만 빼고 다 들어갑니다.
1: 아, 그러네요.
0: 지구과학도 들어가죠. 궤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1: 그렇죠.
0: 네. 네.
1: 박사님께서는 뭘 전공하신 거예요?
0: 저는 연소공학.
1: 연소공학. 아, 그러니까 잘 연료를 잘 태우는 거.
0: 네네네. 네,
1: 그래서 추진력을 많이 얻겠다.
0: 네. 그래서 로켓 엔진하고 자동차 엔진하고 가장 크게 차이점은 네. 자동차 엔진은 연료를 태울 때 공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1: 예, 여기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게 공기니까요.
0: 공기죠.
1: 네.
0: 그 공기의 76% 정도가 질소지 않습니까? 네. 산소는 21% 정도밖에 안 되고요.
1: 맞아요.
0: 근데 로켓 엔진은 순수하게 100% 산소를 사용합니다.
1: 산소를 그냥 싣고 가잖아요.
0: 네네. 네. 그 연소 쪽에서는 순산소 문제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 그럼 순수하게 산소만 있으면 더 잘 타지 않아요?
0: 엄청 왜? 잘 타서.
1: 왜? 아, 너무 잘 타서.
0: 너무 잘 타서.
1: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엔진을 만들 때는 우주 환경에서 만드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실험하고 할 때는 지구 환경에서 실험을 하고 하니까 네네, 네. 일반적으로 그만큼 타야 되는데 네. 산소를 아예 위에 올라가면 산소가 없으니까 산소통을 싣고 간다는 거.
0: 그렇죠.
1: 근데 그 100% 산소라면 또 너무 잘 타니까 그걸 또 제어하기 위한 무언가가 네. 연구가 있어야 되는군요. 예.
0: 그래서 로켓 엔진은 온도가 한 3200도씨, 3300도씨가 됩니다. 자동차 엔진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1: 네. 진짜 뜨거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0: 네.
1: 알겠습니다. 자동차 엔진은 그리고 뭐 피스톤으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0: 그렇죠.
1: 엔진을.
0: 네.
1: 근데 로켓 엔진은 그냥 기체를 훅 들여와가지고 그걸 태우면서 밖으로 훅 뿜어내는 거니까 그 부분도 많이 다른 점 같기도
0: 합니다. 그렇죠. 이게 기구학적으로는 이제 자동차 엔진은 크랭크를 돌려가지고 자동차 바퀴를 돌려서 네. 지면에 마찰을 이용해서 가는 게 이제 자동차 엔진이고요. 로켓 엔진은 그 기체 역학적으로 그 마수가 1이 넘는 그 그러면 기체가 굉장히 딱딱해진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편안하게.
1: 네. 네.
0: 그게 일반적인 공기를 밀면서 날아가는 거거든요.
1: 그렇죠. 반작용력으로.
0: 가장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0: 작용 반작용으로 가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누리호가 5번 발사를 했는데
0: 네.
1: 매번 발사할 때 이 질문은 꼭 나오는 질문입니다. 왜 반복해서 발사하는가. 네. 네, 누리호뿐만 아니라 다음 개발될 나로호도 3번 발사했었고
0: 네.
1: 물론 나로호는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한 목적이 훨씬 컸기 때문에
0: 네, 네.
1: 근데 누리호는 이제 상업용 목적으로 가는데
0: 네.
1: 왜 이 시험 발사를 6번이나 애초에 계획했고 계속해서 발사를 반복해서 하는가. 그리고 다른 발사체도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계획을 세워두잖아요.
0: 네, 네.
1: 그 반복해서 발사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발사체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할 때 자동차나 지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행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실험을 해가지고 또는 운영을 하면서
1: 네.
0: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획득을 하고 그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발사체는 한번 날리면 끝이거든요. 이 회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수할 수도 없고 만약에 잘못되면 어디가 뭔가 잘못됐는지 알기도 사실 힘듭니다.
1: 네.
0: 그래서 지상에서 검증한다고 다 검증을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환경에서 검증이 100%가 안 돼요. 근데 자동차나 비행기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서 우리가 이걸 반복 발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서 이 발사체를 쐈을 때에 항상 성공할 가능성.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복 발사를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설계 잘못된 부분 또는 설계를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보완을 해서 다음 발사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걸 보다 신뢰성이 높은 부분으로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또는 유지를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1: 네.
0: 그래야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날아가면서 잘못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벌어지는데
1: 네.
0: 돈을 내고 탑승하는 위성은 신뢰도가 높아야 탑승을 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애써서 만든 비싼 위성을 싣고 가는데
0: 네.
1: 발사체가 터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0: 네.
1: 맡기질 않겠죠.
0: 그렇죠.
1: 네.
0: 예를 들어 첫 번째 발사하는데 우리는 신뢰도가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는데요. 싸봐야 알겠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1: 예. 저희는 막 100번 싸봤는데 95번 이상 성공했습니다.
0: 네, 네.
1: 그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라도 반복 발사는 필요하다는 말씀.
0: 예를 들어 소유주 같은 경우도 한 1000번에서 몇 번 실패 안 했거든요.
1: 네.
0: 걔네 같은 경우 성공률이 99%가 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맡긴다는 거죠.
1: 네.
0: 위성이.
1: 아, 1000번이나 발사한 발사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0: 대단한 겁니다.
1: 예, 대단한 건데 우리 누리호도 그런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5차 발사가 우리나라 우주 개발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차세대 발사체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네. 5차 발사가 지금 갖는 의미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과 처음에 개발을 하면서 사실 누리호는 기술 개발용으로 만든 거거든요.
1: 네.
0: 기술 개발용으로 만들었다가 지금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기술 개발용으로 만들었던 부분들을 지금 상업용으로 전환을 하면서 거기에서 상당히 신뢰성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발사체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를 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들을 많이 메꿔나갔다라고 네. 의미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차세대 발사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누리호 3단은 뭐 제조마다 안 되고 그리고 추력 조절도 안 됩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자동차 엔진의 변속 같은 경우를 못하고 있는데
1: 그러니까 제조마가 안 된다는 걸 한 번

0: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우주개발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발사체를 지금 개발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차세대 발사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엔진 개발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0: 네네.
1: 예, 재사용 로켓, 재사용 엔진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게 연료는 또 바뀐다면서요? 메탄으로.
0: 메탄입니다.
1: 예. 메탄 연료랑 지금은 케로신이라고 등유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0: 네네, 그렇죠.
1: 예. 메탄으로 바뀌면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0: 지금 스페이스X의 팔콘9이 여전히 등유 계열을 사용해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재사용 이 등유 계열을 쓰게 되면 끓음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1: 예.
0: 끓음이 되게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끓음이 많이 나오면 어딘가 침착이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재사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0: 그래서 스페이스X도 그 다음 거 스타쉽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메탄으로 다 바꾼 이유가
1: 네.
0: 재사용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1: 예, 끓음이 묻지 않아서.
0: 네. 네. 그래서 정비가 굉장히 용이하고 재사용을 더 빠르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성으로 보면은 등유 계열보다는 우리가 하는 그 메탄이 훨씬 더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차세대 발사체 엔진 개발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잘 개발이 돼서 우리 우주 산업의 미래가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5491님이요. 박사님 목소리가 너무 멋지고 젊게 들려요. 진짜 박사님 맞으시죠? 하셨어요. 대학원생 정도로 생각하시나 봐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니까.
0: 네, 맞습니다. 네,
1: 이런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누리호 5차 발사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3: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어디?
3: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하나은행?
4: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5: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6: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8: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3267님께서요. 매번 이과학 저과학 시간에 아나운서님 목소리, 반가운 목소리 듣는 게 일상이었는데 어제 발사 중계로 화면으로 실물을 영접하니 너무 반가워서 하셨습니다. 영접이라니요. 네. 이렇게 이과학 저과학 계속 와주시고요. 제가 가끔 TV에 놀러 갈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네요. 예, TV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3267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매주 화요일 밤에 PD수첩 진행합니다. 얼굴 보이고 싶으면 그쪽으로 와주셔도 되고요. 저희 유튜브 이과학 저과학도 영상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거기로 오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일상의 예술을 전하는 작가 이윤서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오늘은 단 1분만이라도 명화 한 점을 검색해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화 한 점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보다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명화 한 점이 당신의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0: SBC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오 뉴스입니다.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부유 농지 등 일반적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이웃이나 친척에게 경작을 맡겼거나 사찰, 종중, 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 등 영농이 어려워서 장기간 비워둔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 등이 이번 특별조치법 구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에 대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두고는 현재 불모지 조성이 대부분 완료돼 일부를 전술 도로화하고 철책, 지뢰 매설 등 장애물 공사도 진행 중이라며 2028년 후반기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자가 중국 관동성에 거주하는 26세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글로벌 보안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현지 시간 7일 내놓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자는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인물로 추정되며 이 공격자의 흔적은 생성형 AI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어 공격자가 자신이 진행한 침투 테스트 실적을 바탕으로 보안 연구자 이력서를 AI를 통해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노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이 법무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 고발인을 불러서 조사 중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김 의원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2024년 6월쯤 술자리 동석자를 추행해 피해자가 항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전직 보좌관의 탄원서를 근거로 김 의원과 당시 동석자였던 민주당 김용민, 장경태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른바 선박왕이라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 만에 체납액 3,938억 원을 납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 재산을 압류하려고 한 부분이 부담이 됐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권 회장은 국내 재산이 없고 주로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 편의 지적국의 수백 척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해당 국가 국세청장들을 직접 만나서 소유 현황을 파악하고 압류를 하려고 한 점이 부담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과 대구 25도, 광주 26도 등 전국이 23에서 2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오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7: 2016년 가을맞이 우수 중소기업 및 농특산품 건강박람회가 울산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10월 8일 목요일부터 10월 12일 월요일까지 전국 각 지역의 품질 좋고 건강에 좋은 다양한 농식품과 직접 체험해보며 즐길 수 있는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모두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부터 10월 12일 월요일까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가을맞이 건강박람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8: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1967년의 오늘 10월 8일

게바라가 남미 볼리비아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0월 9일에 처형됐습니다. 그보다 7년 전인 1960년에 사진가 알베르토 코르다는 체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오늘날 그 체 게바라의 사진은 혁명과 저항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됐고 젊은이들이 입고 다니는 티셔츠까지 옮겨갔죠. 오늘 브라질 대선에서도 좌파와 우파의 흐름이 맞붙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하지 않은 채 흘러가는 것은 정치일까요? 일부에서는 모처럼 남미의 흐름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비틀즈의 첫 곡은 제목부터가 혁명이네요. 레볼루션. 그러나 평화적인 혁명을 노래합니다. 목소리는 아니나 다를까 존 레논입니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0: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 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열이요, 선 열이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예, 손석희 12시 문자 샤프 8001번과 스마트 라디오 어플 미니 또는 유튜브 손석희 12시 채팅창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구촌 사이드 A를 시작할 텐데 오늘 주목할 A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모처럼 중남미로 가겠습니다. 브라질과 중남미인데요. 중남미 정치를 상징하는 색깔은 핑크와 블루입니다. 좌파 정권이 계속 들어설 땐 핑크 타이드, 반대로 우파 정권이 연달아 집권할 때는 블루 타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하고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 국민의힘은 빨간색, 민주당은 파란색, 또 미국도 민주당은 파란색, 공화당은 빨간색인데 여기는 이제 정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남미 지도는 점점 더 파랗게, 그러니까 우파 물결이 늘고 있는데 특히 좌파 정권이 집권 중인 브라질까지 새로운 그런 흐름이 밀려오고 있다고 해서 오늘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라질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있는데요. 브라질은 한국과는 다르게 대선이 결선 투표까지 갑니다. 그런데 1차 투표에서 현직 룰라 대통령에 맞선 우파 후보가 예상을 깨고 득표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이 생긴 거죠.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플라비우 보소나루입니다. 룰라는 뭐 워낙 잘 아시죠. 국제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아무튼 룰라가 좀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 말에 브라질에서 대선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중남미 정치의 어떤 흐름을 가늠할 선거로 해서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또 트럼프의 이름이 좀 끼어들어서 이건 또 뭔 일인가 싶기도 하고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고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민원정 박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4: 처음 뵙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4: 예, 국내에서는 뭐 조금 낯설다 할 수 있는 중남미를 아주 정하고 생생하게 소개하시는데 앞장서시는 중입니다. 중남미 전문가이시고 네. 외대에서 스페인어과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가 네, 네. 2004년에 칠레로 가셨습니다.
5: 네.
4: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5: 2020년에 왔죠.
4: 오, 그럼 뭐 16년, 17년을 네네. 계셨군요.
5: 네.
4: 칠레 가톨릭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5: 네.
4: 그 칠레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5: 저는 이제 세부 전공은 중남미 문학입니다.
4: 예, 예. 네,
5: 에세이 텍스트 해석에 대해서 논문을 썼고
4: 예.
5: 이제 칠레에 가서도 역사학과까지 자리를 잡기까지 저는 이렇게 공개 모집을 통해서 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4: 예, 예.
5: 여차저차 사연을 겪어서 역사학과 소속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쳤고
4: 아, 예.
5: 또 동북아의 대중문화도 가르쳤고
4: 예.
5: 연구 주제이기 때문에
4: 예.
5: 이제 그런 수업을 하다가 이제 2020년에 뭐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4: 아, 그렇군요. 네. 칠레 여행은 길잖아요.
5: 네, 길죠.
4: 책도 내셨던데.
5: 네. 예.
4: 아, 그 마이크가 조금 예.
5: 생방송 아닌가요? 이거?
4: 예, 생방송인데
5: 괜찮아?
4: 우리 AD는 저렇게 아무 때나 뛰어들어옵니다.
5: 네. 네. 네.
4: 예.
5: 예.
4: 아무튼 이 책,

0: 그 제가 이제 받았습니다.
1: 아, 네.
0: 책 제목이 놀랍도록 길어서 미치도록 다양한 칠레.
1: 네. 네,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0: 아니 긴 나라라는 건 알죠.
1: 네, 4,300km가 넘고 예. 제가 출판사와 뭐 책 수정도 끝내고 책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할 때 예. 그때 마침 제가 칠레에 출장을 갔어요.
0: 예예.
1: 가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칠레에 그 베르나도 수베르카소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이자 뭐 문학자인 분이 계신데 예예. 그분이 쓴 책의 에세이의 스페인어 제목이 예. 예, 이런 제목과 유사해서
0: 아, 예.
1: 그래서 제가 출판사의 아이디어를 예. 전해드렸죠.
0: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0: 이렇게 긴데 여기 이게 띠지에 가려서 칠레 남쪽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1: 네.
0: 길어가지고.
1: 네.
0: 다 가보셨습니까?
1: 저는 북쪽 국경부터 예. 남쪽의 칠로의 섬의 한 중간까지 가봤고
0: 아.
1: 남극은 개인적으로 갈 수 없는 곳이라 못 가봤습니다.
0: 예, 예. 대개 남극 가려면 칠레 남단으로 해서 거쳐서 가죠.
1: 그렇죠.
0: 예, 예. 재밌는 책인 것 같아서 저도
1: 네.
0: 좀 읽어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오늘 주셔서.
1: 네.
0: 예. 사실 오늘 브라질 얘기인데. 예.
1: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오게 된 계기가
0: 예.
1: 어제 제가 칠레와 브라질을 출장을 다녀오신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0: 예.
1: 그분이 아 출장을 다녀오니까 왜 중남미가 중남미가 아닌지를 알았다고 하셨어요.
0: 아.
1: 칠레와 브라질이 너무 다르고
0: 예.
1: 칠레에 갔다가 브라질에 가니까 전혀 딴 세상에 간 것 같아서
0: 아.
1: 얼마나 중남미가 크고 광활하고
0: 예.
1: 다양한지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0: 그러게요.
1: 네.
0: 저희는 그냥 유럽 하면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1: 네.
0: 남미 하면 또 한 덩어리로 생각하거든요.
1: 네, 그렇죠.
0: 그건 전혀 틀린 얘기다.
1: 그렇죠.
0: 예.
1: 네.
0: 아무튼 근데 이제 오늘은 브라질 얘기를 해야 되는데
1: 네.
0: 두 후보는 룰라는 뭐 저희들이 좀 익히 이름도 들어서
1: 네,
0: 알고
1: 네,
0: 있는데
1: 네.
0: 우파 진영의 플라비우 보소나루.
1: 그렇죠.
0: 이건
1: 네.
0: 어떤 사람입니까?
1: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발음하는 볼소나루 대통령이 바로
0: 예.
1: 이 플라비우 보소나루의
0: 아.
1: 대통령 후보의 아버지죠.
0: 그럼 몇 년 전에 2020년 초반까지
1: 그렇죠.
0: 대통령 하지 않았나요?
1: 그렇죠.
0: 그 아버지가?
1: 네.
0: 근데 그 아버지는 무슨 수사 받고 있지 않나요?
1: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시 등장을 해서
0: 예.
1: 저도 이제 이 방송 요청을 받고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와
0: 예.
1: 저는 주로 남미, 중남미 소식을 볼 때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의 소식을 자주 보는데
0: 예.
1: 이제 그 이유는 한국은 아무래도 굉장히 우리는 미중 간의 관계에 관심이 많고
0: 예.
1: 또 미국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0: 그렇죠.
1: 굉장히 지정학적인 요소에 이게 이제 한반도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겠죠.
0: 예, 예.
1: 그러나 이 남미는 우리 같은 좌우의 개념이 이념의 개념이라기보다
0: 예.
1: 신자유주의인가 포퓰리즘인가에 더 치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0: 아, 그렇습니까?
1: 네.
0: 예.
1: 그래서 제가
0: 포퓰리즘은 이제 이른바 왼쪽일 테고
1: 그렇죠.
0: 신자유주의는 오른쪽일
1: 그렇죠.
0: 테고 그렇게 나뉜단 말이죠.
1: 그렇죠.
0: 예,
1: 그래서
0: 예.
1: 제가 한국에서는 볼소나로 아들 볼소나로가
0: 예.
1: 투표에서 1차 투표에서 1등을 한 게 굉장히 대단한 소식이라고 이제 보도하는 걸 제가 보고
0: 예.
1: 정작 이제 또 미국 측 뉴스도 보면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
0: 예.
1: 정작 유럽 측 뉴스를 보거나 남미 뉴스를 보면 그렇게 놀랍지 않았고
0: 아 그렇군요.
1: 네. 또 2022년도에 볼소나로가 지금 현재 룰라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 때에도
0: 예.
1: 그 이전에 한 번 두 번을 했었고
0: 예.
1: 그때에도 이 룰라 대통령은 50% 이상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게 아니었고
0: 예, 예.
1: 그때부터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있었고
0: 예.
1: 그런 상태에서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집권을 한 상태이고
0: 룰라가. 예.
1: 또 이 볼소나루를 찍은 이유도 볼소나루가 좋아서라기보다 이제 룰라에 약간 지쳤다.
0: 네.
1: 그리고 볼소나루가 좋다기보다 룰라가 미워 약간 이런 식이 많죠.
0: 예.
1: 독일의
0: 선거가 되게 그렇게 흘러가는
1: 그렇죠.
0: 경우도 있죠.
1: 예. 예. 독일의 한 기사에서 제목이 자신의 성공의 가치다였어요.
0: 예.
1: 예. 룰라가 그동안에 너무 성공에 취했다고나 할까? 약간 룰라의 카리스마에 의존한 게 많은데
0: 예.
1: 룰라 이후에 어떤 룰라를 이어받을 만한 어떤 좌파의 인물이 떠오르지 않았고.
0: 아, 예, 예.
1: 예, 그래서 아마 그게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닐까.
0: 예. 그런데
1: 생각합니다.
0: 왜 그러면 미국, 우리 뭐 미국 중심의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1: 네,
0: 말씀하셨는데
1: 네.
0: 미국은 그렇게 보고 유럽 쪽은 왜 달리 봤을까요?
1: 지리적으로 가깝고.
0: 예.
1: 또 그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던너 독트린이 결국은 그 기원이 먼로 독트린에 있잖아요.
0: 예, 예.
1: 이제 먼로 독트린이
0: 도널드와 먼로의 그렇죠? 합작, 예. 합성어. 예.
1: 그렇죠. 그런데 이제 먼로 독트린이 그 19세기 말에 독트린이 되기 전에 예. 1820년대 초반에 먼로 선언이었을 때만 해도
0: 예.
1: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오늘날 같은 강대국이 아니었고 또 그 무렵에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하면서 이제 유럽의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한 것이 먼로 선언이었다면
0: 예, 예.
1: 이제 19세기 말이 되면서 미국이 강대국이 되면서 이제 그 해석을 계속 달리하면서 개입까지 이어졌고
0: 아, 예, 예.
1: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오늘날 이제 유럽이 아닌 중국과 싸우고 있잖아요.
0: 예.
1: 그런데 유럽은 이제 어떤 중남미를 식민지로 보는 개념과는 좀 다르고 또 미중 간의 어떤 지정학적 갈등이 좀 약하기 때문에
0: 예.
1: 조금은 더 저는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아무튼 우파 후보인 보소나루
1: 네.
0: 투표 1위를 했습니다.
1: 네.
0: 깜짝 이변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까지 네, 말씀하셨습니다.
1: 네.
0: 그러면 지금 1차 결선 투표가 그냥 결선 투표가 10월 25일에
1: 그렇죠?
0: 열리는데
1: 네.
0: 1차에서는 아무튼 보소나루가 1등을 했으면 네. 그게 그냥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군요.
1: 변수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0: 예.
1: 사람들이 볼소나루를 지지하면서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0: 예.
1: 그 제가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의 기사를 보니까 투표를 아예 거부하는 층이 상당수가 있었고
0: 예, 예.
1: 난 정말 이번 투표 안 한다가 있었고 룰라를 찍을 수도 있지만 투표하기 싫다는 층이 또 있었고
0: 아, 예, 예.
1: 볼소나루를 찍을까 말까 망설이는 층이 있었기 때문에
0: 예.
1: 그 상당수의 표가 이제 어디로 움직일까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0: 예.
1: 어떤 의제가 오가느냐에 따라서 그 부동층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0: 아, 예. 트럼프는 여기도 등장합니다.
1: 네.
0: 트럼프 입장에서는 룰라를 떨어뜨리고 싶겠죠, 당연히.
1: 네.
0: 어떤
1: 자기가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0: 아, 물론.
1: 네. 네.
0: 어떤 식으로 개입을 간접적으로나마 할 수 있는 건가요?
1: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미국이 중남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0: 예.
1: 또 중남미가 미국의 앞마당 뒷마당 이런 말이 있지만
0: 예.
1: 사실은 중남미도 이 1990년대 이후에 독재, 뭐 민주화를 겪으면서 미국의 개입도 겪어봤고
0: 예.
1: 또 그들의 도움이 결국 결과적으로는 중남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겪어봤기 때문에
0: 예, 예.
1: 내정 간섭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0: 예.
1: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인 영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0: 예.
1: 미국이 단칼에 중국을 몰아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0: 그렇죠.
1: 그러나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떤 그 서구 중심의 세계 패권이 흔들린다는 위기도 있고
0: 예.
1: 또 국내 문제는 우리가 터치할 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남미에서는 자존심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0: 예, 예.
1: 그리고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모든 싸움이 자원 싸움이잖아요.
0: 그렇죠.
1: 중남미는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에
0: 예.
1: 그런데 중국이 이미 상당량의 이권을 차지하고 있고
0: 여기도 미중이군요 결국은.
1: 그렇죠.
0: 예.
1: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그러면서도 협력을 해야 되는데
0: 예.
1: 미국은 옛날의 명성 같지 않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0: 예.
1: 미국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기보다 많이 수그러든 미국의 명예를 되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0: 아, 예.
1: 네.
0: 그 만일에 브라질에 그렇게 해서 만일에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다른 중남미 국가들까지도 뭐 이른바 도미노 현상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1: 이미 지금 칠레에도 작년 선거에서 우파 대통령이 됐고
0: 예.
1: 약간 이 중남미 선거는 보면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좌우 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념적이라기보다
0: 예.
1: 우리처럼 대척하는 공산주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핑크타이드라고 부르는 그 시기를 보면 그 시기는 2010년대 이 무렵은 원자재 값이 좋을 때예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좌파 정부들이
0: 예.
1: 성공적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0: 예.
1: 그러다 이제 원자재 값이 떨어지고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다시 이제 우파 정권이 들어서죠.
0: 예.
1: 자, 지금은 어떤가요? 모든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겪고
0: 그러게요.
1: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파 정권이 갈 수밖에 없고
0: 예.
1: 전쟁이 나면 정말 호르무즈에서 전쟁이 몇 달째 이어진다. 그러면 정말 그냥 저 같은 일반 시민들은 가장
0: 예.
1: 먼저 무엇을 걱정할까요?
0: 유가,
1: 그렇죠.
0: 물가.
1: 그렇기
0: 예.
1: 때문에 브라질 국민들도 거시 경제를 걱정한다기보다 예, 예. 당장 내가 먹고 살 문제를 걱정하겠죠.
0: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민원정 박사님하고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영어로 하면 인트로덕션.
1: 네.
0: 네. 개론을 좀 들었고요.
1: 네.
0: 25일에 결선 투표한 다음에 다시 모셔도 되겠죠?
1: 네, 네.
0: 예, 그때 네. 만나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1: 네, 네.
0: 예,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의 민원정 박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제임스 테일러의 Only a Dream in Rio를 듣겠습니다. 이건 아마 민 박사님도 모르시는 노래일 텐데.
1: 네, 몰라요.
0: 아마도 국내에선 처음 라디오를 타는 것 같고.
1: 네.
0: 또한 아마도 브라질의 사람들과 풍경을 가장 아름답게 노래한 곡이 아닐까 하는데 그 뭐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듣고 판단해 보시죠. 아무튼 뭐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브라질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름다운 새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1: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2: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예, 강다은 아나운서의 국제뉴스 듣겠습니다.
5: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세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알래스카 지역 방송에 출연해 사업 파트너가 한국 정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0: 벤스 부통령은 한국의 현 정부든 차기 정부든 필요하다면 솔직히 말해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 협력해서라도 이 사업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것도 압박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좀 놔줄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글로벌 원유 공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비축유 방축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국제유가는 조금 하락했고요.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며 사상 최고치에서 다시 좀 하락했습니다. 미 연준의 9월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됐는데요.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지만 중간선거 전인 10월에 올릴지 이후인 12월에 올릴지는 열어뒀습니다. 스페이스X의 신용 위험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게 스페이스X가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려고 은행 대출 100억 달러, 회사채 300억 달러 등 총 400억 달러, 약 53조 5천억 원을 조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부도 위험 보험료가 급증한 겁니다. 티반군은 이제 공항을 노리는 걸까요? 사우디 민간 항공청은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과 남서부의 아부아 국제공항이 현지 시간으로 6일과 7일 공격을 받으면서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 교통부는 예멘 아단 국제공항이 후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아 카이로발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에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0월 8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1: 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世界とつながる
4: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5: connect with the world
6: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7: 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는 삼성전자인 것 같은데 3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한 분기에 그러니까 석 달 동안에 영업이익 100조를 넘긴 건 삼성전자가 최초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뭐 물론 코스피 또 반도체 업황 또 한국 경제 전체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서 이 숫자를 좀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뭘 말하고 있는지 투자 뉴스 채널 알고란을 운영하는 고란 경제 전문 기자가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7: 예. 3분기 영업이익 석 달 동안 100조 처음 있는 일이죠.
8: 네, 107조 예. 4천억 벌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82% 늘었습니다. 예.
7: 그 7조도 엄청난 돈인데 짜투리 돈처럼 느껴지네요.
8: 네, 그냥 뭐 4천억 정도 떼놓고 7조도 예. 떼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죠.
7: 예.
8: 세 달 동안 본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환산하면 하루에 1.2조 번 거예요.
7: 그러게요.
8: 토요일을 포함해가지고 만약에 영업일로만 계산하면 1.5조를 그냥 하루에 버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 예.
8: 사실 국내에서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 넘는 회사도 손에 꼽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하루에 벌고 있습니다.
7: 예, 예.
8: 네, 그 매출액은 이제 195조 원이었고요. 여기도 역시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늘었습니다.
7: 예.
8: 영업이익 증가폭이 크다는 얘기는 제품을 비싸게 팔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7: 예.
8: 영업이익률로 보자면 55%예요. 55.1%.
7: 절반 이상을 남겼다는 얘기가요?
8: 네, 맞습니다. 이것도 엄청난데 우리가 이제 마이크론 실적할 때 87% 받잖아요.
7: 그렇죠, 맞아요.
8: 그거에 예. 비교하면 55%밖에 안 되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만 하는 회사는 아니고
7: 예예. 예. 예,
8: 뭐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7: 가전은 요즘 뭐 그 반도체만큼 나가진 않잖아요, 솔직히. 예.
8: 아, 뭐 네, 뭐 거의 적자 안 내면 다행인 수준이기
7: 예예.
8: 때문에 어쨌든 그 시장 전망치에 이제 부합을 했고요. 영업이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게 한 105조에서 106조였는데
7: 예.
8: 1.6% 웃돌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고요.
7: 예.
8: 단일 분기 영업이 100조 원 돌파 국내 기업 최초고요. 전 세계 테크 기업 가운데서도 삼성전자가 처음입니다.
7: 예예.
8: 뭐 사실 국내에서만 체급 비교를 했을 때 삼성전자가 대단하다가 아니라요. 그냥 글로벌 기업 가운데서도 탑입니다.
7: 예, 예.
8: 엔비디아보다도 더 많이 벌었거든요.
7: 어.
8: 분기 영업이익이 아까 100조 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글로벌 테크 기업 가운데선 처음이다라고 하면 다른 기업이 뭐가 있었냐라고 보자면요. 22년 2분기에 아람코라는 회사 있잖아요.
7: 예.
8: 사우디 그
7: 예, 예.
8: 국영의 석유 기업이요. 여기가 이때가 언제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이상 치솟았던
7: 아, 예, 예.

0: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가 폭등 초기에 영업이익 865억 달러. 당시 환율로 110조. 요즘 환율로 보자면 132조를 벌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분기당 100조를 벌었던 게 역사상 유례가 없는데 그 한 번 있었던 게 아람코 사례인데 예. 그 아람코 사례가 되게 이례적인 환경에서 기록했던 영업이익이라는 거죠.
1: 예.
0: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떤 거시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력으로 해서 예. 영업이익 100조를 벌은 거의 유일한 회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근데 이게 잠정 실적이라면서요. 나중에 네네. 뭐 혹시 더 올라가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까?
0: 여기서 숫자는 약간 이제 바뀌고요. 잠정 실적을 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보통 보자면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월 초, 그러니까 10월 초에 발표하고요. 확정 실적은 그달 말에 발표합니다.
1: 예예.
0: 근데 확정 실적과 잠정 실적의 차이는 뭐냐면 숫자가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확정 실적 발표 때는 이번에 잠정 실적에는 그냥 우리 영업이익 얼마, 매출 얼마 요것만 나와요.
1: 예.
0: 근데 확정 실적에는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선 얼마를 벌었고
1: 아, 예.
0: 그리고 뭐 저기 스마트폰은 얼마를 벌었고
1: 항목별로
0: 네, 항목별로 나오고 그다음에 예. 요 실적 발표할 때 컨퍼런스 콜이라고 하죠. 사실 주가는 지난 분기 얼마를 잘 벌었나 보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를 더 벌 거야.
1: 매일 하는 얘기.
0: 네. 예.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확정 실적 때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1: 예.
0: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다음 분기에도 더 잘 벌 거예요. 라고
1: 아, 예.
0: 하는 숫자를 말해줘서 사실 주가에 영향을 더 미치는 거는 잠정 실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확정 실적이 더 크다라고 아, 볼 수 있죠.
1: 예. 그러면 이제 이달 말에 확정 실적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0: 네, 맞습니다.
1: 그때 어떻게 나올까요?
0: 일단 지금 잠정 실적 갖고 나온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증권사들이 예. 다 추정을 하잖아요.
1: 그러니까 전망을 보잖아요.
0: 네, 맞아요. 전망은 앞으로도 좋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 예.
0: 이제 왜 그러면 돈을 잘 벌었을까를 보자면 역시나 반도체가 잘해서라는 거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DS 부분이 차지하는 영업이익이 거의 뭐 90조 가까이에서 대부분일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1: 예.
0: 다른 부분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DS 반도체 부분이 잘 벌었을까를 보자면 AI 서버용 메모리, 그러니까 HBM이라고 하죠.
1: 예.
0: 이게 굉장히 그냥 계속 부족합니다.
1: 네,
0: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1: 그러게요.
0: 네, 그 게다가 이제 HBM3E 요게 이제 그 기존 제품이었고요.
1: 예,
0: 신제품이
1: 예.
0: HBM4인데 요걸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내놨어요. 그러면서 사실 HBM 측면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비에서 좀 뒤진 측면이 있었는데
1: 예.
0: 차세대 HBM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치고 나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1: 예.
0: 요쪽 그 뭐 서버용 메모리 쪽에서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거고
1: 그럼 그걸 가격을 더 올리면 실적은 더 올라갈
0: 네,
1: 수도 있다는
0: 맞습니다.
1: 그 그래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있나요?
0: 그래서 일각에서 증권사는 아마 내년에 HBM4 그 신제품이요. 요거 가격 100% 올릴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1: 두 배나요?
0: 네. 왜냐하면 두 배 올려도 사가거든요.
1: 아, 그 정도입니까?
0: 네네.
1: 예.
0: 일단 차세대 HBM4가 일단 원가가 비싸긴 합니다. 더 많은 그 첨단 공정 기술이 들어가기
1: 예,
0: 때문에
1: 예.
0: 일단 원가도 비싼데 아무리 원가가 비싸도 이게 안 사주면은 그렇게 가격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1: 예, 예.
0: 그런데 두 배로 올려도 사가기 때문에 뭐 두 배로 올릴 거다.
1: 아.
0: 물량 자체도 지금보다 더 늘어날 거다라는
1: 예.
0: 전망치가 나와서 앞으로 이제 미래 전망도 밝고요.
1: 예.
0: 그리고 원래 삼성전자가 잘하던 게 이제 전통 D램이잖아요. 요거는 D램은 원래 삼성전자가 잘했고 그런데 요 D램 가격이 최근에 오르고 있습니다. PC용 D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요.
1: 예, 예.
0: NAND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 뭐 20개월 이상 연속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 아, 예.
0: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1: 예.
0: 이게 나타난 게 뭐냐면 숫자로 그 매출액 전망치가 증권사에서 예상한 거는 대충 200조가 넘을 것으로 봤거든요.
1: 예.
0: 근데 매출액은 195조가 나왔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전망치는 106조 정도 봤었는데 107조가 나왔어요.
1: 예.
0: 이 얘기는 뭐냐면 덜 팔았는데 비싸게 팔아가지고
1: 그렇군요.
0: 더 많이 남겼다라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요거 실적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했을 때 아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덜 팔았는데 어떻게 더 벌었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1: 예예.
0: 사실 이번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있어서 약간 걱정했던 부분이 환율 부분입니다.
1: 예예.
0: 네, 환율이 사실 2분기만 해도 1,400원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런데 3분기 들어서는 환율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1: 예예.
0: 그렇기 때문에 환율 영향에 따라서 일부 이제 그 글로벌 해외 IB들도 110조 벌 것 같은데 환율 영향 때문에 뭐 104조로 낮추고
1: 예예.
0: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 환율을 효과를 이겨내고 환율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버는 더 비싸게 팔아서
1: 예.
0: 라는 실적을 낸 거죠.
1: 그 아까 왜 저 10월 말에 확정 발표할 때
0: 네네.
1: 조금 이제 조정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신 그때는 조정이라기보다는 항목별로 발표하고 앞으로 전망이
0: 이제 잘 나와요.
1: 예,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0: 네네.
1: 근데 제가 질문드렸을 때 그때도 전망은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그러면
0: 전망은 좋은데

0: 시장 전망보다 훨씬 더 좋은 전망이냐?
1: 예, 예. 아니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네네. 것은 그 10월 말의 전망까지도 우리가 다 미리 이렇게 전망할 수 있다면 네. 그 시장에 반영될 거 아닙니까?
0: 네, 네.
1: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0: 지금 현재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자면요. 예. 사실 장 초반에는 한 0.3% 떨어지는가 싶었더니
1: 예, 예. 예.
0: 지금 현재 하락률이 1.7%로
1: 더 떨어졌네요.
0: 커졌어요.
1: 그래서 전망이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0: 6,700선을 내줬고요.
1: 예, 예.
0: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장 개장하자마자는 좀 오르더니 약간 내리더니 싶었는데 지금 예. 현재는 1.4% 정도 낙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1: 예. 그건 왜 그럴까요?
0: 원래 근데 이제 그 전통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예.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날은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1: 아 그런가요? 그럼 무슨 심리죠?
0: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식 시장 설명하는 마법의 두 단어가 있다라고 예. 하는데 하나가 불확실성 해소예요.
1: 예.
0: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아마 여기에 적용될 텐데 선반영.
1: 아 이미 반영됐다.
0: 네, 선반영.
1: 예예.
0: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허탈할 텐데 딱히 설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선반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 예예.
0: 원래 시장은 모두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줘야지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좋은 성과를 내줬고요.
1: 예예.
0: 그리고 지금 주식의 그 주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이 개별 기업의 실적이라기보다는
1: 예.
0: 소위 말하는 이제 매크로 변수라고 해서요.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을 보자면 계속 안 좋습니다.
1: 예.
0: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어요. 그 외국인이 파는 거는 사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뭐가 안 좋을 것 같아서 파는 게 아니라
1: 예.
0: 지금 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5.35%를 넘어갔거든요.
1: 아유, 예. 뭐 4%면 뭐 마지노선이다 어쩌다 그러다가 이젠 4%는 뉴노말이 돼버리고
0: 네.
1: 5%가 뉴노말이 또 될 시기가 오는 건가요?
0: 지금 거의 뭐 그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1: 예.
0: 이렇게 어제 국채금리 뛰면서 미국 증시도 좀 새벽에 하락 마감했거든요.
1: 예, 예.
0: 그 여파가 우리 시장에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예.
0: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삼성전자 투자를 이 단일 기업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투자하잖아요.
1: 예, 예.
0: 근데 국채금리가 이렇게 치솟다 보니까 그 이른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감소하면서
1: 예.
0: 우리는 신흥시장이잖아요. 게다가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에서 좀 돈을 빼는 흐름이
1: 예.
0: 계속 이어지면서 그럼 외국인이 팔면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사실 그거 상반기에 사줬던 게 이제 개인들이 무섭게 샀잖아요.
1: 개미 투자자들.
0: 네, 그런데
1: 예.
0: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좀 여력이 좀 달리면서
1: 예.
0: 그 상반기만큼 많이 사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1: 아, 예.
0: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이 영업이익 분기 100조에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참 주식장은 알다가도 모를 곳이긴 예. 한 것 같습니다. 환율이 변수가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 상존하는 변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1: 예.
0: 지금 이번 실적으로 확인한 건 뭐냐면 환율 변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최소한
1: 예.
0: 삼성전자에는 이라는 걸 확인한 거라서요.
1: 예.
0: 그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예.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하고 대만 증시는 미국은 뭐 좀 떨어졌다고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미국하고 대만 증시는 오르는데 코스피는 유독 약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증시는 힘을 왜 못 쓰느냐.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일단 우리 그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 거의 TSMC 원툴이라고 봐도 될 정도거든요.
1: 예, 예.
0: 우리보다 쏠림 더 심합니다. 대만 증시는 TSMC와 TSMC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
1: 네,
0: 이루어졌다라고
1: 네.
0: 볼 수 있어서요. AI의 수혜를 이제 그대로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1: 예.
0: AI가 뭐 고점론이다, 버블이다, 뭐 속도 조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1: 예.
0: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말고도 다른 업종들이 있잖아요.
1: 예.
0: 물론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는 업종도 있지만 좀 부진한 업종들이 또 섞여 있기 때문에
1: 예.
0: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왜 증시 안 올라라고 보자면 코스피 지수를 다 그 구성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도
1: 예.
0: 있어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그냥 수급인 것 같습니다.
1: 아.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예. 팔고 있어서.
1: 예. 그 외국인들은 그러면 뭐 단기간에 다시 돌아올 어떤 계제는 없을까요?
0: 개재라고 한다라고 하면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안정이 되잖아요. 그럼 국채금리
1: 예.
0: 안정이 되려고 하면 물가가 안정이 되잖아요.
1: 예.
0: 물가가 안정이 되려고 하면 중동 전쟁이 끝나야 되겠죠.
1: 예.
0: 근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어가지고.
1: 예. 아니 그 저 중간 선거 전에 어떻게든 끝낼 거라고들 그렇게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0: 이미 트럼프가 선거 전에 안 끝날 거다라고 이제 말을 했잖아요.
1: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쟁을 뭐 그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0: 근데 새벽에 나온 뉴스가 조금 약간 좀 싸했던 게
1: 예.
0: 지금 그 미군 병력을 다 모이라라고 또 지시를 내렸대요.
1: 예, 그 어저께 그저께도 네. 일부 병력 증원하고
0: 네네.
1: 그랬습니다. 예, 예.
0: 그래서 또 한번 뭔가 터지지 않을까.

0: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1: 아, 예. 이건 뭐 그건 좀 두고 보도록 하고요. 네네.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시즌이죠?
0: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잠적 실적 나왔고요. 10월 15일에 TSMC 실적이 예. 발표됩니다. 이 TSMC 실적 어떻게 보자면 글로벌 AI 반도체 수급의 리트머스 시험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은 29일 목요일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 예. 그거보다 이틀 앞서서 27일 화요일에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했습니다. 이거 예, 예.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HBM 시장이나 아니면 D램 시장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예, 예.
0: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실적 발표할 때는 컨퍼런스 콜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1: 그러게요.
0: 될 건데.
1: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0: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하순에 글로벌 빅테크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애플 같은 곳들이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어요.
1: 아, 줄줄이 나오겠죠.
0: 여기 예. 실적 발표가 중요한 건 그래서 여기가 계속 앞으로도 투자할 거야? 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거야? 예. 라고 하면 우리 삼전닉스에는 아무래도 호재로 작용하겠죠.
1: 예. 그리고 아까 좀 다른 얘기 나왔는데 대만 얘기 잠깐 했지만 대만도 돈을 워낙 이렇게 TSMC가 워낙 많이 벌어들이니까 성과급 때문에 우리 삼성이 한동안 이제 그 문제로
0: 네, 맞습니다.
1: 일이 있었는데 대만도 똑같은 상황이라면서요?
0: 네, 정확히 말하면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회사의 대만 공장이 있거든요.
1: 아, 예.
0: 그 대만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1: 아, TSMC는 아니군요.
0: 네네네.
1: 예, 예.
0: 여기서 뭐냐면 조합은 찬반 투표를 했어요. 근데 99%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를 했는데
1: 예.
0: 노조 핵심 요구는 뭐냐면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예. 직원들과 공유해라라는 거고요. 사측은 뭐냐면 100만 대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한 4,250만 원 수준의 현금 보너스
1: 예.
0: 그리고 주식 보상안을 제시를 했어요.
1: 예.
0: 이게 과거보다도 상당히 파격적인 보상안입니다.
1: 예.
0: 그런데 노조가 이 사측의 제시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1: 그 15%를 나누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겠죠.
0: 네, 맞습니다.
1: 예.
0: 영업이익의 15%를 내놔라라는 거고요. 그러면 노조의 근거가 뭐냐라고 보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봐라라는
1: 예.
0: 겁니다.
1: 어.
0: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1: 예, 예.
0: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우리도 이제 파업했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게 파업을 통해서 이게 DS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는
1: 예.
0: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해서 영업이익의 10.5%를 주기로 했어요.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론의 대만 노조 역시 아니 우리도 똑같이 반도체 만들고 마이크론 너네 영업이익률 그때 매출액 총익률 87%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으면
1: 예.
0: 그걸 우리 기업 직원들과도 나눠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1: 예.
0: 어떻게 보자면 우리의 보상 체계가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잖아요.
1: 아, 예. 이래저래 뭐 예, 네. 그렇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 네네. 드릴게요. 그 우리 금융권에서 최근에 동시다발적으로 해킹 사건이 났습니다.
0: 네네.
1: 이거 AI가 활용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0: 네, 맞습니다.
1: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0: 이게 AI가 활용이 됐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여러 예. 군데를 다 스캐닝해가지고 동시자발적으로 공격을 해서
1: 예.
0: 한 군데에서만 터진 게 아니라요. 여러 군데서 터진 상황이 지금 터진 겁니다.
1: 뭐 상당수의 은행이 관련돼 있던데.
0: 네, 맞습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특정 타겟을 잡아가지고 거길 고도하게 공격하는 거였거든요.
1: 예.
0: 그게 아니라 AI가 하니까 그냥 다 무차별적으로 훑습니다.
1: 아.
0: 그럼 비유를 하자면 사람이 한 달 만에 그 스캐닝해야 될 일을
1: 예.
0: AI가 한 시간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스캐닝을 하니까
1: 예.
0: 보안이 취약한 몇몇 사이트들을 고르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뚫린 금융권도 보자면 이른바 이제 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인 서버가 뚫린 게 아니라요.
1: 예, 예.
0: 있는지조차 모르는 쪽문, 그러니까 직원용 업무용 모바일,
1: 아.
0: 대출 모집인 사이트 이런
1: 예, 예.
0: 것들이 뚫린 겁니다.
1: 그러다가 뭐 고객까지 피해보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0: 아직 없고요. 다만
1: 예.
0: 우려되는 건 이렇게 뚫린 그 고객 정보를 가지고 2차 피해, 그러니까 스미싱이나 피싱을 할 우려가 있거든요.
1: 아, 예, 예.
0: 네.
1: 맞습니다. 이거 왜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미리 경고가 뭐 수없이 10차례도 넘게 갔다는데 은행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0: 기본적으로 기업은 이런
1: 예.
0: 비용을 투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1: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란 기자님.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늘 그렇듯이 고맙습니다. 빌 위더스의 러블리 데이를 듣겠는데요. 투자자들은 반도체 시장에 울고 웃는 세상인데 투자자든 아니든 뭐 아무튼지 간에 좀 좋은 날들이 이어졌으면 하네요. 빌 위더스는 러블리 데이라는 그 가사가 나올 때 유난히 길게 음을 빼는데 아마 그런 날들이 길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3: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5: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6: 유튜브의 강희진님, 민원정 교수님, 중남미를 읽는 새로운 객관적인 시각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자 7155 쓰시는 분께서, 손석희의 여듯이 출연하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참 잘하시고 하는 이야기들도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저랑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계시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100일 전에는 국제시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낯설었는데 이제는 광팬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7155님. 그리고 미니의 박갑진님께서 역시 손석희 12시 프로그램 덕분에 시사, 역사, 음악까지 모르는 세계사를 많이 배우네요 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박갑진님처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미니의 강예수님, 진행자님의 제임스 테일러 사랑은 대단하시군요. 예,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좀 자제할까요? 예,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자제하겠습니다. 1시 5분에 김연경 선수, 아니 감독과 만나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짹짹휴게소 대표 홍승민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걷던 익숙한 길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두리번 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이름을 몰랐던 꽃과 나무가 보이고 작은 곤충 한 마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씩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5: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한시 뉴스입니다. 반도체 호황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2위 수준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461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월간 기준 최대치인 49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한 지난 6월에 이어서 역대 2위 수준입니다. 이로써 8월까지 올해 누적 흑자는 2,79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검사를 사칭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 2월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7,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현금 수거책 2명과 환전책 2명을 붙잡아서 지난달 초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됐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피해자를 가짜 수사 사이트로 유도해서 속이고 수거책에게 돈을 건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고차를 거래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해서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일당을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밤 11시 반쯤 연수구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중고차 거래를 명목으로 만난 피해자를 차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약 1,200만 원을 뺏은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일당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 1일 먼저 3명을 붙잡아 구속하고 이어서 6일 1명을 추가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아직 붙잡지 못한 일당 2명의 신원을 파악해서 출국 정지한 상태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수사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젠더폭력 피해자의 수사 지연이나 입증 부담 등 불리익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성평등가족부가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가 제한되면 사건이 경찰과 공소청 사이에 재이송되는 과정에서 수사기간이 길어지거나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등 2차 피해 위험이 지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성평등부는 우선 이처럼 달라진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대응 방안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안내할 계획입니다. 장기간 공시대상 기업 집단 지정을 회피한 혐의를 받아온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벌금형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이호선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회장에게 벌금 5천만 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성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본인 일가 소유 계열사를 공정위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 집단 지정을 피한 혐의를 재판에서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일반적 관행적 위반에 대해선 별도의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농지 전수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 대전과 대구 25, 광주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3.4도입니다. MBC 한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9: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보장?
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6: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3: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손석희 12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들 순서죠. 유튜브에는 벌써 김연경 감독 나오냐고 지금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계신데 예, 바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이번에 같이 프로그램을 만든 권락희 MBC PD도 함께 나올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4부 첫 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만나보죠.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가

할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예, 작년에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신인 감독 김연경으로 지도자로서의 첫발을 뗐던 배구 황제 김연경 선수, 아니 감독이 이제 경력 감독이 돼서 여덟 번째 프로구단 창단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 처음으로 방송되는 신인 감독 김연경 두 번째 시즌의 주역 김연경 감독과 프로그램을 만든 MBC 권락기 PD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예,
1: 김연경 감독은 작년에 이 그 신인 감독 김연경 프로그램 들어가기 직전에
2: 네.
1: TV 질문들에서 만났었잖아요.
2: 맞습니다. 그때 예. 뵀었었죠.
1: 예. 예. 그때부터 더 예. 얼굴이
2: 네.
1: 빛나는 것 같아요.
2: 그래요?
1: 예. 1년이 아주 좋아지셨어요, 얼굴이.
2: 1년이 흘러가지고 사실
1: 예.
2: 네, 나이는 한 살 더 먹기는 했지만
1: 예.
2: 관리를 꾸준하게 하고 있어서 예.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예.
2: 네.
1: 근데 그 뭐지 신인 감독 김연경 시즌 1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찍었다고 그랬는데
2: 네.
1: 고생을 안 한 것 같은
2: 네, 안 그래도 시즌 1 하면서 예. 제가 이제 제작진 분들한테 속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시즌 2는 없을 거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1: 맞아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죠.
2: 네, 그랬는데 네. 어느덧 이제 시즌 2 녹화를 끝내고
1: 그게 한 번 붙잡히면
2: 네.
1: 헤어나기 어렵거든요.
2: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2: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즌 2 촬영을 하게 되고
1: 예.
2: 그리고 끝났고
1: 예.
2: 지금 이제 또 오늘 여기 나와가지고 시즌 2에 관련된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1: 예.
2: 또 속은 것 같습니다. 네, 네.
1: 내년에 또 시즌 3 때문에 여기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2: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즌 3는 진짜 좀 잘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잠깐만. 그거는 권락기 PD한테 일단 좀 의견을 구해보고요. 권락기 PD는 시즌 1도 함께 하셨나요?
3: 네.
1: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2도 함께 하시고.
3: 네, 맞습니다.
1: 3도 이제 함께 하시겠군요.
3: 뭐 저희 큰 바람이지만
1: 예.
3: 그 신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1: 예. 아니, 그런데 만일에 이제 그 시즌 1에서 하고 이번 2에서 정말로 구단이 프로 구단으로서 창

0: 상단을 하게 되면
1: 네. 네.
0: 그때는 이제 시즌3는 없는 거죠.
2: 아, 만약 창단을 하게 되면 예. 이게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구단주가 나타나면
0: 예.
2: 그 구단주가 원하는 또 방향성이 있을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면 그 구단주와 좀 얘기를 해서 조율할 것들이 많고 예.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IP를 어떻게 더 개발시킬 수 있을지 얘기할 수 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뭐 그것까지는 저희한테는 아직 TMI인 것 같고요.
2: 네.
1: 근데 아마 방송을 보시면
0: 예.
1: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0: 예.
1: 보셔야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의문이 풀리실 것 같아요.
0: 아.
1: 예, 보셔야 의문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0: 아, 벌써 이게 딱 그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으로서. 근데 그거를 미리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1: 안 되죠. 지금
0: 스포일러니까.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런데 시즌 1에서 2로 넘어갈 때 선수들도 그대로 다 같이 갑니까?
2: 아, 그것 또한 1화에 예. 이제 다 공개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네. 될지.
0: 예.
1: 이번 주
0: 일화에.
1: 네, 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0: 예.
1: 예.
0: 네. 아니, 그러면 오늘 왜 나오셨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실 거예요.
1: 아, 뭐 살짝은 해드리려고
0: 예. 네,
1: 오늘 여기 온 거고
0: 예.
1: 이번 주 일요일 날 방송하는 만큼 많은 예. 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어서
0: 알겠습니다.
1: 왔습니다.
0: 그 선수들은 아무튼 좀 보면 다른 네. 야구나 뭐 이 스포츠 예능도 보면 선수들 이렇게 충원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 새로 뽑기도 하고
1: 네.
0: 이번에도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또 나오겠죠. 당연히.
2: 네, 나옵니다.
0: 그 이제 지난번에 있던 선수들도 또 남아 있는 선수들도
1: 맞습니다.
0: 있을 테고.
1: 네, 네. 맞습니다.
0: 그 이번에 선수를 새로 뽑을 때는 당연히 김연경 감독이 많이 네. 또 관여를 하셨을 테고.
1: 네, 네.
0: 만족하십니까?
1: 네, 이번에도 이제 트라이아웃이라. 해서
0: 그렇죠,
1: 이제
0: 예.
1: 그 트라이아웃을 통해서 이제 선수들을 뽑았는데 제가 좀 집중적으로 봤던 거는 이제 선수의 개인의 이제 장점은 당연히 이제 보는 거고
0: 예, 예.
1: 그리고 또 이 선수가 우리 팀에 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0: 예.
1: 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100% 제가 뽑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우리 코칭 스태프랑 다 상의하에
0: 예.
1: 예, 선수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0: 예. 근데 시즌 1과 시즌 2는 어떻게 다르던가요? 권라키 PD는.
2: 아, 이번에는 거의 창단 목표를 아주 전면에 내걸고 갑니다. 지난 시즌은 저희가 생존이 목표였다면
0: 예.
2: 이번 시즌이 마치고 구단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0: 예.
2: 창단이 되지 않는다면 아예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말자를 이제 공언을 하고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0: 아, 그럼 시즌 3는 창단이 안 되면 아예 없다.
2: 네.
1: 없습니다.
0: 예. 그럼 창단이 되면 이제 그거는 아까 권라키 PD가 이제 설명을 했지만
2: 네.
0: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맞춰서 하게 될 텐데
2: 네.
0: 그건 그렇고 그러면 누군가 나서야 되는 건데
2: 네.
0: 그건 이제 시즌이 진행되면서 알게 되는 건가요?
2: 예, 맞습니다.
0: 지금 일절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건가요?
2: 아, 저희는 이번에 진짜로 구단주가 나타나기를 공개 모집을 합니다. 방송을
0: 예.
2: 통해서
0: 예.
2: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 언더독스가 경기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0: 예.
2: 이제 감명을 얻은 구단주께서
0: 예.
2: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즌2를 제작을 했고
0: 예.
2: 실제로 저희는 이번에 걸었습니다.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그게 정말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0: 예. 그 좀 막 조마조마하겠네요.
2: 사실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0: 예.
2: 거의 하루하루 제대로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0: 김연경 감독도 잠이 안 와요?
1: 아니요. 저는 잠을 잘 자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라는 게. 왜냐하면 시즌 1 때 저희가 이제 어쨌든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렸고
0: 예, 예.
1: 마지막에 이제 프로팀을 상대로 하면서 이제 승리까지 했기 때문에 시즌 2를 하면서도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0: 예.
1: 시즌 3는 사실 창단밖에는 뭐 다른
0: 방법이
1: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0: 이미
1: 했고.
0: 안 한다고 공언을 했으니까
1: 네.
0: 안 되면
1: 네 그래서
0: 예.
1: 이제 PD님이 그렇게 처음에 얘기했을 때도 저도 너무 좋다
0: 예.
1: 무조건 창단을 했을 시에만 우리가 시즌 3가 있는 걸로
0: 예.
1: 내걸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0: 사실 그러면 이제 그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긴 한데
1: 네.
0: 시즌 2를 마치고 창단이 되면 그 선수와 감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가 그 만일에 구단주가 나타난다면 조건을 걸 거 아닙니까?
2: 맞습니다.
0: 그죠? 근데 그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1: 그죠.
2: 그럴 것 같습니다.
0: 예. 왜냐하면 김연경 감독은 또 지금 다른 팀하고도 또 이렇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그건 제가 최대한 질문을
1: 네.
0: 자제하겠습니다.
1: 네, 네. 일단 되고 나서 하셔도 괜찮으니까.
0: 예.
1: 네.
0: 알겠습니다.
1: 네.
0: 사실 이 질문이

0: 제가 여태까지 한 질문 중에 가장 자제하는 질문입니다. 아. 예, 안 하겠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오늘 걸려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튼 네. 창단을 목표로 한다.
1: 네, 맞습니다. 예. 네.
0: 아, 그 쉽지 않은 목표인데 내걸고 하신다는 게.
1: 네. 근데 저번에도 질문들 촬영할 때 예. 분명히 그 질문 안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2: 아, 다 하셨
1: 질문 다 하셨거든요. 다 마지막에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예.
2: 네. 정말 예. 날카로운 예.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제 얘기를 안 들으시고 그것만 하시다가 질문하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2: 그렇더라고요. 예.
0: 그때 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아, 지금은 네네네.
0: 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1: 예, 그렇죠. 그렇긴 하죠.
0: 알겠습니다. 예. 무섭게 했습니까 이번에도? 그 저 어느 분이 보니까. 네. 이거 저 뭡니까 저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보니까 네.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인상을 쓰고 계시다고 아, 네. 김연경 감독이 아,
1: 네 그러니까
0: 이번에도 그럴 수밖에 없었나요?
1: 이게 저희 이제 시즌1 할 때에도 제가 워낙 이제 좀 강하게 예. 이제 선수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불편하셨다는 분들 또 혹은 무서웠다는 예. 분들도 계셔서 예. 음소거를 하고 봤다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예. 그래서 이번 시즌 2는
0: 아니 솔직히 음소거를 해도 들려요.
1: 그래요? 예. 표정만 봐도 이제 들리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시즌 2를 들어가면 예. 조금 시즌 1보다는 좀 부드럽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예. 이제 시즌 2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강한 상대를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0: 이번에는 더 강팀을 네. 상대로 했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건네 들었는데 네. 그러면 승률이 그만큼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그럴 수 있죠.
1: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어려운 경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부드럽게라고
0: 예,
1: 생각을 했었는데 예. 뭐 그거를 아예 이제 잊어버리고 더 많은 인상을 쓰고 있고 더 많은 화를 내고 있는 제 모습이 또 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진심되게 했다. 예. 이 부분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0: 그 김연경 감독 때문에. 비속어가 방송 영화가 된 예가 하나 있잖아요. 네. 이번에도 식빵을 많이 구우셨습니까? 그래서
1: 화를 더 많이 냈던 것 같고요. 예. 또 워낙 이제 상대가 강 팀이랑 저희가 이제 경기들을 많이 했었고 예. 또 시즌 1보다는 더욱 더 힘든 여정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네. 근데 많이 화이팅을 하긴 합니다. 예. 네, 많이 화이팅합니다. 네.
0: 알겠습니다. 그 권나키 PD 입장에서 네. 더 강 팀을 한 이유는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경기를 해야만 창단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이었나요?
2: 예, 맞습니다. 이번에 예.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기업만 없을 뿐이지 예. 기업이 정말 나타난다면 바로 프로팀에 창단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만큼을 증명해야 된다. 경기력으로. 예. 그래서 그만큼 샌대진으로 돌아왔고 예. 그 샌대진에서 우리가 경기력을 입증해야만 저희가 창단을 해도 명분이 서잖아요. 예. 그래서 더 강력한 대진으로 돌아왔습니다.
0: 그래서 예. 이 질문도 하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승률을 여쭤봐도 됩니까?
2: 그 프로그램의 가장 큰 스포일러를 예. 스포일러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예. 하지만 뭐 방송을 내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0: 예. 승률이 꽤 높다는 얘기네요.
2: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예. 제가 질문을 계속하면 MBC 사측에서 저에게 경고가 들어올 것 같아서 도는 질문들이지 않겠으나 네. 그러나 재밌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치열했고
1: 맞습니다. 네.
0: 졌더라도 소위 말하는 젖잘싸였을 테고,
2: 예,
0: 그죠? 그런 와중에 승률도 꽤 높았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 이번 시즌은 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측 불허 그 자체입니다.
0: 아, 그렇습니다.
2: 촬영 때도 그랬고 편집 때도 그렇습니다. 정말 단 한 경기도 예.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예. 점점 궁금하게 만드시네. 그 그럼 김연경 감독은 네. 선수들한테만 식빵을 구우셨습니까? 네. 제작진한테도 구우셨습니까?
1: 제작진한테 네. 얘기 들어야 될 것 같은데.
2: 제작진에게 절대 그러지진 않고
0: 그러지 않습니까?
2: 이 감독님은 좀 겉바 속촉 예. 모드라서 이게
0: 겉바 속촉
2: 식빵이시잖아요. 식빵 언니 겉바 속촉이신데

0: 선수들에겐 딱 겉으로 정말 바삭하게 얘기하시는데 제작진한테는 좀 애교 섞인 투정을 좀 많이 보시고
1: 그런가요? 뭐
0: 볼을 사달라든지 우등벗을 해달라든지 뭐 이런 걸 하시기 때문에 막 그런 모드로 저희에게 하시진 않습니다.
2: 평상시에 막 화를 내는 스타일은 또 아니어서 제가
1: 김연경 감독이
2: 너무 이제 강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좀 많이 하시는데
1: 저도 사실 뭐 이번에 두 번째 뵙지만 방송 후에 이제 뭐 대기실이든 어디든 이제 사담을 나눌 기회가 있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보면 굉장히 그 부드러운 분이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도. 네,
2: 평상시에 좀 부드럽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네. 나 이제 배구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집중을 하다 보면 이제 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1: 근데 하여간 뭐 그 언더독스 원더독스죠, 사실은 이름이.
2: 네.
1: 원더독스 선수들 얘기는 워낙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TV 질문들에서 직접 증언도 저희가 들은 바가 있지만 워낙 그건 뭐 배구에 대한 열정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예.
1: 그 새로 합류한 선수들은 잘했습니까 이번에도?
2: 저희 팀을 보면은 뭔가 특출난 선수가 딱 있다라기보다는 그 여러 명의 장점이 있는 선수들과 역할이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팀이 정말 성장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 올 시즌에는 더욱더 있었던 것 같아요.
1: 예. 그 대개 보면 스포츠 예능은 단지 그냥 스포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수 개개인마다 이렇게 서사가 쌓이고 그것이 프로그램의 서사가 돼서 시청자들은 더욱더 빠져들게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시즌2까지 가면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쌓였겠네요. 아무래도.
0: 네, 맞습니다.
1: 예. 아무튼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라키 PD는 편집을 하면서 그 편집이 어렵지 않습니까?
0: 네.
1: 원래 편집이 8알이라고들 얘기하죠.
0: 네네.
1: 예, 예능 프로그램은 특히.
0: 네, 맞습니다. 예.
1: 김연경 감독의 모든 말들을 다 반복해서 들으셨을 텐데 경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0: 아, 이게 정말 저도 정신이 딱 바짝 차려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경기 때보다도 비디오 미팅이란 걸 합니다. 저희가 그 이제 경기들을 분석하는 자리 비디오 미팅이란 걸 하는데 그때 이제 좀 저희가 경기력이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었을 때 우리는 원팀이다. 우린 원팀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잘못을 해도 내 잘못이기도 하고 저 선수 잘못이기도 하고 이걸 같이 만들고 있는 방송 제작진의 잘못이기도 하다.
1: 아, 그건 다시 말하면 다 뒤집어 쓰이기죠.
0: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2: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결국 우리 원팀이다인 거죠. 우리가 잘했으면 모두가 잘해서 잘 된 거고.
1: 저는 우리 손석희 12시 제작진하고 얘기할 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2: 어떻게?
1: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진다. 저는 그렇게 뒤집어 씌우기 하지 않습니다.
2: 아니 뒤집어 씌우기 아니라니까요. 우리 원팀.
0: 정말 팀워크 원팀이라는 걸 좀 강조한
1: 농담입니다. 농담으로 드렸는데 너무 또 다큐멘터리.
2: 아, 알고 있죠.
1: 근데 그 워낙 강팀이랑 했다고 했잖아요. 김연경 감독 입장에서는 아니 시즌1 때부터보다 이렇게 강팀이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좀 서운한 감정은 없었습니까?
2: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워낙 그런 챌린지 하는 거 좋아하고
1: 김연경답습니다.
2: 그래서 강팀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 팀이 얼마큼 성장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고 또 그걸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재밌었고 그래서 강팀이랑 만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1: 그런 면에서 그러면 이제 끝내놓고 나서 만족하십니까?
2: 만족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조금 더 내가 더 했었으면 뭐 우리가 몇 점을 더 따지 않았을까, 뭐 세트를 따지 않았을까, 혹은 승리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를 뭐 생각을 하기는 해서 뭐 완벽하게 만족한다라는 거는 조금 없는 것 같긴 합니다.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연경 감독한테는 좋은 배구, 좋은 게임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PD에게는 그거보다도 이게 예능 프로그램인데 좋은 예능 프로그램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부딪힐 때는 없습니까?
0: 아,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엔 좀 일정적인 부분에서 좀 그런 것들이 되게 난관입니다.
1: 일정이요?
0: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배구팀들과 많은 선수들을 협조를 받아서 짧은 기한 안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실 시간이 되게 짧은데 그 시간 안에 강팀과 승부를 봐야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저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0: 기한을 드릴 수밖에 없고 감독 예. 입장에서는 그 기한 안에 성과를 낼 수밖에 없고
1: 예.
0: 그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그거는 뭐 시즌3에 혹시 들어가게 되더라도 여전히 남는 과제일 수 있겠네요.
0: 그럴 것 같습니다.
1: 예예.
2: 근데 이제 워낙 배구에 대한 공부도 너무 많이 PD님이 하고
1: 예.
2: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배구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가치관들도 너무 비슷해서 그런 거에 대한 부딪힘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1: 아, 예.
2: 그래서 오히려 도움도 많이 주고 저도 정말 이 프로그램을 찍을 때 뭐 예능이긴 하지만 예능 아예 좀 걷어내고
1: 예.
2: 정말 진심으로 이 구단이 창단이 됐을 때 어떻게 내가 정말 지도를 할까를 더욱더 많이
1: 예.
2: 생각을 하면서 했었기 때문에
1: 예.
2: 그런 점들을 또 많이 이제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1: 아.
2: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좀 잘 많이 담기지 않을까
1: 예.
2: 싶습니다.
1: 그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2: 네.
1: 이번 시즌에 가장 중요한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 관전 포인트.
0: 뭐 저는 말씀드렸지만
1: 예.
0: 예측 불허입니다. 그 정말
1: 예.
0: 정말 모든 순간이 예측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예. 그럼
0: 그만큼 전 가장 재밌는 스토리는
1: 예.
0: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 스토리가 제일 재밌잖아요. 마지막까지
1: 예.
0: 보게 만드는.
1: 그렇긴 합니다.
0: 저는 이번 촬영 자체가 그랬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1: 마지막으로 김연경 감독께 그러면.
2: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신인 감독이 아니고
1: 예.
2: 경력직 이제 감독으로 돌아왔기
1: 그렇죠.
2: 때문에
1: 예.
2: 조금 더 저번에 비해서
1: 예.
2: 조금 더 많은 이제 경험을 가지고 이제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1: 예.
2: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팀에 뭔가 한 명의 특출난 선수가 있지는 않지만
1: 예.
2: 그 선수들이 정말 모여서 원팀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집중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 서사를 또 한 시즌 동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일요일에 첫 방송되는 신인 감독 김연경, 두 번째 시즌의 주역 김연경 감독과 MBC 권나키 PD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예.

0: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위부터 고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울산 MBC 시민건강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재학 원장과 함께하는 우리 몸을 유지하는 6가지 기전과 영양 이야기.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예, 이제 4부를 시작할 텐데 4부 첫 곡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띄워드리죠. 근데 많은 분들이 같은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예상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유튜브에 헬짱이 될 거야. 또 유튜브에 수BM3JB라고 하신 분. 김연경 감독님의 선수 시절 응원가 더 스코어 레전드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손석희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에서 두 번째 폐렴형 패스트 의심 사례가 보고되자 러시아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28세 연구소 직원이 폐렴형 패스트로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두 번째 의심 사례도 같은 연구소의 또 다른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두 사례 모두 패스트 감염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중세 유럽의 패스트 환자들의 피부가 검게 변하거나 검붉은 반점이 생겨 후대에 흑사병이라고도 불렸죠. 패스트는 감염된 벼룩에 물려 생기는 림프절 패스트, 그리고 폐 패스트, 폐혈증성 패스트로 나뉘는데요. 사람 간의 비말 전파가 가능한 게 바로 폐 패스트입니다. 폐 패스트가 혈액으로 퍼지면 폐혈증성 패스트가 된다고 하네요. 인도의 유권자 명부 개정 과정에서 1억 3천만 명의 이름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도 인구는 14억 명이 넘고 이 중 유권자는 9억 명 정도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삭제 대상이 무슬림에 편중된 것으로 알려져 힌두민족주의 성향의 모디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명부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바퀴벌레 당은 또 거리로 나섰습니다. 일본의 소아이 겐소 도쿄 이과대 명예교수가 올해 노벨화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일본은 지난해에도 노벨화학상 공동수상자를 배출했는데요. 일본 출신의 자연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는 물리학상 12명, 화학상 10명, 생리의학상 6명 등 총 28명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사업부 직원들이 내년 봄에 받는 성과금이 연봉 8천만 원 직원 기준 7억 5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해 전 기준이고요. 여기서 49.5%를 원천 징수한다고 하네요. 자사주로 지급이 되는데요. 이 중 3분의 1은 즉시 매각이 가능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1년, 또 나머지 3분의 1은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0월 8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0: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이선영 아나운서 사이드 B 진행하죠? 예.
0: 네, 오늘은 고급 샴페인의 대표 주자 모에 헤네시 이야기 가지고 왔는데요. 뉴욕타임스의 기사, 와인 제조의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활용하다 가지고 왔습니다.
1: 예.
0: 뭐 와인은 맛도 중요하지만 향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예.
0: 특히 이제 모에 헤네시는 모엑 샹동, 돔페리뇽, 크루구, 베브클리코 이런 명품 샴페인 들어보셨죠?
1: 몇 개는 들어봤습니다.
0: 네, 네, 네. 이런 샴페인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와인들에서 버섯 향이 나는 결함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1: 아, 예. 그 버섯 향이 나면 안 되는 건가요?
0: 이게 고급 레드 와인이나 뭐 오랜 기간 숙성을 거친 와인들은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요.
1: 예.
0: 이게 숙성이 잘 되면 뭐 흙 냄새, 트러플 송로버섯 냄새,
1: 예.
0: 뭐 숲속의 젖은 잎 냄새 같이 이제 과실 향이 아니라 약간 이제 깊은 향이
1: 예.
0: 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향은 이런 이제 깊은 버섯 향이 아니고
1: 예.
0: 신선한 버섯 아로마. 신선한 버섯 향입니다. 그러니까 숙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향이 아니라
1: 예.
0: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갓 땄을 때 나는 비릿한 채소의 냄새
1: 예.
0: 그리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 같은 불쾌한 향을 낸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프랑스 샹파뉴 지역의 전체 포도 수확분으로 만든 와인에서 이 신선한 버섯 아로마라는 결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1: 예.
0: 이게 프리미엄 샴페인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결함이라서 어느 정도냐? 아예 만든 걸 다 버려야 될 정도라고.
1: 그 정도예요.
0: 네, 예. 그래서 보통은 와인 제조 과정을 보면 알코올이 발효가 다 되기 전에 이상한 냄새가 나면 뭐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1: 예,
0: 있다고
1: 예.
0: 해요. 그런데 이 신선한 버섯 아로마는 다 발효를 시킨 후에야 나타나는 결함이기 때문에
1: 예.
0: 이거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폐기를 해야 될 수밖에
1: 예.
0: 없고.
1: 뭐 마셔서 뭐 몸에 나쁜 거는 아니지 않나요?
0: 그렇지만 이제 프리미엄 샴페인이 지향하는 맛과 향은
1: 예, 예.
0: 아닌 거예요. 그래서
1: 예.
0: 이게 회사에 수백만 유로의 폐기 손실을 입히는 재앙에 가까운 문제라고 기사는 표현했는데 수백만 유로가 뭐 100만 유로다 하면 15억 원 정도 되니까
1: 예.
0: 3,400만 유로만 돼도 60억, 70억 이렇게 금액이 커지는 거죠.
1: 근데 그런 것도 AI가 냄새를 감지하나요?
0: 네, 그래서 최근 개발된 새로운 유형의 화학 센서가 핵심이라는데 과거에는 이제 냄새 분석이라고 하면 냄새가 이제 기체, 화학 물질로 이루어졌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어떤 화학 물질이 몇 퍼센트 들어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1: 예.
0: 이번에는 다양한 후각 신호를 동시에 읽어서 어떤 특정한 패턴을 AI가 학습하고 그게 원하는 냄새인지 판별을 한다는데요.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좀 예시를 생각해봤는데 이를테면 방귀다. 방귀라고 하면
1: 필요해. 예, 아무튼
0: 직관적이니까요.
1: 예.
0: 탄소, 산소, 질소, 메탄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돌이나 스키톨 같은 1% 미만의 어떤 성분들이 이제 악취를 낸다고 해요.
1: 아, 그런가요?
0: 이제 방귀를 측정을 한다 그러면 인돌이 몇 퍼센트 들어있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AI는 특정한 패턴을 분석해서 이게 불쾌한지 아닌지를 스스로 그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스스로 답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을
1: 예.
0: 해서 판별을 한다는 거예요.
1: AI가.
0: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발효 후에 냄새가 나야 맡을 수 있었던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1: 예.
0: 발효 전에도 이 특정 이제 냄새 지문 패턴을 분석을 해서 이게 버섯 아로마가 나는지 아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1: 예예.
0: 근데 이제 정확도가 놀라웠는데요. 모에 헤네시 측에 따르면 초기 테스트의 정확도가 99%에 달한다고 합니다.
1: 뭐 거의 100%. 군요.
0: 예.
1: 예, 예. 참, 그 AI가 안 껴든 데는 없는 것. 이거는 그래도 뭐 크게 걱정되는 AI는
0: 좀 귀엽지 않나요? 후각을 판별하는 AI니까요.
1: 예, 예. 특히 이제 프랑스의 와이너리들이 요즘 뭐 이거 아니라도 여러 가지 사상 최악의 상황이라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사이드 B에서도 이제 기후 얘기하면서 잠시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1: 예, 예.
0: 유럽이 이제 폭염도 심했고 이제 폭염 이후에 가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와인 산업의 상황,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프랑스 와인 산업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1: 예, 예.
0: 블룸버그 통신의 오늘자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올해 프랑스 총 와인 생산량이 약 3,500만 헥토리터에 그친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1: 예.
0: 이게 최근 5년 평균보다 14% 나 낮은 수준이라고 하고 와인 생산량으로 치면 70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니까
1: 예.
0: 이제 와인 업계에는 정말 큰 타격인 상황입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에 헤네시의 대표적인 산지인 샹파뉴 여기가 이제 고급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1: 예.
0: 포도들이 이제 나는 곳인데 여기의 생산량은 2025년 대비해서 절반 가까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 예.
0: 이렇게 기후 변화도로 인해서 생산량도 폭락하고 이제 아로마 결함이 뭐 때문에 발생됐느냐라고 하면 기후 변화로 인한 이제 곰팡이 번식 때문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1: 예, 예.
0: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확년 자체가 이렇게 귀해진 상황에서 또 이제 다 만들어 놓은 와인들을 폐기해야 된다는 거는 이 와이너리 입장에서 아주 큰 걱정거리인 거죠.
1: 예. 근데 아까 그 왜 이것도 아무튼 AI가 일정 부분에 해결책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0: 네.
1: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뭐 미리 좀 이렇게 좀 측정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수확량에 좀 도움이 된다든가 뭐 그런 건 없을까요?
0: 이제 AI 기술이 발전을 하면 그런데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되는 기술들이 나오겠죠.
1: 예.
0: 이제 AI 후각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와인 산업의 구원수수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도 기사는 짚었습니다. 지금 바로 적용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래요. 기술 자체 정확도는 훌륭한데 판독을 한데 한 샘플에 2시간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1: 아, 예, 예.
0: 그러면은 뭐 이제 소규모 샴페인 하우스인 크루그, 이게 크루그가 굉장히 비싼 샴페인이거든요. 몇 개 한정 생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한 300개 정도의 샘플이 측정을 받아야 되는데 뭐 2시간씩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모에샹동 같은 경우는 수천 개까지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좀 이제 기술의 발전이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그나저나 뭐 늘 하는 얘기지만 그 기후 변화 때문에 프랑스도 아마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아니면 계속 와인 생산에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크죠.
0: 예.
1: 예. 그렇다면 차라리 기후가 바뀌니까 다른 지역에서 와인 또 포도를 재배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0: 뭐 영국 같은 데가 습해서 원래는 와인용 포도가 자라나기 힘든 곳인데 최근에는 또 영국이 각광을 받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기는 했었거든요.
1: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던가요? 그 영국에 대해서 두 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는데 하나는 기후가 나쁘다는 거고 사실 나쁘지 않대요.
0: 오.
1: 예, 그리고 영국 남자가 신사라는 거 그것도 오해라고.
0: 영국 합니다. 남자가 신사인지 아닌지는 안 만나봐서 모르겠습니다.
1: 예. 예, 지구촌 사이드 B 지금까지 이선영 아나운서가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예.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링고스타 순서가 됐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그 비틀즈가 해체된 이후에 네 사람으로 각각 뻗어나간 음악들을 이번 주에 다뤘는데 링고스타는 비틀즈의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 됐습니다. 1962년 피트 베스트를 대신해서 드러머로 합류하게 되죠.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비틀즈가 탄생하는 겁니다. 존, 폴, 조지 이렇게 세 사람의 걸출한 작곡가 사이에서 링고의 존재감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음악적 기여가 작았다는 건 아닙니다. 링고는 뭐랄까요, 자신의 기교를 이렇게 앞세우기보다는 곡의 흐름과 보컬을 살리는 연주를 했습니다. 화려하게 앞으로 나서는 대신에 필요한 자리에만 정확하게 리듬을 놓는 그런 드러머였죠. 폴 맥카트니도 뭐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 링고의 드럼이 비틀즈 음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멤버들 사이에 완충제 역할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존, 폴, 조지 모두 신뢰하고 아꼈던 멤버였습니다. 1968년에 링고가 잠시 그 밴드를 떠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멤버들이 드럼을 꽃으로 장식해두고 기다렸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기도 하죠. 해체 이후에도 링고는 존, 폴 그리고 조지의 음반에서 모두 연주를 했고요. 링고의 솔로 앨범에도 존, 폴, 조지가 모두 참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흩어진 네 사람을 다시 한 장의 음반 안에 이어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 앨범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링고라는 앨범입니다. 가지고 나왔는데 LP에서는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박정용 선곡위원이 고른 비틀즈 그 이후 1973년에 나온 링고 스타의 솔로 앨범

링고입니다. 뒤에도 링고입니다. 비틀즈가 공식적으로 해체된 지 한 3년 뒤에 나온 앨범인데 존, 폴, 조지 나머지 세 사람의 멤버들이 모두 참여해서 함께 이 앨범을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네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한 건 아니죠. 그러면 재결합이 되는 거니까 합주한 건 아닌데 세션으로 조금씩 참여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아주 상징적입니다. 비틀즈 네 사람이 다시 한 장의 음반에 모인 거니까요. 2002년에 조지 해리슨 1주기 추모 공연에 링거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가 그날 부른 노래가 바로 포토그래프였습니다. 남은 건 오직 이 사진 한 장뿐이고 당신은 돌아오지 않는다. 원래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을 노래했던 가사였지만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조지를 향한 추모곡이 된 거죠. 모든 노래를 마친 링거는 조지가 있을 하늘을 향해서 손키스를 날리면서 무대를 떠났습니다. 링고 스타 포토그래프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퇴직연금이죠.
1: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2: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예, 미니의 김경애님, 요즘 중딩 아들이 비틀즈 노래 빠져서 같이 듣고 있는데 여기서 만나니까 또 반갑네요 하셨습니다. 예, 비틀즈 노래는 뭐 세대를 초월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어제 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나가는 링고 스타는 제가 2016년에 한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창 그 저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뉴스가 넘쳐나서 사실은 급박하게 인터뷰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 정말 관대하게 예 흔쾌하게 그래 예, 좋습니다 아 취소합시다 이렇게 해서 취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뭐랄까 대범함 관대함 이런 것들이 그 시끄러웠던 비틀즈 내부의 온갖 갈등 이런 것들을 서로 완충제 역할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래 포토그래프를 들으니까 다시 또 그때 생각이 나면서 링고스타가 또 생각이 나네요. 예, 오늘 좋은 노래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좀 워낙 저 김연경 감독 출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내주셔서 유튜브로 한 분은 배구의 진심인 것이 가장 매력적이다. 그렇죠? 예, 그 여기에 이견을 달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100년에 나올까 한번 나올까 말까 싶은 대한민국 배구의 자랑 최강 프로라고 하신 분께서 유튜브로 올려주셨고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이런 칭호를 받는 선수가 사실 거의 없는데 김연경 선수한테만큼은 붙여줘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가끔 하곤 합니다. 유튜브에 크리스탈이라고 해주신 분, 또다시 배구 붐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요. 배구 황제는 은퇴했어도 후배들을 위해서 온통 배구 활동뿐인데 선수 시절보다 더 바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 배구 붐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믿도록 하고요. 오레오 쿠키라고 유튜브에 하신 분께서는 저는 그 김연경 시즌2 경기 직관을 다녀왔는데 결과는 이야기 안 하고 조용히 있을게요 하셨습니다. 예, 이거 아마 약속하셨을걸요. 그 저 결과는 바깥에다 얘기 안 하시는 걸로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니의 김희영님 역시 직관을 다녀오셨다고 했네요. 김연경 감독의 찐팬인데 직관을 가보니까 현장에서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예, 아까 비슷한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경기가 잘 안 풀릴 때는 화도 내고 그래야 또 인간답기도 하죠. 공식적인 식빵 언니 궁금증을 더 자아내는 입담 때문에 시즌2가 진짜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문자 5201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307이 쓰신 분께서도 야구 팬인데 자꾸 배구를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꾸 듣다 보니 정말 유익한 방송을 해주신다고 문자 8099 쓰시는 분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12시 5분에 손석희 12시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2: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박동희입니다. 합창단 공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들의 화음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맞춰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죠. 우리 삶의 대화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화음을 함께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ABC.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3: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4: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3: 배윤호, 이남희의
4: 확 깨는 라디오가
3: 방송됩니다.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목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온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정부가 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이나 고령농, 임대차 농지 등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되더라도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실제 이용 상태와 다른 농지의 지목 변경을 허용하고 관행적인 임대차와 미어가 시설은 양성화하기로 했습니다.
2: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작년 3분기보다 8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달성은 지난 2022년 2분기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 외에는 세계 어떤 기업도 달성해보지 못한 대기록인데 정작 삼성전자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1: 국정감사 셋째 날인 오늘 여야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경위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서용교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태규, 박형수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2: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친이란 후티 반군 간의 확전으로 이어진 가운데 후티 반군이 사우디 본토의 공항 두 곳을 공격해 4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홍해 연안과 바브엘만 대부 해협 일대의 후티 반군 점령지를 사우디가 탈환한 데 대한 보복 공격인 셈인데 후티 반군은 오늘도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0: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2: 같이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농지를 처분하지 않도록 하는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4: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안 지으면 처분하도록 하자 사정이 있어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까지 강제로 팔아야 하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조사에서 적발되더라도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고령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이웃이나 친척에게 맡긴 경우 구제해주기로 한 겁니다. 반면 농사를 짓겠다고 속여 땅을 사들인 뒤 값이 오르면 되팔거나 임대료를 받는 등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불법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례 기간을 운영하고 그동안 구두로 농지를 빌려주던 농민들이 그 기간 안에 서면 계약을 맺으면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허가 없이 지은 시설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농지를 팔고 싶어도 농지은행이 다 받아주지 않는다는 농민들의 불만을 반영해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곧바로 영농이 가능한 지능지역 안에 농지를 주로 샀지만 앞으로는 비지능지역 농지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농지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5: 이번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용 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5: 자, 국정감사 사흘째입니다. 어제는 이제 법사위를 저희가 주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정무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놓고 야당 의원들 질의가 아주 거셌어요.
6: 네. 뭐 청와대 지시 아니었냐 이런 건데
5: 네.
6: 일단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과도한 변동성 원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강하게 일었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아예 청와대가 주범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7: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단종 내 ETF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범이고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공범이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6: 네, 그래서 박 의원은 2억 원 금융위원장과 공방을 벌였는데 그 2억 원 위원장의 답은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과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8: 네, 이 도입 근거는 저희가 여러 의견을 들어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에 저희들이
7: 같은 입장이시네요.
8: 금융위 정례회의에
7: 다시 묻겠습니다. 단종 내 이거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죠?
8: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여러 의견 들었고 이거는 사실 그 시점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건 왜 해외는 되는데 국내는 막고 있냐 그리고 이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계속 제기돼 왔던 거고요.
5: 네. 자, 이 국민의힘 증인 채택 문제를 갖고도 이제 공세를 폈습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당이 이를 막았다. 이런 네. 거죠.
6: 네, 이 부분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9: 이러한 고위험 금융상품 출시에 청와대가 나서고 서둘렀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왜 당시 BH 정책실장 김용범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겁니까? 그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 부양을 위해서 국민연금까지 동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6: 그 여기 말한 대로 뭐 주장한 대로요.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ETF 말고도 국민연금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 주식 매도를 늦췄다.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의 일정 비율에 달하면 팔도록 돼 있는데 그 이런 자산 배분 기준을 바꿔서 주가 하락을 막는 데 동원이 됐다는 거죠.
5: 네.
6: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민연금을 상대로 한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14일이니까 그때 또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5: 그렇군요. 자, 법사위도

0: 좀 살펴보죠. 뭐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뭐 굉장히 뭐 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는데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또 있었나요?
1: 일단 여야 나눠 보면요. 여당은 그 지난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신약 청탁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 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자료 입수 출처 이거를 따지면서 공세를 폈습니다. 이 부분은 김한규 민주당 의원 그리고 답변하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지금은 법무장관 직무 대행을 맡고 있죠. 질의응답 들어보시겠습니다.
2: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서부지검의 기소계획 문서는 검찰 내부 문서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하셨고요. 내부 보고서가 만약 유출됐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3: 네, 맞습니다. 네.
1: 국민의힘을 보면 오전에 집중한 이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요. 그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 확정받고 수감 중인데 그 최근에 언론에 그 이전 부지사의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이전 부지사의 가석방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공세를 했는데 주진우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 답 들어보시겠습니다.
4: 이화영이 지금 감옥에서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보도 보셨죠? 이 공범으로 기소되어 있는 이재명 피고인을 협박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고요. 현직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협박받고 있는 장면이 지금 중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5: 이화영 부지사 측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아니면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이나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3: 아니요, 없습니다.
5: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지금 현재 검토 대상입니까?
3: 이화영 대상자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예. 심사 대상이 아니십니다.
1: 이 보도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오전 회의에서는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이 대통령이 이화영에게 잡힌 약점이 뭐냐 이러면서 가석방 없다 이렇게 선언하라 이렇게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그 오늘 법사위 그 본격 질의 전에 한 50분 가까이나 설전이 있었다는데 어떤 네.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1: 그 당초 법사위 예상 핵심 주제는 새로 그 형사사법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수청, 공소청 그런데 이른바 문 열고 출발한다. 개문발차하면서 국민들의 피해와 우려 이걸 또 어떻게 해소할지 문제점은 뭔지 여기에 대한 논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본격 질의에 앞서서 여야 의원들의 언성이 높게 이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5명 발언 중 제가 일부를 잘라서 다 모아봤는데 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서용교 법사위원장,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순서인데 좀 길겠지만 한번 쭉 들어보시죠. 네.
6: 자, 이제 시작합니다. 국정감사 국민이 보고 계시고 아유 좀 가만히 계세요. 갈 테니까. 얘기했잖아요. 박경수 간사가. 아, 좀 그만하세요.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참 힘드네요.
7: 우리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드디어 정청래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을 뛰어넘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8: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위원장님이 용인하고 계십니까?
9: 제가 그 폐륜 발언을 한 의원에게 인간이라고
6: 하시고 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9: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인간이 되면 되는 것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10: 참 듣는 것조차도 편향적으로 듣는다 이 생각이 들고요.
6: 네, 가만히 계세요.
10: 그리고 인간이 아니다. 글쎄요. 뭐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되돌려주고 싶은 말들만 하셨는데
1: 그 마지막에 발언한 의원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네요. 네네. 그 설정안의 발단은 이틀 전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진보당 손솔 의원이 그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부엉이 바위에 진실이나 하나 만들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서용교 위원장이 김태규 의원 또 여기에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 발언을 정지시켰고 그 후폭풍이 오늘 국감장까지 오늘 아침 혼란이 이어진 겁니다. 한 1시간 가까이 이런 말들이 오가는 사이에 전국에서 모인 피감 기관장 또 관계자 수십 명이 이걸 앉아서 1시간 정도를 지켜봤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할까요? 김희웅 기자였습니다.
11: 삼성전자가 3분기 최대 실적 기록을 갱신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별 영업이익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에 195조 원, 영업이익 107조 4천억 원.

0: 으로 잠정 짓게 됐는데 4분기 연속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1: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매출액 195조 원, 영업이익은 107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59%, 영업이익은 782.5% 증가한 규모입니다. 영업이익은 이번 한 개 분기만으로 작년 한 해 영업이익 2.5배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국내 기업이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을 넘긴 건 최초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에서도 유례 없는 기록으로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만이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100조 원을 넘긴 바 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4개 분기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신기록을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254조 원에 달하면서 연간 350조 원을 달성할 거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부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담당 DS 부문, 특히 메모리 사업부가 영업이익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호황으로 고대역폭 메모리와 범용 메모리 수요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내년까지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업계에선 비메모리 사업부의 경우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팹 가동에 따른 비용으로 1조 원 안팎의 손실이 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완제품 DX 부문도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사 일에 2분기째 적자가 이어졌을 거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0: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장 초반 상승분을 반납하며 26만 5,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0.07% 오른 6,808선에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에 현재 6,7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와 미국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에 따라 외국인이 선뜻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반도체 ETF 리밸런싱과 옵션 만기 등 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2위 수준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461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돼 역대 월간 최대 규모 49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한 지난 6월에 이어서 역대 2위 수준입니다.
0: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3: 계속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업수도 울산을 대표하는 울산공업축제가 오늘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인공지능 전환 대전환 올인 울산을 주제로 나흘 동안 열리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울산공업축제는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리며 축제 마지막 날인 11일 폐막식에서 내년 울산 대표축제의 새로운 비전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 점검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 활용과 확산을 위한 대전환 사업에는 모두 240억 6천만 원이 투입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과 실증 확산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울산시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 혁신 거점 조성과 컴퓨터 센터 구축, 맞춤 지원과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43년간의 신정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중구 서동에서 지역 경제계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에 나섰습니다. 울산상인은 오늘 오후 2시 중구 서동 신축회관 그랜드홀에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신축회관은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16,389제곱미터 규모이며 컨벤션 공간이 마련돼 각종 비즈니스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폭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밝힌 10월 첫째 주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올라 상승폭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매주 상승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아파트 전세 가격도 전주 대비 0.01%포인트 하락한 0.06% 올라 올 들어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울산 지역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은 크게 증가했지만 실제 투자금인 도착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울산 지역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은 5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도착액은 4,100만 달러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 신고가 실제 자금 투입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앞두고 울산 지역 각급 학교에서 한글의 소중함과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남중학교는 원고를 작성한 뒤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신의 작품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한글날 인공지능 융합 한글 대회를 열었습니다. 또 도산초등학교는 한글 맞춤법 맞추기 행사를, 중남초는 자신이 태어난 날, 달과 날을 한글로 표현해보는 한글날 기념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역사 왜곡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의 한 고등학교도 영화 단체 관람을 취소하는 등 파장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달 초 1학년 학생들의 투표를 거쳐 이달 중간고사를 끝내고 영화 암살자들을 보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논란이 커지자 단체 관람을 취소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울산 지역 오늘 아침 기온이 11.6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13도에서 25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왕.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8: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0: 백윤호
1: 이남미의
0: 밖에는
1: 라디오.
0: 안녕하세요, 백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요즘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1: 아, 그렇습니다.
0: 주말에 어디 멀리 여행 가지 않더라도 도서관에 가서 책 읽고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0: 네.
1: 그렇다면 반려견을 위한 도서관 있을까요?
0: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1: 네.
0: 외국엔 있지 않을까요?
1: 아, 있겠죠.
0: 예, 그 미국 캘리포니아 마리나 해변에는 도그스틱 라이브러리가 있대요.
1: 도그스틱 라이브러리요?
0: 도그스틱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강아지들에게 나뭇가지를 빌려주는 도서관인 거죠.
1: 해변으로 나가는 산책길 초입에 이 책장처럼 진열장이 있고요. 거기에 크기별로 나뭇가지가 꽂혀 있답니다.
0: 그러면은 주인과 함께 해변으로 산책 나온 강아지들이 이곳에 들러서 마음에 드는 나뭇가지를 고른 뒤에 그걸 물고 해변에서 아주 재밌게 논다 그럽니다.
1: 아, 귀여운 강아지들이 얼마나 즐거워할지 상상하니까 이제 웃음도 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귀여운 도서관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0: 그러니까요. 원래 동물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라 그러잖아요.
1: 네.
0: 아, 이 댕댕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면서 저희들도 아주 행복하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1: 오석준이 첫 곡 불러줍니다. 웃어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

0: 네, 목요일 학계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아, 댕댕이 도서관 이거 괜찮네요.
1: 아이디어도 좋네요. 예.
0: 근데 문제는 도서관이니까 대출을 했으면 이제 반납을 받아야 되잖아요.
1: 아, 그렇죠.
0: 안타깝게도 반납률이 0%랍니다.
1: 안 되겠네. 안 되겠어요, 이거. 아니, 놀고 난 나뭇가지는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데 다음 강아지를 위해 주고가는 방식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강아지들이 가져가지 갖다 놓는 법이 없다네요. 이 친구들이 우리보다 더하네요.
0: 이 사람 이름. 이 친구들이 한번 물면 안 놓거든요.
1: 또 사람처럼 큰 친구도 많잖아요, 미국에는. 그렇습니다.
0: 결국 진열대를 채우는 거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하는데.
1: 저런.
0: 뭐 어때요? 사람들이 좀 고생하면 되지. 뭐 아, 댕댕들이 즐겁잖아요.
1: 맞네요. 자, 이번에는 도서관 말고 미술관으로 가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명화극장 함께 할 텐데요. 비비의 범파 듣고 저희 명화극장으로 이어갑니다.

0: 감사합니다.
1: MBC 라디오.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1: 응.

0: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0: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거?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 거? 배윤호 이남미 밖에는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명화 극장
1: 한 줄의 명화
0: 키워드는 단 한 줄 글 한 줄 속에 숨겨진 속 깊은 명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1: 한 줄의 명화 오늘의 명화 속에 숨겨진 한 줄은 바로
2: 한 여성의 두려움을 신화로 바꾼 그림.
0: 오늘의 한 줄에 숨겨진 명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윤서 작가님 모시고 명화 이야기 들어옵니다.
1: 작가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이윤서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뭐 한 여성의 두려움을 신화로 바꾼 그림이다.
0: 이게
1: 네.
0: 여성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그 여성의 두려움을 바꾼 건가요?
2: 여성의 두려움을 이 그린 화가가 아. 신화로 바꾼 거죠.
1: 우와, 네. 이게 가능합니까? 대체 어떤 작품인가요?
2: 네, 오늘의 작품은 폴 고갱의 마나오 투 파파우입니다.
1: 어렵습니다. 마나오 투 파파우.
2: 네.
0: 이게 예. 무슨 뜻인가요? 투 파파우가?
2: 타이티어인데요. 예. 그녀가 망자의 영혼을 생각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1: 네, 네.
2: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는 망자의 혼. 그러니까 지금 그림 속에 이 여인 말고 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1: 네, 저 뒤에 계시네요. 네.
0: 시커먼 모자 맞아요. 쓰고 있는 사람.
1: 네, 네, 약간 망자. 쫄쫄이 같은 거 입은 것처럼 있으신 분.
0: 예전에 그 졸라맨이라고 있었는데.
1: 예.
0: 그런 느낌이네요.
1: 저 위엔 천사예요, 하얀 거는?
2: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영혼의 존재. 아, 영혼. 있어요. 네.
1: 여러분 폴 고갱의 마나오 투파파우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예. 아니면 저희가 네. 화계라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올려놓은 폴 고갱의 마나오 투파파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오늘 한 줄 속에 숨겨진 명화 이야기 이윤서 작가님과 함께 제대로 지금부터 또 만나보죠.
2: 네.
1: 폴 고갱.
0: 많이 아는 분이죠?
2: 그렇죠. 예. 고갱 하면 또
1: 고흐 친구.
2: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모리스 드니의 작품 세잔에게 바치는 경희에 이제 등장한 또 사람은 직접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림이 또 등장했던
1: 네, 명절 고갱. 전에 나눠봤던
2: 맞아요.
1: 이야기네요.
2: 네.
1: 예. 근데 이제 고갱 하면은 네. 아무래도 고흐 친구이긴 한데 좀 얄미운 캐릭터로
2: 아, 그렇죠.
1: 우리가 좀 알고 있기도 하잖아요.
2: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순박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나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성공해 보고자 하는
1: 욕망이 좀 있었다.
2: 좀 있었던 사람
0: 저는
2: 같아요.
0: 고갱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
2: 아 맞아요, 네 똑똑해요. 네. 네네.
0: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그걸 좀 약간 그렇게.
1: 그러니까 저는 고흐 편에서 보면 영화나 보면.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에서 보면. 약은 사람?
0: 약은 사람.
1: 예, 약간 이런 이미지가 저한테 좀 남아 있어요.
0: 약간 좀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1: 그렇죠. 예. 근데 또 말씀드린 거 보니까 똑똑한 사람도 많네요.
0: 그러니까요.
1: 그 이미지가.
0: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1: 네.
2: 맞아요. 그 이제 고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 오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코 또 이렇게 또 가족을 어떤 떠난 어떤 선택이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비난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림과 별개가 또 될 수가 없어요.
0: 가정을 많이 버렸나요?
2: 네, 오늘 한번
0: 아, 그럴까요?
1: 멀리 좀 많이 갔더라고요.
2: 네, 한번 들어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동정을 할 것인지
1: 네, 여전히 똑똑할지 얄미울지 네. 한번 여러분이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왠지 네. 이렇게 막 처절하게 분해를 할 것 같은
1: 작가님 말을 지금은 네. 아끼고 계시네요. 네. 네, 들어볼까요?
2: 오늘 이 작품은요 그 망자의 영혼이 이제 그녀를 지켜본다 뭐 또는 그녀가 망자의 영혼을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설명을 해요. 네. 그런 이유가 고갱이 이 작품을 그리고 타이티어로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당시 타이티어가 굉장히 뭐 유창하거나 그러지 못했던 점이 좀 있었어요.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 의미 전달에 있어서

0: 이제 다르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조금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1: 네.
0: 이제 투파파우라는 자체가 이제 죽은 영혼의 어떤 사람, 영혼, 뭐 유령, 망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2: 네.
0: 마나오가 이제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갱이 이제 첫 번째 타이티 체류기에 대표하는 작품인데요. 처음부터 이제 예술가의 삶을 살았던 건 아니고 굉장히 잘 나가던 증권회사의 그 유능한 주식 중개인이었어요.
1: 전혀 다른 직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고 풍요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1: 네.
0: 그때 이제 덴마크 여성, 이제 아내가 된 이제 메텔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다섯 자녀를 낳게 됩니다.
2: 메텔하고 결혼했어요?
0: 네. 아,
1: 철이랑 친한 그분 말고요.
2: 네. 철도고고고 메텔 말고.
0: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주말마다 이제 취미로 그림을 시작을 했고 근데 좀 소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돈도 있다 보니까 이제 이 그림도 이제 하나씩 이제 소장하게 돼요. 그 인상주의 친구들이 막 생기면서 그 이제 세잔의 그림을 작품을 산다던가 드가의 작품을 산다던가 이렇게 이제 작품들을 모으는 게 취미였던 거죠.
1: 네.
0: 그러다가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붕괴되는 이제 시점이 있었어요.
2: 네.
0: 그러면서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리면서 그때 굉장히 고민을 해요. 왜냐면 또 화가의 예술가의 삶을 또 살고 싶었고
1: 네.
0: 그리고 자신이 또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 예술가의 삶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열망을 따라서 갑자기 막 유명한 화가가 돼서 작품이 엄청 많이 팔려서 가족들이 그 전에 누렸던 걸 그대로 누리게 해주고 싶었지만
2: 네.
0: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불안정한 어떤 그런 어떤 시간은 사실 가족들의 몫이 돼버렸던 거죠.
1: 아하.
0: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보다 팔리지 않았고 사업을 조금 시작을 해요.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아내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런데 그것 또한 잘 되지 않으면서
1: 계속 실패를 거듭했네요.
0: 네. 맞아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1: 그러니까 다섯 명의 아이랑.
0: 근데 그 뿔뿔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표현이 그렇고
2: 예.
0: 엄마가 다섯 아이를
2: 그게 왜 뿔뿔이야?
1: 지 혼자
0: 아 그죠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갔지만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좀 그게
1: 떨어져 나갔네요.
0: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2: 양육비는 줬나요?
0: 양육비
1: 애정의 조건입니까?
0: 이제 주려고 노력하였으나
2: 예.
0: 이제 잘 되지 않았고
2: 않아서.
0: 그래서 왜 그 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갖고 있던 작품들을
2: 네.
0: 이 아내가 하나씩 팔았다.
2: 그래,
1: 맞아. 네, 근데 그건 안 팔 안 되니
0: 세잔 작품만큼은 사실 진짜 가족이 있었으면 대박 났죠.
2: 그렇죠.
0: 그죠. 그죠. 현실적으로 일단 그 예술가가 참 성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 긴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사실 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 고갱이 이제 유럽 문명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좀 살아봐야겠다. 그리고 그런 이제 뭐 약간 완전 시골이나 이제 오지 이런 이제 원주민들이 있는 이런 곳에 약간 이제 예술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러한 잘 모르는 어떤 세계를 자기 그림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면 오히려 자기 그림도 정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원주민들이 있는 어떤 삶에 조금 이제 들어갔다가 고갱이 이제 갔던 이제 타이티 체류를 하는 시기에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이 젊은 타이티 여성은 침대 위에 이제 알몸으로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고갱이 글을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이 기록이라는 게 사실 정말 이제 조금 있는 그대로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약간 신화적으로 조금 더 좀 과장된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냐면 그 타이티에서 도착한 뒤에 함께 살 여성을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1: 잠깐만요.
2: 아니, 도착하자마자
1: 네. 잠깐만요.
2: 도착하자마자
1: 아니, 돈 벌어다 준다고 갔다 그랬잖아요.
0: 아니 돈 벌어다 준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조금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2: 아니 예술을 하러 간 거잖아요.
0: 그렇죠. 예술을 하러 가고
2: 제일 먼저 한 일이 같이 살 여자를 찾았다고요?
0: 맞아요.
1: 네. 예술이네요 사람 자체가.
0: 그렇죠. 그래서 테아마나라는 여인인데요.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데려다가 산다 이게 아니라
1: 네.
0: 그 나름대로 이제 그 가족들의 만나서 동의를 얻었고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조금 여기서 조금 또 분

0: 분노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 당시 이 여인이 약 13살 또는 15살로 추정을 해요.
1: 타이티의
0: 네네.
1: 원주민이었던 여자분.
2: 이거는 애정조건이 아니라 형사 사건인데요.
0: 네.
2: 형사 사건인데.
0: 네.
2: 예.
0: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현지에서는 이제 그 공동체에서는 이두 사람을 부부로 약간 받아들였지만 사실 혼인 신고를 한건 아니고 또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고갱이 일단은 그뭐 혼인 상태였던 거잖아요.
2: 유괴 아닙니까? 이건 유괴?
0: 이게 아니고 그쪽 어쨌든 거기서 허락을 맡았던
1: 근데 이
0: 겁니다.
1: 여자분은 알았어요. 고갱이 자기 나라에서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0: 알았겠죠. 근데 이제 자기에게 왔으니까 이제
2: 아니야.
0: 여기에서 부부라는
2: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13살이래잖아요.
1: 내가 그랬잖아요. 고갱 삐리하다고.
2: 그럼 꼬롬한 거 아니에요?
1: 삐리하고 꼬롬해요.
0: 네, 그래서 아직 열내실 만한 단계가 안에 더 있어요.
2: 아, 또 있어요?
0: 네네.
1: 그냥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저희만 지금 흥분해 있지 않습니까,
0: 저는 사실
1: 작가님?
0: 고갱을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이 만난 저의 어떤 미술 세계에 들어온 사람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좀 이해가 안 됐는데
2: 네. 지금은 일하세요?
0: 많은 화가들을 접하다
1: 그러니까
0: 보니까
1: 변호사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야. 약간 이런
0: 그러니까
2: 그러네,
0: 이제 이런
2: 그러네.
0: 거예요. 약간은 꼭 동정을 한번 해본다면 왜 남자만 모든 가족을 생계를 책임져야 할까? 이런 예술가의 삶을 살고 싶었던 고갱의 입장을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기적인 사람이다라는 전제를 이제 두고 그림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평정심을
1: 찾을 수
0: 유지하면서 보실 수
1: 있다.
0: 있어요. 네.
1: 그래가지고요.
0: 그래서
2: 별로 도움은 안 되네요.
0: 네, 그런가요? 근데 이제 이 태아만화에게 이제 저녁에 나 이제 몇 시까지 대충 이쯤에 돌아오겠다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귀가 그 이제 볼일을 보러 나갔어요. 그런데 귀가하던 중에 이제 고갱이 타고 오던 마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오다 보니까 새벽 1시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어린 이 태아만화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등불이 기름이 떨어져서 방은 칠흑처럼 어두워졌고, 그리고 또이 원주민들 사이에 또 내려온 어떤 신화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1: 네.
0: 이제 영혼들이나 자기를 데려온 어떤 뭐 망자 뭐 이런 것들이 막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침대에 꼼짝도 않고 있다가 이제 고갱이 딱 나타나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고갱인지도 몰랐겠죠. 너무
2: 그렇겠죠.
0: 무서워서.
2: 예.
0: 그래서 그 정말 두려움으로 그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불을 켤 동안 쳐다보고 있던 이 장면을 고갱이 그림을 그려야겠다 생각을 한
2: 아,
0: 거예요.
1: 근데 왜 이분은 놀란 건 둘째치고 왜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갱이 누드화를 그리려고 하니까 너무 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의도가 이 그림을 볼 대중들에게 잘못 또 오해를 이제 사기 싫으니까 이 신화로 이제 포장을 한 거죠.
2: 아니 근데
1: 보통 사람 아니라니까요.
2: 상상을 해서 누드를 그린 게 아니고
1: 진짜
0: 네네.
2: 실제 모습이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0: 그쵸
2: 그러면.
0: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실제로 뭐 방에 유령이 있었다, 이 이제 태아 만화가 막 유령을 봤어, 막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둠 속에서 그 느꼈던 공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화면 왼쪽에 검은 인물, 그러니까 이제 투파파오를 이제 그린 거죠. 그래서 약간 보랏빛 배경이랑 아까 또 질문하셨던 희고 노란빛 이런 것들은 이제
1: 네.
0: 약간 그 고갱이 영혼의 존재를 암시하기 위해서 표현한 어떤 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0: 그래서 고갱 작품의 특징이 이렇게 평면적인 색면, 그
1: 네.
0: 굵은 윤곽선, 그 세밀하게 묘사를 하지 않아요. 단순화시켜요. 이런 것들이 이제 후대에 와서는 굉장히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피카소나 마티스, 그리고 표현주의. 그러니까 이제 죽고 나니까 사후에 와, 고갱이 생각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네라고 평가를 받게
1: 그러면
0: 되는
1: 이제
0: 거죠.
1: 그 타이티에 있을 때 확실히 작품 세계가
0: 네.
1: 많이 달라졌고 이 작품들이 지금도 유명한 건가요?
0: 유명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작품들을 이제 전시를 했을 때 자기는 엄청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흥행을 하지
1: 반응이 안
0: 못했어요. 네,
1: 좋았나?
0: 반응이 별로, 그냥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실망을 했겠죠.
1: 네.
0: 그렇게 해서 이 태아 만화를 또 두고 또 다른 데를 또 가요. 그래서
2: 어딜 가요?
0: 이제 파리로 돌아왔다가
2: 파리고.
0: 다시 여기로 이제 이 태아 만화가 있는 데로 돌아왔더니 이제 태아 만화는 다른 남자하고 이제 살.

0: 하고 있어요. 그래서
1: 생각 잘했네.
0: 그래서 그래서 다시 고객은 또 다른
2: 동부인한테 가요?
0: 아니요, 다른 데로 또 가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다른 이제 테라후시나 이 여인과 이제 결혼 아니고 또 이제 이 여인을 같이 살고
1: 그 여인은 몇 살이에요?
0: 그 여인도 이제 10대죠.
1: 10대요?
0: 그 여인도 이제 그 여인 사이에서 또 아이를 놓거든요. 그런데 또 나중에 또 놔두고 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딸이 있었는데 딸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아들을 하나 놓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이 양육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고 예술을 위해서 가족을 떠날 선택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거죠.
2: 윤기득 작가님 시간으로 생각하면 뻐꾸기예요. 탕란을 계속합니다.
0: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법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이제 문란한 사람인데
2: 그럼요.
0: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보편적인 어떤 행동이었는지 남자들
1: 그 당시 상황으로는
0: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디에고 리베라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프리다 칼로와 그 살면서 디에고 리베라가 정말 바람을 많이 피우거든요.
2: 그랬다고
0: 근데
2: 했잖아요.
0: 그런 것들이 당시에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2: 당연한 느낌.
0: 그의 아버지도 그랬고 그의 할아버지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남자라면 약간 이런 어떤
2: 뭐 저 사람도 그런데 뭐 약간 이게 좀 묵인되는 사회였다는 거잖아요.
0: 그랬던 거 우리 사회가 아주 오래전에 그랬던 것처럼 첩이 있었고
2: 맞아요.
0: 이런 시대가 있던 것처럼 그래서 조금 좀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분노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2: 지금 이제 그림이 안 들어오고 고갱에서 한
1: 그러니까.
2: 만 지금.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고갱의 어린 시절이 이제 굉장히 부유한 어떤 외가가 있었어요.
2: 네.
0: 그래서 아버지가 언론인이었는데 약간 이제 정치 논평을 좀 하다 보니까 불안한 어떤 정치 상황에 언론 탄압을 받게 돼서 피해서 페루로 가거든요. 그게 이제 한 살 때였어요. 근데 그 페루가 외가 쪽이었어요. 근데 외가가 그 스페인계 저택에서 생활한 프랑스 아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유머들도 많고 정말 아쉬운 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제 뭐 유머를 보고 하녀들이 있었고 화려한 어떤 직물 의복 뭐 카톨릭 종교 행렬이나 뭐 시장의 어떤 강렬한 색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로 돌아왔을 때도 프랑스 다시 돌아와서 결혼하고 어떤 이제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도 이제 그 그런 이제 제2세계의 어떤 3세계에 대한 이런 궁금증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지로 이제 다니면서 자신이 예술을 마음껏 펼치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렇고 이제 말년에는 이제 가족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더 이상 만나주지도 않아요.
2: 가족들이.
0: 고갱을.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불행하게.
1: 저 같아도 안 만나겠어요.
0: 그렇죠. 네.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갱의 어떤 예술이 조금 묻히는 경향도 있어요.
2: 아, 살아온 얘기 때문에.
0: 그렇죠. 이런 비난을 피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2: 네.
0: 하지만 미술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재평가되면서 현대 미술의 어떤 선구자 이렇게 이제 불리는 거죠.
1: 고객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어요.
2: 정말로요.
0: 그렇죠. 네.
2: 작가님.
1: 한줄 미션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예. 약간 마무리가 안 돼서 좀 고갱한테 미안하지만 한줄 미션 드리겠습니다.
2: 네.
0: 오늘은 폴 고갱의 마나오 투 파파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작품을 검색해서 감상하시고 작품에서 느껴지는 여러분만의 한 줄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예. 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마나오 투 파파우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윤서 작가님과 재밌는 그림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울산 화계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계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4: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5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버근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3: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 모자,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 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민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안녕하세요,
11: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12: 너무 좋아요.
11: 유후,
12: 끝내줬어요.
1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2: 완전 좋아요
11: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3: 자, 오늘 명화극장은 폴 고갱의 마나오 투 파파우 함께 봤습니다.
14: 네, 그림은 눈에 안 들어오고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도착하고 있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얍삽한 스타일이라고 고갱.
13: 아니요, 고갱 이길 줄 몰랐는데 되게 이미 좋았거든요 저는.
14: 그러니까요. 하지만 뭐 미술사에서는 예. 이분이 뭐 엄청난 또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노래 골랐습니다.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듣고 저희 3시 5분에 돌아옵니다.
13: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2만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섭입니다. 경로당 요양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저 마음은 알록달록 무지개 빛으로 물듭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웃음을 드릴까 고민하며 분장을 하고 어우동 의상을

0: 챙겨 입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저 이름도 나이도 직책도 다 잊어버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각설이가 돼서 재롱을 부립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담비씨 3시 뉴스입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작전 수행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하고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은 2028년 후반기쯤 끝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방침에 대해 또 다른 광대금 무독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라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의료장비 지원을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제재 면제 요청서를 발송한 사실을 언급하며 불량배들이 이번에는 갑자기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에 대해서는 자작 광대극과 병행해 벌어지는 혼자 보기 아까운 볼거리라며 한국 내부에서도 의문점이 해명되지 않아 사고냐 도발이냐는 개싸움질만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경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김 의원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2024년 6월쯤 술자리 동석자를 추행해 피해자가 항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전직 보좌관의 탄원서를 근거로 김 의원과 당시 동석자였던 민주당 김용민, 장경태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7주 연속 상승해 역대 최장 기간 상승을 다시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9월 넷째 주와 비교해

0: 평균 0.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용산구도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미약품이 개발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에페 오토 인젝터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신약 품목 허가 심사 업무 절차 지침에 따라 에페 글레나타이드에 대한 품목 허가를 완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6도 등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오지다큐 채널 역마살로드의 장준호 PD입니다. 아마존 원주민들은 왜 옷을 입지 않거나 최소한만 걸치고 맨발로 사는 걸까요? 사냥을 같이 다니면서 이유를 알았는데요. 정글은 늘 축축하고 비는 예고도 없이 자주 쏟아집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밭에서 신발은 오히려 방해가 되고 젖은 옷은 거추장스러운 짐이 됐습니다. 세상 모든 것엔 다 합당한 사연이 있다. 그러니 함부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다시 또 다짐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관.
2: 가을 에 품은 황금빛 달콤함. 제25회 울산 배축제가 10월 16일과 17일 울산 원해농협 하나로마트 1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장민호, 홍성윤, 지원이 등 축하 무대도 준비되어 있는 제25회 울산 배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어머머, 눈가에 주름 봐. 팔자 주름도. 어떻게 이거 어떻게?
1: 그 거울 맨날 들이다보면 많어. 뭐 생긴 게 없으시나? 거울 그만 벗어. 어차피 지금부터 쭈글쭈글해질 방법 없다. 이리 말랐고 그 들여다보는 거 모른다.
0: 앞으로 쭈글쭈글해질 일밖에 없으니까 오늘이 제일 탱탱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매일 상태를 살피고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1: 또 신경질이고. 배준마가 관리를 이리 열심히 하는지 몰랐네. 주름 생기는 거 누출라면 뭐 들었어요? 콜라겐이 중요해.
0: 그러면 이 콜라겐 주사라도 맞아야 되나?
1: 돈도 없고 무스바 죽으면서 무슨 주사를 맞겠다고.
0: 그러니까요.
1: 그러지 말고 그 달걀 안 있는겨. 그걸 매일 챙기 뭐.
0: 아, 달걀이요?
1: 응.
0: 달걀에 콜라겐이 많대요? 어머, 처음 듣는데.
1: 그 달걀 자체에 콜라겐이 많은 건 아닌데 몸속에서 콜라겐을 만들 때 단백질이 필요하다네.
0: 어머머.
1: 달걀에 단백질 많잖아요. 콜라겐 재료인 아미노산도 많이 들어있다 하니까 챙기 무라카.
0: 아, 그래요?
1: 응.
0: 그러면 또 피부에 뭐가 좋대요?
1: 연어, 고등어, 맹태 단백질이 많은 게네. 그것도 많이 드시고 생선 껍질하고 뼈에 콜라겐이 많은 거 알지요?
0: 어머머머머, 그래요? 나는 오메가3가 많은 건 알았지만 그건 몰랐어요.
1: 아무튼 연어, 고등어, 맹태 같은 생선을 많이 모아야 되고 콜라겐을 만들려고 하면은 단백질, 아미노산도 필요하지만은 비타민 C도 중요해.
0: 근데 맹태가 뭐예요? 맹태가?
1: 맹태 모르요. 생선 맹태. 맹태 꼭 안 모봤나?
0: 명태.
1: 어.
0: 근데 진짜 필요한 게 진짜 많네요.
1: 쉽게 젊어지겠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가 비타민 C를 보충할 수 있도록 키위랑 피망도 많이 모아야 된다네. 그 비타민 C가 많이 들었다 카이 많이 씹어 모아야 돼.
0: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하려면 달걀, 연어, 고등어, 맹태, 키위, 피망 이런 거를 단디 챙겨 먹으라는 거잖아요.
1: 그렇지. 피부가 좋아지려고 하면 신선한 식품을 억수로 많이 모아야 된다 하니까네. 물도 많이 모아야 된답니다.
0: 진짜 내가 오늘부터 진짜 달걀, 연어, 고등어, 맹태, 키위, 피망 단디 챙겨 먹을 테니까 피부야 제발 좀 탱탱해져라 제발.
1: 기억이 안 나가 다 못 챙길 것 같은데 어쨌든 열심히 챙깁시다. 김용임이 불러줍니다. 오늘이 젊은 날.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3: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방수전시장 운영
4: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5: TBX 타고 상품권 타고
4: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7: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8: TBX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자, 한 주 동안 밀린 여러분의 신청곡 놓치지 않고 여기서 다 땡겨드립니다.
2: 신청곡 땡겨 땡겨. 자, 오늘 땡겨드릴 신청곡은요, 먼저 3739번님의 신청곡입니다.
1: 장민호 씨의 7번 곡도 신청하셨네요.
2: 그리고 1453번님도 신청곡 주셨네요.
1: 자, 7번 곡도를 달리려면 네, 가솔린을 넣어야 됩니다.
2: 굉장히 필요합니다.
1: 진우 씨의 가솔린 신청하셨네요.
2: 두 곡 함께 들으시죠.

0: 네, 3739번님의 신청곡 장민호의 7번 곡도 그리고 1453번님의 신청곡 진우션의 가솔린 함께 들었습니다.
1: 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7729번님의 신청곡이에요.
0: 김범수 씨의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이거 신청하신.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1: 고백을 해야 또 사랑이 시작되겠죠. 그렇죠.
0: 고백 안 하면 시작이 안 됩니다.
1: 김범수 씨가 고백을 안 해서 아직 장가를 안 가시나 봅니다.
0: 아, 이분이 바람인가요?
1: 아, 궁금하네요. 예? 네. 6551번님도 신청곡 주셨습니다.
0: 박상철의 바보 같지만.
1: 네.
0: 이 노래가 다 연결이 되네.
1: 바보 같지만 사랑은 시작에서 고백,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0: 그러니까 고백 안 하면 바보 같지만.
1: 여러분 행복한 10월 되시길 바라면서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7.5 MBC 라디오.
3: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4: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5: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시의 영감이 팍팍 피어오르는 계절 가을의 확개라 주최 애청자 시 쓰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1: 확개라의 영감을 가진 확개라 영감쟁이들 다 모여라.
0: 네,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주옥 같은 시들을 오늘부터 차례차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이 대회를 있게 해준 원조 영감쟁이 강원석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시를 쓰는 강원석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2: 예. 아, 울산 오니까 예, 고향에 온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아, 지난 5월에 네. 2회째 이제 시 쓰기 대회를 개최했는데
1: 맞습니다.
0: 이번에 진짜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거든요.
1: 아, 우리 강원석 시인분께서 또 직접 읽으셨잖아요.
0: 미리 저희가 아, 네. 보내드렸습니다.
2: 아, 정말 100편 가까운 시를 제가 다 읽으라고 밤을 새려고 했는데 네. 졸려가지고 밤은 새지 않고 푹 잤습니다.
1: 잘하셨습니다. 네. 저희가요 9월 한 달 동안 첫사랑, 가을, 나이가 든다니란 나이가 든다는 건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로 시를 응모 받았습니다. 이번 주는 몽글몽글한 이야기 첫사랑을 주제로 이 확개라의 영감쟁이 여러분들이 보내준 시를 한 편씩 소개하고 부장원과 장원을 뽑을 텐데요. 근데 그냥 부장원 장원 재미없잖아요. 네. 우리 시인께서 네. 직접 상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발표하실 거니까요.
0: 일일이 다 붙여주셨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오, 깜짝 놀랐습니다.
1: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의 시 만나보시죠. 먼저 연수맘님의 시입니다.

0: 제목 모쏠 모태솔로가 짓는 첫사랑 시. 첫사랑 어디 있는 거니? 오곤 있는 거니? 태어나긴 했니? 이게 끝이에요. 아직 안 나타났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시인님?
1: 아니, 그런데 제가 이걸 이제 고르면서 연수맘이라는 네. 그 닉네임을 쓰셨잖아요.
0: 연수 엄마예요.
1: 그렇죠.
0: 실제로.
1: 엄마인데 아직 첫사랑을 못했다는 게.
2: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1: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 그러면은 아, 또 다른 아이들의 사랑을 이제 뜻하는 게 아닐까.
0: 아, 굉장히 포장지가 예. 더 좋네요. 역시 시인이십니다. 네.
1: 굉장히 재치 있고 위트 있는 그런 짧은 글을 주셔가지고 예. 제가 재밌게 웃었습니다.
0: 실제로 남편분이 인도에 계신 아. 거의 연말 부부시거든요. 아, 예. 그래서 첫사랑은 멀리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저희가 포장해 봅니다.
2: 사랑을 부인하시는 건가요?
1: 아, 이분은요 우리가 시를 갖다가 길게 쓰는 경향이 많거든요. 아,
0: 그러니까요.
1: 짧으면서도 재치 있게, 근데 아주 위트 있게.
2: 이렇게 짧은 것도 시라고 할 수 있나요?
1: 아, 그럼요.
0: 오, 다 된다. 예. 좋습니다.
2: 아, 그래요? 네.
0: 자, 그럼 두 번째 시는 우리 배윤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어, 들어보시죠.
3: 첫사랑 처음이라 서툴렀고 처음이라 더 오래 남았다. 시간은 우리를 더 멀리 데려갔지만 그날의 설렘만은 아직 내 마음 한구석에 살고 있다. 첫사랑은 끝난 사랑이 아니라 처음 사랑했던 나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훗!
0: 아, 훗! 훗! 요거 좀 위험하거든요. 훗!
2: 예, 이 훗!
0: 어떻게 보십니까?
2: 훗이 들어가면서 예. 앞에 했던 얘기들이 다 농담처럼 들려요.
0: 아, 시인님 어떻습니까? 훗!
1: 저는 이제 뭐 뺐습니다. 아. 이걸 뺌으로 인해가지고 네. 정말 아름다운 한 편의 시가
2: 아, 요걸
1: 됐거든요.
2: 요걸 빼셨군요.
0: 아~
1: 예, 예. 왜냐하면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처음 사랑했던 나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여기에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느낌을 받아서 정말 좋은 시다 이렇게 아~ 생각을 해서 훗! 이거는 좀 장난기가 있고 그래서 저는 시인으로서
0: 오히려 했습니다. 진지하게 빼버리셨다.
2: 네. 이거 빼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0: 아, 네, 그 부분만 읽어주세요.
2: 아, 그 부분만요?
0: 네.
3: 처음 사랑했던 나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1: 아, 그러니까 그때 첫사랑도 기억나지만은 네. 그 첫사랑을 사랑했던 자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0: 지금 이 두 남자분들은 말이죠.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좋다. 저는 이렇게 네. 봅니다.
2: 아니, 첫사랑은 끝난 사랑이 아니라 처음 사랑했던 나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0: 아, 그때 네. 내가 떠오르니까 오, 더 예쁜
2: 진짜,
0: 거죠.
2: 진짜 멋진데요.
1: 네, 그래서 아. 제가 크게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2: 거기에 이제 이게 들어가면 약간 좀 이상해지긴 한데.
0: 자, 1538번님의 멋진 시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강원석 시인님께서 7133번님의 시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1: 코스모스 하늘 그리는 가을 초입 어느 날부터 시작된 이미 내 정신 세계는 온통 그 사람으로 가득했고 이 세상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만 같았다. 무섭도록 엄하셨던 부모님은 내 청춘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와의 데이트는 언제나 시간에 쫓겨야 했다. 그래서 더 간절했을까. 보고픔이 그리움이 애절함이 그 누가 그랬던가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누가 그랬던가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40년 전 그 사랑을 그 첫사랑을 소환하자니 무언지 모를 뭉클함이 밀려온다. 그에게서 맡을 수 있었던 남성 화장품 쾌남의 냄새가 잠 못 드는 밤 가을 바람을 타고 내 방으로 스며든다.
0: 마지막에 이 쾌남에서 전혀 다른 시의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시인님? 예.
2: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0: 쾌남.
1: 아, 와. 우리 배윤 아나운서님도 이거 바르셨죠 옛날에?
2: 어, 발랐죠.
0: 아, 이거
2: 발랐죠.
0: 상남자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1: 요즘에 예. 아. 솔직히 향기가 촉 돋는데요.
0: 네. 향기가. 앞에서는 굉장히 눈물이 나려고 했는데 쾌남에서 웃음이 나네요.
2: 야, 마지막 줄에서 정말.
0: 네.
2: 이게 앞에 시의 그 훗과 거의 버금가는 훗에 버금가는 그런 쾌남. 야. 와, 이거 정말.
0: 근데 이때만큼은 진짜 허락하지 않는 부모님의 네. 마음도 이해가 되고 네. 본인은 간절했던 그 마음도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3: 근데 이 시에서 어디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1: 저는
3: 시인님은
1: 그에게서 맡을 수 없었던 남성 화장품 페람의 냄새가 굉장히 위트 있고 예. 뭔가 아, 사랑이 향기와 이렇게 연루되면서
0: 그렇죠.
1: 제가 이제 아카시아 향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0: 네. 그래서
1: 아카시아 향기만 맡으면은 첫사랑이 생각나고 그러는데
3: 진짜요?
1: 서울 안 있는 제 아내가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어.
3: 제가 파일로 보내드릴까요? 아.
0: 제가 톡으로 남겨드릴게요.
1: 네. 어쨌든 그 부분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다가왔고 괴테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좋은 시란 아이에게는 노래가 되고 청년에게는 철학이 되고 노인에게는 인생이 되는 시다. 그래서 이분의 그 그래서 인생이 느껴졌기 때문에 아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0: 향기라는 거는 진짜 어디서 그 향기가 탁 나면 그 사람이 저절로 생각나는 또 하나의 매력이 있는 그런 맞아요, 또 소재가 맞아요.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멋지게 잘 들었고요. 또 아, 이 시는 좀 바람직합니다. 두 분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를 원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내분들이 558번님의 시를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첫사랑 가슴 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미팅에 나갔던 저 서로 짝꿍이 되어 7년을 연애 싸우면서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또 싸우고 만나고 가을 낙엽 밟으면서 데이트를 했고 눈이 펑펑 오는 날엔 눈을 맞으면서 한없이 걸었고 대학가옆 분식점에서 라면을 사 먹으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첫사랑 남자와 결혼해 딸 둘, 아들 한 명을 둔 칠순. 칠순이 된 노년의 제 머리에는 희끗희끗 흰 눈이 내리고 눈가엔 나이테가 말해줍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금은 조그만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첫사랑과 네. 결혼하셨습니다.
3: 한편의 동양화를 보는 것 같아요.
0: 아,
1: 아름다운 일기장을 살짝 엿본 듯한.
0: 네.
3: 첫사랑하고 결혼을 하면 다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0: 그리고 이제 뭐 지난 시절 촥 이렇게 반추하시면서 네. 지금 이제 텐마루에 앉아서 네. 이 그러니까. 시를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예. 아. 오늘 뽑기 너무 힘드시겠는데요.
1: 아니, 솔직히 제가 출연 안 하려고 했습니다. 뽑기가 힘들어가지고.
0: 아, 뽑기 때문에 출연 거부 네. 강원석 시인님.
3: 아니, 이남미 씨는 요 시에서 네. 어디가 제일 괜찮으셨어요? 좋으셨어요?
0: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3: 뭐가요?
0: 첫사랑과 결혼했다는 자체가.
3: 아, 첫사랑과 결혼하신 거 아니었어요?
0: 35번째랑 결혼했어요.
3: 아니 저는 대학가 옆 분식점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해서
0: 너무 귀엽죠. 네.
3: 너무 그 모습이 선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0: 우리 강원석 씨님 어디서 좀 감동하셨어요?
1: 지금은 조그만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3: 이 부분. 예.
0: 그러니까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네. 오히려 지금이 좀 더 행복하시다라는 네. 느낌을 네. 받게 하는 시였어요.
1: 그 농촌의 그 광경이 확 펼쳐지면서 마음이 동화됐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네. 2994번님도 보내주셨는데 우리 배윤아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3: 돌아온 첫사랑 잊고 산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다 가져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다시 보는 순간 내 가슴은 수십 년 전 그날로 돌아가 끝내 참았던 그리움을 눈물로 쏟아냈습니다. 첫사랑이여, 너무 늦게 돌아온 내 사랑이여, 왜 이제야 왔느냐고 원망하고 싶었지만 당신 얼굴 보는 순간 그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겠습니다. 남은 날들이 얼마이든 당신 손 꼭 잡고 걷겠습니다. 내가 처음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0: 이분들은 지금 커플이 됐다는 건가요?
3: 그런 거 아닐까요?
1: 예, 시라는 게 이제 함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느끼는 게 그 절절함이 느껴져서 간절함이 느껴져서 참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0: 아, 우리 강원석 시인께서 말씀하시니까 결과에만 의존하는 삶을 사는 제 자신이 굉장히 너무 현실적이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2: 그래, 그 첫사랑하고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1: 네.
2: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0: 잠깐 이쯤에서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2: 저는 첫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0: 야, 아 이렇게 피해가시네.
1: 멋집니다. 어떻게 한 여자를 그렇게 평생 사랑할 수 있다는 게
2: 전 지금도 아주 사랑하고 있습니다.
1: 존경하고.
0: 그럼 우리 강원석 시인님은 네. 만약에 이 네. 시집들을 보고 시집을 많이 내셨잖아요. 네네네.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 네. 첫사랑이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1: 연락 왔었습니다.
0: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1: 절대 비밀인데
2: 아 진짜요?
1: 예예.
2: 그 어떻게 하셨어요?
0: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메일이
1: 되고 나서
0: 휴대폰?
1: 예, 3년 전에 이제 인스타그램에
2: 3년 전에?
1: 예. 낯익은 이름이 이제 저를 갖다가 팔로우를 했길래 그래서 제가 혹시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막 설레고 그래가지고 제가 DM을 보냈죠.
2: 아 먼저 네. 보내셨군요. 네.
1: 혹시 내가 아는 그 이름이 맞냐고 그랬더니 읽었는데 일주일 만에 답장이 왔어요. 얼마나 망설이고 주저했겠습니까. 원석 씨가 아는 그 이름이 맞을걸요? 이러는데 어우 거기서 울컥하더라니까.
0: 만나셨어요?
1: 예? 아, 이건...
2: 아니 근데 그 불문율 중에 하나가 첫사랑은 절대 보지 마라.
0: 예. 맞아요.
2: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0: 그래서 안 만나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제 추억 속에 묻고 싶다 이런 거였어요?
1: 저는 솔직히 한 시간을 만났습니다.
0: 어!
2: 예? 안 만나셨다면서요?
1: 아니요. 안 만났다는 말씀을 안 드렸고.
2: 아 그랬네요.
0: 본인은 우리... 피해가놓고 남의 건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아, 본인 인천에 있으실 텐데.
2: 아니요. 없어요. 저는.
1: 부산에 강연하러 갔다가 이제 기자실을 한 시간 남겨놓고 딱 한 시간 동안 커피를 마셨습니다.
2: 아~
1: 제가 만난 이유는
2: 예.
1: 50대 중반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새롭게 한 40년 만에 만났죠. 그런데 더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만났습니다.
0: 네. 잘 살고 계시던가.
1: 잘 살고 있더라고요.
2: 만나고 나서 느낌이.
1: 그다음부터는 절대 이제 연락을 예. 안 했고.
2: 만나고 예. 나서의 느낌이 첫사랑의 그 환상, 첫사랑에 대한 그 추억이 깨졌나요? 아니면 그대로였나요?
1: 저는 그대로였어요.
2: 아,
1: 네.
0: 만나길 잘했다고 느끼셨어요? 아니면
1: 만나길 잘했다고
2: 그렇죠.
1: 잘 살고 있었고.
2: 그 추억이 안 깨지면 만나길 잘한 거죠.
0: 이건 좀 강원석 시인님께서 좀 멋지게 나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역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 들거든요. 뭐 배 나오고 약간
2: 제가 그래서 뭐
0: 무슨 첫사랑에 살고 첫사랑, 계신데 무슨 말씀이세요?
2: 잘 안 보여주려고 그러죠, 제가.
0: 아, 강원석 씨님이 이렇게 또 솔직하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본인이 시를 읊으실 차례거든요.
2: 아, 그렇죠.
0: 본인 시를. 네. 첫사랑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거 어떤 시집에 들어있는 시인가요?
1: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저의 여덟 번째 시집인데
0: 네?
1: 제 시집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시집입니다.
0: 강원석 시인님을 네. 가장 많이 있게 한 네. 행복하게 등 따시게 해준 네. 그 시집에 있는 시 들어보겠습니다.
1: 10월의 밤 자욱한 국화 향기 안개처럼 들이올 때 어둠을 툭툭 차며 걸어보는 밤거리 차가워진 바람에 달빛이 움츠려도 다정했던 시간만큼 가까워진 마음 10월의 밤은 귀뚜라미 소리 이거 간다.
0: 네, 아 진짜 10월에 딱 어울리는 시가 아닌가.
1: 제가 20살 10월에 그 아이를 만났거든요.
2: 이것도 첫사랑 관련된 시인 예, 제목이 거예요.
1: 제목이 10월의 그러니까? 밤이지 이제 제목을 첫사랑 이렇게 해도
0: 아, 집에 안 가실 거예요?
1: 뭐,
0: 사모님하고 제가 잘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랑꾼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또 울산에 와서 불안한 추억을 만드실까 봐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아 근데 첫사랑은 진짜 얘기하면 할수록 궁금하고
1: 네.
0: 얘기를 또 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강원석 씨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2: 뭐 첫사랑을요?
0: 네.
2: 아직 같이 사시는 거 아니고요?
0: 무슨 말 서른마흔다섯 네. 번째랑 결혼했다니까요.
1: 서른마흔다섯
2: 근데 첫사랑은 보지 마세요. 네.
0: 상훈아 연락 좀 해라.
2: 마음 네. 뭐야. 예. 자 그러면 오늘 네. 시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0: 맞습니다.
2: 청취자분들이 너무 많은 시를 보내주셔서
0: 이 중에 뽑아야 되거든요. 예, 다 소개도 못해드렸어요.
2: 총평을 좀 간단하게나마
0: 첫사랑 총평 한번 해주시죠.
1: 시를 읽으면서 내 사랑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남들의 사랑도 진정한 사랑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시절의 추억과 아름다움이 떠오르면서 예? 저로 하여금 시인으로 사는 이 나날이 정말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아, 예,
0: 자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누군가 첫사랑을 만나겠다고 하면 만나라고 네. 하실 겁니까?
1: 뭐 긴 인생에 아픈 사랑 하나쯤 만나가지고 예쁜 사랑으로 바꾸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랑이 이쁘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움도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자 강우석 씨는 잘 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명의 선물 받으실 분을 뽑아야 되는데요. 네. 우리 시인님께서 직접 뭐 장원 부장원이 아니라 이름을 붙여주셨잖아요. 네. 첫 번째 상 어떤 분들일까요? 어떤 상입니까?
1: 7133님이 보내주신 시인데요.
0: 네.
1: 그리운 향기상입니다.
0: 와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쾌남.
0: 어 쾌남 너무 좋았어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상 받으실 분입니다.
1: 네 2994님께서 보내주신 돌아온 첫사랑 상입니다.
0: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두 분께는 저희가 식사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오늘 강원석 시인님과 함께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다음 네. 주에 또 더 재밌는 시로 만나야 되는데
2: 오늘 집에 가시기
0: 괜찮으시겠어요? 일주일 계실래요 울산에?
1: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고 저는 가을을 특히나 많이 타는데
0: 아, 그렇죠.
1: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더 많이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2: 네.
0: 자 그럼 가을 타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만나겠습니다. 네. 강원석 시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녀딸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5: 선물은 무슨 선물이요? 화깨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4: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거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호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5: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4: 진짜 최고다.
5: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또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천점에서 식사권,
4: 와우!
5: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 애쉬튼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4: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5: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4: 진짜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디벤.

0: 루키
1: 검색창에서 루키 파크 골프채 루키
2: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 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3: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6: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0: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9: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

0: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첫사랑에 대한 시로 아, 오늘 공모전 첫 번째 시간을 보냈습니다.
1: 네.
0: 아, 가은서 시인께서 해주신 말씀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겠죠?
1: 그렇죠. 여러분 몽글몽글한 가을 되시길 그렇습니다. 바라면서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남겨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저희는 내일 오후 2시 20분에 다시 옵니다.
1: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동에서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꽃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찾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꽃을 고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분의 감동도 크겠지만 건네는 분의 행복 또한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에세이.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4시 뉴스입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지만 전반적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며 조속한 상황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북핵 관련 미국의 핵심 정보가 합참과 공유되고 있느냐고 묻자 일부 제한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진 의장은 한미 간 정보 공유 수준과 관련해 임박한 징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공유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며 상황이 빨리 해소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대북 위성 수집 정보 일부의 공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서울 창성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검찰에서 치정 목적으로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자행해 수많은 폐단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검찰의 폐지에 이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립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이화영 피고인은 2개 형을 선고받은 상태고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 직원 대상으로 하는 특별 성과급이 연봉 8천만 원대 초반을 기준으로 1인당 최대 7억 5천만 원이 내년 3월 말쯤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DS 부분은 성과급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이후인 3월 말 또는 4월 초 지급될 예정이라고 사내에 공지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이 약 370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메모리 사업부는 연봉 8천만 원대 초반을 기준으로 1인당 세전 7억 5천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과 대구 11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25도,

0: 광주와 대구 26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6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나이를 먹고 지위가 높아지면 자칫 어린 사람, 아랫사람, 약한 사람한테 갑의 권력을 부리는 위험성이 있죠. 이 습성을 다스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첫째, 동창회 같이 어릴 적 친구 모임에 꼭 나가라. 거기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야자로 통하니까요. 둘째, 스스로를 초보자로 만드는 활동을 하라. 즉, 동호회나 뭔가를 배우는 모임에 가입하는 건데요. 거기선 직업, 나이, 재산에 관계없이 잘하는 사람이 왕. 이제 막 시작하는 난 조용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몇 년 전 얘기라 요즘은 어떨까 싶긴 한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0: 무슨 얘긴데요?
1: 미국의 한 중학교에 아빠와 함께하는 아침 식사라는 행사가 열렸대요.
0: 네네.
1: 근데 이 학생 수에 비해서 아버지 참여도가 낮은 거예요.
0: 오.
1: 아,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아버지가 안 계시구나. 아버지가 아침 일찍부터 일하러 가야 돼서 못 오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0: 아빠가 오신 분 온 학생들은 다행인데 아빠가 못 온 학생들은 마음이 좀 그렇긴 해요.
1: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 측에서 혹시나 서운해할 학생들을 위해서 SNS에 글을 올렸대요.
0: 네.
1: 아, 행사 기간 동안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수 있냐, 자원봉사를 좀 해주십시오. 아, 남자가 적어도 50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0: 오.
1: 그 결과 네. 당일에 몇 명 왔을 것 같아요?
0: 50명 와달라고 했으니까 한 30-40명 왔겠죠.
1: 600명.
0: 에?
1: 와.
0: 우와.
1: 행사 장소가 카페였는데 이거 체육관으로 장소를 옮겨야 됐고요.
0: 야.
1: 학생들을 일일 아버지하고 밥도 먹고 고민도 상담하고 나 말하면서 막 웅크래. 두루두루 훈훈한 마무리가 됐다는 그런 말씀.
0: 보기 좋은데요. 이게 몇 년도 얘기예요?
1: 이게 2018년 신문에 난 국제뉴스니까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 않아요?
0: 그러네요.
1: 요즘 일일 아버지 필요하다고 SNS 올리면 몇 명쯤 올까?
0: 저는 그 공고를 봤으면 갈 것 같아요.
1: 그죠?
0: 네.
1: 근데 네? 요즘은 SNS에 이런 모집 자체를 안 할 거예요.
0: 아, 그런가?
1: 왜냐면 몇 가지 우려되는 사건들 뭐 이런 게 자동으로 떠오르니까.
0: 아, 그렇죠.
1: 리스크를 더 먼저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0: 아, 그 시절이니까 가능했던 뭐 민담 만담 같은 건가요?
1: 이게 민담 만담 되는 건 너무 슬프다.
0: 그러게요.
1: 요즘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수적인 일을 먼저 떠올리게 되니까.
0: 맞아.
1: 누구한테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일을 네. 아버지나 뭐 봉사에 동참하거나.
0: 네.
1: 와, 뒤에 일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뛰어들었던 그 시절이
0: 맞아요.
1: 낭만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철없으려나?
0: 순수하게 누굴 도왔던 그 시절이 좋은 것 같습니다.
1: 왠지. 자, 김국환 씨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어요.
0: 네.
1: 아빠와 함께 뚜비두바.

0: 네, 목요일 첫 곡으로 김국환의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 들으셨는데요.
1: 네.
0: 손태진 씨 목소리 비슷하기도 하고 그죠? 손태진 씨가 이걸 리메이크도 좋게 재밌겠다.
1: 오, 진짜. 네. 약간 김국환 씨도 성악을 하셨었나?
0: 그러게요. 발성이 되게 좋으시니까. 네.
1: 발음도 명쾌하시고.
0: 맞아요.
1: 자, 이저목님이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시라 어린이날 아버지하고 추억이 하나도 없어서 아빠와의 추억이 부러워요.
0: 아 그렇구나.
1: 그래 맞아. 우리가 모든 그 애정을 다 충족시키면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아. 이런 맞아요. 결핍들이 있어요 사실. 네.
0: 저도 아버지가 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때 니비아 2년 사우디 2년 중동 근로자로 나가셨었는데 그때 아빠가 없어서 귀국하신 다음에 처음에 어색했어요.
1: 아.
0: 아빠랑 어색하더라고요.
1: 그 약간 네. 또 어리광부릴 시절을 놓쳤잖아요.
0: 그러니까요. 아, 한 3학년쯤 돼서 아버지 뵈니까 어이 안녕하세요.
1: 저기요 잠깐만 타임 안녕하세요.
0: 김포항에서
1: 저기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0: 아, 진짜 그랬어요 진짜.
1: 쉬시다 가세요 이거야. 거의
0: 어색하다고.
1: 그렇죠. 네. 근데 그 어색함도 잠깐이지 뭐 네. 엄마랑 아빠랑 다 뭐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그 어색함 진짜 언제 그랬냐는 듯이.
0: 그죠.
1: 그냥 조금 지나면 바로 그냥 밀도가 맞아요. 생기잖아요.
0: 네. 네.
1: 이혜경님. 앞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조용남님이 천재 101명 책을 냈는데 정선님도 있다고 하네요.
0: 우와.
1: 천재 정선님 축하해요.
0: 와, 너도 있어 거기?
1: 아, 예, 있다고 하셔서 제가요? 그래, 저는 저 어림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워낙 그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높이 평가해 주셔서.
0: 아, 근데 정선 씨 말 천재 맞아요.
1: 에이,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0: 여러분 나불러. 10개월에 문장을 말해 되잖아요, 여러분.
2: 비가 온다 이러면서
1: 귀신 들린 줄 알았다고.
0: 나는 그때 응애응애인데 응애응애.
1: 응애응애 뭐.
0: 아 진짜 10개월에 응애응애밖에 더해요 보통.
1: 아니야 그거보단 더해요.
0: 그런가.
1: 네. 어쨌든 지금 밖에 계시는데 책 사인하실 때 지금 가셨고 네. 옆에서 이제 까불랑까불랑 농담 따먹게 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저는.

0: 그냥 조영남 씨가 워낙 권위적이지 않아서
1: 맞아요.
0: 되게, 예, 그냥 또래 오빠 같고 그런데 옆에서들 깜짝깜짝 놀랐더라고요. 제가 오빠 이러면 조영남 선생님한테 오빠라고 그래요? 워낙 그분이 선생님 소리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냥 되게 어울리는 또래처럼 이렇게 대하기를 원하시니까
1: 전 대통령한테 형님 했던 노홍철 씨랑 조영남 쌤한테 오빠 하는 누나랑 나 너무 신기해 진짜.
0: 아, 그런가? 근데 뭐 워낙 그 상대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맞춰서 하지 저 물색 없이 그냥 아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1: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누나. 신기하게 다 좋아하셔. 그렇죠. 배철 선배도 찰스라면 좋아하시더라고.
0: 찰스. 우리 귀여운 찰스. MBC의 간달프.
1: 그렇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저희랑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이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0: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샘표식품 주식회사.
1: 유니베라.
0: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IS 동성.
0: 성원 에드피아.
1: 당진시청.
0: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1: 인공지능 입찰 특허기업 한국 비드랩.
0: 백조싱크,
1: 올품,
0: 브람스 안마의자,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0: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예, 안녕하세요, 손석희입니다. 지금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도연 씨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 월 120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준대요. 아, 진짜 대박이죠?
4: 예, 저도 상당히 마음이 끌리는데요.
5: 아, 근데 정선이 문천식 씨가 다 살려주고 이렇게 선물이 쏟아지는데 당장 써야죠.
4: 예, 그럼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라디오 시대 게시판에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쓰면 나 울어.

0: 완전 짱이에요.
1: 귀여워라. 제목 김부순 옴니버스.
2: 엥?
1: 전라남도에서 김부순님이 손편지를 주신 사연인데요. 이걸 두 통이나 보내주셨어요. 그 두 사연을 묶어서 소개합니다.
2: 우리가 이게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예,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1: 네.
2: 저는 시골 면단위 작은 의원에 다니는 간호조무사인데요. 그러니까 때는 10년 전쯤의 일이었어요. 작은 마을이다 보니 환자분들의 80% 이상은 이름이나 사는 곳을 서로 다 알고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 뭐 하루는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고 뭐 이런저런 일을 가르쳐줬는데 두 달쯤 지났나? 의원 접수실이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막 큰 소리도 나고 언성도 높아지고요. 아니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까 환자분하고 새로운 접수실 직원하고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3: 에, 주상만이요.
4: 아, 그러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3: 주상만이요.
4: 네, 알겠고요. 성함이요.
3: 주상만이요.
4: 선생님, 성함을 알려주셔야 진료가 가능하시거든요.
3: 주상만이요.
4: 그러니까 성함이요.
3: 주상만이라고요.

0: 이렇게 두 사람은 5분 가까이 언성을 높이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환자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1: 잘 들어요. 이 주상만.
2: 네, 주사만 맞으시겠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1: 나가 이름이 주상만이라고요. 주상만.
2: 아.
1: 몇 번을 말해. 나가 환장해 불겄네.
0: 그렇습니다. 가끔 저희 의원에 와서 주사만 맞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 그래가지고 새로운 직원이 오해를 하셨던 거죠.
1: 이제 알아들었어요.
2: 죄송합니다. 저는 주사만 맞고 가신다는 얘긴 줄 알고 죄송합니다.
1: 주사만 맞고 갈 거긴 한데요. 나가 이름은 또 주상만이어라.
0: 그 환자분 별명은 주사만 아저씨가 됐고요. 오래전 일이지만 가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온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쓸게요. 아하. 안녕히 계세요. 아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근데요, 제가요 이거 쓰고 어젯밤에 이렇게 자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 주상만 에피소드로는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 얘기 한 통 더 써가지고 보내볼게요. 저희 친정엄마는 현재 연세가 79세세요. 엄마는 20살 어린 나이에 선을 보셨대요. 이유는 조실 부모하고 작은 집에 얹혀 살다가 입 하나라도 덜 자는 마음으로 10살 차이 나는 남자를 만나러 선자리에 나가신 거죠.
3: 아, 밥을 남기셨군요. 왜 긴장해서 밥이 잘 넘어가지 않습니까?
2: 그런 건 아니고 제 작은 댁에서는 조금씩만 먹으라고 배웠거든요.
3: 아, 우리 집에 시집 오면 그럴 필요 없어. 쌀은 항상 넉넉하니까.
2: 어머나.
0: 그래서 엄마는 결혼을 결심했는데 그래도 생전 연애도 해본 적 없고 남자도 만나본 적 없어가지고 첫날 밤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 많으셨대요. 그런데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주위 아주머니들이 엄마한테 막 겁을 줬던 거죠.
4: 첫날 밤은 원래 신랑이 신부를 가만두지 않는 거야.
2: 어머나 세상에. 가만두지 않는다면 저를 뭐 죽이기라도 한단 말씀이세요?
4: 아니 뭐 죽여주긴 하는데 어머나. 진짜로 죽이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어. 몰라. 하여튼 그런 게 있어.
2: 저 지금 너무 무섭거든요.
0: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던 엄마는 첫날 밤 아버지가 들어오기 전에 온몸을 이불로 뚫뚫 말아서 누워있었대요.
3: 잠들었어. 아니 첫날 밤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 이불을 그렇게 혼자 말고 있어. 일어나. 이런. 에이.
0: 아버지는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그 길로 마을 회관으로 가서 주무셨다고 하는데요.
3: 에?
0: 엄마는 아버지를 무찔렀다는 무찔러요. 진짜 새로운 가닥이다. 무찔렀다는 기쁨에 쾌재를 부르고 있었는데 다음 날 화가 안 풀린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말씀하셨대요.
3: 나는 사냥을 떠나겠어.
2: 네.
3: 가자, 이리야.
2: 갑자기.
0: 그렇게 사냥을 한다고 아버지는 산속으로 들어가셨고 한동안 돌아오지 않으셨대요.
3: 에?
4: 뭐라고? 아직도 첫날 밤을 못 보냈다고?
2: 그이가 사냥을 떠났거든요.
4: 어떡해. 첫날 밤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나 보네. 돌아오면 화해를 하고 따뜻하게 대해줘.
0: 그리고 마침내 한 달 뒤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혼자 오신 게 아니었어요.
3: 에?
0: 산속 오두막에서 씻지도 않고 사냥만 하신 바람에 모든 옷에 득식을 이와 벼룩을 함께 달고 오신 거죠.
3: 가려워. 내 등에 벼룩 좀 잡아주시오.
2: 또요?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이렇게 돌아앉아 보세요. 한 마리. 여기도 두 마리. 세 마리.
3: 가려워. 거기 등 한가운데 좀 긁어주시오.
2: 여기요?
3: 저 밑에.
0: 그런데 그렇게 며칠을 또 보내다 보니까 어머, 이번에는 엄마 몸에 이가 옮겨붙었네. 엄마 몸이 가려워진 거예요.
2: 진짜 어쩜 좋지? 너무 가렵다.
3: 어디 불편하시오?
2: 아니요, 여기 가려워서요.
3: 머리카락을 좀 풀고 이렇게 내 쪽으로 내밀어 보시오.
2: 네.
3: 이를 좀 잡아드리리다.
2: 가려워라.
3: 나도 가려운데.
2: 너무 가렵거든요.
3: 가려워라. 가려워.
0: 결국 이를 잡는데 지친 엄마는 합방을 허락하셨고 갑자기? 그리고 우리 오남매를 낳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신혼 첫날 밤이 얼마나 한이 되는가 살아계실 적에 성장한 우리를 붙들고 엄마 흉을 보셨어요.
1: 세상에, 네 엄마가 첫날 밤에 말이다. 이불로 몸을 제 인생 감고 있는데 내가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냐. 사장을 떠났지.
0: 지금 생각하면 두 분 다 이해가 갑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온 엄마는 얼마나 무서우면 그러셨을까 싶고 노총각이었던 아버지는 그 모습이 또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 싶고요. 요즘도 가끔 엄마가 우리 아버지 추억 얘기하실 때 말씀하세요. 그 겨울 이 잡느라고 많이 힘들었다고요. 뭐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설마 뭐 두 편 중에 한 편은 소개가 되겠죠? 안녕히 계세요. 저희가 장르를 지금 네. 이게 민담 만담으로 가닥을 잡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김화정 씨. 네. 어머 이거 민다가 만남 사이 아닌가요? 민만사 같은데?
5: 예,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예. 예, 주상만도 실화고 어머니 아버지 옛날 일적에 이 잡은 이야기도 실화고.
0: 이게 80년대 초반이잖아요. 예. 어 근데 나는 그게 어머님이 첫날 밤 거부하셔서 사냥을 떠난 이 감정의 흐름이 오. 되게 그 컬트 영화 같은 느낌 아니에요? 독립 영화 같은.
5: 그러니까 60년대가 아니고 80년대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0: 잠깐 이리 나와보시오. 이런 난 사냥을 떠나겠소.
5: 자심상해서.
0: 이게 감정 가닥이.
5: 그러니까요.
0: 근데 사전에 어떤 뭐 정보가 없으면 공포가 좀 배가 되기도 하고.
5: 그렇죠. 전혀 모르니까 네. 정보가 없을 시대잖아요.
0: 자꾸 죽여준다 그러니까. 진짜 죽는
5: 줄 큰일 난 줄 알고.
0: 예.
5: 아유. 최승우님.
0: 그
5: 아니 그래도 사연자분 태어났으니까 성공한 거죠 뭐. 크크크.
0: 무려 5분이나.
5: 예.
0: 예. 무려 5분이나 태어나셨고. 이제
5: 머리카락에 있는 이랑 등으로 내려온 걸 잡다가.
0: 네. 예. 스킨십이 된 거죠.
5: 앞으로 도망간 것 같아요. 돌아봐요.
2: 아 이란. 크기예요 크기.
0: 그 이가 까치가 됐네요.
5: 아 그런가요?
0: 오작교처럼.
5: 그러네.
0: 사랑의 매개. 네. 그럼 우리 석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부석순.
5: 아 절묘하다.
0: 예. 네. 저희는 항상 여러분 두 번 고심하지 않아요. 직관적입니다.
5: 노래 제목도 끝내줍니다.
0: 파이팅 해야지.
5: 아하.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닭주 태화루.
2: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위부터 고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7: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8: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7: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8: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7: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중에서 간편식 세트,
8: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7: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8: 100년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저희 애는 초3인데 야르라는 말을 그렇게 써요.
2: 엄마 돈가스 완전 맛있어요. 완전 야르가스.
1: 이렇게 말이죠.
0: 아우 말도 마세요. 저희 애는요 초6 사춘기예요.
1: 네네.
0: 말을 안 해. 그나마 하는 말이라고는.
1: 아 냅두라고. 엄마가 뭘 알아.
3: 예, 몇 시 전 오프닝에서 요즘 아이들이 자주 쓰는 말 뭐 야르, 밤티 뭐 얘기하다가 정선혜 씨가 냈던 아이디어입니다.
4: 아, 예.
3: 사춘기 때 자주 했던 말을 받아보자.
4: 왜냐면 사춘기 공부해야 됩니다.
3: 예. 예.
4: 사실 공부할 것도 없는 게 가만둬야 되거든요. 예. 그래도 뭔 말을 써야 사춘기 초입이다. 문고리 잡았구나. 들어왔구나. 그렇죠. 예. 이런 걸 감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3: 그렇습니다.
4: 예. 자 그러면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예. 사춘기 때 주로 했던 말.
3: 뭐가 있을까요? 사춘기
4: 됐거든?
3: 때. 됐거든?
4: 아니거든?
3: 저는 그거 많이 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4: 맞아 맞아.
3: 그거 많이 했어요.
4: 여기 청취자 정건성님도 네. 거든 여기 써주셨네. 초사딸아이 맞거든 네. 아니거든 이거 맞습니다. 사춘기인가 봐요.
3: 아 그럴 수 있죠.
4: 그리고 거든 안 쓰잖아 그거 써요. 아니라고.
3: 억울하다 이거 지금.
4: 고하고 거든. 나 트라우마 있어.
3: 예.
4: 네. 진짜. 그죠 대체적으로 관용어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각자 네. 진짜 수다스러웠던 딸이었고 아들이었는데 그리고 막 뽀뽀 천번 백번 해주던 아들이었고 딸이었는데
3: 안 해줘.
4: 어느 순간부터 내 존재 자체를 너무 미생물 하등한 미물을 보듯 봐
3: 그러니까
4: 어른을 보는 눈이 아니야
3: 자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비니 무료입니다
4: 몰라요도 있다 몰라요
3: 그치 그리고 무대답
4: 무대답.
3: 대답을 안 해.
4: 그게 제일 많죠. 자, 문자 소개되시면 디저트 세트,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C3 홈케어 세트 얹을게요.
3: 네.
4: 뭐 특별한 말 생각 안 나시면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보여주시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3: 네. 문자 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4: 엄정화 씨예요. 몰라!

0: 자, 사춘기 때 주로 했던 말 한번 보겠습니다. 변재호님. 아, 저희 중3 아들은요, 뭐만 물어보면 다 모른다고 말해요. 학교에서 요즘 수학 진도 얼만큼 나가고 있니?
1: 몰라요.
0: 오늘 신었던 양말 어딨어?
1: 몰라요.
0: 머릿속에 까마귀라도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1: 에,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죠. 아, 묻지 마라.
0: 너 중간고사 언제야?
1: 몰라요. 어,
0: 주말에 뭐 할 거야?
1: 몰라요.
0: 아, 짜증나네 진짜. 아, 당해보니까 짜증나네.
1: 이게 몰라요라고 말했지만 그냥 묻지 마요.
0: 그쵸.
1: 그런 것 같아.
0: 말대도 싫다.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긴 하는데.
1: 말 섞기 싫다 이거죠.
0: 아, 그렇구나.
1: 아. 초면에 죄송합니다만 이러고 들어가야 되나?
0: 아,
1: 6185님. 저는 사춘기 딸아이한테 한마디 하려고 입을 떼려고 그러면 딸이 엄마 짧게 1분 안에 원하는 것만 말해요. 일장연설하지 말고 아셨죠? 아, 나 진짜 승질. 와. 주객이 전도된 이 느낌. 짜증나.
0: 완전 아, 바뀌었네 진짜 엄마랑.
1: 그리고 이때 논리가 정말 기가 막혀. 어제 학교에서 뭐 가르쳐줄 때는 귀뚱으로는 안 듣다가 나랑 싸울 때만 논리가 생기나 봐. 어. 기승전결.
0: 일장연설하지 말래. 어떻게 해? 네. 와.
1: 일장 연설 되게 수치스럽지 않아요?
0: 너무
1: 무슨 말 하기도 전에.
0: 그러니까 엄마 뭐 별 말도 안 했는데.
1: 일장 연설 네 글자로 죽인다 진짜. 어, 장풍이 어, 느껴지네. 나는 일장 연설. 어,
0: 나는 안 그랬나 싶고 좀 반성되네. 진짜.
1: 우린 더 했대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너는 더 했어.
0: 그렇죠, 그렇죠. 김은실님, 저희 아들은요 사춘기 때 꼭 성적이 안 좋으면 엄마 머리 닮았나 봐. 이걸 자주 했어요. 공부를 안 해서 엄마는 노력파였어. 어, 너는 머리 좋으니까 공부하면 성적 오를 거야라고 해줬는데. 성적 얘기만 나왔다면 엄마 닮았나 봐. 엄마만 머리 닮았어.
1: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 아킬레스건을 알아요. 아... 머리를 찔러야 우리가 휘청하는지를 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못 이겨.
0: 그러네 진짜. 에이.
1: 그러니까 이 말이 길어질 만한 여지를 안 주잖아. 엄마 닮아서 그래. 그럼 엄마가 뭐 말을 길게 할 수가 없어.
0: 네.
1: 그때 이제 물색 없이 아빠가 그건 그래. 이러면 네. 전쟁이지.
0: 안 됩니다.
1: 아빠는 이럴 땐 그냥 베란다에 네. 나가 계세요. 네.
0: 다음 거 재밌습니다.
1: 1222님. 사춘기 때 가장 많이 한 말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0: 어, 저도요. 저도요.
1: 네, 저도요. 근데 제 나이 44살. 아직도 사춘기인가 봐요.
0: 네?
1: 와이프가 뭐라고 하기만 하면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 아버님들 대상만 바뀐 거예요.
0: 그러네. 네.
1: 그냥 엄마한테 하던 말을 정신 차려보면 와이프한테 하고 있어요.
0: 아...
1: 예. 이게 왜 그럴까요?
0: 아 그렇구나.
1: 왜 그럴까?
0: 아, 어렵네.
1: 대상만 바뀔까 왜? 진짜. 계속 왜 혼날까?
0: 이은정님. 우리 딸 사춘기 때 제일 많이 한 말이 엄마 배 아파 였어요. 그 시절 뭐가 그리 예민하고 신경 쓸 게 많은지 특히 시험 기간에는 약국 갔는데요. 약사님이 요즘 시험 기간이에요. 배 아픈 학생들이 많아요. 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약사님 이제 통계를 내시죠. 아, 진짜 아픈 게 아니구나. 싶어.
0: 배 아픈 거구나.
1: 그 진짜 아플 수도 있지. 왜냐면 애들이 스트레스 받고 예민한
0: 애들은. 맞아. 스트레스.
1: 그리고 사춘기가 다 공격적으로 오는 거 아니고 수동형 공격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되게 이런 식으로 아파 혹은 눈물 계속 말도 안 하고 눈물만 어이구. 뚝뚝 흘. 우리 조카가 그랬잖아요.
0: 어이구.
1: 공격형이 아니라 걔는 완전 그 방어형 사춘기였는데 너무 울어.
0: 그것도 어렵네.
1: 말만
0: 진짜.
1: 끝나면 울어. 와.
0: 야, 그것도 어렵다.
1: 에. 진짜 그것도 힘들어요. 어, 우리 9212님. 저는 아 놓고 좀 하고 들어오라고 이런 말 자주 했어요.
0: 아.
1: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싹퉁머리가 없었네요. 잠깐만요. 아 이제 메타인지 생긴 거예요 이제.
0: 어 진짜.
1: 아 이제 쓰고 보니까 이게 글로 내가 바꿔서 써보니까 보이지 않나요?
0: 네.
1: 노크 좀 하고 들어오라고.
0: 아, 근데 도대체 네. 우리 청소년들은 뭘 하길래 노크를 하라 그럴까요?
1: 뭐죠?
0: 아니 궁금한데 문제 열면 어때?
1: 뭐든 내 영역을 지키고 싶은 거야.
0: 아 진짜? 들어오지 말라 이거구나. 네.
1: 그 문천식 씨가 예전에 하던 그런 것들.
0: 아.
1: 열면 안 되는.
0: 오.
1: 나만의 성.
0: 이해가 됐습니다. 네.
1: 나만의
0: 예.
1: 성을 쌓고 있는데 들어오면 화가 나는 거지.
0: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1: 1143님. 네. 어, 왜 안 꼈어? 하고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0: 이거 웃기다.
1: 똑단발 중딩 시절 머리 감고 앞머리도 동그랗게 말고 단발머리 안 뒤집어지게 안으로 말고 아침이 바빴습니다. 네 맞아요.
2: 왜 안 깼어?
1: 열 번도 더 깼는데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어 놓고
2: 거짓말하잖아.
1: 승질이
2: 못 들었는데?
1: 아침이 전쟁이지 진짜. 아, 저도 아침마다 엄마랑 엄청 전쟁했는데.
0: 에이.
1: 근데 진짜 못 일어나겠는 시즌이 있지 않아요? 그 나이가
0: 있죠, 있죠.
1: 지금은 뭐 안 시켜도 네. 일어나지만 익명을 요청하셔서 김정희님으로 해드릴게요. 김정희님, 아니 우리 사춘기 딸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눈동자를 아주 360도로 무한 반복 돌리면서 지금 말할 기분 아니야. 엄마가 뭘 알아? 내 마음을 알아? 나를 낳았다고 내 마음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
0: 어머 어머 어머.
1: 이런 말을 아주 랩처럼 쏟아부어. 아,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2: 와.
1: 얘는 굉장히 문인이다, 문인. 야. 나를 낳았다고 내 맘을 다 한다고 착각하지 마.
2: 야. 어?
1: 야.
2: 우리 딸이 지금 4학년인데요. 중학생 돼서 저한테 아빠가 지금 내 기분을 알아? 이런 할 말이 꽤 있는데요.
1: 곧 와요.
2: 그래요?
1: 거기에 대비책을 좀 만들어 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대비책이라는 게 공격형으로 뭘 말할 수가 없어. 그냥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연고 같은 걸 이렇게 상비약으로.
2: 큰일 났네.
1: 있어야 돼.
2: 나갈 수가 없는데. 아.
1: 박선희님.
0: 우리 아들 중2 때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
1: 야, 너 저기 양말지 빨래통에 넣어.
0: 내가 왜 해야 되는데?
1: 네 양말이니까.
0: 아, 됐거든.
1: 야, 방문 꽁꽁 잠그지 말고.
0: 아,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1: 야, 아빠 좀 불러.
0: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1: 돌아버린다.
2: 와, 미친다.
1: 돌아버린다. 와. 얘네들은 돌려쓰기 되게 잘하더라.
2: 더 웃겨. 박선희님이 맞았었는데 그래서 반항을 했거든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안 하길래 제가 남편한테 뭐 좀 해달라 그러면 남편이
1: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2: 이러고 있어요.
1: 진짜?
2: 육춘기 우리 남편. 아.
1: 결국 뭐 대상만 바뀌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2: 여보, 저 화분에 물 좀 좀 줘야 돼.
1: 아, 내가 왜 해야 되는데?
2: 그럼 누가 해 그거? 아.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야.
1: 와. 아, 진짜.
2: 이 방송 우리 아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중인데 지금.
1: 이게. 네. 관용어구처럼 무한 반복이 되니까 사람이 도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거 한 번만 들으면 화 안 나거든.
2: 그렇죠.
1: 이거 세

0: 8341님
1: 너무 웃깁니다.
0: 문자가 아 너무 생활의 단면을 들여다본 것 같아. 네. 두 아들이 사춘기 때 제일 많이 한 말은 엄마 나한테 관심 끄세요. 했어요. 그 내가 진짜 관심을 끊었어요. 네.

0: 근데 10분 뒤에 방문을 열고 묻더라고. 엄마, 저녁 뭐 먹어? 지금도 대학생이 된 두 아들의 최애 질문은 여전해요. 엄마, 밥 있어? 지들이 그럼, 묻는 건 괜찮고 난 안 돼.
1: 아, 엄마들은 이제 가끔 진짜 그런 말 나올 것 같아요. 너네는 나 보면 밥밖에 할 말이 없니?
0: 이게 약간 서로가 서로에게 가스라이팅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엄마는 나 먹어서 밥 안 챙겨줘도 될 때도 계속 너 밥은 먹었니? 밥은 먹었어?
1: 그러네.
0: 밥 먹고 다니냐 이러잖아. 아, 근데 너무 웃긴다. 난 이게 이 패턴이 너무 보이지 않아요? 나한테 관심 좀 꺼. 제발 질문 좀 그만해. 그리고 10분 뒤에 밥 뭐 먹어?
1: 엄마 저녁 뭐야?
0: 진짜.
1: 저녁 뭔데?
0: 너무 와닿는다.
1: 그거 어제 먹었잖아.
0: 자, 이분 전화 연결해볼게요. 네. 관심껏 통신원.
2: 안녕하세요. 강원도 횡성에 있는 관심껏 통신원 박은주입니다.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둘 다 중학생 때 사춘기가 세게 온 거예요. 네. 무슨 말만 하면 관심 끄세요 하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요. 그랬던 아들들이 대학생이 돼서 나가 사는데 지금은 자주 못 봐서 애틋합니다. 지금까지 관심껏 통신원이었습니다.
0: 아, 안녕하세요, 박은주님.
2: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세상에, 연년생이었으면.
1: 연년생 아들을 키우셨으면 박은주님 사자가 되셨겠네, 그죠?
2: 네, 이렇게 된 엄마가 됐어요. 네.
0: 아, 진짜 힘들었겠다.
1: 그럼요, 힘들죠.
0: 아. 아니, 그 와중에 첫째, 둘째 누가 더 힘들었어요?
2: 둘째가 많이 힘들었죠.
0: 둘째가 어떤 면에서? 좀 더 약간 더 거칠었나요? 터프했어요? 사춘기가?
2: 고집이 너무 세고.
1: 고집이.
0: 생각만 해도 야, 내가 그 시절을 통과했다니 막 이런 생각이 드시나?
1: 그렇구나.
0: 둘이 안 싸워요 그러면? 엄청 싸울 텐데 연년생이면.
2: 엄청 싸우고 동생이 키가 한참 큰데 형한테 꼼짝을 못했어요.
0: 그래요?
1: 그렇구나.
0: 형이 잘 잡았네 군기를.
2: 네. 동생은 키가 한 190 넘었거든요.
0: 190이 넘었어요?
2: 네.
0: 대단하다.
1: 근데 형이 어떻게 동생을.
2: 형은 키가 동생보다 훨씬 작은데 기강을 잘 잡아서 지금은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0: 우와, 이게 중요해. 신기하다. 진짜. 그 둘이 기강 잡을 땐 건드리지 말란 얘기가 있잖아요.
1: 그렇구나. 근데 박은주님, 저는 이제 중학생 아들 키우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게 그런 사춘기를 보내도 잘 지나가고 또 대학 가고 알아서 잘 살고 그러나요?
0: 그럼.
2: 네, 지금 너무 어엿하게 대학 생활도 잘하고 알바도 열심히 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0: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춘기 때 정말 김장김치처럼 살짝 묻어놓고 싶다는 엄마들도 있다니까.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1: 그 정도군요. 네. 박은지 밥 하느라 고생하셨겠어요.
2: 아들들이랑 엄청 많이 먹었어요.
1: 그러니까.
0: 카레 같은 거 해도 막 한 10인분 취사병 수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고기만 많이 찾았어요. 아, 카레를 엄청 많이 하고 고기 많이.
1: 그렇죠. 아빠까지 남자가 셋이니까 얼마나 그렇네. 먹었겠어.
2: 네, 엄청 힘들었죠.
0: 애쓰셨다.
1: 진짜.
0: 아, 요즘은 밥 있어, 엄마. 뭐 이거 말고 자주 하는 말 있어요?
2: 요즘 하는 말은 엄마 건강 잘 챙겨.
0: 어이구.
1: 다 컸네.
0: 진짜. 아이고 다 컸다 이제.
1: 진짜. 네. 큰일 하셨습니다, 박은주님.
0: 맞아요. 네. 진짜 아들 둘 연년생 키웠다 그러면 박은주님 웬만한 군대 전역한 것 같은 취급 받아요.
1: 훈장 받아야 돼.
0: 밖에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2: 전역해서 지금 복학해서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0: 아유.
1: 훌륭합니다. 박은주님, 전국 방송인데 한 말씀 하실까요?
2: 사랑하는 아들 군부 정무, 지금 공부하느라 많이 힘든데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 20대에 너의 뼈를 갈아 넣어서 100세를 편하게 살자. 그 말 명심하고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1: 네, 사랑합니다. 네네.
0: 아, 엄마 굉장히 제이구나.
1: 네, 재밌네요.
0: 네.
1: 자, 퀴즈 준비해 주셨죠?
2: 네.
1: 부탁드립니다.
2: 제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1번 공부해라, 2번 빨리 자, 3번 사랑해.
1: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것이면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네.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0: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0: 겹밥에도
1: 당진의 나르쌀,
0: 국밥에도
1: 당진의 나르쌀.
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로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3: TBX 타고 상품권 타고.
2: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4: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5: TBX.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올바른 품질하면
10: 올품,
9: 올품하면
10: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0: 올바른 품질. 올품.

0: 지친날을 안아브라.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관심과 통신원 두 아들 키우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은요?
3: 1번 공부해라.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강여정님, 8755님, 1494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그렇습니다. 문자 하나만 더 올까요? 5089님. 네. 우리 아들은요 중학생 때 방문에 관계자의 출입금지 라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아 왜 들어와! 라고 소리치길래 제가 그랬죠. 나는 관계자거든?
3: 오!
2: 이야!
3: 그렇지. 그렇지. 이런 맷집이 있어야지 사춘기를 그렇죠. 같이 겪어냅니다. 2128님. 우리 딸 엄마가 얘기하면 알았어. 방 청소 좀 하고 너 알았어. 그리고 일주일째 그대로 합니다. 얘 방에 머리카락 알았어. 아. 어떨 때는 야 입만 뗐는데 알았어.
2: 어, 우리 딸 4학년인데 정리 좀 하라면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아 미쳐요.
3: 0012님. 중2 아들. 네. 함준서 이름 공개하셨어요. 가장 많이 하는 말. 다 나가!
2: 그럼 아빠 얘기해줘. 내 집이야.
3: 아, 어머.
2: 네가 나가.
3: 최고다.
2: 내 집이야.
3: 내가 아는 최고 유치한 멘트. 내 집이야.
2: 내가
3: 내 거야.
2: 샀어. 내가 샀다고.
3: 내 돈이야.
2: 네.
3: 이 방법밖에 없다니까.
2: 그러니까요.
3: 뉴스 듣고 5시 5분에 또 옵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안각화박물관장 이승희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공간을 찾아 두 곳의 바위에 그림과 문자를 새겨 그들의 생각과 염원을 담았습니다. 방구천의 양각화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방구천의 양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울산 안각화 박물관은 그 경이로움을 누구나 제약 없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의 전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장애를 넘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사의 메시지, 울산 안각화 박물관에서 그 가치를 직접 만나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DC.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1: 야, 뭐 먹을래?
2: 해장국?
1: 오, 좋지. 이 근처에.
2: 에이, 해장국.

0: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1: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0: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티맵다리 티맵다리
3: 음주 후엔 티맵다리 음주 후엔 티맵다리 티맵다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협정 CPTPP와 관련해 연내에 가입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안을 정해놓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며 대화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정부의 농지 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CPTPP 가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 발표에도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하며 6,6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0.07% 오르며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 하락세로 돌아서 종일 낙폭을 키우다 177.97포인트 2.62% 내린 6,625.93의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3조 원 가까이 주식을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이보다 더 많이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107조 원에 달하는 3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한 삼성전자는 2.42% 내린 26만 2천 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2.44% 하락한 168만 1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작전수행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하고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은 2028년 후반기쯤 끝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방침에 대해 또 다른 광대극, 모독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라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의료장비 지원을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제재 면제 요청서를 발송한 사실을 언급하며 불량배들이 이번에는 갑자기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5: 안녕하세요. 오지다큐 채널 영마살로드의 장주로 PD입니다. 아마존 원주민들은 왜 옷을 입지 않거나 최소한만 걸치고 맨발로 사는 걸까요? 사냥을 같이 다니면서 이유를 알았는데요. 정글은 늘 축축하고 비는 예고도 없이 자주 쏟아집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밭에서 신발은 오히려 방해가 되고 젖은 옷은 거추장스러운 짐이 됐습니다. 세상 모든 것엔 다 합당한 사연이 있다. 그러니 함부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다시 또 다짐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뭘까요? 고개들 준비됐어? 하늘을 가르는 에어쇼부터 내일의 우주를 만나는 체험까지 꿈이 현실이 되는 특별한 순간 2026 사천 에어쇼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경남 사천에서 만나요.
2: 운동은 또 내일부터? 내일도 같은 생각을 할 것 같다면 오늘 신발부터 신어볼까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오늘 시작하는 스포츠 7339. 이 캠페인은 울산광역시 체육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Let's go.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2: 네, 잠시 후 민담과 만담 사이 이어집니다. 하하. 제가 일주일 만에 또 네. 이걸 하게 되네요.
1: 그러네요.
2: 1546님, 지난주 민만사는 눈물이 찔끔 나는 내용이었는데 이번 주는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두 분 고생하세요. 지난주는 오나미 씨가 또 고생을 해주셨어요.
1: 오나미 씨가 슬퍼지면 글을 빨리 읽어버리더라고요.
2: 네,
1: 눈물 날까봐 후루룩 읽어버려요.
2: 웬일이야. 그러니까 또 대문자 F구나.
1: 제가 그랬어요. 여기 자리에 뭐가 있나? 여기 앉으면 그렇게 되는 건가? 네.
2: 아니 지금 비슷한 게 많아. 네. 남희 씨랑.
1: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2: 네, 지라시 참여 방법입니다.
1: 예.
2: 문자 샵 8001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죠.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1: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음주유엔 티맵 대리.
2: 라온건설
1: 세정
2: 사단법인 한국광어양식연합회
1: 주식회사 하나은행
2: 주식회사 본컴퍼니
1: 해통령 육수하날
2: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1: 환인제약
2: 국민연료 썬연료
1: 루키루키 파크골프채
2: 하나증권
1: 빅토스
2: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중화역 가까이
1: 새집이 라온.
0: 기다려온 서울 새집
1: 드디어 라온.
0: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0: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2: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3: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4: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5: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4: 어디?
5: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4: 하나은행?
6: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7: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8: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 김치,
1: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0: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
1: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

0: 211번째 이야기 아일랜드의 민담 요술나뭇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1: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 디아도잇. 이거 뭔 말인지 모르지? 아일랜드 말로 안녕이란 말이래요. 내가 이런 여자야. 옛날, 아주 먼 옛날 아일랜드의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새들의 말을 알아듣는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들에게도 가르쳐줬답니다.
2: 자, 아들아, 오늘은 딱따구리 말을 복습해보자. 뭐라고 하는 거랬지?
3: 우헤헤호, 난 참 잘생겼다.
2: 아니지, 아니지. 우헤헤호, 말 좀 잘 들어, 이놈아. 이거잖니.
3: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어머니, 비둘기 말도 알려주세요.
0: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새들의 말을 알아듣게 된 아들은 쑥쑥 자라 어른이 됐고 결혼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같이 숲속을 걷고 있는데 새들이 하는 말이 들려서 혼자 웃고 있었죠.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아내는 영 못마땅했어요.
4: 말도 안 돼. 야, 진짜 웃긴데?
5: 아, 진짜. 여보, 아까부터 왜 자꾸 혼자 있어? 같이 있으면 웃어.
4: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0: 그런데 그때 새 두 마리가 싸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4: 아, 얘들아, 그만 좀 싸워라. 아, 들어보니까 딱따구리가 잘못했네.
0: 에이. 아, 내가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다 남자는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게 됐어요.
4: 아, 여보, 사실은 말이지 내가 새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
5: 아, 뭐라고요? 진짜요?
4: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거든. 방금 저 새들이 그러는데 자기들이 앉아있는 저 나뭇가지가 요술나뭇가지라네.
5: 아, 무슨 소리야, 요술나뭇가지?
4: 저 나뭇가지를 휘두르면 뭐든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5: 진짜? 완전 신기하다. 저기야, 꺾어 봐. 빨리 당장.
0: 아내의 성화에 남자는 나무 위로 올라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 아내에게 주었죠.
5: 이게 요술나뭇가지라고? 완전 신기해. 일단 저기 저 돌한테 한번 해볼까? 대박! 진짜 변했잖아. 진짜 요술나뭇가지다.
4: 거봐, 내 말이 맞지? 이제 알았으면 그만 가자고.
5: 자기야, 가만 있어봐. 그럼 이 요술을 당신한테 하면
4: 뭐? 잠깐, 안 돼요. 뭐 하지마. 안 돼.
5: 변으로 야. 진짜 대박. 까마귀가 됐잖아. 진짜 신기해. 나 이거 가져갈래.

0: 에이, 맥락이 야. 아주 스펙타클하다잉. 아내는 남편을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지 않고 그대로 나뭇가지를 들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어, 남자는 꼼짝없이 까마귀가 된 채 나무 위에서 밤을 보내야 했지. 그렇게 까마귀로 지낸 지 어느덧 한 달쯤 됐을 때 남자가 아내를 찾아갔어. 이쯤 됐으면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겠지 생각을 한 거라. 근데 그게 너무나도 큰 착각이었네.
1: 어, 뭐야, 깜짝이야. 아, 여보? 어, 자기야, 까마귀로 살아보니까 어때? 어, 이번에는 그러면 말로 살아봐, 응?
0: 야, 진짜 이번에는 말이 됐어. 하루 종일 무거운 수레를 끌며 죽어라 일만 했어요.
2: 시작하거나 누가?
0: 그런데 아내는 재미가 들렸네.
2: 아, 진짜.
0: 야, 이번에는 남편을 원숭이로. 잘한다. 또 고라니로. 그러더니 이번엔 어머나 늑대로 만들어 버렸어. 야, 이거 작가 창작 아니냐? 결국 남자는 더 이상 견디질 못하고 멀리 떠나 버렸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왕의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2: 그래, 왕이라면 나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줄지도 몰라. 왕에게 부탁을 해보자.
0: 왕은 사람을 해치기는커녕 얌전히 자신을 따라오는 늑대가 신기하고 기특해 성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며칠을 지켜보니 아니 얘가 하는 행동도 꼭 사람 같은 것이 아이고 이 늑대는 심상치 않았던 거죠.
3: 참으로 신기하다. 늑대가 포크와 나이프로 밥을 먹다니 마치 사람 같구나.
0: 그렇게 늑대를 믿게 된 왕은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3: 실은 말이다. 나에게 큰 걱정이 하나 있어. 이상하게도 내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누군가 나타나서 흔적도 없이 훔쳐가 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들 하나만 남았는데 이 아이만큼은 꼭 지키고 싶어. 오늘 밤 내 아이를 지켜다오.
0: 그날 새벽 모두가 깊게 잠든 밤 늑대가 아이 곁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벽난로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인이 쑥 튀어나왔지 뭐예요.
2: 뭐야?
0: 놀란 늑대가 냅다 그 손을 물어버렸고 그 순간 아이와 범인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늑대는 범인의 냄새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지요. 냄새를 따라 한참을 달려간 곳은 놀랍게도 자신의 집이었어요. 늑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고 잠시 후 집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왕자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1: 아우 진짜 늑대가 설마 여기까지 찾아오진 않겠지? 이리로 오세요 왕자님.
2: 당신이었어?
0: 예, 그 사람은 바로 아내였어요. 그제야 범인의 정체를 알게 된 남자는 집으로 뛰어가 아내가 숨겨둔 요술 나뭇가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왕자에게 나뭇가지를 건네며 자신을 향해 휘두르라는 듯 몸짓했죠.
2: 드디어 다시 사람이 됐다. 까마귀의 말, 원숭이, 고라니, 늑대까지. 나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이 못된 여자 같은 애라고 저리 꺼져!
0: 남자는 왕자를 구해 성으로 돌아갔고 아내에게 붙잡혀 있던 다른 아이들도 다 찾아 왕에게 무사히 돌려보냈답니다. 왕은 너무나 기뻐 남자에게 큰 상을 내리고 막내 왕자를 친자식처럼 맡겨달라며 맡겼어요. 그래서 남자는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잘 살았죠. 그나저나 그 아내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4: 상 once again back with a legendary poet Mr.

0: 네, 민담과 만담 사이에 이어서 리쌍의 변해간에 들으셨고요. 네. 와, 진짜 최대 빌런으로 변해간 아내.
1: 한승영님께서 네. 헉, 전도연 아내가 빌런이었다니.
0: 나야 승영씨.
1: 그러니까요. 많이였어, 많이요.
0: 그러게요. 네. 진짜 난 너무 상큼하게 웃으면서 이번엔 말로 변해봐. 이번엔 원숭이로 변해봐.
1: 남편에 대한 뭐 전혀 없어요. 미안한 마음이.
0: 사람을 안 돌려주고. 네. 그럼 이 막대기 가져가야지.
1: 야, 그런 게
0: 자, 오늘 민담 듣고 또 작품 분석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1: 2165님이신데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카프카 소설 변신을 모티브로 한 시절을 가르치는데요. 귀뚜라미에 넋이되어 임을 찾아가는 화자가 떠오르네요. 귀뚜라미에 넋이된 화자는 임을 원망하고 그리워하기만 하고 끝나는데 민담이 늑대는 자기 의지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서 그런지 억울함도 풀고 왕의 신임도 얻게 되네요. 우리 아이들도 시험에서 꾀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어떤 시련이 와도 또 요술같이 모여 홀린 듯 답이 생각이 안 나도 번뜻 도움을 받아 시험 잘 보면 좋겠네요.
0: 카프카의 소설 변신이 회자 될 줄은 몰랐네. 민담 만담에서
1: 무슨 말이?
0: 그러니까 파리대왕 영화 봤죠?
1: 파리요?
0: 아니야. 누나가 사과할게. 아니 변신 귀뚜라미로 변신하고 다른 걸로 변신하면 우리
1: 선생님도 그런 거 그렇고 정선희 씨도 그렇고 아는 체를 하실 땐 사람을 봐가면서 하세요. 아시겠어요?
0: 네. 그게 아니라 그러고 이제 우리 밸런스 게임 얼마 전까지 하지 않았어요? 네. 만약에 내가 바퀴벌레라면 어떨 것 같아? 막 이런 거.
1: 징그럽겠죠. 밟아야죠. 왜.
0: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데다 나는 네가 바퀴라도 사랑할 거야. 이런 데다 보냈는데 자기야 만약에 내 바퀴벌레라면 어떡할 거야? 밟아야지. 죽여야지.
1: 그런 거구나.
0: 이게 밈처럼 돌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1: 맞아.
0: 근데 민담만담 보면 진짜 온갖 종류의 동물로 변신하는 것 같아.
1: 그러네요. 교훈 놓치지 않으십니다.
0: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니까 나뭇가지 꺾지 말랬지. 그렇지. 하지 말라는 걸 해서 그래.
1: 준호님.
0: 이순자님이
2: 삶은 행한 대로 그대로 돌아온다.
0: 최승호님 교훈. 그러니까 비밀은 그냥 나 혼자만 끝까지 알자. 누구와도 공유 말자. 그래 비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이건 진짜 같이 들면 이제 어차피 세게 돼 있어. 자 우리 또 이제 퀴즈 준비됐죠?
1: 네 민마사 네. 퀴즈. 오늘 아일랜드 민담 들어봤으니까 아일랜드 관련된 퀴즈 내어드립니다.
0: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이 식물은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성 패트릭이 세계의 잎을 이용해 삼위일체를 설명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우리말로는 토끼풀이라고 부르며 아일랜드에서는 샴록으로 알려져 있는 이 식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관식입니다. 새잎 땡땡땡. 새잎 땡땡땡 정답 보내주세요.
1: 네, 보내주실 곳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마침 분들 중에 5분 뽑아서 컵라면 쿠폰 보내드릴게요.
0: 정답 기다리는 동안 주주클럽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스피드 러브.

0: 메비마스 퀴즈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식물 정답은 세잎클로버였습니다.
1: 네, 정답 맞추신 3665님, 9310님, 정한영님 이분들 포함 5분께 컵라면 쿠폰 보내드릴게요.
0: 네, 그럼 노래 마저 듣고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위부터 고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0: 야, 뭐 먹을래?
1: 해장국?
0: 오, 좋지? 이 근처에.
1: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0: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1: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일상 속의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제목, 초보 운전 스티커. 경상남도에서 이름 없는 가장이라고 써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1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작년 고3이던 아들이 수능을 마치고 겨울방학 동안 야무지게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기특한 마음에 주말마다 아들을 옆에 태우고 도로 연수를 시켜주었죠. 다른 차에 폐가 될까 싶어 제 차 뒷유리에 알록달록한 초보 운전 스티커도 정성껏 붙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혼자 운전할 때도 그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조그만 스티커 하나 때문에 웃지 못할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하루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녹색불로 바뀌고 딱 1초쯤 늦게 출발했을 뿐인데 뒷차에서 빵 하고 날카로운 경적이 날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초보라는 두 글자 때문인지 도로 위의 시선이 유난히 야박하게 느껴졌죠. 더 황당한 일은 카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엔진오일을 갈려고 온라인 앱에 추천을 받아 한 곳을 찾아갔는데 정비사분이 차 아래를 한참 들여다보시더군요.
2: 아이고 사장님, 그 미션오일이 시커멓게 다 됐고요. 그 뒤쪽 쇼바도 터지기 직전이에요. 이거 그냥 타고 가시면 큰일 나겠는데요.
0: 이상했습니다. 평소 차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찜찜한 마음에 그 카센터를 나와서 단골 정비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선 말이 달랐죠.
2: 아 사장님, 차는 멀쩡합니다. 그 당장 갈 건 하나도 없어요.
0: 순간 안도의 미소가 번지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앞서 갔던 카센터에서 출시에 만만한 손님으로 보였던 것 같거든요. 30년 운전 경력에 재직 시절 회사 차량 관리 업무까지 해온 사람인데 저를 속이려 했다는 게 괘씸했습니다. 아무래도 초보 스티커를 보고 저를 만만하게 대했던 것 같았죠. 뭐 물론 그 정비사님은 진심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지만요. 그날 그렇게 이런저런 상림에 잠겨 집에 오는데 저 역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초보 스티커 단차를 보면 뒤에서 조급하게 굴었던 적이 꽤 많았었죠. 경적까지 울리진 않았어도 속으로 혀를 찬 적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아들 운전 실력이 제법 늘어서 초보 스티커를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저는 초보 운전 차량을 만나면 한 번 더 양보를 하게 됩니다. 차가 느리게 가도 속으로 그래 괜찮아요, 천천히 가세요 하고 응원하게 되더군요.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처음엔 초보였습니다.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을 뿐 인생 어느 길에서나 서툴고 느렸던 시절이 있었죠. 저도 퇴직을 했으니 이제 다시 새로운 길에 들어서는 초보 운전자입니다. 그래서 제 뒷유리에도 보이지 않는 스티커를 하나 붙이고 천천히 가보려 합니다. 오늘도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초보 운전자들, 그리고 한때 그 스티커를 달고 달렸던 우리 모두의 안전운전을 응원합니다. 모두 조심히들 가십시오. 50대 중반에 퇴직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름 없는 가장 올림.

0: 마음으로 쓰는 편지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 YB의 나는 나비였습니다.
1: 네, 0123님.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반성하게 되네요. 저도 이제 운전한 지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초보 시절을 잠깐 잊고 있었어요.
0: 아니 근데 이 지랄질 하면서 느끼게 된 게 같은 일상을 지나고 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성찰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1: 맞아요.
0: 그런 분들은 진짜

0: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 이러면 되는데 그 약간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도 깊이 들어가서 한 번 더 투영해서 나를 보는 분들은 진짜 성장 속도나 성숙의 속도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오늘 사연자는 뭐 운전도 운전인데 50대 중반에 퇴직을 하신 고뇌도 느껴져서
0: 그렇죠.
1: 어떤 남녀 같지 네. 않더라고요.
0: 근데 진짜 그야말로 정말 빈티지 와인처럼 네. 멋지게 숙성이 되고 계신 것 같다는
1: 맞습니다.
0: 느낌?
1: 맞습니다. 네, 형님 힘내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0: 네, 좀 기대돼요. 네. 네. 챕터 2 시작된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자, 이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수임 리포터와 함께할게요.

0: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1: 목요일의 직업천사 신수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더 반가워요.
3: 네. 그러니까요.
1: 아, 그분은 2주일 만이니까.
3: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랜만이에요.
2: 얼마 보고 싶었는데요.
3: 저 싱그럽고 뭐랄까 성스러운 미소를 2주 만에 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와 함께할 주인공 어떤 분이세요?
2: 네. 오늘은요. 자기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버텨온 어머니.
3: 아이고.
2: 그리고 그걸 뒤늦게 알고 자책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아이고. 62세 김경란님과 아드님을 제가 함께 만나봤는데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만나뵀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도착했을 때 김경란님은 휠체어에 앉은 채 앞쪽 책상에 힘없이 엎드려 계시더라고요. 바로 극심한 통증을 겨우 참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4: 신통이야. 신통 치다 아파요. 팔하고 팔에 쳤지. 지금도 아파요. 안 아프는 척 해놓은 거지. 씩씩하게. 숨는지 없어 못 자요. 자다 두 번씩 일어나나 잠 못 자요. 그러니까 바늘을 콕지 수술할 때 주다 맞는 것처럼 가라. 콩콩 쑤셔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손이 이상해졌어요. 이게 내 손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런가 보다도 생각했지. 웬만해서 아프면 참아요 제가. 아픈 거는 너무 참아서 타였어. 이 시경까지 온 거죠. 뭐 나는 아픈 사람이 원래 그리고 이제 대수롭게 넘어간 거죠. 이렇게 크게 벌어지지는 몰랐어요.
3: 아이고 아이고.
1: 팔과 손이 아프다고 하신 거죠?
2: 네, 네.
1: 왜 그러신 걸까요?
2: 왼팔이 지금 통증이 굉장히 심하신데 네. 처음 통증이 찾아온 게 지난 2023년이었습니다. 네. 왼손과 팔에 서서히 통증이 찾아왔는데 김경란 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어린 시절부터 척추 측만증을 앓고 계세요. 그래서 키도 굉장히 작고 많이 네. 왜소하시거든요. 그런데 평생을 거의 허리 통증을 달고 살아오시다 보니까 다른 부위 통증이 와도 아 뭐 또 허리가 아프니까 다른 데도 또 아픈가 보다 이렇게 팔도 역시 그랬습니다. 허리 때문에 팔까지 아프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는데요. 그렇게 동네 병원에서 통증 주사만 맞으며 몇 달을 버텨오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찾은 병원에서 뜻밖의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3: 어떤 진단? 네.
2: 병원에서는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진 상태라면서 네.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했는데요. 그런데 그 진료 과정 중에서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일들이 하나둘 드러나게 됐어요. 바로 그로부터 몇 달 전 수면 도중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팔꿈치가 골절됐는데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넘어갔던 일도 있었고요. 음식을 조리하다가 입은 화상 역시 치료 없이 그냥 방치해 두셨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상처들의 염증이 또 반복되면서 결국 골수염으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5: 세상에 너무 안타깝다. 네. 아니 골절이면 네. 엄청 아프셨을 텐데.
2: 그러니까요.
5: 그 아드님하고 함께 지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2: 맞아요.
5: 그 모르셨나요? 이렇게 될 때까지.
2: 아드님이 올해 마흔 되셨는데요. 네. 같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아드님이 모르셨던 건 매일 야근하며 밤 늦게야 집에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출근하고 다시 주무시는 모습 보고 퇴근하는 그런 날들이 계속 아이고, 이어졌거든요. 그러셨구나.
5: 아드님 삶도 녹록치 않은 삶이네요. 진짜. 네.
2: 평생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오신 그러니까, 아드님이셨는데 정말. 게다가 어머니는 늘 아들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야근하면서 참 열심히 사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늘 안쓰러웠고 그런 상황에서

0: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리면 아들이 신경 쓸까 봐 꽁꽁 숨겨왔던 겁니다. 말도 일절 꺼내지 않았고요. 아드님 앞에서는 아픈 티도 절대 내지 않고요.
1: 어떡해.
0: 치료도 미루면서 혼자 참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드님은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한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아드님의 마음 들어보시죠.
2: 그냥 죄송하고 미안하다. 그런 거밖에 없어요. 특히 엄마한테. 맨날 야근한다고 12시 1시까지 다리 아파도 그때까지 야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안 주무시고 저 이제 올 때까지 한 끼라도 먹이려고 새벽 1시 2시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그 저 아플 때 병원비도 어떻게 해서든 벌어보려고 낮에도 일하시고 뭐 친구 뭐 지인분들한테도 빌리시고 하니까 굉장히 죄송했던 것 같아요.
1: 아, 우리 아드님 진짜 에이.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착한 분인지가 느껴지고.
0: 그렇죠.
1: 아드님 잘못 아니에요. 아드님도 얼마나 열심히 에이. 살았어 지금.
3: 울음을 꾹꾹 눌러 참으시네요.
1: 그러게.
3: 네.
0: 한참 오시더라고요.
1: 우리 김경란님 몸 상태가 어느 정도신지요?
0: 처음에는 그 어깨 부분 감염이 너무 심해서요. 의료진이 어깨 바로 아래쪽 그러니까 왼팔을 절단하는 방안을 권했습니다.
4: 어이구야.
0: 감염이 정말 심각한 아니, 얼마나 수준이었던
1: 참으신
0: 게
1: 거야, 우리 어머니.
0: 그러니까요. 그 얼마 전에는 세균이 안구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한동안 시력이 거의 잘 안 보이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시력은 괜찮아졌고요. 팔 절단은 결국은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몸, 전신 상태가 워낙 약해서요. 절단 수술을 받다가 잘못하면 또 사망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단하는 대신에 반복적으로 염증을 제거해주고 또 인공관절 수술로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자분이 체구가 워낙 작고 왜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인용 인공관절이 맞지 않아서 소아용, 그중에서도 가장 작은 관절을 겨우 구해서 삽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환자분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계속 겪고 계세요. 왼손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중지는 아예 굽혀진 채로 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손가락들도 힘이 약해서 그 종이컵에 물을 담아서 드렸는데 그 종이컵도 혼자서 제대로 들지 못하시는 아이고, 모습이었습니다.
1: 네. 아니, 너무 막막한 상황인데 아니 야. 근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3: 예?
1: 이 댁에 환자가 한 분 더 계시다뇨.
0: 아유, 그러니까요. 예. 김경란님의 남편분이신데요.
3: 남편분이 왜요?
0: 남편분은 알코올 중독으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입원했는데 도중에 탈원을 해서 다시 술을 마시는 일이 반복됐고요. 또 입원 중에도 종종 몰래 음주를 하시다가 좀 들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입원해 계시던 병원에서 안전사고 때문에 고관절이 골절돼 또 수술까지 받으셨거든요.
1: 아이고, 아버님.
0: 아드님의 치료비 부담이 또 더 늘었습니다.
3: 아이고.
0: 게다가 아버님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셔서 치매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아드님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 겨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드님이 양쪽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비도 혼자서 감당하고 있거든요. 일도 계속 하시면서요. 350만 원 남짓되는 아드님의 급여로는 지금 치료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드님은 여전히 지금 퇴근 후에도 쉬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2: 무조건 한 푼이라도 더 벌자라는 생각 때문에 퇴근하면 엄마 약 먹이고 수면제 드시고 나면 좀 잠들면 이제 밤에 나가서 대리 운전하고 그 다음에 종종 당직이 없으면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가지고 엄마 약값이라도 치료비라도 더 벌자라는 생각하고 있어. 버티기가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안 버티면 엄마가 치료를 못 받으니까 포기할 때마다 그냥 엄마 얼굴 보고 다시 일어나자 생각하고

0: 어제가 진짜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겠지만.
1: 저 지금 아드님도 걱정이 돼요. 바사삭 바사삭 진짜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리는데 쓰러질 것 같아서.
2: 끼니도 사실 잘 못 챙겨 드시거든요. 굉장히 마르셨어요.
1: 아니 대리운전 퇴근하고 또 네, 대리운전 퇴근하고. 또 아르바이트. 이게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아버님까지 그러시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깝다.
3: 눈물겨운 사연이네요 정말.
1: 근데 그렇죠? 지금 네. 이 아드님은 어머니가 잘못되면 정말 이렇게 뭔가 끈이 하나 탁 끊어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2: 네, 네 맞습니다.
1: 진짜.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네, 있는 상태.
2: 맞아요.
1: 자, 저희가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앞으로 계좌번호 두 개가 있는데 그렇죠.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두 기업은행입니다. 네. 먼저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는 숫자 2를 10번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둘둘 둘둘둘 둘둘 둘둘둘. 그리고 또 하나 조금 긴 계좌는 네. 2를 9개 찍어주시고 뒤에 01037 찍어주시면 됩니다.
3: 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기업은행이고요. 숫자 2를 10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계좌가 있어서 예금주가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맞는지 확인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보내주시는 사랑 잘 모아서 우리 김경란님 의료비로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1: 네, 그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어떤 응원의 네. 말씀들, 뭐 물질적인 보탬들이 네. 진짜 우리 아드님 막 아슬아슬하게 정말 빙판길 걷고 있는 것 같은 맞아요. 아드님께 네. 조금은 따스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3: 네.
1: 우리 아드님 쓸쓸하지 않게.
2: 그리고 저도 어머님도 지금 흘리는 눈물은 닦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우리 어머님도 아드님한테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부채감 갖지 마시라고 손 한번 잡아드릴 수 있는 네.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2: 맞아요. 네.
1: 아이고 참 좀 마음이 계속 이런 청년이 청년다운 삶을 또 영위하지 못하는 걸 보면 저는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2: 아유, 너무 아프죠.
1: 그죠?
2: 예. 네. 지금 본인 생활은 전혀 없고 오로지 어머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3: 네.
1: 아유, 예쁜 하늘 한번 쳐다볼 시간도 여유도 없을 텐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신순 리포터에 많이 써주셨습니다.
3: 진짜 무서워졌습니다.
2: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해요.
2: 안녕히 계세요.
4: 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루키
1: 검색창에서 루키 파크 골프채 루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지금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어우하고 에우르구나.
2: 애주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라북도 옥구 지역의 벼 베는 소리입니다.
1: 에우하고
2: 그 넓은 옥구 평야를 하루 종일 누비다 보면 어느덧 해가 지고 달이 밝아.

0: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 협찬이었습니다.
1: 휘황장 밝았구나.
2: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엄영진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죠.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공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무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박수 한 번이 청소년들의 꿈을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조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못 받은 돈,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망설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주는 세일신용정보 울산지점. 못 받은 돈은 울산 249-4040 249-4040.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굿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정부는 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양국 간 재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한 우크라이나 측의 사과가 우리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CPTPP와 관련해 연내 가입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한을 정해놓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며 대화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정부의 농지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CPTPP 가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이화영 피고인은 두 개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서울 창성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검찰에서 치정 목적으로 표적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자행하여 수많은 폐단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검찰의 폐지에 이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립니다. 경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김 의원의 성추행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2024년 6월쯤 술자리 동석자를 추행해 피해자가 항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전직 보좌관의 탄원서를 근거로 김 의원과 당시 동석자였던 민주당 김용민, 장경태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과 대구 11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와 대구 26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6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6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나이를 먹고 지위가 높아지면 자칫 어린 사람, 아랫사람, 약한 사람한테 갑의 권력을 부리는 위험성이 있죠. 이 습성을 다스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첫째, 동창회 같이 어릴 적 친구 모임에 꼭 나가라. 거기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야자로 통하니까요. 둘째, 스스로를 초보자로 만드는 활동을 하라. 즉, 동호회나 뭔가를 배우는 모임에 가입하는 건데요. 거기선 직업, 나이, 재산에 관계없이 잘하는 사람이 왕. 이제 막 시작하는 난 조용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4: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2016년 가을맞이 우수 중소기업 및 농특산품 건강박람회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10월 8일 목요일부터 10월 12일 월요일까지 전국 각 지역의 품질 좋고 건강에 좋은 다양한 농식품과 직접 체험해보며 즐길 수 있는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모두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부터 10월 12일 월요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가을맞이 건강박람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요즘 빈 전세버스 전광판에 히히 집간당 퇴근 럭키비키잖아 같은 재치 있는 문구를 적는 게 유행이래요.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내려주고 홀가분하게 퇴근하는 기사님들의 센스 정말 귀엽지 않나요? 오늘 하루 애쓴 우리에게도 이런 소소한 웃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퇴근길 톡톡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김연경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로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박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후! 여기 효과음은 없나요? 아, 굉장히 외롭네요. 네, 퇴근길 톡톡은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스페셜 DJ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시 뵈서 정말 진심으로 반갑고요. 또 반가운 가운데 한편으로는 많이 떨리는데요. 분명히 정오의 희망곡 2시간 내내 오늘 낮에도 방송을 했는데 참 방송이라는 게 매번 할수록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청취자분들이 오늘 많이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퇴근길 함께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직장 소통 프로젝트 직장 솔루션. 직장 솔루션으로 오늘 하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도 직장에서는 MBC에서 낀 세대로서 이제는 선배의 마음도 후배의 마음도 이해하고 좀 서로를 조율하고자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가끔은 와,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고민되는 순간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소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눠볼 소통 주제 바로 직장 선배가 주선하는 소개팅입니다. 좋은 사람이 있다면 소개팅을 주선해주겠다는 직장 선배 마음은 고마운데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선뜻 응하기는 좀 망설여지죠. 거절하자니까 선배라서 괜히 신경 쓰이고 또 나가자고 하니까 내 사생활까지 알려질까봐 부담스러워지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직장에서 오가는 사적인 제안, 그 중에서도 소개팅 이야기를 은밀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직장 선배의 소개로 누군가를 만나본 경험 또는 소개팅 제안을 거절했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껏 들려주세요. 반대로 나는 후배에게 소개팅을 주선해봤습니다. 이런 선배님들의 이야기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창 활짝 열려있고요. 또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놀러오시면 실시간 댓글로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많이 떨고 있는 스페셜 DJ에게도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의견 함께 나눠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자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Walk it, walk
3: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4: it. 안전화.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0: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2: 같이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현재 시각 6시 10분 44초입니다. 퇴근길 톡톡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오늘의 스페셜 DJ 아나운서 박성은입니다. 아, 7년 차가 넘었는데 여전히 라디오가 참 떨리네요. 아, 울산 MBC 뉴스 채널 놀러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직장 소통 프로젝트 직장 솔루션. 오늘의 주제는 참신합니다. 직장 선배가 주선하는 소개팅인데요. 직장 선배에게 소개팅을 제안받았던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런 제안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나를 진짜 좋게 봐줬구나 싶어서 고마울 수도 있고, 와, 어떻게 거절하지? 대량 난감이다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직장 선배에게 인연을 소개받은 경험, 또 후배에게 인연을 소개해준 경험 등등 오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또는 샵 2848번 문자로 소통해 주실 수 있고요.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소개팅 누군가 먼저 제안해야만 하는 건 아니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는 주변 사람에게 소개팅을 먼저 부탁하기도 하는데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친한 친구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주변 지인, 직장 동료, 대학 동기가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소개팅을 부탁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잘 알고 있어서,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친밀한 사이라서 등등이 꼽혔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주선하는 소개팅을 생각해보면 더 공감이 될 법한 이유인데요. 누군가에게 소개팅을 부탁하는 가장 큰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1번, 심적 부담이 적다. 2번, 그 사람이 결혼을 잘했어. 1번, 심적 부담이 적다. 2번, 그 사람이 결혼을 잘했다. 네, 두 가지 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샵 2848번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고요. 오늘의 소통 주제, 직장 선배가 주선하는 소개팅에 대한 간략한 여러분의 생각도 같이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3: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앤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하고 싶다는 생각 몇 번이나 하셨나요? 출퇴근길 직장인들의 진짜 속마음은 어떤지 현장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소통브릿지 고영서 리포터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직장인들에 대해 찐 네. 이야기 대신 전해드리는 소통브릿지 고영서입니다. 일하다 보면 네.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소개팅 제안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회사 상사나 선배가 주선하는 소개팅이라면 주선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지 또 소개를 받는 후배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직장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0: 네, 맞습니다. 회사 상사가 주선하는 소개팅, 청취자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주선자 역할을 해봤거나 반대로 소개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영서 씨가 또 직접 인터뷰를 다녀오셨잖아요.
1: 맞아요.
0: 시민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1: 일단 우선 소개팅을 주선하는 선배의 입장에서는 이 후배한테 한번 소개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나름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함께 듣고 오시죠.
2: 그 이제 살아보면은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후배는 내보다 일생 연륜이 조금 짧을 테니까 아 제가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소개해 주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해주죠.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예.
3: 아무래도 좀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이면 해도 욕먹지는 않겠다. 둘이 잘 어울린다. 뭐 이런 뜻으로 하지 않을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잘 살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지. 쉽게 소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이 내가 봤을 때 저 사람도 잘 어울리는데 싶은데도 했다가 또 내가 모르는 뭔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해요.
4: 좋아하는 동생이나 그한테 나보다 좋은 점 많은 사람을 좀 만나볼 수 있게 서로가 이제 좋은 점을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나고 알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0: 네. 시민들의 인터뷰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사실 주선자가 제일 난감한 경우가 많죠.
1: 맞아요.
0: 네. 사실 소개한다는 게 해주는 사람이 정말 고민을 더 하게 되거든요. 좋은 사람끼리 또 내 주변에 사람을 잃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클 텐데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선배님들도 소개를 해주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서로 잘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0: 조마조마해요.
1: 또, 네, 괜히 내가 나섰다가 불편해지는 건 아닌지 조심스러운 마음을 다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선배 입장에서, 주선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조마조마한다. 그러면 반대로 소개를 받는 후배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1: 네, 그래서 이번에 후배들한테 또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선배가 주선하는 소개팅, 솔직히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 이야기 듣고 오시죠.
5: 한 번은 만나봤죠. 그래도 선배가 이제 해주는데 안 나갈 수는 또 없잖아요. 그 사람 체면도 있는데. 어떠냐 뭐 이랬는데 근데 그렇게 꼬치꼬치까지는 안 했어요. 보통 이제 남자들끼리니까 대충 하고 안 맞다 하니까 알겠다 하고 그냥 넘어갔죠.
6: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일단 일단 잘생겼냐고 괜찮은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왜 나에게 소개를 해두는지 좀 의도를 파악할 것 같아요.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선배가 날 싫어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사람을 데리고 오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나갈 것 같긴 해요. 불편한 마음으로 받을 것 같아요. 두 번까지는 못 만나겠습니다. 첫 번째까지만 딱 예의상으로 만날 것 같아요.
7: 잘 안 됐을 경우에 제가 좀 너무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그분 덥석 만나자니 그것도 조금 왠지 나의 사생활을 그분과 공유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래서 저는 회사분들한테 소개팅 안 받는 편이에요. 뭔가 그분과 만나서 어떻게 됐다 이런 거를 보고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안 받고 싶어요 사실.
0: 네. 후배 입장에선 아무래도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네요.
1: 맞아요.
0: 지금 3132번님께서도 후배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셨고요. 네. 9237번님은 예전에 과장님한테 소개를 한번 받았는데 네. 그분이 과장님의 막내 동생이었어요. 동생이 얘기해도 되나? 예뻤는데 승질머리가 안 좋아서 승질머리가 안 좋아서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나를 잘 봐주신 거죠.
1: 그렇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주신 거긴 한 거죠.
0: 그럼 너무 감사하긴 한데 약간 부담스러운 그 말.
1: 그러니까
0: 공감이 됩니다.
1: 맞아요. 또 회사 선배나 상사가 주선하는 데서 오는 부담을 대부분 느끼고 있었는데
0: 네.
1: 사실 소개팅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또 그런 뜨거운 마음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도 애매한 부분이고 또 막상 소개팅 나갔는데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가 고민이라는 또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0: 아 맞습니다. 딱 소개만 시켜주고 쿨하게 돌아서도 부담스러운데 그 뒤에 맞아요. 어떻게 됐어? 아 괜찮았어? 네. 아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후기를 또 물어보시지 않을까. 거기에 근데 아, 진짜 최악이었어요. 이렇게 하기도 힘들잖아요.
1: 맞아요. 또 일부러 자리를 네. 마련해준 선배한테 잘 안 됐어요라고 말하는 것조차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면 맞습니다. 괜히 잘 안 됐다고 이야기하다가 혹시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또 어떡하지? 조금 더 나아간 걱정까지 하게 돼서 조금 더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한 발 더 나아가는군요.
1: 네 맞아요.
0: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후배들의 생각이잖아요.
1: 맞아요.
0: 선배들도 그렇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요.
1: 네, 혹시 소개팅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서운한 마음이 드는지 또 선배님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소개를 해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2: 아니요, 안 서운했어요. 자기들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냥 나는 그래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역시나 다른 생각들을 내보다 엉골찬 생각들을 다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별로 섭섭하게 생각 안 했어요.
3: 안 됐을 때는 아 둘이 뭐 인연이 아닌가 보다. 잘 돼서 둘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두고두고 나에게도 좋잖아요. 어머 쟤들 내가 소개해줬는데 잘 사네.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사네. 이거 그러면 괜히 행복할 것 같아.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오, 이 사람 괜찮네. 그래서 좀 사귀어보다 보면 더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부담 없이 한번 만나보는 것도 추천하고 싶어요.
4: 멀리서 좀 지켜보는 편. 그 다음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냥 누가 소개하든 만나서 좋으면 그게 무슨 상관인가 싶은 그런 거.
0: 서운하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1: 맞아요. 이게 또 소통 브릿지로서 제가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는데 선배와 후배 사이에 미묘한 생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선배는 그냥 괜찮은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하는 정도의 마음이고 네. 또 결과에도 크게 연연하지 않았는데요. 후배들은 그 뒷일까지 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죠. 또 거절해도 될까? 잘 안 되면 뭐라고 하지? 이런 맞아. 생각들이 있어서 네. 조금 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같은 소개팅 제안이라도 누가 하는지 또 받는 입장이 어떤지에 따라서 느껴지는 무게가 또 꽤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0: 네. 오늘은 회사 상사가 주선하는 소개팅 선배와 후배가 그 제안을 두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솔루션 공식 토커죠. 세 분과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영서 씨와는 아쉽지만 여기서 작별 인사 나눌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8: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11: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10: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 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 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0: 번호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점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4: 97.5.
5: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5분 32초입니다. 퇴근길 톡톡 직장 솔루션,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땐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팅을 부탁하기도 하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친한 친구, 주변 지인, 그리고 직장 동료 순으로 소개팅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부탁을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조건을 잘 알고 있어서,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 많아서, 친밀한 사이라서 등이 꼽혔고요. 전체 설문 인원의 34%는 이 이유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직장 상사가 주선하는 소개팅을 생각해 본다면 이 이유가 왜 1위가 되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소개팅을 부탁하기에 가장 중요한 조건 무엇이었을까요? 1번, 심적 부담이 적다. 2번, 그 사람이 결혼을 잘했다. 입니다. 네, 둘 중에 무엇이 1위로 꼽혔을지 샵 2848번으로,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의 소통 주제, 직장 선배가 주선하는 소개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같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솔직한 생각을 풀어주실 썰토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5: 아, 서로 아직까지 낯을 가리시나요?
7: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울산 네. 울주군에서 이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차세대 경영인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8: 예, 저는 노무사고요. 항상 이제 제가 설명할 때 든든한 노무사라고 합니다.
5: 든든한 노무사. 예,
8: 든든한 노무사 이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5: 네, 반갑습니다.
9: 네. 울산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 23살 안시현입니다.
5: 아, 반갑습니다. 우리 이민호 노무사님, 김동현 대표님, 안시현 후배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주제가 직장 선배가 주선하는 소개팅입니다. 일단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로 만난 사람에게, 특히 윗사람에게 인연을 소개받아본 경험 있으신지 궁금해요.
7: 저는 이제 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선배님들이 보면 이제 저한테 뭐 자기 좋은 동생을 시켜주고 싶다, 제 회사 생활할 때
5: 네.
7: 아니면은 뭐 자기 가족을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 할 때
5: 가족까지
7: 네 그런 얘기들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정작 저는 일단 한 번도 안 받아봤고 오히려 소개보다는 일만 더 주더라고요 저한테.
5: 예, 그래서, 아, 말만 했다.
7: 네, 그래서 가족 까지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길래 아무리 네. 우리 회사가 가족 회사라고 해도 진짜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지 네, 그게 좀 의심이 좀 들었는데,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5: 아, 말만 들었지 직접 이어진 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신
7: 희망
5: 거죠?
7: 고문이죠.
5: 희망 고문을 받았다. 노무사님은 어떠십니까?
8: 저도 이제 제안은 많이 받았는데요. 네. 실제 그게 성사가 돼서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5: 네. 제안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8: 제안은 뭐 여러 루트로 네. 뭐 이제 제가 이제 대표님들도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대표님 자녀분을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 내에서 또 선배가 소개시키기도 했는데 네. 저는 일과 엮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주변에 지인분들 케이스도 많이 보고 해가지고 네. 좀 다 그렇게 했습니다.
5: 그러면 노무사님이 거절을 하신 건가요?
8: 제가 우선 거절의 방식도 다양한데요. 네. 그냥 이제 여자친구가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하게.
5: 거짓이지만.
8: 네네네. 거짓. 근데 이제 그걸 또 이야기하면 네. 어, 여자친구 어디에서 근무해? 막 계속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5: 꼬치꼬치 캐묻는군요.
8: 네, 사실 네. 이제 없을 없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난처했던.
5: 그럴 때.

0: 뭐라고 답하시나요?
1: 아, 저 어디 어디에 있는데 또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넘어갔죠. 네.
0: 아, 가볍게 넘어갔다.
1: 네네.
0: 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거절하는 방법을
1: 네네,
0: 네, 쓰셨다고 하고요.
1: 네네.
0: 아무래도 시연 후배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업 전인 거죠.
2: 네, 맞습니다.
0: 아, 그러면 만약에 아직까지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지만 네, 취업을 했을 때 직장 상사가 우리 시연이 누구 한번 만나볼래?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2: 전 사진 보고 잘생겼으면 소개받고 싶어서.
0: 사진을 먼저 그럼. 선사진.
2: 네. 네. 아. 혹시 어떻게 생기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0: 아, 기준 미달이면 이제. 아, 죄송합니다.
2: 약간.
0: 아, 재밌네요. 이렇게. 근데 두 분은 그러면 사진을 먼저 요구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1: 아, 저는 사진을 요구하지 네, 않습니다.
0: 아, 이런 게 또 차이가 있네요.
1: 예, 예.
0: 오. 사람과 네네, 사람 사이를 사실 이어주는 일이 그 쉽지만은 않잖아요.
1: 네네.
0: 그럼에도 후배에게 네네, 자꾸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싶은 그 선배의 마음도
1: 네네,
0: 궁금해지는데
1: 네네,
0: 일단은 우리 솔루션 공식 선배님들께 먼저 여쭤봤거든요.
1: 네.
0: 이야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3: 저거 뭐 성실하고 저 친구는 어딜 내놔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이 좀.
4: 아,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엮어주면 서로 참 좋겠다. 이게 뭐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 때 소개를 시켜주고 싶더라고요. 특별한 스펙이 있어갖고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생활 때 인사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상시에 그 사람의 인성 그런 걸 보고 많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5: 뜬남 선녀가 만나도록 이렇게 해줬죠. 일단은 상대한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책임감 있는 친구들이라야 소개를 시켜주죠. 사람 일에 살다 보면 좀 진실된 부분이 보이잖아요.
0: 네, 우리 솔루션 공식 선배님들께 먼저 이야기를 여쭤봤었는데 뭐 전반적으로 좋은 에너지, 뭐 인사성, 책임감 이렇게 좋게 봤기 때문에 이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혹시 그러면 뭐 후배님은 지금 경험이 없으시지만 두 분은 또 직장 생활을 하셨으니까 후배에게 사람을 소개해준 경험은 있으신지 궁금해요.
1: 대표님 먼저 하시면.
6: 저는 이제 정말 수많은 친구들을 소개를 시켜줬죠.
0: 근데, 진짜요?
6: 네, 정말 소개도 많이 시켜주고 했는데 네, 전부 다 대답은 똑같았어요. 내가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어땠냐 하면 다들 괜찮다 하더라고요. 예, 괜찮다 하는데 그 다음부터 진척이 없어서
0: 아~
6: 예, 오히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말로는 다 괜찮다고 하는데 왜 그 네, 다음에 액션이 없지? 예, 저도 좀 뭐 둘이 잘 됐다 하면은 양복 한 벌 또 좀 네,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큰데.
0: 아, 양복 한 벌을 원하셨던 건가요?
6: 네, 다 물질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0: 아, 솔직하시네요. 네. 그러면 지금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후배님은 괜찮네 하고 진전이 안 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2: 사실 그냥 말로만 괜찮네라고 한 경우가 크지 않을까
0: 사실 그냥 하는
2: 있었습니다.
0: 말이었다.
2: 네.
0: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노무사님.
1: 아, 좀 뭐 말의 의미는 좀 네, 다양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정말 뭐 여러 사정들도 네,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뭐 좀 다양하지 않을 것이죠. 예.
0: 그럼 소개를 해 주신 경우도 있으세요?
1: 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 스스로가 소개를 받는 걸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소개를 거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후배 중에 유독 네,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개해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0: 아, 계속 소개를 먼저 네, 해달라고.
1: 계속 이제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소개해달라고 네, 하니까 저도 이 친구만큼은 소개해줘도 부담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한 분 해줬죠.
0: 어떻게 됐나요?
1: 말도 없고 그냥 서로 그냥 예, 되게 안 좋아졌습니다.
0: 아, 근데 그럴 때 좀 솔직히 물어보고 싶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1: 아, 근데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네, 이 친구가 좀 적극적인 친구잖아요.
0: 아, 그렇죠.
1: 좋았으면 먼저 말할 친구거든요.
0: 아, 파악을 완료하셨군요.
1: 네네. 그냥 그 태도를 보고 제가 짐작했습니다.
0: 그 이후에도 네,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고요.
1: 그때 이후로는 저한테 네, 소개시켜달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참 힘든 일이구나. 주선자는.
0: 그쵸, 맞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또 다양한 분에게 소개를 시켜본 경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후배를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 소개해주고 싶다, 진국이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6: 저랑 성격인 좀 반대인 친구들 보면은 예,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데
0: 왜요?
6: 이제 저는 좀 집에서 좀 잡혀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만큼은 내가 이루지 못하는 걸 이루고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미지를 두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소개를 시켜주고 싶고
0: 네,
6: 그다음에 정말 좀 성실하다라는 표현이 좀 그런 말이 많이 들리지만은 이 친구만큼은 제가 좀 챙겨주고 싶다 예, 그런 친구들한테 저는 좀 많이 해주고 싶더라고요.
0: 챙겨주고 싶다라는 네,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 네, 챙겨주고 싶었다.
6: 제가 진짜 실제로. 형으로서 느끼는 네. 동생으로서 느끼는 분들, 아. 예, 딱 그런 분들한테 저는 좀 많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직장 내에서 사실 소개팅 주선하는 건 여전히 되게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노무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사실 소개팅이라는 건 네. 그 소개팅 주선하는 거 되게 사적인 제안이기도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직장에서의 이런 사적인 제안이 네. 나중에 일이 커지면 법적인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나요?
1: 기본적으로 이제 소개팅을 주선하는 제안 자체가 문제는 안 됩니다.
0: 아.
1: 다만 이제 그 제안을 받은 상대방이 네. 아 저는 뭐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사귀는 네. 사람 있습니다. 이제 명시적인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개팅 제안. 거기선 더 나아가서 나의 제안을 거절했어?
0: 네.
1: 그럼 이제 그거를 업무랑 연관시켜보는 거죠.
0: 복수하고
1: 약간 그런 식으로
0: 보복하고
1: 예예 예.
0: 아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1: 직장 내 괴롭힘의 영역에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0: 와 이렇게 해서 법적인 다툼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1: 네 충분히 가능성.
0: 와 소개팅 굉장히 신중하게 주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주선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같은 주선 제안이라도 네. 조금 덜 어떻게 하면 덜 부담스럽게 딱 던질 수 있을까요?
1: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거절이 편하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너가 정말 괜찮으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래?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거절의 가능성을 여지를 두고 제안을 해주는 거.
0: 네.
1: 상대방도 불편하지 않게.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0: 뭐 아니어도 뭐 괜찮아.
1: 네네네.
0: 거절해도 돼.
1: 맞습니다.
0: 이런 식으로 거절을 네네. 편하게 할 수 있게.
1: 네네네.
0: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2: 그러면 훨씬 더 약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0: 네.
2: 내가 지금 막 주변에 진짜 너무 소개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럼 내가 거절하면 이분은 좀 슬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것 같은데
0: 네.
2: 그렇게 약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신다면 좀 더 마음이 편하게 거절을 할 수 있을 것
0: 네.
2: 같아.
0: 그러면 외모가 뭐 내 마음에 그냥 들지 않아도
1: 네.
0: 뭐 그냥 저는 남자친구 있어요 하고 거절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좋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하면 좀 워낙 많이 해보셨잖아요. 뭐가 좀 제일 잘 활발히 이루어지나요?
6: 저는 이제 진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사진도 먼저 보여준 적도 있고 휴대폰 번호도 먼저 준 적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돌아오는 거는 저한테 대한 원망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소개시켜주고 욕들어먹고 네 괜히 제 시간 쓰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요 근래 하는 거는 좀 자연스럽게 예, 이제 뭐 점심밥을 먹자 아니면 저녁밥을 먹자 할 때 이제 그 둘이를 불러가지고 예, 너희 알아서 이제 알아서 해라 서로 눈이 맞으면은 예, 잘 맞는 거고
0: 네.
6: 그래서 좀 그런 방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0: 네. 그래서 매칭이 실제로 이루어진 커플이 있었어요?
6: 이루어진 커플들은 있는데 네. 예, 오래 못 가더라고요.
0: 오래 가진 못했다.
6: 네.
0: 그래도 어쨌든 사귀기까지는 한 거네요.
6: 뭐 성과는 좀 있었죠.
0: 그래도 수확이 있어서
6: 네. 네,
0: 다행입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소개팅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이 드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개를 받고 좀 잘 안 됐을 때 만약에 우리 후배님 경우에 소개를 그렇게 잘 받았어요. 얼굴을 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받았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성격이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됐을 때 그
2: 네.
0: 상황을 직장 상사나 선배님에게 어떻게 전할 것 같아요?
2: 근데 일단 그냥 아예 안 물어보시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만나봤는데
0: 네.
2: 뭐 성격적인 부분이 맞지 않는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분도 오히려 궁금증도 해결하시고 그 후로 추가 질문만 없다면 저도 잘 말씀드린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아 솔직하게 그냥
2: 네.
0: 뭐 잘 안 맞는 것 같다 성격적으로
2: 네.
0: 그래서 잘 안 됐습니다.
2: 네.
0: 이렇게 전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두 분은 소개를 해준 뒤에
1: 네.
0: 어디까지 관여하는 게 좀 적당하다고 보세요?
6: 관여를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제가 이 친구들을 소개시켜주는 네. 것까지만 저는 제 역할이지
0: 네.
6: 그 이후부터는 그 둘이서 이제 알아서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업무적으로까지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제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데도 미워 보이고 아까 노무사님 말씀하셨듯이 보복성이 또 나올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냥 소개까지만 네, 그 이후부터는 예.
0: 궁금해도 그냥 참는다.
6: 아 궁금한 이제 스리슬쩍
0: 그렇죠 네,
6: 스리슬쩍 살짝 물어보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0: 어땠나 뭐. 네. 이런 식으로
6: 네.
0: 그게 이제 가장 좋다고 네네. 보십니까?
1: 예, 예. 네. 저도 저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직장 내에서 소개 말고 지인 간의 소개는 이제 예,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소개를 해줬고 잘 만났는데 양측의 입장이 서로 애매해서 주선자에게 먼저 좀 물어봐주면 안 돼라고 그 소개팅을 한 당사자가
0: 네.
1: 주선자를 끼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0: 아, 그렇죠.
1: 그럴 때

0: 때는 좀 개입할 수 있고 아. 그거 외에는 소개만.
1: 그걸 어떻게 개입을 해서 여쭤보실 아, 그, 생각이세요?
0: 그 상대방은 너가 참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1: 아, 그런 식으로?
0: 너는 생각이 어때? 뭐 그 정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1: 후배님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2: 근데 만약에 제가 상대방이 네. 마음에 안 들었으면 상대방은 너가 마음에 들었다는데 하는 순간 그냥 아 저도 좋았어요 라고 그냥 할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그냥
2: 거기서 또 네. 거절을 하면 또 전달을 하실 것 같아서.
1: 그런데 좋았어요 하면 또 어 좋았구나 하면서 전달을 이렇게 좀 왜곡돼서 하면 어떡해요?
2: 그치만 그 상황을 조금 외면하고 싶어서.
1: 아 외면하고 싶어. 아 회피기 제가 네. 네 작동이 됐군요. 아 그렇습니다. 아 사실 진짜 이 소개팅을 주선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후배가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권하면 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0: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아 어디까지 문제가 좀 번질 수 있을까요?
0: 아 이제 사실 이제 괴롭힘이 네. 인정되냐 안 되냐가 네. 문제가 될 것 같고 인정이 된다면 조금 더 그걸 깊게 들어가서 더 나아간다면 네. 이제 정신적 이제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그게 또 심해져서 정신 이제 진단까지 나온다면 네. 산재까지도 되지 않을까?
1: 아, 산재까지.
0: 예. 그게 심해져서요.
1: 와, 정신적 진단이 이루어진다면 산재까지 갈 수도 있다.
0: 네, 네, 네. 막 계속 이어져서 네. 심해진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 지금 소개를 해 주고 싶다는 마음을 먹다가도 선배님께서 훅 들어갈 것 같은데요.
0: 네, 네.
1: 아. 지금 8598번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소개는 받아도 같은 직종은 안 되는 걸로. 아, 한 번 받아보고 잘 안 됐는데요. 그 후에 관련 행사장에서 계속 만났어요. 유유. 이런 경우. 와, 이런 경우 진짜 난감하죠. 네. 그리고 5235번님께서 몇 년 전에 후배 소개팅 해줬는데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죄책감과 후회가 들었습니다. 소개팅 극구 반대입니다. 잘 되면 본전, 안 되면 죄책감입니다. 뭐 공감하십니까?
3: 그래도 뭐 경력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예. 그래도 뭐 죄책감까지는
1: 경력을
3: 뭐 아닌데,
1: 또 생기게 해줬으니까
3: 네, 경력자로 뭐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네. 네, 감사하게 또 생각을 하고 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도 이제 되게 좋은 이제 만남을 주선해 주는 거잖아요.
1: 네.
0: 그 목적의 취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에는 사실 그 사람만이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딱 너무 많은 개입은 좀 이제 피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너무 많은 개입만 안 하면 그래도 제안을 한다는 건 좋은 취지다.
0: 네네.
1: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또 소개를 주로 받는 입장에서 후배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막상 소개해주는 선배 입장에서도 마음이 마냥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그 산재까지 나왔거든요.
0: 아, 예. 극단적일 때입니다.
1: 극단적일 때 산재까지 갈 수 있다라는 네네. 의견도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그래서 선배님들의 의견도 들어. 보겠습니다.
4: 나이 많은 사람들이 소개를 시켜줄 때는 부담감을 많이 갖는 게 그거죠. 잘 돼야 될 텐데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좀 무게감이 좀 더 있어요. 근데 누구를 소개시켜준다고 했을 때 무조건 다 소개를 받는다는 것도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나 싶어요. 선배님,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제하고 맞는 인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소개시켜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대한 배려 같아요. 잘 되기를 바라고 소개시켜줬지만은 그게 무조건 다 잘 되는 일은 않잖아요. 한번 만나갖고 다 결혼할 것 같으면 너무 재미없잖아. 기분기부가 아니면 아니고 되는데 그거 안 됐다는 것도 잘 됐다는 것도 얘기를 해줘야죠. 그게 죄송할 일이냐. 그 자체도 살아가는 큰 경험이고 사람 보는 눈이 생기는 건데.
1: 굉장히 열변을 토해주셨습니다. 솔루션 공식 선배 토커 최성철 선배님의 생각이었는데요. 공감하십니까 대표님?
3: 저도 이제 많이 공감을 네.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소개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소개받고 저 사람 소개받고 하면은 결혼 중매 회사를 가야지 왜 우리 회사 와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다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1: 네.
3: 그래도 자기가 무조건 선배가 소개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다 받는 것보다는 아까 노무사님 말씀하시고 이제 후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신중하게
1: 아.
3: 예, 계속 사람을 소개받고 하면은 진짜 없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예.
1: 너무 자주 소개를 받으면
3: 이게 또 겹치거든요.
1: 네.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3: 아 많죠. 이게
1: 어떻게 겹치나요?
3: 만약에 A라는 사람을 네. 이분한테 소개시켜줬는데 잘 안 맞아요.
1: 네.
3: 그럼 A라는 사람은 또 저분한테 소개시켜주고 예, 그런 경우가 겹치다 보니까 한 회사에서 이제 좀 방금 노무사님 네. 말씀대로 그런 보복성, 예, 산재성도 나오지 않을까. 네, 좀 그렇습니다.
1: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네. 노무사님은 방금 듣고 오신 선배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0: 뭐 물론 이제 선배님의 그 의도가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요즘 시대가

0: 아, 조금은 각자의 개성을 좀 중시하고 그 개성에 조금 누군가가 침범에 들어온 걸 조금 싫어하는 좀 시대적 트렌드가 그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1: 조심스럽게 네네네. 제안을 하고 네네. 조심스럽게 거절하고.
0: 맞습니다. 근데 거절은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해야 됩니다.
1: 아, 확실하게 하고. 예, 예. 그렇죠.
0: 안 그러면 또 다음 예. 제안이 가능하게 여지가 열리거든요. 거절은 확실하게.
1: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후배 입장에서는 네. 이번에는 별로였지만 다음에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0: 아, 그럴 수 가능성 있죠.
1: 근데 예. 한번 거절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오더라고요.
0: 아, 근데 그렇게 되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후배 케이스처럼 네. 본인이 자꾸 어필을 해야 됩니다.
1: 아, 해달라, 해달라.
0: 예, 예, 예. 그러면 아. 이제 주선자도 부담감이 없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0624번님께서 그러면 후배가 아, 괜찮아요 했을 때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요? 다 아닌 걸로 알고 있어야 하나요? 궁금한데요. 하셨어요. 후배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사실 그냥 더 괜찮다는 말은 약간 흘려들으시고 그 뒤에 약간 진전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로 약간 좀 뭐 카톡에 뭐가 올라온다던가 아. 아니면 뭐 그분을 좋게 만나고 있으면 좋게 만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긴 해서 좋게 만나고 있어요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1: 아니면 표정으로 좀 판가름이 될까요?
2: 아, 표정으로도 좀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1: 괜찮아요라고 말은 하는데 표정이 별로 안 괜찮을 수 있잖아요.
2: 눈이 안 웃고 있다면 아닌 걸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624 희망이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시현 씨 일단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뭔지 궁금해요.
2: 저는 생각보다 회사 안에서는 소개팅이 진짜 안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너무 일적인 사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선도 해주시고 그러는 걸 느꼈고 확실히 네. 선배님들께서 저한테 만약에 소개 받을래요라고 한다는 거 저를 좋게 봐주신다는 뜻도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좀 좋은 이미지일 수도?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또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뭐 조직을 이끌고 있는 입장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개팅뿐만 아니라 후배나 직원에게 이렇게 사적인 제안을 할 때 아 이런 건 좀 조심해야겠다 오늘 좀 주제로 이야기 나누면서 네. 느끼신 게 있을 것 같아요.
3: 저는 이제 소개팅이라는 이런 주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리 남들한테 사람이란 거를 소개를 시켜주는 게 제일 저는 힘들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제가 정말 많이 해봤는데 사람 소개를 시켜주면은 돈 쓰고 시간 뺏기고 욕 들어 먹고 이게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한테.
1: 경험을 통해.
3: 예, 네. 저도 아까 경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람 소개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조금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1: 아, 사람 소개는 신중하게 하자. 네. 네. 나도 알고 싶지 않았다.
3: 네. 서로 안 알고 서로 알려고도 하지 말고.
1: 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봤고요. 노무사님은 네네. 오늘 또 소개팅 이야기를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네네. 소개팅 주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네. 직장에서 오갈 수 있는 이 사적인 제안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 범위가 좀 궁금하고 네. 후배와 선배가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면 하나씩 아, 네. 지금 너무 제가 많이 여쭤봤나요?
0: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사적인 영역에서의 제한과 범위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각자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분에게 이 정도 해도 될 건지 네. 결국 그거는 평소와의 관계를 기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와의 관계가 되게 서먹한데 갑자기 저 소개팅 한번 하실래요 하면 굉장히 이제 부담될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0: 근데 어느 정도의 회사에서의 관계도 너무 좋고 친밀하다면 그런 사적 제안도 조금 편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1: 네.
0: 선배분께서는 그런 관계를 좀 중요시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후배분께서는 설령 그게 좋은 관계 속에 이루어진 제안이라도 본인의 거절 의사가 있다면 확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확실하게 거절하고 네네. 조심스럽게 제안해라.
0: 맞습니다.
1: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0: 네.
1: 아, 끝으로 좀 보내드리기 아쉬워서 네. 질문도 이제 몇 가지 올라오고 있고 문자가 많이 도착을 했는데요. 5235번님이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남편과 저도 첫 소개팅에서 결혼까지 꼬리난 케이스입니다. 라고 하셔서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3: 제 아내시는 선배님도 네. 이제 유치원 선생님하고 유치원 이제 통근버스 하시는 분도 이제 만나셨는데 이제는 손녀까지 보셨죠. 근데 그 아내분 이제 형수님이죠. 네. 형수님께서 네. 우리 형님을 아직까지 유치원 선생님 그 직업을 못 버리고 네. 계속 가르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꼬린을 하고 그런 네. 케이스라고 하시니까 5235번 님도 예,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1: 네. 2930번 님께서 너무 가까운 사람 말고 오히려 건너 아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게 더 좋은 결과

0: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죠.
1: 네, 맞습니다. 네, 네 많고요.
0: 좀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1: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가까우면 뭐 계속 그를 마주쳐야 되니까요.
0: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직장 선배가 주선하는 소개팅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마음의 제안이라도 상대가 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현대.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6: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7: 저기요 몇 층이에요?
8: 32층이요.
7: 난 280층이요.
9: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같이 더 나은 선택
10: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네, 퇴근길 톡톡. 오늘은 스페셜 DJ 아나운서 박성은 제가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공업축제에 가신 김연경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는데 다들 재밌게 들어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을 발표해야겠죠. 오늘 설문조사에서 친한 친구, 주변 지인, 직장 동료 순으로 소개팅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에게 부탁하는 이유 1위가 무엇인지 네, 맞춰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의 퀴즈 정답은요. 1번 심적 부담이 적어서 였습니다. 심적 부담이 적어서 였습니다. 오늘 선물 받아가실 행운의 당첨자 소개할게요. 3715번님께 한주소금 한 상자 드리고요. 6500번님께 SO1 주유권을, 그리고 4654번님께는 본참치, 아 진짜 맛있는데, 본참치 식사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첨자는 개별 문자로도 안내해드립니다. 문자를 받으셨다면 샵 2848번으로 성함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아 오늘 이렇게 또 50분 동안 제가 많이 떨렸는데 여러분과 함께여서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어떻게 인연이 닿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선물 같은 인연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끝곡은 멜로망스의 선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스페셜 DJ 박성원이었고요. 퇴근길 안전운전하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사회복지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가을 햇살 품은 황금빛 달콤함. 제25회 울산 배축제가 10월 16일과 17일 울산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1원에서 펼쳐집니다. 울산 대표 농산물 배와 함께 소중한 추억이 될 이번 축제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울산배 품평회, 울산배 전시와 글로벌 퓨전 배유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함께 장민호, 홍성윤, 지원희, 정혜은 등이 선보이는 개막식 축하 무대도 펼쳐집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추억을 함께할 제25회 울산 배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농지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농지를 처분하지 않도록 하는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0: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안 지으면 처분하도록 하자 사정이 있어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까지 강제로 팔아야 하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조사에서 적발되더라도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고령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이웃이나 친척에게 맡긴 경우 구제해주기로 한 겁니다. 반면 농사를 짓겠다고 속여 땅을 사들인 뒤 값이 오르면 되팔거나 임대료를 받는 등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불법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례 기간을 운영하고 그동안 구두로 농지를 빌려주던 농민들이 그 기간 안에 서면 계약을 맺으면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허가 없이 지은 시설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농지를 팔고 싶어도 농지은행이 다 받아주지 않는다는 농민들의 불만을 반영해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곧바로 영농이 가능한 지능지역 안에 농지를 주로 샀지만 앞으로는 비지능지역 농지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농지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CPTPP와 관련해 연내 가입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한을 정해놓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며 대화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정부의 농지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CPTPP 가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양국 간 재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한 우크라이나 측의 사과가 우리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석유 제품을 도입하는 경로에 한국이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반박하며 대러 수출 통제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산업통상부, 관세청은 공동참고자료를 통해 우리의 대러 수출 통제 품목은 주로 산업, 기계, 전자제품, 차량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7, 8월 유조선 7척이 울산, 여수 등 한국의 항구에서 실은 석유 제품을 러시아 극동 지역에 실어날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국가정보원이 참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미국 측이 우리 정부의 6월 말 워싱턴에서 열린 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국정원 배제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지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국가 간 관계에서는 국익의 차이로 종종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의 오해는 없다며 국정원은 사이버, 북한 등 안보 전 영역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방침에 대해 또 다른 광대극, 모독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라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의료장비 지원을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제재 면제 요청서를 발송한 사실을 언급하며 불량배들이 이번에는 갑자기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에 대해서는

0: 자작 광대극과 병행해 벌어지는 혼자 보기 아까운 볼거리라며 한국 내부에서도 의문점이 해명되지 않아 사고냐 도발이냐는 개싸움지만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최대 실적 기록을 갱신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별 영업이익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액 195조 원, 영업이익 107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4분기 연속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1: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매출액 195조 원, 영업이익은 107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59%, 영업이익은 782.5% 증가한 규모입니다. 영업이익은 이번 한 개 분기만으로 작년 한 해 영업이익 2.5배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국내 기업이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을 넘긴 건 최초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에서도 유례없는 기록으로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만이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100조 원을 넘긴 바 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4개 분기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신기록을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254조 원에 달하면서 연간 350조 원을 달성할 거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부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담당 DS 부문, 특히 메모리 사업부가 영업이익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호황으로 고대역폭 메모리와 범용 메모리 수요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내년까지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업계에선 비메모리 사업부의 경우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팹 가동에 따른 비용으로 1조 원 안팎의 손실이 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완제품 DX 부문도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창사 이래 2분기째 적자가 이어졌을 거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0: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 발표에도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하며 6,6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0.07% 오르며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 하락세로 돌아서 종일 낙폭을 키우다 177.97포인트, 2.62% 내린 6,625.93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3조 원 가까이 주식을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이보다 더 많이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2.42% 내린 26만 2천 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2.44% 하락한 168만 1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7주 연속 상승해 역대 최장기간 상승을 다시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9월 넷째 주와 비교해 평균 0.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용산구도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과 대구 11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와 대구 26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6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저녁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5: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여당 의원들조차 철저한 검증을 벼르는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주영 후보자는 과연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국회 행안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3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논란이 뜨거운 영화 암살자들, 탄압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켰던 언론인의 삶이 잘 묘사됐는데요. 당시 검열과 탄압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알리려다 신문사에서 해직됐던 이부영 동아투의 위원장은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4부에 들어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환자 경험 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1: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2: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는 국회 행안위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왜 모셨냐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바로 행안위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3: 예, 예.
2: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인사청문회 14일로 확정이 됐더라고요.
3: 네, 확정이 됐습니다. 예.
2: 지금 보니까 거의 한 달 걸렸어요. 그 후보자 지명부터.
3: 그렇죠. 이례적이죠.
2: 아니, 예. 이렇게 오래 걸릴 일입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3: 대통령께서 네.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는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2: 네.
3: 일부 김지영 후보자 지명을 하니까 우리 당내에서도 일부 반대 그렇죠.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2: 네네.
3: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또 묵살하고 강행할 수도 있었겠죠.
2: 네.
3: 그렇지만 그러한 비판을 네. 반영해서 다시 제2차 검증을 했던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2: 네.
3: 그래서 이례적이지만은 대통령께서 반대 의견을 충분히 존중했다. 그 나름대로 철저한 검증을 거친 과정이었다. 저는 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은.
2: 아, 오히려 시간 걸렸지만 그래도 재검증을 한 게 더 다행이다라고
3: 다행이다.
2: 보시는 건.
3: 예.
2: 그걸 그렇게 보시는군요.
3: 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예,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3: 예.
2: 10월 2일이 이제 출범이잖아요. 그런데
3: 예, 예.
2: 이렇게까지 계속 끌 일인가. 지금 개문발차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3: 물론
2: 그렇게
3: 그렇죠.
2: 생각했는데.
3: 10월 2일 중수청이 발족을 하는데 당연히
2: 네.
3: 그 전에 수장을 정해야 되죠.
2: 그러니까요.
3: 대통령께서 그 전에 수장을 정하려는 일정을 가지고 처음 지명을 했지 않습니까?
2: 네.
3: 그렇지만 여당 내에서 너무나 강경한 반대 의견이 있다 보니까
2: 네.
3: 그러한 것을 다 해소하려고 하려는.

0: 의미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저 김지용 후보자를 개인적으로 좀 아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검찰에 같이 계셨으니까.
0: 제가 네. 대구지검 차장검사를 할 때
1: 네.
0: 그때 2013년 13년이 될 겁니다. 아마 아. 그때 우리 김지용 후보자가 대구지검 산하 영덕지청장을 했어요.
1: 아.
0: 그리고 제가 2019년도부터 부산 고등검사장을 했는데
1: 네.
0: 우리 고등검찰서 산하에 있는 대구 서부지청장을 하고 했을 겁니다.
1: 아.
0: 제 기억에 그렇게 임명이 돼 있어요.
1: 아.
0: 매우 성실한 사람.
1: 아 그래요?
0: 매우 착실한 사람.
1: 어.
0: 예. 그리고 크게 정치적으로 어떤 색깔이 있고 그랬지 않았던 사람을 제가 기억이 됩니다.
1: 정치적으로 그러면 약간 무색 무취.
0: 무색 무취.
1: 무색 무취예요.
0: 예.
1: 어 그러니까 그 이른바 뭐 친윤 이쪽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0: 지금 언론에서 네. 우리 민주당 강경파들이 친윤이라는 논거를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1: 네.
0: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1: 네.
0: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 아니다라는 반윤이라는 논구를 또 많이 들었습니다.
1: 네.
0: 나름대로 합리의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1: 네.
0: 그런데 친윤이라는 근거 기준, 뭘 때 친윤을 하는가. 이 기준부터 우리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검찰 내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특수부나 강력부같이 소위 인지부서라는 검사들이 약간 사단을 형성해요.
1: 그랬죠.
0: 그렇죠. 네. 누구 사단. 예를 들어 양분함 사단.
1: 네.
0: 그러면 제 밑에 줄을 다 서고
1: 네.
0: 제가 출세를 하면 같이 출세를 하고
1: 네.
0: 안 되면 같이 죽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저와 함께 이너서클을 만드는 거예요.
1: 네.
0: 저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1: 아, 양부담 사단은 없었던 거예요?
0: 없었어요. 나 원래 사단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1: 네.
0: 그런데 제가 검찰 문화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시를 든 겁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친윤 사단이나 되려면
1: 네.
0: 기본적으로 윤석열과 함께 같이 이너서클을 형성해서
1: 네네.
0: 같이 자주 만남도 하고 자주 식사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윤석열이 성공하면 같이 성공하고.
1: 네.
0: 그런데 김지영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형사부 검사입니다. 형사부 검사 어떻게.
1: 특수부가 아니죠. 일단.
0: 어떻게 친윤 사단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1: 특수부 라인에 들어갈 수가 없다.
0: 없다. 특수부 라인에서도 친윤 사단에 다 못 들어갑니다.
1: 네.
0: 그런데 하물며 형사부 검사인 김지영 후보자가 어떻게 친윤 사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검찰 문화를 모르는 기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저 단도직입적으로 딱 하나. 그
0: 네.
1: 초대 중수청장으로 그래서 김지용 후보자가 적합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0: 저는
1: 네.
0: 모든 사람에서 100%는 없습니다.
1: 네.
0: 100% 없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사람이라면은 저는 적합하다는 점수를 주고 싶어요.
1: 아, 적합하다.
0: 제가 여러 번 여러 방송에 나와서도 이 정도면 수용해야 된다는
1: 네.
0: 제 주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네. 지금 조국 혁신당을 비롯해서 민주당 내 그 아까 이른바 이제 강경파 본인들은 이제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원칙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여전히 좀 의혹을 갖고 있어요. 왜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더라고요.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중수청이 다시 또 제2의 검찰청 옛날로 좀 원래 복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패널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0: 제2의 검찰청.
1: 네.
0: 제2의 검찰청이 나 여러 가지로 제2의 검찰청 중에서 수사 역량은 제2의 검찰청이 돼야 됩니다.
1: 네. 수사 역량.
0: 그렇죠.
1: 네, 네.
0: 지금 우리가. 검찰 개혁의 산물입니다. 중수청이. 이것이 중수청이 옛날 검찰청과도 수사 역량을 가져야 되죠.
1: 네네.
0: 이 역량을 가지 못한다면 국민이 피해를 보고 나라가 피해를 봅니다.
1: 네.
0: 뭐 적게는 우리 민주당이 피해를 보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옛날 검찰청 같은 기능을 가져야 된다.
1: 네.
0: 제2의 검찰청이 돼야 된다.
1: 네.
0: 기능과 능력 면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소위 원칙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옛날 검찰 문화로 돌아가고
1: 그렇죠.
0: 두 번째는 공수처 짬짬이 할 거 아니냐
1: 네.
0: 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1: 짬짬이
0: 제가 볼 때는
1: 상명하복
0: 그야말로 우려라 이것이지
1: 아.
0: 보십시오 지금 중수청이 만들었을 때 가장 우려한 대목이 뭡니까 정치 검찰처럼 정치 중수청이 되는 거예요
1: 네네네.
0: 정치 재사건에서 선택적 수사권을
1: 네.
0: 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1: 네.
0: 했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중수청도 없을 겁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것이.
1: 네.
0: 그러면 정치적 중수청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제일 우려하고 있고 지금 우려하신 분들도 그런 충정심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검사 출신이라 해서 정치 중수청이 되고 경찰 출신은 정치 중수청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담보가 있습니까?
1: 네.
0: 변호사 출신, 판사 출신이 중수청장이 되면은 중수청이 정치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담보가 됩니까?
1: 네.
0: 그 담보 아무로 못한 겁니다. 이것은 정권에서 중수청을 활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1: 네.
0: 문제는 그거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검찰이 정치 검찰이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검찰을 운영인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 되자마자 자기 사람을 중앙지검 발령을 해서 이재명 사건을 다시 뒤집어 했지 않습니까? 네. 이와 같이 정권이 중수청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은 필부를 데려다 놓고 정치 중수청이 되는 겁니다.
1: 누가 오더라도.
0: 누가 오더라도. 그 누가냐 중요한 게 아니야. 정권에서 중수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중수청이 수장이 검사가 됐으니까 공소장 짬짬이랄 것이다.
1: 네.
0: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보심을 학교 사보면서를 2년간 열심히 같이 다닐 때 형님 동생 친하게 지내요. 사람들이 한 사람 판사하고 한 사람 검사 같습니다. 그럼 둘이 짬짬이에서 원하는 대로 사건이 돼야죠.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비근 예를 들어볼까요? 공수처가 생겼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왔어요. 어떻게 공수처가 검찰을 짬짬이 들어봤습니까? 조직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 게다가 이번에는 법무부 산하에 놓지 않고 법무부
0: 그렇죠.
1: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0: 소속도 틀려요. 네,
1: 소속을 나눠놔.
0: 소속도 틀릴 뿐더러
1: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이 짬짬이 우려 때문에 부처를 나눠놔 버린 거죠 아예.
0: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나눠졌어요.
1: 알겠습니다.
0: 그래 우리를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 청문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0: 청문회 저는 무난히 통과될 것 같아요.
1: 네.
0: 지금 우리 여당 내에서도
1: 네.
0: 일부 의원들께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반대 의사를 좀 표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우리 향안이 여당 의원들이 모여서 한 번도 토론한 적이 없습니다.
1: 네.
0: 토론한 적이 없지만 이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지금 12명인가요?
0: 우리가 12명이 될 겁니다.
1: 민주당이?
0: 민주당이 12명이 될 것 같아요.
1: 향안위원이?
0: 향안위원이.
1: 네네.
0: 근데
1: 그중에 지금 두 명이 반대하시는 거죠?
0: 그렇죠.
1: 네.
0: 두 분도 제가 보면 그렇게 극렬 반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 의견을 낸 것 같고 나머지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고
1: 네, 아주 강경하신 분들은 지금 법사위에 계시죠 지금
0: 그렇죠
1: 네.
0: 우리 당도 아니에요
1: 네. 그리고 법사위에 계시고 지금 행안위 얘는 네. 지금
0: 그렇죠 그래서 행안위
1: 조금 온건한 편
0: 네, 온건하고 네. 이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은 다소 생각도 약간 캄다운이 되라고 저는 봐요
1: 네.
0: 또 이 중수청장 후보는 이상하게요.
1: 네.
0: 야당에서 크게 반기를 안 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문제 청문회 과정도 문제없어 보이고 청문회 통과 여부를 떠나서 이 후보자도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중수청을 안착시키는 데는
1: 네.
0: 크게 문제없어 보입니다.
1: 아 그러면 이건 그냥 저의 그냥 계산인데 보니까 네. 민주당 두 분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한 분 세 분 빼놓고 일단 민주당의 한 10명, 그다음
0: 네.
1: 10분, 그다음에 또 야당.
0: 네.
1: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약간
0: 저는 큰 문제 없을
1: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네. 좀 숫자로 좀 계산이 좀 되는
0: 네, 그렇고 보니까. 제가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론은 안 되지만은
1: 네.
0: 식사를 하든지 차담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잖아요.
1: 아, 네, 네.
0: 나오면은 네. 대체적으로 제가 만난 분들은 내 이름을 누구를 공경이라고 그러는데
1: 네.
0: 저 같은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1: 아, 네. 아, 차 한잔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대체적으로 문제, 큰 문제 없이 네.
0: 또 이게 있습니다.
1: 네.
0: 어떻게 후보자가 100%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나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면은 대통령이 두 번에서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1: 네.
0: 이걸 수용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위가 서겠습니까? 그 국정의 안정화가 되겠습니까?
1: 그렇네요. 저는 사실 좀 궁금한 게 이번 청문회에서 이 야당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고 어떤 입장을 낼까 막 반대를 할까 어떻게 할까 좀 애매할 것 같아요.
0: 제가 야당 의원이라면은
1: 네.
0: 저는 정치적 독립성, 정치적 독립,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독립을 수사할 수
1: 있는
0: 의지와 네. 능력 있는 걸 보겠어요.
1: 알겠습니다.
0: 왜 그러냐.
1: 네.
0: 지금 옛날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이 총장이 더 구체적으로 사건을 지휘할 수 권한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1: 그렇죠.
0: 이번에 중수청법에도 행안부 장관이
1: 네.
0: 중수청장을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권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네.
0: 옛날 검찰청법에 이 장관이 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
1: 네.
0: 구체적 권한.
1: 수사지휘권.
0: 수사지휘권.
1: 네.
0: 독소조항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0: 행안부 장관이 같은 수사기관인데 경찰에 대해서는 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1: 네.
0: 중수청에 대해서는 그런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야당 의원이라면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1: 네.
0: 심도 깊게 후보자에 대해서 과연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의지와 그런 네. 자세가 됐는지 이걸 내가 괜히 이거
1: 막 야당 의원들한테 그래. 팁을 주고 계시네요 지금 이렇게 이걸 질의하라고 야 이 부분을 파고들어라고 팁을
0: 저는 주고 여당 계십니다. 의원이지만은 야. 이걸 질의할 겁니다 저는
1: 예
0: 이게 굉장히 중요.

0: 합니다. 아, 중수청이 이재명 정권의 중수청이 아닙니다. 네. 국민의 중수청입니다. 네, 네. 그래도 이재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네. 이걸 우리는 한번 스크린할 필요가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자, 중수청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개문 발차. 심지어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개문 주차라는 주차. 얘기도 합니다. 네. 아예 출범
0: 말을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네,
1: 말을 참 잘 만듭니다. 근데 제가 봐도 준비가 참 부족했고 지금 우왕좌왕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수청?
0: 지금 우리가 1년 전에 네. 중수청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1: 그렇죠.
0: 1년이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보안수사권을 없애기로 했는데 또 전체안이 없애냐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1: 그게 한 몇 달 또 갔죠.
0: 몇 달 갔어요. 네. 그래서 수사기관이 발족을 했는데 인적 구성, 시설, 인프라 네.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건 정부가 잘못한 거죠. 네. 준비가 잘못된 겁니다.
1: 그렇죠.
0: 이거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다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수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1: 네네.
0: 수사했던 사람. 우리가 전쟁에 나간 베테랑 병사들은 네. 전투 조건이 악화되고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수청 온 사람들이 무슨 다른 일에다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생 수사만 했던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악한 조건이지만은 빠른 시간 내에 정비가 돼서 본연의 임무를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1: 네. 그런데 지금 인력도 지금 다 충원을 못했잖아요.
0: 인력도 지금 3분위가 충원이 됐는데 네.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합당한 자를 자격 네. 있는 자를 선별했던 것이고
1: 네.
0: 3분의 2가 차승에 3명이 할 일을 2명이 해야 될 꼴인데 3명이 할 2명이 할 수 있습니다. 베테랑이 보이면. 그리고 나머지 또 연차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네. 그래서 크게 문제 안 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 당장은 근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빨리 지금 채워넣을 수가 있나요? 지금 3분의 1이나 지금 비어 있는데.
0: 지금 내년에 다시 특례로 검찰 출신들을 이렇게 채용을 하고
1: 네.
0: 또 조만간에 이런 수사 유관한 경위를 가진 사람들 뽑은다 하니까. 현재는 중수청이 인원이 100% 풀 가동을 할 만한 사건도 없지 않습니까?
1: 네, 아직까지는. 네,
0: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걸 다 고려할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저기 양 의원님께서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78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가 완전히 그냥 대전환이 됐잖아요.
0: 그렇죠.
1: 검찰청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엄청난 변화인데 지금 가장 시급한 거 뭐라고 보세요?
0: 중수청이 네.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안착시키는 겁니다.
1: 중수청의 안착.
0: 중수청. 네. 중수청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우리 검찰 개혁 실패입니다. 검찰 개혁을 해서 검찰청이 없어서 중수청이 생겼는데 국민들이 네.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거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면 이건 실패한 겁니다.
1: 네.
0: 검찰도 실패하고 이 정권도 실패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중수청이 가장 빠른 시간인데 완벽하게 네.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예산 제도를 뒷받침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수청이 가장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정치적 독립, 중립성을 유지하고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
1: 조금 좀 현실적인 문제 좀 중에는 지금 이게 좀 시급하다. 좀 핀포인트로 딱 하나 좀 집어주실 만한 거 없어요? 예산면
0: 빨리 중수청장 청문회 통과시키는 겁니다 지금.
1: 아니 그거는 지금 우리가 오늘 계속 하고 있는 얘기고요. 네.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0: 네.
1: 그거 말고 뭐 좀 더 아 요거는 진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권이 지금 위급을 놓치고 있다라는
0: 이게 중수청장 빨리 임명하고
1: 네.
0: 중수청이라는 게 새로 생긴 기관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0: 인큐베이터 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1: 네.
0: 내부로 두면 고사할 수가 있어요. 경찰 국가수사본부하고 중수청이 똑같은 사건 가지고 경쟁했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국수본이 지금 완벽한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중수청을 이길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게 중수청장이 사건 이첩 요구권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이첩 요구권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10월 2일 이후로 입건된 사건만 통보를 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그래요.
1: 네.
0: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부패범죄.
1: 네. 큰 사건. 6대범죄 이른바.
0: 7대범죄에 대해서는.
1: 네. 7대범죄. 네.
0: 중수청이 통보를 해야 됩니다.
1: 네.
0: 통보를 하도록 우리가 그걸 만들어줘야 되고.
1: 네.
0: 또한 많은 수사권이 이게 경합이 될 겁니다.
1: 네.
0: 수사권 관할 문제 생기는데
1: 그렇겠죠.
0: 여기 대해서 우리 보면은 수사권 관할 조정 협의가 내년 2월달부터 발족합니다.
1: 아 내년 2월이에요?
0: 2월에요. 그 전에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1: 아 그렇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지금 이 금융권 해킹 범죄만 그렇죠. 해도 이게 중수청 관할인지 아니 중수청으로 넘겨야 되는지
0: 중수청 사건인데 네. 받을 수 지금 받아야 될 정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건의 가르마를 다 주는 거. 제도적으로
1: 이거를 하는 협의체 기구가 그렇죠. 내년에 지금 원래 출범하기로 했는데 이걸 땡겨야 된다 땡겨야 이 얘기죠. 그러니까
0: 땡겨야 되고 또 하나는 중수청장이 경찰에 이첩 요구를 했을 때
1: 네.
0: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 정당한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1: 뭐예요? 네. 정당한 사유가 어떤 게
0: 정당한 사유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해령 비해령이 되지 않도록.
1: 네.
0: 기관 간의 분쟁이 되지 않도록.
1: 아, 그거를 매뉴얼상으로 명문화를 시켜놔야 나중에 시시비비가 없어진다 그렇죠. 이 얘기군요. 예, 예. 아, 근데 그 지금 그 작업이 안 돼 있군요.
0: 지금
1: 그러니까.
0: 무슨 그 작업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수정도 안 생기는데.
1: 청장이 없으니까.
0: 그렇죠. 그 청장이 되면은 그런 물적 시설, 인적 시설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1: 네.
0: 소프트웨어,
1: 네.
0: 어떤 권한 간의 분쟁, 이걸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1: 네.
0: 그게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1: 네.
0: 이러한 시행령이라든지 규칙, 수사권 관할 조정 협의에 이런 네.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1: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요거 하나만 좀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거 어제 판결 나왔잖아요. 무죄 나왔잖아요. 요건 어떻게 보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죠. 지금 시간 한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0: 그 판사는 검사는요.
1: 네.
0: 생각만 먹으면 뭐든지 무죄 쓸 수 있어요. 언어의 유의가 이제 언어의 유의.
1: 네.
0: 지금 저는 그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0: 무상 여론조사 갖다 줬는데 경제 이익이 아니다. 여론조사 네. 공짜로 했으니 거 명태형이 돈 들여서 했습니다.
1: 그렇죠. 다 합치면 원래 기소된 그렇죠. 건 한 2억 7천만 원이에요.
0: 내가 돈 들여서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이 돈 들여서 갖다 줬어요. 그런데
1: 네.
0: 그게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협의를 안 했다. 여론조사 네. 해달라고. 받는 순간 협의가 된 겁니다.
1: 네.
0: 100번 양보해서 네. 그전에 협의가 안 됐다 할지라도 받는 순간 협의가 된 겁니다.
1: 암묵적 동의가.
0: 그렇죠. 그 부인이라고 같이 했는데 순차적 암묵적 동의 안 된다.
1: 네.
0: 예를 들어볼까요? 뇌물죄에서 공무원이 돈 갖다 돈 달라고 안 했는데 다른 사람 돈 갖다 주면 뇌물죄가 안 됩니까?
1: 네.
0: 받은 순간 되는 거예요. 이런 뭐 이런 조사 공짜로 한 거 내가 돈 들어서 그 명태에 공짜로 한 거 받는 순간 저희가 되는 것이 무슨 궤변입니까?
1: 이거는 그러면 그럼 재판부가 2심 재판부가 좀 잘못된 판단을 한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0: 제가 판사를 공개할 수는 없고
1: 네.
0: 판결의 결과가
1: 네.
0: 일반 국민의
1: 법상식과는
0: 법상식 경험치와는 너무나 동떨어졌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분암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네.

0: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6: 뉴스타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한글날 맞아서 낮에 휴일 나들이 즐기시기 좋겠습니다. 낮 기온이 전국이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활동량이 많다면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3도로 출발하니까 그만큼 큰 일교차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요즘 문제는 건조함입니다. 연휴 동안 산행 계획이 있다면 작은 불씨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연휴 둘째 날에는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이번 연휴도 일요일부터는 전국 곳곳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난 곳이 많습니다. 연휴 앞두고 차량이 많기도 한데요. 지금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문경 2터널 쪽에 대형 화물차 사고가 있어서 1차로와 2차로 모두 막혀 있고요. 부산 쪽으로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지금 실온분기점도 사고로 정체 심합니다. 신채입니다.
7: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 논란의 중심에 선 영화 암살자들. 하지만 그 논쟁 속에서 영화가 비추려고 했던 시대의 모습이 가려지는 것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1970년대 유신 정권의 검열 그리고 탄압 앞에서도 진실을 알리려고 했던 그 기자들의 얘기인데요.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역사를 기록으로 좀 남겨보고자 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기자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 안녕하셨어요.
8: 아, 예. 아유. 이 암살자들은 보셨죠?
9: 봤습니다.
8: 언제 보셨습니까?
9: 지난주 아마 토요일 날. 아,
8: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이게 동아투이 그 동아일보의 그 여기 영화에서는 동성일보인가요?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9: 근데 예.
8: 딱 동아일보죠. 그때 그 상황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9: 비교적 그 시대 네네.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그렸다고 봤어요.
8: 네네네.
9: 물론 뭐 그 우리들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8: 네.
9: 상당히 그 뭉클한 마음을 네. 받죠.
8: 아, 그러셨겠네요.
9: 그런데 뭐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8: 아, 웃을 얘기가 아닌데 참 예. 그렇네요. 예. 그때 그 여러 가지 막 머릿속에서 좀 스쳐 지나가셨겠어요. 여러 장면들이. 거기 예. 선언문 읽는 장면도 있고 막 처음에 이제 보면 기관원들이 들어와서 그냥 뭐 마치 숙제 검사하듯이 막 검열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실제 상황은 어땠습니까?
9: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네.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이 문서강이 네. 뭐 그 유교사를 저격해서 네. 세상을 떠나게 했다고 그래서 온 나라가 막 그냥 막 큰 충격에 빠지고 그랬었는데 네네. 사실 우리들은 이미 그보다 앞서서 굉장히 그 아주 분노하고 그런 일이 동시에 진행이 됐어요. 네네. 뭐냐면 74년 3월 달부터 네. 민청학년 사건, 인혁당 사건이 벌어지면서 수백 명이 잡혀 들어갔잖아요. 네. 그때 인혁당 쪽에서 8분 네. 그리고 민청학년 쪽에서 4분 사형을 4분이 네. 언돌받았고
8: 사법살인 네.
9: 군사재판이 네.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랬는데 그리고 뭐 무기 네. 20년 징역에 수십 명이 그렇게 쏟아졌어요. 네. 일종의 그 군인들이 그 군사재판의 판검사를 맡으면서 네. 그냥 대강대강 해버린 거예요. 네. 그 저 속전속결 하듯이 재판을 하면서 그렇게 네. 엄청난 형벌을 내리밀었단 말이에요.
8: 야만의 시절이었죠, 정말. 네.
9: 그때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아, 이 군사재판이 있는 그 시절에는 그 사형받은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문세광이도 재판받고 그렇죠. 8월 달에 네.
8: 바로
9: 그 3일 만에 사형 집행을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 이듬해지만 인혁당 사람들도 8분을 네. 그 재판받은 지 18시간 만에 사형시켜버렸다고.
8: 그래서 사법살인이라고 부르죠.
9: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경험은 그렇게 군사독재가 계속될 때 재판이 진행되고 군사재판이 벌어지면은 사람이 많이 사는 거예요. 네. 그게 독재 시대를 겪어본 우리들의 경험이어서 네. 이제는 그런 시절이 다시 오진 않겠죠. 네. 오지 말도록 해야죠.
8: 그때 그런 사건들을 기자들이 이렇게 보면서도 제대로 기사를 쓸 수 없는 시절이었던 거죠.
9: 변호사들이 변호하는 거를 썼다가 네. 그 변호사도 바로 잡혀 들어가서 네. 강신옥 변호사 같은 사람이 구속됐잖아요. 네. 변호를 했다고. 네. 그리고 기자들은 더 하죠. 네. 네.
8: 어땠습니까 그때?
9: 기자들은 네. 그 변호사들이 변호하는 거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네. 그 지금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받았건 민간에서 사형을 받았건 네. 사형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재심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재심이 없었잖아요 그때. 네. 이거는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거예요. 네. 재심할 경우 만약에 그 지난번 네. 윤석열 시대처럼 윤석열 때 재판받고 이러던 사람이 그 무죄를 받을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극형은 절대로 재심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8: 그때 이렇게 쓰지 못했던 기사들 뭐 이런 것 중에 혹시 기억나는 혹시 쓰지 못했던 이야기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9: 그때 그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68년에 동아일보를 들어가서 네. 처음 경찰 기자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겨울이 되면은 네. 그땐 봉천동 뭐 신림동 뭐 이런데 네. 꼬방동네 네. 높은 지대는 네. 높은 지대 사는 것도 억울한데 연탄값이 두 배, 세 배가 되는 거예요. 네. 전부 다 지게를 지어서 연탄을 거기까지 올려야 되니까.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밑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 사는데 연료비나 이런 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경찰 기자들이 그때가 되면은 연탄 파동 아니에요.
8: 네네.
9: 그 기사를 써요.
8: 연탄 파동이라고.
9: 어, 연탄 파동이라고. 그러고 뭐 어? 밑에보다도 거기가 어려운데도 더 내고 사야 그러니까, 되는 거. 어. 그런 걸 쓴단 말이에요.
8: 네.
9: 그러면 조용히 데려가요. 중앙정보부에서. 그걸 가지고 구속은 시킬 수 없잖아요.
8: 네.
9: 너희들 민심 선동하고 어. 어? 서민들 들고 일어나게 만들려고 그랬죠. 패는 거예요.
8: 어. 연탄값 비싸다고 연탄 파동이라고 기사 썼는데 그걸 그 진실을 보도한 걸 가지고.
9: 그러고 내보내요. 이 쫄짜 기자들
8: 네.
9: 제일 어린 기자들 그렇게 두들 펴 내보내면 그 말이 언론계 다 퍼지잖아. 어.
8: 그러면 이 암살자들에 나오는 그 영화 속의 장면들이 실제로 다 그렇게 벌어졌던 일이군요.
9: 다들 언론이 어. 겁에 질리게 되는 거예요. 네. 겁주려고 그러는 거거든.
8: 기관원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영화에서도 보면은 계속 막 지적하고 막 무슨 편집부장 된 것처럼 막 이런 거 쓰지 말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9: 그래요. 근데 그래도 다른 데보다 동아일보가
8: 네.
9: 분위기가 좋았었어요.
8: 오.
9: 근데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동아일보도 꺾이게 된 게
8: 네.
9: 68년에 내가 입사한
8: 그렇죠.
9: 그 직후에 신동아에 그 차관을 특집을 했어요.
8: 네네.
9: 천관우 주필이 특별히 지시를 해서 그때 일본에서 65년 한일협정이 맺어진 다음에
8: 네.
9: 차관이 밀려 들어오니까 네. 그리고 박정희는 69년에 삼선 개헌을
8: 그렇죠.
9: 해서 장기 집권으로
8: 네.
9: 가야 되잖아요.
8: 네.
9: 정치 자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차관 건건당 12 내지 15%의 리베이트를
8: 네.
9: 해서 정치 자금을 맺는 거예요. 그거를 폭로한 거.
8: 네. 신동아 그러니까 보도가 그때 나갔군요.
9: 그 신동아의 주관은 그 홍승연 선배라고 그 정관호 선생님 이런 분 다 훌륭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기자들을 해서 그걸 취재를 해가지고 그냥 전격적으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8: 네.
9: 중앙정보부 발칵 뒤집힌 거예요.
8: 그랬겠네요. 그런 시절에
9: 네.
8: 그런 기사가 나갔으니.
9: 그런 기사가. 그것도 그 사람들 그 저 기자들 먼저 그 부장하고 손세일 부장이라는 분하고 데려간 다음에
8: 네.
9: 그 정관호 선생이 작심을 하고 중앙정보문 망동을 그쳐라 이렇게 사설을 대고 통단사설.
8: 정말 그 시절에 정말 용기 있는 기사였군요. 그러니까.
9: 용기 있는 분 그분은 천관우 선생이라고 야. 우리 언론계 최고의
8: 네.
9: 그 지사였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천관우 주필하고 그 홍승면 주관하고 신동아 주관하고 김상만 부사장 사주죠.
8: 네.
9: 세 사람까지 다 데려간 거예요.
8: 아,
9: 중앙정보부에서.
8: 중정에서.
9: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뿌리가 흔들리게 생긴 거죠.
8: 네.
9: 그런데 옛날 일제시대 때도 그렇지만 동아일보가 속은 허약하거든. 그래서 김상만 사장이 거의 항복하다시피
8: 네.
9: 하고 나왔어요.
8: 네.
9: 나온 다음에 이제 이 천관우, 홍승면 뭐 이런 분들 나왔는데 그분들을 다 동아일보에서 내쫓은 거예요.
8: 네.
9: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훌륭한 선배들을 믿고 신문 잘 만들겠다고 해서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그 당시 동아일보에 많이 몰렸었는데
8: 네.
9: 이 사람들이 그 위 선배들이 그래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결국 두 차례 세 차례 언론자유선언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어지지가
8: 네.
9: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설 도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8: 이게 1974년 10월 24일이에요. 정확하게. 이게 52년 전이더라고요.
9: 그렇죠.
8: 50주년 때 제가 행사하는 것도 제가 뉴스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때 나온 게 자유언론 실천 선언. 아주 유명한
9: 그랬어요.
8: 선언이죠. 그 영화 속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박해일 씨가 그걸 쭉 읽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습니까? 그때 결정적인 이 계기가 뭐였습니까?
9: 그러니까 이 도대체 그 기관원들이
8: 네.
9: 중앙정보부 조정관이라는 사람들이 편집국장 서 앞에 와서 노박 붙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 보는 우리 젊은 기자들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심경이었는데 참담하고 그랬는데
8: 네.
9: 그때 도저히 우리가 개인이 능력이 있고 아주 뭐 훌륭한 기자라고 해도 개인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8: 네.
9: 그래서 할 수 없다. 이 동아 매스컴 안에 있는 기자, PD,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이 다 단결해서 집단적으로 그야말로 집단적 지성으로 이걸 막아야지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해서 노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10: 네네.
9: 그래서 우리가 3월 6일 날 노조를 결성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한 150명이 다 가입을 하더라고. 네네. 그때 언론계는 사실은 그 이 재벌들 회사들이 많이 네.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이 금년 합초가 아주 안 좋을 때요.
10: 네.
9: 동아일보가 제일 낫댔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고 해서 뭐 처우도 제대로 받고 언론 자유도 제대로 하려면은 네. 이렇게
10: 뭉치자 해서 노조 결성했고
9: 한 게 이제 그때 3월 6일 날 네.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어요.
10: 74년.
9: 74년 3월에. 그러고 처음에 이제 우리 한 달 안에 다 잘라버리더라고 간부들을. 한 그때도 한 20여 명이 잘렸어요. 잘렸는데 그거는 박정희 정권 안에서도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그때 우리가 뭐 별로 무슨 일을 안 했을 텐데 네. 노조 결성을 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20여 명을 잘랐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재판을 걸었죠. 부당해임 네. 취소 청구 소송을. 그러니까 이게 질 것 같으니까 동아일보에서 다시 복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노조가 안 돼 있다라고 그러고 우린 이미 결성됐다고 그러고
10: 네.
9: 조직을 쭉 해나갔죠. 그 힘을 가지고 몇 개월을 준비를 해서
10: 결국
9: 10월 24일 날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10: 선언을 하시게 됐고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장면하고 비슷합니까? 그
9: 뭐 거의 비슷해요. 난 거의 그래서 이번에 그 영화를 보면서
10: 네네.
9: 사실 그 굉장히 그 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10: 네.
9: 지금
10: 유튜브로는 지금 사진이 나가고
9: 예,
10: 있습니다. 아, 저 모습이군요.
9: 요 아래 사진은 네. 제가 그때 자유언론 실천운동의 대변인 노릇해서
10: 네, 대변인이셨죠. 네.
9: 여기 앞에 앉아있는 분이 돈 오브 더포라고 워싱턴 포스트 도쿄 특파원 지국장이었죠. 그 옆에 있는 안경 쓴 분이 송건호 국장.
10: 나 송건호 선생님.
9: 그 옆에 있는 장윤환 선배라고 그분이 기업 동아일보 분의 회장으로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이끌고 문화부에서 나하고 같이 그 장 선배하고
10: 같이
9: 일을
10: 추진을 하셨군요. 네. 아, 저 일이 있은 뒤에 이제 그 광고 탄압도 시작됐잖아요. 그래갖고 제 그 유명한 그 백지 광고 사태가 그래서 벌어진 거죠.
9: 그렇죠.
10: 네.
9: 그 조금 저희 그 앞에 바로 저기 10월 24일 날 그 선언을 했잖아요.
10: 네.
9: 그 직전에 그 유명한 그 서울농대 김상진 씨라는 사람이 네. 민주주의의 회복과 언론 자유
10: 네. 뭐
9: 이런 걸 내세우고 할복 자살을 했어요.
10: 아.
9: 그것 때문에 충격을 우리가 굉장히 받았는데 네. 그 송건호 그 논설위원이 그때 편집국장으로 바로
10: 네.
9: 오셨었는데 오신 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10: 네.
9: 23일 날.
10: 아.
9: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요청을 해서 사회면에 잘 보이도록
10: 네.
9: 보도를 했어요.
10: 네.
9: 그런데 그냥 바로 송건호 국장을 정보부에서 데려가더라고요.
10: 또 데려가고.
9: 아. 그래서 그날 우리가 대부분의 기자들이 집에 가지 않고 철야 농성을 하면서 송건호 국장 석방을 요구했죠. 송건호 국장 오시는 날 우리는 24일 날 그날이 UN Day거든요.
10: 네.
9: 국제연합 창립일이 되어서 기자들이 출입처에 안 나가고 다 그 동아일보 안에 있었어요.
10: 사내에 있었어요.
9: 편집국 안에 180여 명이 뭐 PD 아나운서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했죠.
10: 네.
9: 그리고 이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언론 자유 뭐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성명서 조각 내는 게 아니다.
10: 네.
9: 실천이다.
10: 네.
9: 이거는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걸 이제
10: 네.
9: 선언을 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각 그 부마다. 부서마다 정치부 사회부
10: 네.
9: 뭐 편집부 할 것 없이 자유언론 실천 특위를 만들어서
10: 네.
9: 누가 기사를 빼나
10: 그걸 다 기록하기
9: 시작 기록하고
10: 야, 그렇게 수정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9: 그때도 그 사실은 데스크들 중에는 참 이런 말은 지금 하기가 못하지만 중앙정보부로도 월급처럼 받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천지지. 천지인데 거액의 천주들이지.
10: 그렇군요.
9: 그분들은 우리가 이걸 못하게 하려고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싸우면서 해야 되지. 됐으니까.
10: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광고 탄압해서 백지 광고가 나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9: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10월 24일 날 했는데 11월 24일, 12월 24일 네.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니까 이 동아일보에 고정 그 광고를 냈던 뭐 제약회사,
10: 그러니까
9: 은행
10: 다 떨어져 나간 거죠.
9: 그게 뭐 아유 왜 그러십니까? 그럼 제발 이유만 묻지 말아주시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급박합니다. 라면서 거의 다 가지고 나가서
10: 박정희 정권이 압력을 넣은 거죠. 다
9: 중앙정보부가 네.
10: 중정이 다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9: 그래서 연말 때쯤 되니까 백지 광고가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광고가 그렇죠. 비니까. 네. 그런데 하루 이틀 됐더니 그 독자들이
10: 그러네요. 지금 유튜브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동화를 돕는 길 하면서 응원하는 또 광고들이 또 네. 있었죠. 그
9: 뭐 될 수 있으면 자기 이름들은 안 써요.
10: 네, 그렇죠.
9: 그 동창생들끼리도 네. 내고 네. 뭐 중고등학교 애들까지 나오고 뭐 주부들 네. 장보러 나왔다가 몇 사람 주부가 해서 돈 모아가지고 경력한 거 내려오고.
10: 참 우리 언론의 진짜 역사입니다.
9: 네. 어떤 이 대생이 동아야, 네. 너마저 배신하면 이민 갈 거야.
10: 아, 그게 아직도 기억나시는군요.
9: 그럼요.
10: 시간이 한 30초 정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 동아일보가, 조선일보가 우리들 내쫓아놓고 지금 아무 조치가 없고
10: 사과를 안 하고 있죠.
9: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합니까?
10: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9: 사과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여러 뭐 네. 4.3
10: 꼭 사과가 좀 이루어지기를
9: 5.18이라든지 예. 6월 항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예. 바로 잡혀가고 있는데
10: 알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영 동아투 위원장이었습니다.
9: 감사합니다.
11: 세상이 예.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0: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에로웍스.
2: 내일은 시사인 김동인 기자, 가톨릭대 국사학과 김재원 교수,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3: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4: 내가 촬영한 동영상이 조회수로 이어져서 돈을 벌 수도 있는 세상인데요. 그러다 보니 생긴 부작용이 있습니다. 누군가 목숨을 잃은 사고조차 흥미거리로 소비된다는 거죠. 실제로 얼마 전 미국에서 항공기 착륙 사고로 여러 사람이 숨졌는데요. 한 스트리머가 사고 현장에 카메라를 들고 나타나 논란이 됐습니다. 안전 통제선을 넘어가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인증샷을 찍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돈과 인기를 얻기 위해 타인의 비극을 이용하는 모습. SNS 시대가 빚어낸 씁쓸한 단면입니다.
3: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6: 안녕하세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최승철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는 날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은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여기이고 지금입니다. 퇴직은 남이 정하지만 은퇴는 내가 정합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운동은 또 내일부터? 내일도 같은 생각을 할 것 같다면 오늘 신발부터 신어볼까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오늘 시작하는 스포츠 7339. 이 캠페인은 울산광역시 체육회와 함께합니다.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CPTPP와 관련해 연내 가입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한을 정해놓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며 대화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정부의 농지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CPTPP

0: 가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양국 간 재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한 우크라이나 측의 사과가 우리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석유 제품을 도입하는 경로에 한국이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반박하며 대러 수출 통제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산업통상부, 관세청은 공동 참고 자료를 통해 우리의 대러 수출 통제 품목은 주로 산업, 기계, 전자제품, 차량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7, 8월 유조선 7척이 울산, 여수 등 한국의 항구에서 실은 석유 제품을 러시아 극동 지역에 실어 날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이화영 피고인은 2개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택시 노동자를 간주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며 25m 통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온 택시 노동자 고영기 씨가 194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소노조 택시 지부는 오늘 오후 5시 고 씨가 인천시 남동구 25m 높이 통신탑에서 고공농성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과 대구 11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와 대구 26도 등 전국이 24에서 26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나만의 속도대로 움직이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혼자 떠나는 여행, 이른바 혼행이 유행입니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1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1인 관광객 환영업소 인증제를 실시 중인 강원도는 혼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정리한 혼밥 여지도를 곧 내놓을 예정이고요. 전남 여수시는 혼밥 식당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체험비 10,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10월과 11월에 진행하는데요. 쉼표가 필요하다면 지금 떠나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오늘 하루 예고한 대로 이재은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도 당신 편의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다시 찾아온 준디, 여러분 환영해 주실 거죠?

어제 누리호 5차 발사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로 직접 찾아가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그분들 중에 12살 어린이와의 인터뷰가 눈에 띄었습니다. 누리호가 날아오를 때 소원을 빌었다고 하는데요. 이 어린이의 소원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전교 1등하기 혹은 게임 원업시하기 다 아니었고요. 바로 일은 안 해도 돈은 많았으면 좋겠다 였다고 하네요. 12살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돈에 대해서 아나. 아, 그건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원 비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날아오르는 누리호를 보면서도 소원을 빌고요. 너튜브에서 개기월식 생중계를 해줄 때에도 소원을 비는 실시간 댓글들이 엄청 올라오던데 그리고 또 등산할 때도 돌탑에 돌을 하나씩 쌓으면서 소원을 빌곤 하잖아요. 아, 요즘 제 소원은 준비하고 있는 이 자격증 시험 합격하기인데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뭐가 됐든 제가 보내드리는 긍정의 기운을 받아서 싹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네, 오늘의 첫 곡으로 모두들 행복해지시라는 의미에서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소원

손을 잘 비는 편이신가요? 뭐제 주변의 지인들 중에는 일부러 그 지인들 중에 한 명인데 달을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원을 빌고 싶어서 오늘 달이 어딨지? 아 오늘 왜달안 보이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던데 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소원을 막 자주 막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빌려고 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괜히 그랬다가 안 되면 그때는 빌 곳이 없잖아. 그게 두려워서일까? 제가 주로 비는 소원은 사실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뭐좀더 건강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원들이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또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네, 오신 문자 좀 읽어드릴게요. 9875님, 어서 오세요. 준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젠디 대신 오당준이네요. 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죠. 이현주님, 젠디 오늘 드라마 시상식 MC하러 가셨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아니, 지금 TV를 조금 아까 전에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젠디의 너무나 예쁜 모습이 시상식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범진호님은 반가워요, 준디. 준디의 하하 웃음소리는 청취자들에게 유쾌함을 준디. 아, 감사합니다. 6873님, 반가워요. 환영합니다. 저는 퇴근 준비 중이지요. 부럽죠? 라고. 오, 지금 퇴근을 하시는군요.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안 하셨으면 얻는 맛있는 식사도 하셔야겠네요. 구예찬님, 여친 만나는 게제 소원입니다. 아, 20대 처음으로 끝까지 여친 없이 지냈어요. 네? 이 처음부터 끝까지 20대 내내 솔로로 지내셨다는 얘기인가요? 3개월 뒤에 30살이 되는데 30대 때는 여친을 꼭 만나고 싶네요. 준디도 준비 중인 시험 파이팅입니다. 예찬님, 요즘은 20대 연애를 안 하면 그 프로그램 하나를 나갈 수가 있던데 그 모태솔로지만 연애를 하고 싶어. 지금 딱 그런 마음 아니에요? 아, 모태솔로지만 연애를 하고 싶은 우리 예찬님 한번 그 프로그램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지. 아, 이거 위로가 아닌가? 근데 저는 그 예전에는 왜 모태솔로라고 하면 진짜 막 우울하기만 하고 뭐 뭐랄까 친구들이 걱정도 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연애 오랫동안 안 한다 그러면 야, 너잘 됐다 너그 프로그램 한번 나가봐 이렇게 얘기하는 주변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예찬님께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물론 그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언젠가 사랑은 올 겁니다. 네. 김명자님, 저의 소원은요, 올해 막내딸 자격증 시험, 내년에 아들 한의대 편입학 합격, 준디의 기운을 격하게 받아서 꼭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되게 중요한 일들을 자녀분들이 중요한 이벤트가 두 개씩이나 있으시네요. 막내딸의 자격증 시험, 그리고 아드님의 원하는 대학 편입까지 합격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뭐 제가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잘될 거야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잘 되는 좋은 기운을 좀 나눠주는 편이거든요. 오늘 소원 보내주시는 분들 다잘될 거라는 제가 함께 기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실시간 문자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오당준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환영합니다. 문자와 미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목요일 3, 4분은요, 오늘 원래 그 준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로 함께 해야 되지만, 노래보다는 또 여러분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어서 준디 이 문자 소개되나요? 라는 새 코너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3, 4부에도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렇다고 문자만 보내달라는 건 아닙니다.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3, 4부 큐시트가 깨끗하게 비워져 있거든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갈 거니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아낌없이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1, 2부는요. 본컴퍼니, 해통령 육수하나, 하나은행, 인공지능 입찰특허기업 한국비드랩, 음주후엔 티맵들이, 올품, 현대오피스, 국민연료, 써녀료, 하나증권, 주택도시보증공사, 환인제약,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코인 육수 해통령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에 해통령.
2: 코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에 해통령 육수 하나에
1: 코인 육수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3: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6: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오늘 나온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지난 2010년 약 3,200마리로 추정된 전 세계 야생 호랑이 수가 지난해 5,700마리로 약 7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푸른 바다거북은 지난해 바다거북 가운데 처음으로 멸종위기종에서 탈출해서 관심 대상 종이 됐는데요. 국제환경동물보호단체 세계자연기금 WWF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지구생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야생 호랑이와 푸른 바다거북, 코끼리, 참다랑어 등 일부 종은 꾸준한 보전 노력에 힘입어서 개체군이 눈에 띄게 회복했지만 지구 생명 지수는 1970년 대비 73.2%나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관찰 대상 개체군 규모가 지난 52년간 평균 73% 줄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보고서는 생물 다양성 감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3개 영역으로 에너지, 식량, 금융을 꼽고 있는데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를 차지하는 에너지 영역의 경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지만 식량 생산, 소비 방식과 금융 시스템도 변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암표 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 8월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법이 시행된 후 첫 수사 의뢰인데요. 이번 수사 의뢰 대상은 프로스포츠 분야 121명, 공연 분야 49명입니다. 이들이 판매를 시도한 입장권은 약 11,000장으로 판매 금액은 10억 원 규모인데요. 이 가운데 한 명은 1,000장이 넘는 입장권을 판매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판매를 시도한 입장권의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체부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 대비해서 경찰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암표 방지법 적용 대상에서 영화 입장권은 제외됐는데요. 최근 1,2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오디세이는 특정 프리미엄 상영관 티켓에 암표 거래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문체부는 영화 암표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 선수가 벤앤과의 친선 경기를 끝으로 21년간의 국가대표팀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2005년에 데뷔한 메시는 이날까지 통산 A매치 208경기에 출전해서 126골, 70도움을 기록했는데요. 출전 경기수와 득점 모두 역대 아르헨티나 선수 중에 최고 기록이고요. 마지막 A매치에서도 한 골, 2도움을 기록, 팀을 3-0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메시의 마지막 탱고를 보기 위해서 한국과 프랑스, 러시아, 베트남 등 전 세계 각국에서 온 팬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한 팬은 역대 최고 선수, 고트라고 하죠. GOAT를 상징하는 염소까지 경기장에 데려왔다고 합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메시는 눈시울을 붉혔고요. 경기 후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저는 한 번도 싸우는 걸, 끝까지 맞서는 걸, 최선을 다하는 걸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You are the best thing about me, U2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눈에 띈 뉴스들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떤 뉴스가 귀에 딱 들려오셨나요? 저는 일단 야, 이 안표 거래 정황 정말 심각하네요.

전에도 이 암표로 몇년 동안 수십억 원의 이득을 챙긴 사람의 그 기사가 나와서 저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봤던 적이 있는데, 이 암표를 판매하는 그 암표 판매상들의 마음이 전 정말 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암표 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구매해 보신 적? 저도 이제 좋아하는 가수의 뭐 콘서트 티켓을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저는 콘서트보다는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이제 홍광호님이라고 유명한 뮤지컬 배우님 계세요. 근데 그분 티켓이 좋은 자리에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이거 한번 아 오늘도 티켓팅 실패했네 이러고 티켓을 열심히 이제 중고 이제 장터에서 찾아봤는데 야, 이 가격에는 내가 못 가겠다 이러고 굉장히 이 슬픈 마음으로 포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 이거 정말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 선수의 은퇴 경기 이거 영상으로 보신 분 계신가요?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이 메시 선수가 이 국가대표팀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그 경기를 하러 가는 버스 안에서부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자기의 마지막 경기가 된다는 이 현실이 굉장히 막 여러 감정들이 막 벅차오르나 봐요. 그리고 또 메시의 경기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가 얼마나 그 국가를 대표해서 뛰면서 그 자부심과 자긍심, 여러 어떤 그 모두를 대표하는 그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뛰었다는 게 저도 느껴져서 아, 저도 울컥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신현아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미조의 7번 국도 듣고 올게요.

0: 올 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2: 오당준도 좋다. 오늘도 당신 편 젠디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저는 MBC 아나운서 김준상이고요. 목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내일 한글날로 공휴일이죠. 내일이 그리고 한글날 백돌이라는 거 아세요? 한글날로 제정된 지 딱 100년째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목요일 보내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모두 환영하니까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편하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저와 전화데이트 하고 싶은 분들도 전화데이트 신청합니다.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까 그 20대를 모태솔로로 보내셨다는 성함이 뭐였죠? 제가 까먹었는데 우리 구예찬님. 예찬님. 저한테 한번 고민 상담 해보시는 건 어때요? 제가 좀 연애 고수는 아니지만 사랑에 좀 진심으로 열심히 사랑을 찾아 헤맸던 사람으로서 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메시지 보내주세요. 혹시라도 듣고 계시면 그 후로 메시지가 없다고요? 안 돼! 혹시라도 네, 지금 듣고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자 그리고 1374님이 보내주신 문자도 읽어드릴게요. 김준상 아나운서님 공부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방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당연하죠. 일이 더 중요하죠. 공부보다는 공부가 뭐가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지만 김준상 아나운서님은 어느 자리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시는 마법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편안하고 친근한 목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0928님. 아니, 지금 준상 씨예요? 오늘 스페셜 DJ 한번 더 하시는 건가요? 이게 무슨 일이고 남해에서 억시로 반깁시다. 반갑시다. 이렇게 얘기 보내주셨습니다. 정예원님. 준디 반가워요. 근데 집에 갑자기 벌이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약 뿌렸는데 그 이후로 시야에서 사라져서 더 무서워요. 어떡해요. 네, 시야에서 사라지고 약도 뿌렸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안 괜찮으면 한 번 더 뿌리자. 9027님, 항상 퇴근길에 들었는데 오늘은 지난 고원길에서 친구와 듣고 있어요. 친구가 소유하고 있는 산에서 별도 보고 있어요. 이야, 두 분 낭만적이시네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게 맞나요? 오, 삼성 스마트폰으로 찍었는데 이야, 엄청 하늘의 별이 그림 같네요. 마치 그 별 찍는 망원경으로 찍은 듯한 느낌도 나고 이야, 낭만적인 시간 보내고 계신 거 아주 멋집니다. 이 가을의 밤, 날씨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 휴일이어서 좀 여유 있는 시간 보내실 수 있는 것 같네요. 또 그리고 오늘 오당제, 오당준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975님, 지금 나이트 근무 출근하고 있어요. 오늘 밤도 무사히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며 그러게요. 오늘도 안전하고 무탈하게 하루 지나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4936님, 오프닝부터 들으면서 요양병원 야간 근무 출근합니다. 방송이 위로가 되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 요양병원 야간 근무 어떤가요? 이렇게 휴일 전날에는 오히려 일이 많이 몰리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여유가 있으신가요? 오히려 휴일에는 응급실이나 그런 당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바쁘다는 얘기를 들어봤던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좀 무탈하게 지나가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788님, 정승재 제이레빗 그래 너네 할 수 있어 신청합니다. 요즘 제가 고3 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네요. 아, 고3 아들을 두고 계신 4788님 너무나 그 심정 아드님을 걱정하고 또 뒷바라지 하시느라 힘든 그 심정이 너무나 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도 이해가 가는데 좋아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4788님께도 그리고 아드님께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정승재 제이레빗이 함께 부른 노래죠. 함께 듣고 오시죠.

0: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야?
1: 마지막에 들렸던 목소리가 바로 이 요리 잘하는 유명한 수학 강사시죠. 정승재 선생님이 이 노래 함께 부르신 건데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곡인가 싶은 때 노래 굉장히 잘하시네요. 놀랍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좀 힘이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노래 나가는 동안에 예찬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연애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전화 주세요 라고 예찬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분과 한번 전화 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예찬님 안녕하세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예.
1: 오 예찬님.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이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2: 저는 경남 산청에 살고 있는 29살 부예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아 안녕하세요.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2: 그렇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은 없어요.
1: 네. 아니 정말로. 아니 왜요? 듣기 좋은데 굉장히.
2: 아 감사합니다.
1: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2: 오,
1: 못 들어보셨다고요? 귀 목소리를 들려줄 만한 어떤 만남이나 기회가 많이 없으셨던 게 아닐까.
2: 네, 제가 사실 예. 연애를 하고 싶다는 약간 그 아까 미니를 보낼 때
1: 그러니까.
2: 제가 연애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긴 했는데.
1: 그러니까요. 아까 20대 내내
2: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해요.
1: 왜요? 아까 보내주셨잖아요. 20대 내내 솔로로 지내셨는데 이제는 좀 연애를 해보고 싶다고.
2: 이제 주변 애들이 이제 친구들이 다 이제 여자친구 있는 애들도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질투감도 약간 드는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 제가 지금 직장도 지금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제가 저의 와이프하고 아이들을 이게 잘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그런 걸 제가 객관적으로 저 자신을 봤을 때 저는 예. 솔직히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예. 제가 조금 불안해요. 약간 근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1: 너무 공감된다. 사실은 저도 아나운서를 이제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인 시절이 3년 정도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소개팅도 안 하고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예찬님이랑 똑같은 마음.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뭐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남자들이 조금은 무언가 내가 챙겨줘야 되는데라는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죠. 생기면 내가 뭔가 도움도 주고 싶고 이런데 취업 준비하는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좀 현실적인 고민.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떠셨어요? 대학생 때나 20대 초반에?
2: 초반에는 그렇게 사실 연애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주변에 이제 사귀는 애들이 있긴 했는데 예. 그냥 얘는 좀 연애를 하고 있구나 하고 그냥 나하고는 별로 관련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별로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때는 뭐 친구들 중에도 연애 안 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2: 어울려 노는 거죠. 연애하는 것보다 이제
1: 친구들하고 이제 노는 게 재밌죠.
2: 친구들하고 노는 게 그게 더 재밌었고 네. 졸업을 할 때 이제 그 딱 4학년 됐을 때 내가 1년 뒤에 졸업을 하는데 내가 취직 자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취업에 대한 그런 불안함 그런 게 있었죠.
1: 그러니까 요즘 그 청년들이 정말 뭐 저는 이제 뭐 직장인이니까 뭐 제가 이런 말하면 뭐 뭘 아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도 그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감정이 너무나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은 혹시 예찬님은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일 하고 싶으신지 여쭤봐도 돼요?
2: 하고 싶은 일 뭐 그렇게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이제 10대 때 일본어를 좀 공부를 많이 했어가지고 자격증을 딴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그런 특기를 좀 살려볼 만한 그런 일이어도 좋을 것 같고
1: 그래요?
2: 아니면은 뭐 간단한 사무 보조 같은 사무 보조 것도 괜찮을 같은 것 같고. 뭐, 아니 예, 뭐 아직 그, 좀 생각이 많이
1: 갑자기 있습니다. 드는 생각은 저도 이제 일본에 관심이 좀 생겨서 일본어 공부를 좀 해봤는데 저는 나이 네. 들고 공부해서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요즘에 이제 청년들의 외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갈 수가 있잖아요.
2: 아, 네 많이 가죠.
1: 예찬님은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2: 워킹홀리데이도 한번
1: 예.
2: 괜찮을까요? 그게?
1: 너무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저는
2: 아무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정말로 전 너무나 네. 좋은 기회일 것 같고 지금은 사실 내가 또 워킹홀리데이까지 갔다 와서 어떻게 취업하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겠지만 외국으로 그런 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커리어고 경험이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네. 더 지금 취업 준비만 하면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좀 그 요즘 국제 커플도 많잖아요.
2: 네, 많이 있죠. 그 유튜브에 그러니까요. 뭐 한일 커플도 많이
1: 한일
2: 있고,
1: 커플들도 역대급으로 많이 생겨난다고는 하는데 네. 거기서 또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 운명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2: 아, 예.
1: 그죠.
2: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니,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아니, 남들은 지금 일본어 공부를 해서 가야 될 지금 상황에 예찬님은 원래 자격증 따는 게 있으니까 조금만 하면은. 네,
2: 제가 네. 일본어를 공부를 했어서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알아듣는 거는 되는데.
1: 네.
2: 제가 한 번씩 그 한자 중에 어려운 것들은 또
1: 괜찮아요.
2: 좀 읽기 어려워하고 그래요.
1: 네, 그런 거는
2: 한자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1: 그러니까요. 들더라고요. 공부하시면 되죠.
2: 아, 감사합니다.
1: 제가 뭐 작게나마 뭔가 조금은 조언을 해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드는데 혹시 예찬님은 뭐 나중에 연애를 이제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남자친구로서 본인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애를 하게 된다면
2: 연애를 하게 되면 일단 저의 장점 제가 제 입으로 좀 이런 걸 얘기해도
1: 괜찮아요. 이럴 때 제 입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죠. 해야 돼요.
2: 일단은
1: 네. 일단은 겸손하시고 예 네. 네. 일단은 겸손하시네 장점. 네.
2: 감사합니다.
1: 예. 네.
2: 근데 일단은 그냥 나쁜 행동을 안 하고 그냥 착하게 잘 사는 거. 제가 이런 말 했을지 모르겠어요.
1: 착하고 그리고 예, 착하고 바르게 살고 무단횡단도 안 하시고.
2: 가끔
1: 솔직하시고 장점이 많으신데요. 굉장히.
2: 예, 감사합니다.
1: 뭐 목소리에 대해 청취자분들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목소리 좋다 그랬잖아요.
2: 네.
1: 신은희님도 구예찬님 목소리 좋으시네요.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2: 감사합니다.
1: 예, 그리고 김혜정님도 예찬님 매일 미니에서 봤는데 이렇게 목소리를 듣다니 너무 반갑습니다. 보내주셨고.
2: 네, 저도 이게 예. 서울 이제 본사하고 이제 라디오 본사하고 이게 통화하는 거는 또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이어가지고
1: 네.
2: 많이 떨리더라고요.
1: 지금 떨리시는데 이 정도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나중에
2: 이게 안 들려서 그렇지 지금 심장이 완전 뭐 아주 아니요. 뛰고 있습니다. 아주.
1: 아니 근데 지금 살짝 이 떨림이 조금은 느껴지거든요. 근데
2: 네,
1: 오히려
2: 그렇죠.
1: 그게 더 순수하고 매력적으로 보여요. 겸손하고
2: 네,
1: 순수하고 착하고 바른 그 이런 청년의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2: 네.
1: 그 6376님도 문자 주셨는데 예찬님 네. 힘내시고 연애 도전해봐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반드시 장점이 많으신 분 같아요. 좋은 인연이 생기실 겁니다. 파이팅이라고
2: 예,
1: 좋은 문자 주셨습니다.
2: 너무 따뜻한 얘기를 해주시고
1: 그러니까
2: 너무 기분 좋네요.
1: 예, 아니 저는 뭐 다른 얘기 다 떠나서 정말로 예찬님 이번 기회에 한번 해외로 도전해보는 것도 너무나 좋은 경험이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때요? 예, 잘 고민해보세요. 지금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자친구 생기면 오늘 어쨌든 예찬님의 그 연애해보고 싶다는 문자로 저희의 전화통화도 이뤄진 거니까 이 질문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여자친구 생기면 해보고 싶은 일.
2: 여자친구 제가 연애를 안 해봐가지고 딱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1: 예, 예. 아, 너무 순수하다.
2: 여자친구가 만약에 생긴다 하면은
1: 예.
2: 요새 좀 부산이 여행 그 여행 가기 좋은 곳이다 좋죠. 이렇게 많이 뜨고 있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한번 나 잡고 부산 여행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1: 자, 너무 좋은데요. 부산 여행 네. 가면 어디 제일 가보고 싶으세요?
2: 뭐 그건 차차 생각해봐야죠.
1: 어디를 보여주면 여자분들이 좋아하실지도 미리 연구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 예, 감사합니다.
1: 준비된 자가 사랑을 지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2: 아, 그렇죠. 준비를 해야죠.
1: 좋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리고 싶은데 혹시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2: 제가 신청하고 싶은 노래는 에픽하이의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신청하고 싶습니다.
1: 오, 이 노래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2: 제가 그 예전부터 이제 랩 같은 걸 되게 좋아하기도 했었고 에픽하이는 뭐 거의 대부분 다 좋아했었기 때문에 네, 이 노래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랩도 이게 가사가 되게 네. 좋아요.
1: 오, 저도 주의 깊게 들어볼게요. 랩도 잘하고 네, 겸손하고 착하고 바르게 사는 우리
2: 랩을 예찬이. 잘 못하는데

0: 행복한 연애하시고 뭐 바라는 일, 뭐 걱정하는 일들 다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전화 통화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예.

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3: 현대 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힘이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0: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 사회의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피자를 배달하러 간 기사님이 음식값으로 준비된 동전과 지폐 그리고 메모를 보고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 3일 한 SNS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요. 기사님은 서울 관악구의 한 판자촌 근처로 피자를 배달하러 갔는데요. 주문자는 현금을 문 앞에 놔뒀으니 음식도 그곳에 놓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기사님이 문 앞에 도착해 보니 100원짜리 동전과 1000원짜리 지폐가 지퍼백 안에 들어있었고 옆에는 이런 메모가 놓여있었다고 해요. 3만원 맞아요. 10번 넘게 샜어요. 이 메모를 본 기사님은 마음이 뭉클해져서 음식값을 받지 않고 피자를 이것하는 마음으로 문 앞에 그냥 두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면서 자신이 누군가를 도운 것처럼 다른 사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정말 이런 훈훈한 이야기 들으면은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이날 주문자에게는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되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Sometimes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함께 들을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도서관 사서 서예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8월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해방패가 조기 종료되면서 미뤄졌던 야외 실기동 훈련 일정이 다소 확정돼 곧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여름 연기됐던 한미연합 야외기동 훈련 7건 중 6건의 일정이 확정돼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한미 간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미는 지난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에 걸쳐 연합연습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기간이 닷새로 크게 줄고 야외 실기동 훈련도 절반인 7건만 정상 실시됐습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비공개 합의 파기를 두고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은 양국이 공

0: 공개적으로 비판을 주고받게 된 원인은 비밀 유지 방식에 관한 합의의 해석 차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오르히 티히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7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과정이나 이송 방식 등이 아닌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냈다는 사실만을 공개한 것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반복한 것입니다. 정부는 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양국 간 재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한 우크라이나 측의 사과가 우리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스웨덴 할리먼은 캐나다 작가 앤 카슨을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할리먼은 카슨은 고전 전통과 유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현대문학을 위한 새로운 형식을 창조해내 대담하고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슨은 시와 소설, 에세이, 번역, 학문, 논문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적인 글쓰기로 유명합니다. 날씨입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과 대구 11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와 대구 26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6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국민연금은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의 ESG 등급을 봅니다. 이왕이면 사회적으로 이로운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려는 취지인데요. 그렇다면 그 수익률은 어떨까요? 우수한 등급인 A등급 기업의 경우 5년간 누적 투자 수익률이 72%에 달했습니다. 반면 등급이 낮은 D등급 기업들은 마이너스 78%의 손해를 냈죠. 즉,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주가 흐름도 좋았다는 뜻입니다. 건실하고 투명한 회사는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기 쉽다는 것. 기업들이 기억해야겠죠.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뭘까요? 고개들 준비됐어? 하늘을 가르는 에어쇼부터 내일의 우주를 만나는 체험까지 꿈이 현실이 되는 특별한 순간 2016 사천 에어쇼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경남 사천에서 만나요.
4: 운동은 또 내일부터? 내일도 같은 생각을 할 것 같다면 오늘 신발부터 신어볼까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오늘 시작하는 스포츠 7330. 이 캠페인은 울산광역시 체육회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오늘 하루 젠디를 대신해서 DJ를 맡고 있는 MBC 아나운서 김준상이고요. 3부 시작했습니다. 먼저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배달기사님은 피자를 어떤 마음으로 그냥 두고 왔을까요? 정답은 선물! 이금주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선물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기사님이십니다. 배달기사님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오늘 당첨자는 미니에서 뽑았습니다. 이금주님 축하드리고요. 정답 맞춰주셔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미니에 올려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정말 훈훈한 이야기 아니었나요? 아, 너무 읽다가 감동해버렸잖아요. 어우, 진짜 이 기사님이 게다가 예전에도 배달을 하다가 집 안에 갇힌 사람의 도움 요청을 듣고 배달을 취소한 뒤에 119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일로 감사의 뜻으로 100만 원을 받았는데요. 기사님이 이 돈으로 보육시설에 음식을 보내는 데 사용하셨다고. 야, 요즘 보면 그 알림이 어플로 오거나 아니면은 음식을 놓고 벨 누르고 바로 다른 일이 또 이제 배달하러 가시다 보니까 배달 기사님과 마주치거나 인사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문득 정말 따뜻한 그 음식이 어쩌면 이 따뜻한 분이 전해준 참 감사한 음식일 수도 있겠구나 싶네요. 네, 정말 이 굿뉴스, 좋은 소식 전해주신 이 기사님께 감사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3, 4부는요. 하나은행, 그리고 한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현대오피스, 휴원스 글로벌,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8: 연금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9: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8: 어디?
9: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8: 하나은행?
9: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8: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10: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1: 환인제약.
1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4: 네.
1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3: 맥스 안 터져요.
1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3: 맥스 안 터져요.
6: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디 이 문자 소개되나요? 로 함께 할 건데요. 제가 또 화요일에 고민 해결사잖아요. 고민도 좋고요. 축하받고 싶은 이야기, 위로가 필요한 이야기, 뭐 그리고 오늘 아까 오프닝에도 얘기했던 여러분들의 소원도 좋고요. 아니면 뭐 이 밖에 시시콜콜한 모든 이야기 다 좋습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댓글 드릴게요.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곁들여서 함께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SG 워너비의 우리의 이야기를 쓰겠소.
16: 여기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가끔 그대는

우리의 얘기를 쓰겠어요. SG워너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만나볼게요. 최두철님, 이직하려고 50곳 넘게 이력서 냈는데 오늘 딱 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상암동에 있는 회사라네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와, 50곳 넘는데 한 곳, 그래도 한 곳에서 연락이 와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야, 상암동 이웃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두철님, 이 면접에 갔을 때는 자신감 있게 두철님이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것을 믿고, 네, 마음껏 뽐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뭐 설령 안 되어도 분명히 또 좋은 이 곳에서, 인연이 닿는 곳에서 있을 거예요. 아, 예, 퇴퇴. 아, 꼭 될 겁니다. 네, 상암동에 있는 회사 이웃으로 만나길 기도하고 있을게요. 5712님, 준디, 올해 소원은 딱 하나예요. 대학생 엄마 되는 거예요. 우리 집 고3 딸내미 수능 대박 빌어주세요. 수능이 42일 남았는데 열공하는 우리 딸 너무나 기특하고 건강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준디가 수능 대박 빌어주셔요. 알겠습니다. 5712님, 이 어머님의 마음을 우리 따님이 또 이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 어머니가 이렇게 뒤에서 열심히 응원해주고 함께 대박을 빌어주고 계시다는 거를 꼭 아실 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문자 나중에 캡처해 주셨다가 엄마가 너 수능 잘 보라고 이렇게 문자 보냈는데 라디오 DJ분도 같이 응원해줬어, 이런 거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분명히 수능이 끝나고 나면 어머님 따님과 좀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함께 저도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7011님, 안녕하세요. 준디에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소문이 나서, 소문까지 났나, 그 영험한 기운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2년 넘게 사귀었던 상대와 최근에 이별을 했는데요. 아이고, 그래서 아직은 때때로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고는 합니다. 그러다가 이내 괜찮아지기도 하고요. 어서 훌훌 털고 새 인연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번엔 진짜를, 운명의 상대를 원해요. 너무나도 진부한 소원이죠. 이 뻔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운 북돋아 주세요. 신청곡도 있어요. 윤종신, 장재인의 느낌 굿. 아, 전혀 뻔한 소원이지 않은데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소원이고, 7011님, 그 이미 떠나간 사람

사랑에 대해서 뭐 잊어버리란 말은 저는 하고 싶지는 않고 그 사랑에서도 분명히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웠을 겁니다. 다음에 찾아올 좋은 인연에게 그 느끼고 배웠던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나눠주시면 또더 아름답고 예쁜 사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사랑 얘기 나오니까 역시 또 노래 들어야겠죠. 7011님의 신청곡 윤종신, 장재인이 함께 부른 느낌 굿 함께 들어볼까요?

네, 느낌 굿 듣고 왔습니다. 2012년에 나온 노래죠. 월간 윤종신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윤종신 씨가 작사 작곡하시고 보컬이 장재인 씨인데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왠지 이번엔 느낌 굿. 7011님 혹시 뭔가 느낌 굿인 사람이 있어서 이 노래를 신청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런 사람을 바라면서 신청하신 건지도 궁금하네요. 자, 6665님이 보내주신 문자도 읽어드릴게요. 저는 지금 애들 학원 픽업하러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남들은 내일부터 연휴라는데 저는 연휴 내내 출근합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연휴 내내 출근하시는데 또 애들 학원 픽업하러도 가시고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6665 엄마 아빠들 너무 멋집니다. 9390님 오늘 저희 막내가 군입대 신검을 받아서 경기 북부 병무청에서 기다렸습니다. 야, 저 신검 받은 게 언제인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 컸는지 벌써 그런 나이가 됐네요. 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영우가 너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 건강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대한민국 남자로 우리 가족의 믿음직한 아들로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멋쟁이가 되거라 아빠 엄마가 응원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영욱 씨가 이 문자 꼭 봤으면 좋겠네요. 저도 군대 갔을 때 기억이 정말 너무나 생생히 다 나는데 어머니 아버지하고 막 제가 막 평소에 애정 표현도 잘 안 하고 좀 그 특유의 그 남자애들 특유의 그 느낌 있잖아요. 좀 서먹서먹한 그 느낌인데 그 군대 훈련소 가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훈련을 굉장히 우수하게 뭐 마치고 몇 명한테 이제 전화를 할 수 있는 혜택을 주셔가지고 뭐 전화할 곳이 없으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때 저도 왈칵 눈물이 쏟아졌던 기억이 문득 나네요. 네, 0004님 안녕하세요 준디. 사랑하는 아내가 한 달 만에 남편 보러 강릉으로 오고 있어요. 오, 낭만적이다. 8시 50분 도착이라 터미널에 마중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와 집 가는 길에 들을 수 있을까요? 여보 늘 고맙고 너무 사랑합니다. 노팅힐의 OST 쉬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8시 50분 도착이었으면은 벌써 만나서 지금 집으로 딱 가는 길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신청하신 이 곡 너무 낭만적으로 아내분께 선물하는 곡이라고 하는데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네요. 노팅힐의 OST죠. She, 엘비스 코스텔로가 부른 노래입니다. 함께 들을까요?

The West죠. She 듣고 왔습니다. 아 근데 이벤트 장인이시다. 아니 야, 너무 상상만 해도 이거 감동적이지 않아요? 차 안에서 차 타고 집 가는데 라디오에서 갑자기 자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로맨틱한 노래가 흘러나. 야 진짜 너무 감동. 진짜 그 감동꾸러 장인이시다. 진짜 이벤트 장인. 어우 말이 안 나와. 오늘 저와 연애 상담하신 예찬님 이런 거는 메모장에 메모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연애하실 때 이런 거 써먹으세요. 0004님 문자 왔는데 감사합니다. 준디 아내와 함께 듣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두 분도 아주 행복하고 뜨거운 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다 훈훈해지고 기분이 좋네요. 0791님 오늘 아들이 지역축제에서 취타대 공연을 해서 보러 다녀왔어요. 멋지게 옷 입고 공연하는 거 보니 너무 멋져서 뿌듯하네요 라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야 멋있네요. 네, 오 취타대 그 전통 의상 입고 이렇게 공연하시는 거예요. 그 전통 악기들로. 야 이게 군부대에서 준비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 음악대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건가요? 오 멋지네요. 네. 아 지역축제에서 하신다는 걸 보니까 오 아드님이 아마 이런 전통악기 연주하시는 분인가 봐요. 오 멋진 사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와서 4부에 다시 만나요.

0: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네, 오늘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어느새 4부 시작됐습니다. 4부에서도 준디 이 문자 소개되나요는 계속되니까요.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이어폰 한 쪽씩 나눠 끼고 함께 듣고 싶은 노래까지 많이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문자 좀 더 읽어드릴게요. 9851님,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마음이 안 좋아요. 울 엄마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어머님 건강 찾으시기를 저희 오당제 오당준 식구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6253님 안녕하세요. 저에게도 꼭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올해 6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를 떠나보내게 돼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도 다시 용기를 내서 우리에게 예쁘고 건강한 아기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모는 건강하신가요? DJ님이 응원해 주시면 그 말이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고 하셨죠? 저희에게도 그 힘을 나눠주세요. 이번에는 예쁘고 건강한 아기가 다시 찾아와서 무럭무럭 잘 자라길, 꼭 건강한 아기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저에게 그 여러분들의 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진짜 이 이야기들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꼭 이루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쁘고 너무나 당연히 예쁘고 건강한 아기가 또 찾아올 거고요. 그 아기가 그 지금의 힘들고 아픈 기억들을 6253님 그 부부가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예쁜 위로를 아마 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665님 고1 아들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시험 끝나고 전화 꺼놓고 표정도 안 좋고 스터디 카페에 있다네요. 저녁은 잘 먹고 있는지 답답한데 말 안 걸고 참아야겠죠. 노래 하나 틀어주세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그거요. 노래 제목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한철님의 곡이죠. 이 노래 들으면서 5665님도 그리고 고1 아드님도 함께 괜찮아 오늘 하루 정도 좀 기분 안 좋아도 괜찮아질 거야 라는 그 마음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이 노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한철의 슈퍼스타 듣고 오시죠.

이한철 씨의 슈퍼스타 듣고 왔습니다. 저도 이 노래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들어서 제목을 알게 됐었는데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부분을 다 아는데 제목은 은근히 그리고 또 가수도 누구더라 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로 확실히 알게 되셨네요. 슈퍼스타라는 곡이었습니다. 5665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이 노래로 네, 좀 위로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077님 방금 누구는 이벤트 해주는 멋진 남편이었는데 우리 남편은 제가 아침에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다고 했더니 살쪄서 그런 거야 하고는 나가버렸어요. 아유 뭐 오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 거 아닐까요? 남편분이 매일 그러진 않으시겠죠. 그죠? 8007님 저도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비는 걸 좋아해요. 달의 힘을 빌린다기보다 해낼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를 얻는 시간 같거든요. 요즘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할지 고민이 많은데요. 올해 소원은 그 선택을 현명하게 하고 잘한 선택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달엔 25일에 보름달이 뜨는데 그때는 준디의 시험 합격을 빌어볼게요. 지나고 나면 일과 공부를 함께하며 성장한 지금이 빛나는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 이 순간에도 저의 합격을 빌어주시는 8007님 아 이 문자만 봐도 얼마나 따뜻한 분이실까 네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분이실지 좀 상상이 되네요. 6376님 준디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가 오늘이래요. 아 벌써 계절이 그렇게 되었나요? 낮에는 따뜻하던데 저녁에 산책 나가는데 바람이 좀 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로로의 00 플러스 0 신청해 보아요. 이 노래 다들 아시죠? 6376님의 신청곡으로 이번에 노래 함께 듣고 오시죠. 한로로의 0 플러스 0.

6376님의 신청곡이죠. 한로로의 00 듣고 왔습니다. 0 플러스 0으로 읽으면 안 된다면서요? 이 노래 저도 좋아하는데 몰랐네요. 그 00이 되게 그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그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0 플러스 0이 제 눈에는 익숙한데 00이라고 여러분들 아셨나요? 오, 다들 아셨는지 궁금하네요. 2786님, 저는 시골에 왔는데요. 이곳은 완전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산 아래 농막이에요. 즐길거리는 라디오밖에 없어요. 라디오도 지지직거리지만 조용하고 좋아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야, 산 아래 농막에 그 라디오 듣기 딱 좋은 노란 불빛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마당에 줄로 쭉 매달아서 켜두셨는데요. 야, 너무 아름답고 낭만적인데요. 그 최근에 그 나 혼자 산다의 김민 씨 나오셔가지고 많이 화제였잖아요. 그 집이 살짝 떠오르는 듯한. 아, 저는 너무 멋있던데. 이 그렇게 좀 다양하게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뭐 다들 어디 아파트 살까 이런 고민들만 하는데 더 정말 다양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사는 것도 너무 멋지고 낭만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 세상에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124님, 십수년 만에 대학교 친구들 만나러 논산에서 파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사느라 오빠에서 아저씨가 되었네요.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저는 아직도 싱글이라 혼자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차가 많이 막혀서 문자 보내 틈이 납니다. 2시간 반 넘게 운전 중인데 배고프고 졸립니다. 아, 그래요. 친구들 만나러 혼자 올라오고 계시구나. 아, 중간에 피곤하면 그 졸음 쉼터에서 꼭 쉬어가시고요. 네. 김혜정님, 준디, 이 문자 소개되나요? 저희 언니네 시댁이 경북 청도거든요. 청도하면 반시가 유명하잖아요. 홍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감이 제법 색이 나서 감 따는 작업을 저번 주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일요일에 가서 도와주려고요.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청도 반시 축제합니다. 많이 놀러오이소 하셨습니다. 오, 반시 맛있죠. 저는 그냥 감 먹는 것보다는 홍시나 이 반시가 반 정도 익혀가지고 반시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맛있더라고요, 그죠? 저도 예전에 방송으로 그 홍시도 딱 그 만들고 거기에 이제 달아가지고 국감 만드는 체험 행사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추억이 솔솔 생각나네요. 아, 진짜 이제 가을이 오나 봐요, 그죠? 이 가을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이 참 날씨가 좋아서 오랫동안 즐기길 바라는데 요즘 또 날씨가 추워지는 거 보면은 아, 금방 또 겨울이 올 것 같다는, 이 계절이 끝나기 전에 빨리 즐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반을 뜻하는 반이 아니고 소반처럼 납작해서 반시 소반반자군요. 오, 깨알 지식까지 얻어갑니다. 8007님의 신청곡인데요. 박재정님의 신곡 계절의 끝 함께 들으면서 이 가을의 계절 함께 즐겨보시죠.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5: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 저도 아쉽네요. 여러분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다 소개를 못해드려서도 아쉽고요. 김경선님, 퇴근하고 이제 왔는데 아니 준디잖아요. 아니, 느낌표를 7개씩이나 이렇게 반겨주신다고요? 젠디와는 또 다른 따뜻함. 아, 감사합니다. 오늘 젠디께서는 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시상식 진행을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오실 수가 없어서 오늘 제가 대신 왔습니다. 방수영님, 준디 오늘 2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가끔씩 뭐 젠디가 자리를 비울 일이 있을 때 와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너무 저도 시간하는 줄 모르고 항상 올 때마다 저 역시도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이금주님께서 문자를 주셨다고 하거든요. 오늘 골라주신 끝곡은 감사합니다 리아킴의 위대한 약속 듣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좋네요. 오늘의 끝곡 리아킴의 위대한 약속 들려드릴게요. 저도 오늘 여러 이제 위로를 나누는 문자들 보면서 그 문자 읽어드린 거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답글처럼 응원해 주시는 거 보면서 저 역시도 많이 감동했는데요. 오늘도 저에게 좋은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권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신호이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잠시 가라앉는 것과 달리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의욕저하,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작은 실천이 우울 예방의 시작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ee ya.
1: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0시 뉴스입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비공개 합의 파기를 두고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은 양국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주고받게 된 원인은 비밀 유지 방식에 관한 합의의 해석 차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오르히 티히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7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과정이나 이송 방식 등이 아닌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냈다는 사실만을 공개한 것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반복한 것입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석유 제품을 도입하는 경로에 한국이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며 대러 수출 통제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산업통상부, 관세청은 공동 참고자료를 통해 우리의 대러 수출 통제 품목은 주로 산업기계, 전자제품, 차량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7, 8월 유조선 7척이 울산, 여수 등 한국의 항구에서 실은 석유 제품을 러시아 극동 지역에 실어 날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8월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 방패가 조기 종료되면서 미뤄졌던 야외 실기동 훈련 일정이 다수 확정돼 곧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여름 연기됐던 한미연합 야외기동 훈련 7건 중 6건

0: 수도권의 일정이 확정돼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한미 간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미는 지난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에 걸쳐 연합연습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기간이 닷새로 크게 줄고 야외 실기동 훈련도 절반인 7건만 정상 실시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국가 유공자 등을 지하철에 무료로 태우게 하면서 이에 따른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 현행 법률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재해로 부상당한 군경과 공무원이 무임 수송 대상에 추가되면서 손실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보훈부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과 대구 11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와 대구 26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6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나만의 속도대로 움직이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혼자 떠나는 여행, 이른바 혼행이 유행입니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1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1인 관광객 환영업소 인증제를 실시 중인 강원도는 혼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정리한 혼밥 여지도를 곧 내놓을 예정이고요. 전남 여수시는 혼밥 식당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체험비 10,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10월과 11월에 진행하는데요. 쉼표가 필요하다면 지금 떠나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4: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5: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이후 시진핑 주석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측은 중국의 통치 체제가 얼마나 안정적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실제로 외신은 시진핑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후계자가 뚜렷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가 예전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 체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 상황인데요. 내년에 당대회를 앞둔 중국, 앞으로 어떤 변화를 예고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 서울대 국제대학원 조영남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6: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0: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3: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경제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오늘의 플러스, 지금의 중국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조영남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아유, 교수님 모처럼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교수님 저서 많이 읽고 공부했던 사람인데 뭐 이렇게 모처럼 또 책도 내서 이렇게 또 나와주셨네요.
2: 예, 감사합니다.
1: 예, 사실 이렇게 교수님 나오면 그 꼭 여쭤봐야지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중국과 시진핑 주석 에 대한 여러 얘기가 요즘 나와요. 뭐 중국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뭐 중국 곧 무너진다 등등부터 다양한 루머들이 많은데, 자, 실제 중국 정치의 작동 방식이 이 많은 이야기가 좀 반영되고 있는 건지 루머인지 이것도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2: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작년에 나왔던 시진핑 실각설은 그냥 호기심에 나온 헛소문, 뜬소문이 아니라 악의적인 이건 가짜뉴스.
1: 악의적인.
2: 예,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소문 내진 뭐 가짜뉴스, 더 나아가서는 중국 위기설, 뭐 중국 붕괴론들 위기가 실제 상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1: 네. 네,
2: 회의적인 거고요. 대신 이제 그러한 상황,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분명히 근거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근데 근거는 그게 이제 중국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것보다는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만 해도 정치 구조나 정치 체계가 굉장히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민주주의란 불확정성의 제도화라.
1: 네.
2: 무슨 얘기냐?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4년 후에, 3년 말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1: 네.
2: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1: 그렇죠.
2: 근데 불안하진 않습니다.
1: 예.
2: 그리고 불확정적인데 불안하지 않아요.
1: 예.
2: 왜 그러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아.
2: 그리고 벌써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후보자로 거론되는 사람도 있고
1: 예.
2: 그러니까 최고지도자의 선출, 더 나아가서는 그 최고지도자 선출된 다음에 중요한 정책을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게 언론을 통해서건
1: 네.
2: 아니면 요새는 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건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게 공유가 되죠.
1: 네.
2: 이제 공유가 되면 투명성이 높아지면 불확정적인데 제도화됐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억측이나 소문이 필요 없는 거죠.
1: 네.
2: 근데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은 체제죠. 베일에 가려져 있고 구체적인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뽑히는지
1: 네.
2: 그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하다못해 최고 지도자가 얼마나 아픈지
1: 아.
2: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그 투명하지 않은 여기서 오는 하나, 요게 제가 볼 때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좀 근본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2: 왜 이렇게 중국에 대한 억측이 많을까? 제가 이제 올해로 중국 연구를 시작한 지를 학부 때에서부터 치면 딱 40년 됐습니다.
1: 어, 예.
2: 그 대학원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 시작한 지 30년 됐고, 이제. 예, 그런데 저는 만약 여태까지 나왔던 뭐 미국의 유명한 학자건 누구건 중국 붕괴론, 중국 위기론 이렇게 다 맞았다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한 15번 무너져야 돼요. 15번 무너져야 되고.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에 저도 이제 학자긴 하지만 정치학이건 경제학이건 사회학이건 기존에 만들어놨던 학문의 이론이나 접근법으로는 중국의 발전 상황에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1: 아.
2: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는 중국 앞에서는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정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정치 변화, 민주화 문제잖아요.
1: 예.
2: 왜 중국은 민주화가 안 되느냐는 거예요.
1: 그것도 참 특이해요.
2: 네. 그러니까 예. 소련, 하다못해 사회주의 종주국이던 소련도 1991년 무너졌고
1: 예.
2: 동유럽 사회주의가 다 무너졌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데 지금 중국과 베트남은 살아남았을 뿐만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죠.
1: 오히려 잘 나름대로
2: 엄청나게 발전하고
1: 예.
2: 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죠? 설명 못합니다.
1: 예.
2: 그러니까 경제학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학의 기본 원리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사회적 소유제도, 개인적 소유제도, 그다음에 시장 경제 그거에 따른 개인의 그 이기심을 최대한 활용하는
1: 네.
2: 그런 어떤 동기부여 뭐 등등 뭐 이런 거로 설명해 왔는데
1: 네.
2: 전혀.
1: 이제
2: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 설명이 안 되는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2: 그렇죠. 그래, 그래서 두 종류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내가 기준으로 했던 지식을 검토하고 반성하고.
1: 네.
2: 사실에 입각해서 하는
1: 네.
2: 이게 하나의 흐름이고 또 하나의 흐름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끼워 맞추는 겁니다.
1: 아.
2: 예를 들어서 민주화 이론이라는 게 대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1: 예.
2: 거기 뭐 브라질 같은 큰 나라도 있지만 대개는 작은 나라들이거든요.
1: 네.
2: 인구 뭐 몇 천만밖에 안 되고 이런 나라를 갖고만 늘었던 민주화 이론을 갖고 인구가 14억이 넘고 대륙 국가 이런 데 적용하니까 안 맞죠.
1: 네.
2: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다르면 저건 잘못된 거고 잘못되면
1: 네.
2: 망하는 거고 위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중국이 개혁개방에 본격화돼서 이제 확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거의 30년, 개혁개방한 지 48년 됐거든요.
1: 네.
2: 3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기론, 붕괴론 계속 나오는 이유는 결국 중국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걸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
1: 그렇네요.
2: 제가 저는 그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중국 위기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네. 맥락이.
2: 왜냐하면 두 가지가 안 바뀌니까.
1: 그렇네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해하는 건 시진핑 주석 이후의 중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다스리는 방식,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 뭘까요?
2: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려면 올해가 1978년에 이제 개혁개방을 시작했으니까 올해가 딱 48년입니다.
1: 네.
2: 앞으로 2년만 지나면 50년입니다. 혹시 중국 곧 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50년 동안 안 망했으면 물론 이제 망할 때까지 뭐 계속 망한다는 얘기하면 되는데
1: 네.
2: 이제 그게 아니라면 진지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1: 네.
2: 이제 그런데 그 48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얘기해야 시진핑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1: 네.
2: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번에 막 낸 리바이든의 귀환 시진핑의 중국 정치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1: 네.
2: 첫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덩샤오핑에서 시작해서 장쩌민까지 이어지는 그게 이제 1978년에서 이제 2002년까지의 약 24년입니다.
1: 네.
2: 그때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그 흔히 속된 말로 쓰는 닥치고 성장,
1: 네.
2: 경제 성장 최우선입니다.
1: 네.
2: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978년 그 중국의 개혁개혁 막 시작했을 때 중국의 인구가 9억 6천만 명이었는데 1인당 미소득이 1,500달러예요. 1,500달러.
1: 아유.
2: 그때 인도가 150달러.
1: 150달러.
2: 인도가 250달러.
1: 네.
2: 그래야 전체 인구 9억 6천만 명 중에서 8억이 절대빈곤입니다.
1: 네.
2: 기아 생존에 거의. 이런 상황에서 그 덩샤오핑이나 이런 사람들이 뛰어난 게 뭐냐. 최대 과제는 경제성장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덩샤오핑 했고 그거 바통을 이어받은 장쩌민이 했고 그래서 24년.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경제발전을 시킬 수 있는 건 모든 것 다 했습니다.
1: 네.
2: 예를 들어서 정치체제도 조금 부드럽게 하고 지방에 권한도 주고 해외 투자 적극 유치하고
1: 예.
2: 무역하고 그러나 24년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1: 네.
2: 뭐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특히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불균등 문제입니다.
1: 빈부격차요?
2: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빈부격차는 이제 한 사회계층 내에서의 빈부격차인데 저는 네 가지 불균등이라고 그러는데
1: 지역 간.
2: 그렇죠. 뭐, 네. 예, 정확하시네요. 역시 네. 제 책을 좀 읽으셨다는
1: 얘기. 아, 예.
2: 연해 지역과 내륙 지역의 그 격차.
1: 예.
2: 그다음에 그 두 번째가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격차.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국에서 이런 말 절대로 안 하는데 한족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의 격차.
1: 예.
2: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한 그 지역 사이나 한 그 사회 내에서의 빈부격차. 이 네 가지 격차가 발생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건 더불어 환경 파괴와 자원 낭비. 그럴 수 없잖아요. 24년 동안 경제 성장만 했다. 그래서
1: 그렇죠.
2: 예. 이제 그때 그걸 변화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돼요.
1: 네.
2: 하나는 정치적인 변화 또 하나는 경제적인 변화. 이제 정치적인 변화를 먼저 말씀드리면 24년 동안 오로지 경제발전을 하게 되고 경제발전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권한을 줬고 당정 가운데 권한을 줬고 근데 권한이 주면 민주주의 국가 아니니까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죠.
1: 네.
2: 화려한 부패 문제. 이런 게 발생.

0: 근데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딱 같이. 이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 것인가. 특히 지방 이런 데서는 안 움직이고.
1: 네.
0: 그래서 일부 후진타오 시대 때는 공산당 내부에 좀 더 결정을 같이 공동 토론하는. 네. 그걸 이제 당내민주라고 그러는데. 예. 이런 걸 확대하는. 그러니까 총석이나 중앙에서는 총석이, 지방에서는 그 지역 당석이가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네. 같이 협의해서 풀어가는.
1: 네.
0: 이거는 당내민주 이걸 확대하고 또 뭐까지 했었느냐면 그 촌민의원이 우리 시라는 마을 이장이거든요. 그걸 직접 선거하는 걸 넘어서서 면장이나. 네. 읍장까지 한 3, 400군데를 시험적으로 실시했어요. 직접 뽑게.
1: 예.
0: 이렇게 해서 기층에 있는 인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1: 예.
0: 이런 식으로 공산당 내부에서도 그 소위 말하는 민주적 토론이나 활성화시키고 정치체계도 그걸 통해서 부정부패를 좀 없애보고. 활력도 찾는. 이게 정치개혁입니다.
1: 네.
0: 동시에 그 중국 지금 48년 개혁개방 역사에서 전 이제 중국을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원에서 연구하기 시작한 만 30년이 됐으니까.
1: 예.
0: 그때가 가장 자유로웠어요.
1: 아.
0: 진짜 중국에 가서 국제일 참석하거나 학자들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1: 예.
0: 그 친구들도 제 친구들 있으니까. 예. 자유롭게 얘기하고. 이제 그게 학자들한테 좋은. 그래서 그때 후진타오 때 10년 동안 연평균 10.6% 성장했습니다.
1: 예.
0: 이게 정치적으로 근데 이완됐다라는 거죠. 권위가 떨어지고 중앙에. 근데 경제적으로는 또 마찬가지로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닌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 불균형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빈부격차 어떻게 이런 걸 갖고서 이제 다시 시작한 게 지역 균형 발전.
1: 네.
0: 서부 대개발 뭐 이런 게 다 연해 지역에 있는 발전의 성과를 안으로 내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그 다음에 환경 보호. 지금 이제 중국 전기차 뭐 배터리 이런 거 그때가 이제 시발점입니다.
1: 아.
0: 그때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거 해서 했는데 결국 두 개 다 성과가 안 나왔어요.
1: 예. 그거 왜 안 나왔다고 평가?
0: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만 하더라도. 예. 경제 문제만 하더라도 뭐 잘 아시니까 결국은 성장률을 유지시키는 한.
1: 예.
0: 빈부격차 확대를 해결한다든지 그건 사회복지 정책을 하니까.
1: 네.
0: 이건 성장률은 안 나오는 거죠.
1: 네.
0: 또 환경보호를 하려면 성장보다 환경보호를 하고 이런 걸 하려면 역시 투자의 개념이 강하잖아요. 근데 연평균 10.6% 성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10년.
1: 네.
0: 동안.
1: 네.
0: 그 당시에 중국의 내부 그 경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게 적정 성장률이 보통 7%에서 많아 8%를 얘기했어요.
1: 네.
0: 근데 10.6%. 너무 과도하게 성장한 거죠.
1: 네.
0: 근데 그 왜 그런지는 아마 우리 박 교수님 생각하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1: 네.
0: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경제적. 뭐냐? 바로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1: 네.
0: 그리고 유럽까지 번져서 그 당시에. 네.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60에서 70%였기 때문에
1: 그때 중국이 소비 투자 많이 안 해줬으면 위기 오래 갔죠.
0: 아, 그렇죠. 바로. 네. 이제 정확히 보셨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수출이 위축되니까.
1: 예.
0: 그거를 바로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1: 네.
0: 내수 확대를. 그래서 정부에서 그때 적극재정경제 4조 위안을 썼어요. 4조.
1: 네.
0: 위안. 근데 이제 정부에서만 쓴 게 아니라 또 어디서 썼느냐. 은행에서 8조 위안을 풀었어요. 그래서 토탈 그 당시 한 5년 정도에 12조 위안. 지금 환율로 치면 2,400조고요.
1: 예.
0: 그 당시 환율로 치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한국 돈으로 하면 적습니다. 2,000조. 그래도 그 당시 한국의 1년 예산이 300조 이럴 정도에 그 엄청난 돈이 풀린 거예요. 그.
1: 네.
0: 돈이 결국 돈이 많이 풀리면 주로 한 거 아시겠죠. 부동산.
1: 네.
0: 그다음 인프라 건설 뭐 등등 하면서 성장률은 끌어올렸는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중국 거품.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안 풀렸다라는 거.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뭐 당내 민주를 확대하고 기층 민주도 확대하고 사회의 자율성을 좀 부여하고 했는데 부패 문제라든지.
1: 네.
0: 이런 게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이완이 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이제 시진핑 정부가 2012년.
1: 네.
0: 중국 공산당 18자 당대의 등장하면 그래서 현재가 있게 된 배경이.
1: 네.
0: 바로 그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1: 예.
0: 벌써 이제 딱 첫째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풀 것인가.
1: 네.
0: 가장 이제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나 세계인이 원하는 거 그거지. 아, 그럼 이참에 더 민주주의 실험을 내부적으로 하지 말고 확 해버려라. 근데 그 박 교수님 보시기 하겠습니까? 중국 공산당
1: 어렵죠.
0: 안 하죠. 네. 더군다나 2000년 넘어가면 이미 민주주의 후퇴식이라 민주주의가 인기도 없고요.
1: 예. 실제 특이한 게 중국인들 대상으로 이런저런 어떤 정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저희같이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쟤네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많아서 정부에게 가장 요구하는 1순위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제가 본 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건 순위 제일 높은 데 없고 부패 척결이 제일 높더라고요.
0: 핵심입니다.
1: 예,
0: 예. 예. 예, 정확히 보셨고요. 왜 그러냐. 민주주의가.
1: 예.
0: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소수의 지식인들을 빼고는 이게 과연 내 삶에 개선에. 예.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1: 아.
0: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연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조차도 민주주의가

0: 경제생활을 더 윤택하게 해준다.
1: 그건 아니죠.
0: 네, 네. 사회적 그 평등, 공평 이걸 얼마나 보장해 주느냐. 근데 중국은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네. 민주주의가 뭘 가져다 준다? 없는 거죠. 대신 오히려 맨날 중국에서 이제 선전하고 이러는 게 네. 선거할 때 싸우고 대만 의회에서 막 의원들끼리 싸우고 이런 거 맨날 텔레비전으로 보여주니까 네. 좀 혼란. 더 나가서는 더 중요한 그 중국 지식인과 예. 중국 당정 간부와 일반이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예. 뭐냐? 소련 봐라. 아. 소련이 옛날에 미국과 맞서는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종주국으로서 진짜 그 당시 넘버 2였었다. 예. 누가 봐도. 근데 왜 망했느냐? 민주화에서 망하지 않느냐? 네.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 저는 그거에 대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전까지는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그건 옵션이 아니었어요. 예. 그럼 나머지 방식은 뭐냐? 그거는 하나는 이제 마오쩌둥의 대중운동 방식. 예. 당정 간부가 부패하고 형식주의 그다음에 특권의식이 있다면 네. 뭐 당정 간부가 그렇다라면 일반 대중을 동원해서 비판해야지. 그게 이제 문화 대혁명이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안 돼요. 이미 파괴했던 덩샤오핑 안 돼. 남은 건 결국 유일한 방법은 공산당 자체 내부적인 체계를 통한. 그래서 후진타와 시기했던 정치 정책이 시진핑 정부도 싹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제 책에서 리바이더라 그래서 리바이더의 귀환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던 건데 네. 후진타오 시대의 정치 체제를 설명할 때 우리 학자들끼리 가장 많이 썼던 또 중화권에서 많이 썼던 표현이 뭐냐면 구룡지수예요. 네. 아홉 마리의 용이 바다를 다스린다. 그래서 이제 그 아홉 마리의 용이 바다를 다스린다 두 가지 뜻이 있는 건데 하나는 그 당시 정치국 상무위원이 아홉 명이었었어요. 예. 보통은 7명 이하였었거든요. 그런데 9명으로 한 이유는 이제 물러나는 그 장점인 세력이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7명이었던 걸 9명으로 늘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총서기의 권한이 상당히 약해진 네. 당내 민주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9마리의 용이 바다를 다스리니까 중국은 안방이죠. 또 하나의 거기서 말하는 구룡지수의 개념은 중앙과 달리 지방들이 완전히 따로 논다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많이 유행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저 중국 표현이 뭐였느냐면 위에 정책이 있다라면 우린 대책이 있다. 아. 실제로 그때 중앙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중국해 문제 아시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섬들이 있어요. 남사군도 서사군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강화하겠다. 그 순시도 시작해서 강화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중앙이 선전했는데 네. 하이난다오라고 하이난성이에요. 예. 중국의 제주도라고는 거기서 뭐 하느냐 관광산업 육성해갖고 아. 딱 크루즈기 띄우고 예. 완전히 엇박자가 넣는 거예요. 예.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구룡지수의 시대에는 뭐는 좋았느냐 지방의 자율성도 높고 사회적 자율성도 높고 그러니까 활력도 차고 경제발전도 하고 막 이런 좋은데 아, 이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위기가 세 가지를 얘기했던 게 후진타오 시대의 위기를 제가 이 책의 1장에서 설명하는 건 첫째 위기가 뭐냐. 공산당 내부에서 예. 당정 간부들이 더 이상 당의 규율을 안 따른다. 부정부패가 너무 심각하다. 예. 이게 첫 번째 위기예요. 그걸 총서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중앙지방 관계에서 중앙이 지방을 컨트롤 못한다. 한국만 하더라도 5천만이니까 큰 나라잖아요. 네. 중국은 14억이에요. 예. 이건 대륙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연해 지역은 연해 지역대로 자기들끼리 국가 정책과 상관없이 경제 발전에 매진하고 그러면 또 내륙 지역은 또 누가 챙겨요.
1: 그렇죠.
0: 이러니까 불교 운동은 더 심화되고 말을 안 듣는. 예. 그러니까 중앙 지방 관계에서 지방이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중국이 분해되는 거 아니냐. 이게 두 번째 중국 위기론의 근거에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렇게 해서 워낙 복지정책도 확대하고 위리정책도 확대하고 등등 이런 거를 해서 말씀드렸던 4대의 불균형이 있잖아요. 이거 해소해야 네. 되는데 안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매일 400에서 500건씩 대중시위가 발생했어요. 네. 그게 시위가 계속되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이거 불안정하다. 이게 세 번째 위기론이었었고 바로 이제 그걸 없앨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다 후진타오 시대에 썼던 거의 상당수를 없애버리고 이제 시진핑 시대 때인 게 첫 번째가 뭐냐. 공산당이 푼다 해서 공산당 쇄신운동 네. 정풍운동을 합니다. 예. 매년 하고 있어요. 네. 그 두 번째가 부패척 이런 걸. 예. 공산당 쇄신운동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바깥으로부터의 공산당 중앙조직 그다음에 기율검사하는 그런 데서의 압박이 안 들어가면 안 움직여요. 예. 같이 두 개가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로 매년 했어요. 지금도 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공산당 전면 영도라고 그래갖고 총서기에 관한 강화 예. 공산당 중앙에 관한 강화 이러면서 권한을 총서기 및 당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가에 대한 통제 네. 사회에 대한 통제 그다음에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요게 이제 또한 세 번째 네. 정풍 반부패 이런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마오쩌둥 시대와 다른 건데 의법 지급 법에 근거한 통치. 싱가포르식 모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싱가포르 뭐 가보시고 거기 가보면 싱가포르는 정치학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 안 합니다.
1: 그렇죠.
0: 영어랑 중국어가 이제 공용어라 People's Action Party 인민행동당이 계속 지금 장기집권하고 정권 교체 네. 가능성 없잖아요. 그러나 세계 최고의 소위 말하는 효율성, 예. 투명성 예, 이런 걸 확보하고 있는 나라죠. 그게 네. 바로 싱가포르식 법치라고 그러는데 네. 그걸 전면 실시한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에 대한 강력한 통제입니다. 지식인들 손도 못 쉬게.
1: 예.
0: 그러니까 결국 이 방식이 뭐냐. 대중을 동원해서 당정 간부를 공격하는 대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았으니까 네. 공산당 자체 강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게 바로 그래서 저는 그걸 보여주는 정치학적 개념이 구용지수에서 리바이어던. 아. 리바이어던이 강력한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1: 네.
0: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난 14년 동안 해왔던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치와 관련된. 근데 이게 한국과 같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로 뭐겠어요. 권위주의 체제의 강화.
1: 그렇네요.
0: 인권의 탄압,
1: 예.
0: 자율성의 제약,
1: 예.
0: 그다음에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다 보니까 주변 국가와의 마찰.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왜 저런 식으로 이미 민주화 대부분 다 무너졌는데 저거 네. 시대에 역행한다,
1: 네.
0: 저거 망한다.
1: 예.
0: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정책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갑자기 지금 우리나라 앞에 나가온 중국. 첨단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1: 그렇죠.
0: 이게 바로 이제 시진핑 시대. 역시 했던 거 시진핑 시대가 이전 시대와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특히 시진핑 시기 중에서도 시진핑 이제 2기가 시작되는 저 미국 트럼프 1기 정부 때
1: 네.
0: 2017년 그때를 겪으면서 중국이 바라보고 있는 국제관, 국제정세관, 경제관이 싹 바뀝니다.
1: 예.
0: 어떻게 바뀌느냐 경제와 관련해서 덩샤오핑의 기본 노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닥치고 성장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걸 이제 고상하게 표현하면 경제성장 지상주의라고 그래요.
1: 네.
0: 이걸 폐기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2019년에
1: 네.
0: 트럼프의 무역전쟁 그 동시에 기술 통제 이런 걸 겪으면서 아 쟤네가 우리를 강대국으로 부상을 막으려고 한다. 이건 생존의 문제다.
1: 네.
0: 이렇게 돼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2019년 예. 11월 때 바로 국가의 안전과 예. 성장을 동시에 중시한다.
1: 아, 알겠습니다.
0: 이게 현재의 중국의 모습.
1: 예.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조용남 교수 모시고 앞서 1부에서는 시진핑 집권 이후 시진핑의 국정 철학이 어떤 맥락 속에서 집행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앞서 1부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부패 척결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 그리고 당 중앙의 모든 권한을 자꾸 모으려고 했던 이유들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어떤 부작용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거기에 대한 치유를 중국 입장에서는 인민이라고 하니까요. 중국 인민들이 간절히 희망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발현하는 형태로 귀결됐다라는 게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4: 예.
3: 그리고 우리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서방 국가들 민주화된 국가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 퇴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중국 곧 망한다 아니면 망한다까지는 표현은 아니더라도 위태위태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인식들을 갖게 되는 오해를 불러왔다 이렇게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시진핑이 해결해야 될 여러 과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4: 예.
3: 그중에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등 따시고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게 그 국정통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맥락 속에서 여러 번 얘기해 주셨단 예. 말이에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불균등 성장 이건 시진핑이 어느 정도 지금 치유를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4: 가장 지금 아픈 곳이 그것입니다.
3: 아.
4: 그러니까

0: 이제 현재 시진핑 정부가 이제 3기 들어서 14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크게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외교 분야로 나눈다라면 예. 지금 우리 박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게 경제 분야거든요. 네.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이 이제 가장 심각한 게 과연 첨단 산업 오케이, 혁신주도 성장 오케이. 네. 그게 국민의 실질적인
1: 삶에
0: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생활 수준 향상에 무슨 도움을 줬느냐. 또 그다음에 후진타워 시대가 남긴 과제, 지역 불균형, 계층 불균형, 그다음에 환경 파괴 이런 게 어느 정도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이 미국과 다른 점은 경제발전 단계에서 어떤 차이점이었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사실 비슷한데 중국은 아니고요. 어떤 거냐. 경제가 산업이 한 단계 한 단계 구조조정을 통해서 상승되면 그다음 건 버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첨단 산업의 경우 설계하고 디자인을 다 하는데 만들지 못하죠.
1: 그렇죠.
0: 다 넘겼죠. 그런데 중국의 특징은 뭐냐.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1: 그렇네요.
0: 연해 지역은 첨단 산업 중에 설계 뭐 다 만들고 중부 지역은 제조업하고 저 다른 지역은 노동 진학 산업을 하고 이러면서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9년 이후로 안보와 안전과 성장의 동시고래 이러다 보니까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중화민족 중에 중국 이루어야 된다. 2050년 무렵에 중국이 슈퍼파워가 돼야 된다. 이랬을 때 결국은 모든 방점을 어디에 찍히느냐. 또다시. 바로 첨단 산업에. 그런데 아시겠지만 첨단 산업이라는 게 나타나 지금 하는 게 요새는 이제 주로 AI 인공지능으로 통칭되고 있는데 돈 먹는 하마입니다.
1: 그렇죠.
0: 돈 먹는 하마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선물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벌써 2020년서 쏟아붓기 시작했으니까 7년 이상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그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도 걸리고요. 소위 낙수효과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못 참아주죠.
1: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AI가 발전하면 지금 당장 중국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AI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져요. 창출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자동화 가장 빠르니까 아시잖아요. 동시에 그 복지 정책을 하고 의료보험 정책을 하고 뭐 등등 하려면 투자가 아닌 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돈이.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 니네가 알아서 알아. 이렇게 되면서 서민 경제 거기다가 특히 이제 뭐 전기차 이런 거 경쟁력 심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이기면 전 세계 석권한다.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말할 것도 이러다 보니까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중국 내부에서 이 과정에서 그러면 결국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인건비 깎는 거. 그게 실질 인건비 지금 깎이고 있어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소비 능력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첨단 분야에 투자하느냐고 복지 정책에 투자할 돈도 없고 줄였고 거기다가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첨단 산업은 첨단 산업대로 중간 산업은 중간 산업대로 실질 임금이 감소하니까 소비력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결정적인 게 부동산 버블 꺼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게 급격히 되다 보면서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한국이랑 비슷한데요. 전체 도시 주민의 60에서 70% 정도의 재산이 아파트예요. 이게 대도시 지역에서는 30%, 내륙지 50% 빠졌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은행에서
1: 대출받은
0: 거 있죠. 거기다가 이게 자산 가치가 꺼져버리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1: 그렇죠.
0: 이런 상황 속에서 세 번째로 그것까지 닥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중경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나 일본 같은 데 이중경제가 안 나타나요. 왜? 줘버리니까 딴 나라로 지역으로. 근데 중국은 이중경제가 나타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요새 조금 심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학자들도 그렇고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된다. 첨단 산업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투자하는 돈을 돌려서 당장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해야 된다. 지금 했듯이 복지 정책 더 늘리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대로 더 필요하다라면 실업급여라든지 그다음에 직업을 여러 대 더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면에서는 성과와 동시에 어두운 면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가 있느냐. 사실 이제 저도 60대가 넘었기 때문에 AI 시대가 왔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I 시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육을 잘 받고 훈련을 잘 받은 사람한테 기회지만 그런 교육 기회나 훈련을 못 받은 사람한테는
1: 위기죠.
0: 소위 말해서 신분상 사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낙후된 집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중국에서 그게 가장 심했던 데가 언제냐면 1995년서부터 2000년 사이에 국유기업을 대규모 구조조정합니다. 4천만 명의 실업자가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못자는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AI. 그러니까 중국이 첨단 산업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대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중국은 그것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있고 노동 집약도 있고.

0: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네. 이런 식의 임시직도 있고 그거라도 흡수를 하는데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과제다. 그래서 첨단 산업 중에서 성과를 내지만 이 낙후된 집단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경제적 과제고 네. 그거와 관련해서 내부 논쟁을 심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2024년 여름을 기해서 네. 부양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 전혀 안 쓰진 않습니다.
1: 예.
0: 대신 어떤 특징이냐 우리처럼 재난지원금 돈을 나눠준 적이 없어요. 중국은 코로나 때 한 번도.
1: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0: 한 번도 돈을. 예. 그거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돈 많이 풀어갖고 발생했던.
1: 예.
0: 이 문제 때문에 돈을 대신 이제 쿠폰이라 이런 걸 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옛날 가솔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네. 보조금 주는 거 에어컨 이런 거 옛날 구식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데
1: 네.
0: 그리고 또 요새 이제 관광업
1: 네.
0: 소비 유발하려고 이런 많은 하는데 과연 그거로 할 것인가 이게 전 과제라고 보이거든요. 논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1: 네.
0: 내년에 21차 공산당 당대회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지도부 교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그 안전과 그 발전에 동시 고려해서 과연 어디에 방점을 찍힐까 이걸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중국이 안고 있는 경제적인 현안 문제들 진단을 해 주셨는데 그런 맥락이선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진핑 주석과 최근 중국 공산당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워딩이 글로벌 사우스에 주목하더라고요. 네. 이게 경제적인 활로를 그쪽 지역에서 찾겠다는 건지 아니면 외교적인 활로를 얘기하는 건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0: 예, 네. 두 가지인데
1: 예.
0: 방점은 외교입니다.
1: 외교
0: 근데 글로벌 사우스 이제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교 정책을 중시 여기가 되는 시점이 2013년 그 시진핑 일기 때 2년 차예요.
1: 네.
0: 2012년에 집권했으니까 그 계기가 됐던 건 뭐냐면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입니다.
1: 네.
0: 그리고 오바마 정부가 등장해서 2010년에 본격적으로 아시아로 돌아와서 중국 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1: 네.
0: 대신 실제로는 못했어요.
1: 네.
0: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내부 수습하느냐고.
1: 그렇죠.
0: 대신 그때부터 미국 병력의 60%를 아티 지역에 예. 배치하고 있어요. 중국에 배치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중국이 딱 겪은 거죠. 보면서 그때가 바로 시진핑 정부가 등장했을 때예요.
1: 네.
0: 그래서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주변국 외교정책 즉 글로벌 사우스 외교정책을 갖고 회의를 2013년에 열었고요.
1: 네.
0: 그때 이제 들어보셨던 1대1로 그때 거기서 그때 나온 겁니다.
1: 예.
0: 인류 운명 공동체. 인류 네. 운명 공동체라는 말은 딱 아메리칸 밸류. 미국식 가치에 대한 반대입니다.
1: 네.
0: 그다음에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에 대한 반대 개념이 신안전관.
1: 네.
0: 그거 갖고 안 된다. 안보해 갖고 냉전식 사고 안 된다. 우리 식으로 서로 국가 이게 서로 도모하고 평등한 그게 신안전관이에요.
1: 네.
0: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바로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
1: 네.
0: 내진 견제 전략에 대한 외교 전략을 시작한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이게 가면서 특히 1대1로가 들어가면서 달라지게 되는 무슨 네. 얘기냐. 중국이 이제 돈 쓰고서 자기가 얼마나 쓰나 하는 거 자랑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1: 예.
0: 자랑 안 하는 게 있어요.
1: 뭐인가요?
0: 1대1로에 얼마나 투자됐는가가
1: 얘기 안 하나요?
0: 안 해요. 발표하는데 축소 발표예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그 국제적인 싱크탱크 이런 데서 나온 보고서를 봐야 되는데
1: 네.
0: 201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 네.
0: 올해까지니까 이제 13년째잖아요. 최소 1조 달러.
1: 어마어마하네요.
0: 보통 2조 달러 들어갔다 그래요.
1: 예.
0: 이제 약 코로나 시작하면서 좀 축소가 되긴 했었지만
1: 네.
0: 맥시멈 2조 달러가 들어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1: 네.
0: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처음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저는 외교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뭐 중화권이라는 표현 안 쓰는데 경제적으로는 드디어 중화경제권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1대1로 정책의 핵심은 연결성 정책이에요.
1: 네.
0: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자원개발. 공항, 항구 이런 거 임차하고 조차 그게 아니에요.
1: 네.
0: 연결성. 어떻게 연결성하느냐. 소위 말하는 고속철도로 연결. 중국이 4만 킬로가 깔렸거든요. 거의 진짜 고속철도로만 해도 중국 일생할 거 됐어요. 엔지니어들 지금 수십만 명 있죠.
1: 네.
0: 그거 다 돌려서 깔잖아요.
1: 네.
0: 그다음에 중국이 사고 있는 그 메이도우라는 항법장치.
1: 네.
0: 우리는 GPS만 쓰니까
1: 네.
0: 그거. 다 하고 있고 거기다가 세계 최고의 5G 통신망. 이거 깔고 있고 그다음에 FTA 맺어갖고 무역협정해서 또 하고
1: 예.
0: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송유관 이란에서부터 오는 송유관 러시아에서 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한 그리고 이제 그거의 완성판이 뭐냐 위안화 결제 체제
1: 네.
0: 이걸 했는데 이게 상당한 제가 볼 때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봐요. 국내에서는 주로 뭐 미국 중심의 견해니까
1: 예.
0: 저거 다 신식민지 건설한다 맞아요. 그게 왜 그런 욕을 먹느냐면
1: 네.
0: 중국 같은 경우가 보통 자기들이 해외에 공적 개발 원조 받을 공짜로 받았잖아요.
1: 네.
0: 공짜로 주질 않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자가 붙는다라는 거죠. 이자가 붙는 담보가 있죠. 그리고 못 갚으면 네. 공항 들어보셨잖아요. 네. 신식민이 건설하고 그래서 1대1로에 들어간 나라는 다 빚을 지고 있다. 맞는데 국제보고나 이런 거에 따르면 그건 과장이다. 네. 어쨌든 이러면 상당한 성과를 구축하면서 이게 워낙은 외교로 시작했는데 미국이 견제를 시작하면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당장 작년에 시작해서 미국 수출이 아마 거의 20%가 줄었거든요.
1: 네.
0: 근데 오히려 중국의 수출 총액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역 수지도 작년에 1조 달러 흑자를 냈어요.
1: 아, 그게 이런 그동안 깔아놨던 게
0: 그렇죠.
1: 효과를
0: 올해도 마찬가지. 이미 10월 전에 9월 전에 예. 작년엔 전월 1년 내내 통해서 1조 달러 흑자였는데 지금 네. 이미 9월 말 1조 달러 흑자 돌파했고. 그리고 네. 무슨 얘기냐. 그때 외교적 정책으로 시작했던 것이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면서 트럼프 2기 정부 내지는 바이든 정부 때 시작한 소위 말하는 무역 제재, 기술 제재를 돌파하는 하나의 기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1: 네.
0: 아니, 미국 좋아. 수출 조금 줄어도 뭐 전 세계 안 깔린 데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한테 질문했을 때 글로벌 사우스 전략은 외교 전략으로 시작했지만 네. 경제 전략까지 되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문제가 중국에 대한 우호도가 있잖아요.
1: 네.
0: 확 높아지기 시작하는.
1: 아.
0: 그거는 중국이 잘해서도 있지만 미국이 워낙 잘못하니까.
1: 예.
0: 왜 그런지 아시죠?
1: 예.
0: 미국이 왜 뭘 잘못하는지.
1: 예.
0: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이 책에서도 아는데 정말 본석에 심각한 게 작년 12월 그러니까 2025년 12월서부터 올 5월까지잖아요. 전 세계 16개 국가 원수들이 북경을 찾았어요.
1: 예. 오.
0: 이재명 대통령 1월 달에 찾았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G7 중에서 중국을 안 찾은 나라는 일본.
1: 네.
0: 왜 못 찾는지 아시죠?
1: 네, 그건 상황이니까. 네. 네,
0: 이탈리아. 시작해갖고 이게 무슨 그 시진핑 주석 있잖아요. 한 달에 어떤 때는요. 다섯 번 정상회담하고 그럴 때 미국은 아니죠.
1: 네.
0: 그게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이러면서 변화된 그리고 사실 그게 또 결정적으로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게 5월 달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1: 예.
0: 이번 9월에 그걸 통해서 이제 딱 드러난 게 뭐냐. 여태까지 그러한 외교 전략과 경제 전략을 통해서 미중이 대등하다.
1: 네.
0: 그게 가장 크다는 메시지거든요.
1: 네.
0: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미국이 뭘 하더라도 중국을 못 꺾는다.
1: 아.
0: 이번 두 번의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평가하는데
1: 네.
0: 그런 모습, 그게 시진핑 정부의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진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민들에게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선호도, 우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면 중국을 더 선호하는 국가도 꽤 많고 그리고 추세수를 봤을 때 중국에 대한 선호도나 우호도는 굉장히 올라가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 교수님이 많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시계열적으로 길게 봐야 되니까
1: 예.
0: 그때 많이 인용하는 게 퓨리스 센터라고
1: 네.
0: 2002년에서 최근까지 올 5월까지 한 게 있죠. 거기에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선진국조차도
1: 예.
0: 선진국조차도 미국을 우호하는 나라보다 좋아하는 나라보다 중국을 좋아하는 나라가 10%포인트 앞섰고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거기서 36개의 나라 조사했는데 이제 여전히 중국보다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딱 여든 나라밖에 없어요. 36
1: 뭐,
0: 나라.
1: 어느 나라인지 뻔히 보이죠. 네, 뭐.
0: 뻔히 다 보이고 아시아에서 어느 나라는 네. 그중에 한국이 하나야.
1: 예.
0: 어쨌든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우호 감정도 굉장히 올라가고
1: 예.
0: 있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중국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더 심각한 거는 미국이
1: 미국 스스로가.
0: 예. 네, 미국이 잘못한 거.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1: 네. 예. 자, 이제 진단을 했으니까요. 네. 앞을 좀 한번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0: 네.
1: 이제 다가오는 2027년 10월 달에 21차 당대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당대회를 통해서 뭐 시진핑이 다시 당 서기를 맡느냐 뭐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또 하느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장기 집권까지 가는 중요한 길목들이 올 연말도 있지만 내년에도 줄줄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0: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의 관점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엘리트
1: 네.
0: 정치 구조의 변화보다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경제정책의 변화, 외교정책의 변화라고 그래요.
1: 네.
0: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엘리트 정치의 변화는 중국 체제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없어요.
1: 그렇군요.
0: 대신 이제 외교전략과 경제정책 이거는 안 바뀔 거다.
1: 네.
0: 그 먼저 선제로.
1: 네.
0: 현재 중국의 모습이 앞으로도 상당히 지속될 거다. 약간의
1: 네.
0: 뉘앙스 조정을 있을지 몰라도 설사 내년에 시진핑 주석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안 바뀌기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 이건 소위 말하는 지경학적 지정학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거고
1: 예.
0: 그리고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 요 세대를 5세대라고 그러거든요. 1950년대 출생대 지금 다음 등 만약 등장한다면 6세대가 등장하는데 네. 1960년생 거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전제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주된 내용은 엘리트 정치구조와 관련된
1: 그렇죠.
0: 예, 이런 얘기인데 네. 우선 저를 포함한 학자들 대다수는

0: 아, 한 번 더 할 것 같다.
1: 어.
0: 네 번째로 총선에 취임할 것 같다라는 예. 게 이제 현재까지의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그 네. 이유는 바뀌겠다는 증후가 안 보여요.
1: 아.
0: 바뀌겠다는 증후가 보인다는 몇 가지 이유가 증후가 있고 예를 들어서 후계자가 후계 구도가 나와야 되는데 후계 구도가 그렇죠. 안 보여요.
1: 중국은 항상 그 다음 지도자가 누군지 알잖아요, 우리가. 네. 아.
0: 5년 전에 뽑지 않았더라도 예. 아, 대충 저 사람 정도가 되는데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1: 그렇네요.
0: 이게 아. 가장 큰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어떤 형태건 권력 고치가 있을 거라는 뭐 없어요. 오히려 작년인가요? 그 중국 뭐 전승절 80주년에서 그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그 마이크 켜 있는지 모르고 가면서 네. 얘기하다가 뭐 몇 살까지 사는
1: 아 맞아요 이슈 됐잖아요
0: 이런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제 일반 청중들한테 그런 게 있다 화제거리 아 저 사람들 좀 물러날 생각이 없나 보다 뭐 100년 150년 얘기했었고 뭐 등등 이런 걸 봤을 때 학자들은 근거가 있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 예.
0: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물러나는 것보다 남아있을 확률이 결정 없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가능성은 있다.
1: 어떤 건가요?
0: 반만 물러난다.
1: 그건 무슨
0: 그게 장점인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건 또 덩샤오핑 모델이기도 해요. 무슨 네. 뜻이냐.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세계의 지위를 같이 갖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공산당 총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중앙군사인의 주석.
1: 네.
0: 그다음에 국가주석. 네. 국가주석은 명예직에 가까워요. 외고용 위전용. 이 중에서 이제 공산당 총석이와 국가주석은 물려주는 거예요.
1: 예.
0: 6세대한테.
1: 아.
0: 그다음에 중앙군사인의 주석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1: 예.
0: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느냐. 첫째, 공산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을 가진 사람과 중앙군산의 주석이 나눠질 때
1: 네.
0: 실권은 군권을 가진 사람에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기본이에요. 옛날 덩샤오핑도 한 번도 공산당 총서기 공산당 주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1: 아 그렇군요.
0: 마지막까지 갖고 있었던 직책이 예. 중앙군산의 주석입니다.
1: 아.
0: 1989년 11월에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장점을 넘겼는데
1: 예.
0: 그러니까 군권과 당권이 분리돼 있을 경우에는 아 군권 가진 사람이 무조건 우선이라고 할 수 없지만 실질적인 지도자다.
1: 네.
0: 이게 그러니까 두 개 넘겨줘도
1: 네.
0: 괜찮다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지금 시진핑 그 주석이 시작해서 못 끝낸 중요한 과제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군사개혁입니다.
1: 네.
0: 이거는 장점인도 시도했다가 못했던 거고요. 2015년에서 17년, 16년에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 그 시진핑 주석이 군사개혁 딱 하는 거 보고서 아, 저 사람 잘 안 문할 것 같다.
1: 예.
0: 왜냐하면 이건 경제개혁과 달라서요.
1: 네.
0: 개혁과 달라서 한 번 네. 하면 끝내야 돼요.
1: 예. 군사개혁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0: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1: 아.
0: 중앙, 지방,
1: 예.
0: 그 다음에 육해공군 있잖아요.
1: 예.
0: 이런 그 병종을 다 뒤집어 놓고
1: 오.
0: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옛날 소련식 군사 지휘체제에서
1: 예.
0: 미국식 군사 지휘체제로 바뀌어버립니다.
1: 바꾼 거군요.
0: 이거 엄청난 겁니다.
1: 예.
0: 이것 때문에 2016년 이후 지금까지 매년 10명에 20명씩 장군이 추천되고 있어요.
1: 아.
0: 거부하는 세력이 없겠어요. 당연히
1: 네.
0: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시진핑 그 주석의 이건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제가
1: 네.
0: 볼 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하냐. 미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결국 강대국이 말로 안 되고 경제적으로 안 되면 결국 뭐가 남겠습니까? 무력이거든요. 이걸 안 하면 미중 패권 경쟁에서 못 이기죠. 대만 문제 마찬가지 남중국. 그러니까 이거를 안전적으로 할 수 있는.
1: 네.
0: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렇게 되면 권력 공유형이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이제 그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더 정책을 유지할 수 있고 모든 정치인은 다 그렇듯이 자기의 유산을 남기고 싶죠. 레거시를.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 정책은 가니까
1: 네.
0: 안전. 이런 이유 때문에 만약 그 권력 교체가 이뤄진다라면 완전 교체보다는 부분 교체가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게 아마 중국한테도 좋을 거다.
1: 네.
0: 그래 정책의 연속성도 확보되고 엘리트 정치 안정도 확보되고 이렇게 될 게 보통 이제 저 같은 학자들이.
1: 네.
0: 그러나 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1: 네.
0: 중국 정치를 볼 때 제발 사람을 중심으로 보지 말라.
1: 네.
0: 제가 이게 계속 시간 날 때만 하는 얘기. 왜냐하면 러시아는 아니에요.
1: 예.
0: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1990년 지금까지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지만 이건 1인 체제에 가까워요.
1: 네.
0: 중국과 베트남은 당의 체제예요.
1: 네.
0: 당정 국가예요.
1: 네.
0: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지도자 한두 명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문제 안 생길 거라고 보는 거예요.
1: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그거를 계속 놓치고 있으니까
1: 예.
0: 잘못 보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사실은 그 총서기
1: 예.
0: 공산당 총서기의 3년임을 처음 시작한 건 중국이 아니라 베트남이 먼저 시작했어요.
1: 네.
0: 우메프 총서기라는 사람이 그 13차 당대회 때 세 번째로 했고 그러나 병으로 2024년 7월인가에 갑자기 죽고 또람이라는 현
1: 네.
0: 예, 총서기거든요. 그분이 승계를 했는데
1: 네.
0: 그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1: 그렇네요. 진짜.
0: 들어보셨을 거예요.
1: 예.
0: 박 교수님 정도 되면 베트남의 권력 교체에서 그러나 정책 바뀐 거 없고 혼란도
1: 네.
0: 없고

0: 오히려 정치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중국과 베트남이 상당히 유사해요. 그런데 왜 베트남은 그런데 왜 중국은
1: 그렇네요.
0: 마치 한 사람 예, 건강이 어떻다느니 뭐 그 사람이 뭘 할 거라느니 저는 근데 예. 그 왜 그런지는 알아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1: 왜요?
0: 중국을 싫어하는데 아. 말거리 삼기 좋은 거. 그다음에 중국의 시스템 우리의 시스템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중국의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 그거 안 하고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보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언론의 역할도 생각하는데 재밌어야 되잖아요.
1: 그럼요. 사람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는
0: 네, 무협지가 재밌고 네. 뭐 저처럼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없 이런 게 복합돼서 근데 네. 그 밑바탕을 싫어하는 것 네. 이러면서 한국이 심각해요. 아. 일본이나 미국은 이 정도 아니에요.
1: 아 그렇군요.
0: 그 왜냐하면 저는 그 중요한 저 각국의 중요한 신문을 다 보니까 네네 네. 이랬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책에서 처음부터 강조하는 게 네.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말고 공산당지 정확히는 당국가 체제 네. 이걸 중심으로 봐라. 그래야 네. 보인다. 예. 이게 이제 저 책의 핵심 메시지고요. 예. 이제 그렇게 보시면 21제 당대위에서 솔직히 누가 되든 저는 뭐 큰 문제 없다.
1: 자연스럽게 마지막 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당국가 체제이고 그리고 시진핑은 장기 집권할 것으로도 보이고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불안정한 나라가 아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린 입장이 또 미국에서 자꾸 땡기잖아요. 네. 그런데 또 중국이 이렇게 공고하고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분명한 입지를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거라고 한다면 중국과의 관계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그래서 제가 이제 박 교수님 저한테 질문한 거는 미중의 패권 경제 시대에 한국에 나아갈 길.
1: 그렇죠.
0: 이걸 질문하신 거잖아요. 예. 어떻게 양쪽에서 다 땡기고 예. 병원에 있던 양쪽에서 다 미는 우리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질문하느냐입니다.
1: 네.
0: 무슨 말이냐. 현재 전 세계 구조를 예. 단순히 미중 패권 경쟁 이렇게만 구조화시켜서 본다라면 네. 할 말이 없어요.
1: 그렇죠.
0: 근데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복합적인 다층 구조라고 보는 거예요. 예. 이미 그렇게 변했어요. 그 복합적인 다층 구조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한 세력이 그게 국가가 됐건 뭐가 더 이상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동시에 다층적이라는 게 현재는 냉전 시대와 지금 전 신냉전이라는 표현 안 써요. 네. 그래서 따로 논다. 따로 논다. 그게 뭐냐. 군사는 군사적으로 미중 가직 대결할 네. 것이고 그러나 경제는 전 세계에 실력 있고 그렇죠. 경쟁력의 이기는 확대될 거고 예.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서로 놀러 가고 이러면서 교류하고 네. 이렇게 될 거고 환경이라는 건 공동 대처해야 되고
1: 네.
0: 이러면서 장기판, 체스판 이게 아닌 예. 여러 가지 판이 있는 아. 그동안 뭐 플레이어들이 여러 가지인 예. 그러나 대장들은 있는
1: 예.
0: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1: 새로운 형태
0: 없어요. 예. 이게 아. 이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지.
1: 아, 복잡한 구조군요.
0: 그런 의미에서 예,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는 거죠.
1: 예.
0: 이제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저는 실력, 정치적인 실력, 네. 경제적인 실력, 사회문화적인 실력 이런 건데 그중에서 군사적 실력도 들어갑니다.
1: 네.
0: 이 중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가장 잘하는 게 문화 실력이죠.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이걸 채우고 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외교에 대한 원칙 만들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 맞춰서 한미동맹 유지하고
1: 예.
0: 중국과의 전략 관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자주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네. 하고 이런 식으로 한미동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이런 식의 단조로운 것 같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안 되는 거죠. 만약 저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1: 네.
0: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미일 협력해서 중국을 네. 막아야 되는데 왜 체제가 다르고
1: 예.
0: 중국이 주도하는 시대 우리 살 수 없다. 뭐 표현도 예를 들어 새로운 조공체제까지 표현을 쓰는데 근데 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아니다. 보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 판단입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저는 우리한테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기회도 있다.
1: 네. 저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0: 그리고
1: 네.
0: 그 기회를 잘 살 수 있으면 저는 어떤 면에서 한국이 엄청난 예.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지금 시기가 열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1: 예. 양자택일의 시대가 아니라는 중요한 메시지까지 오늘 많은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조영남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조강기.

0: 남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4: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8: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9: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6: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 MBC 11시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공격에 우크라이나 도심 아파트가 무너지고 버스가 폭발하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현지시간 8일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크라마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폭탄 공격으로 시내버스 두 대가 폭발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최소 33명이 숨졌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도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3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8월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해방패가 조기 종료되면서 미뤄졌던 야외 실기동 훈련 일정이 다수 확정돼 곧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여름 연기됐던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 7건 중 6건의 일정이 확정돼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한미 간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미는 지난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에 걸쳐 연합연습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기간이 닷새로 크게 줄고 야외 실기동 훈련도 절반인 7건만 정상 실시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인천 강화군 주문도 대빈창 해변 인근에서 지뢰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병대 2사단은 곧장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해 발견된 지뢰 한 발을 현장에서 폭파 처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폭발물 처리반 조사 결과 해당 지뢰는 북한에서 떠내려온 수지 반보병 지뢰로 추정됐습니다. 해병대는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해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색 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은 위험 지역 출입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7시 반쯤 경기 김포 양촌읍의 한 식자재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입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8일 스웨덴 할리먼은 캐나다 작가 앤 카슨을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과 대구 11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와 대구 26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6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한순간의 나락이다. 그는 그때 나락을 감지했다처럼 요즘 나락이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는데요. 한자로 어찌 나 떨어질 락을 쓰는 나락은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죄업을 짓고 매우 심한 괴로움의 세계에 난 중생이나 그런 중생의 세계를 뜻해 지옥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뜻이 확대되어 벗어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1982년에 개봉한 영화 뉴욕의 사랑. 여기에서 가수 로드 스튜어트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영원히 너의 곁에 있겠다는 그게 바로 친구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영화에 비해서 이 노래가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아쉬웠던 작곡가는 가수 디온 워윅에게 이 곡을 다시 불러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그런데 그때 마침 디온 워윅과 친했던 배우가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를 위한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취지에 공감한 디온 워윅은 실제 뮤지션 친구들을 모아 친구에 관한 이 곡을 녹음한 뒤 수익금을 에이즈 환자를 위해 기부합니다.

10월 8일 목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디온 워윅 앤 프렌즈의 노래입니다. That's what friends are for.

10월 8일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That's What Friends Are For. 디온 워윅과 친구들이 함께 불렀는데요. 그 친구들 엘튼 존, 글래디스 나잇 그리고 스티비 원더였죠. 디온 워윅이 이 곡을 이제 처음 받았을 때 그때 그냥 처음에는 스티비 원더하고 듀엣하면 좋겠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대요. 그랬는데 이 에이즈 환자를 위한 사업을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 친한 배우의 이야기를 듣고 아, 이 노래의 수익금을 좀 그쪽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럴 거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부르는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엘튼 존과 글래디스 나잇도 합류를 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목요일에는요. 한 가지 주제에 맞는 음악을 한 시간 동안 들어보는 주제 특집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의 주제, 첫 곡 들으시면서 뭘까? 친구일까? 기부일까? 자선음악일까? 뭐 이런 생각 좀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합니다. 오늘 친구에 관한 음악들 모아봤어요. Friends. 그냥 뭐 정말 말 그대로 Friends가 들어가는 지금 첫 곡 같은 그런 노래도 있고 친구로서 당신 곁에

0: 있겠다든가 아니면 나에게 기대도 좋다라든가 뭐 그렇게 가사적으로도 정말 친구가 불러줄 법한 그런 음악들도 오늘 좀 모아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5월달 되면 가족에 관한 음악들도 좀 많이 듣게 되고 연인에 관한 음악들은 뭐 대부분의 음악이 사랑 노래다 보니까 늘 부지기수로 듣는데 이렇게 우정에 관한 음악은 좀 많이 안 듣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번 모아보면 어떨까 했어요. 사실은 친구, 우정이라는 그 관계가 생각보다 정말 오래가고 정말 소중한 관계잖아요. 인생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관계고. 자, 그런 노래들에는 어떤 음악들이 있을지 오늘 우리 골든디스크 함께하면서 들어보시죠. 자,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편한 쪽으로 이용하셔도 제가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6: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7: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6: 어디?
7: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6: 하나은행?
7: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6: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8: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친구에 관한 음악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두 곡 중에 먼저 들으신 노래, Bill Withers, Lean On Me였어요. 마이클 볼튼 버전으로도 유명한데 오늘은 Bill Withers 원곡으로 들었습니다. 나에게 기대라. 친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진실하면서도 친밀한 그런 말과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너는 나라는 친구를 가졌으니까. 이어진 노래, 영화 토이스토리 OST였죠. 랜디 뉴먼, You've Got a Friend in Me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퀸의 노래 준비했어요. You are my best friend.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는 항상 서로의 곁에 있어주는 법이죠. The Pretenders, I Will Stand By You까지 두 곡 이어서 들으시죠.

0: SBC.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친구에 관한 음악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은 The Rembrandts의 I'll Be There For You였는데요. 미국의 시트콤 Friends의 주제가였죠. 항상 오프닝 장면에 흘렀었던 음악이었는데 저도 이렇게 완곡으로 들은 거 굉장히 오랜만이긴 합니다. 사실 저도 그 영어 공부를 Friends를 계속 반복해서 돌려보면서 되게 많이 했었던 사람이어가지고 항상 친구 하면은 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또 미국의 드라마 프렌즈가 아닐까 싶은데 그게 94년부터 2004년까지 방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그 프렌즈라는 시트콤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되게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처럼 영어 공부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 90년대의 어떤 청춘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요즘 세대들에게는 조금 힙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The Rembrandts, I'll Be There For You. 역시 친구가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너에게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곡이었습니다. 우정이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일 수 있죠. 특히나 반려동물이 이렇게 많아진 시기에는 그 반려동물이 친구이자 또 가족이기도 할 텐데요. 그런 동물과의 우정을 다룬 노래 마이클 잭슨, 벤 준비를 했고요. 이 마이클 잭슨뿐만 아니라 동생인 자넷 잭슨도 친구에 관한 노래를 불렀었어요. 넬리가 피처링한 Call on Me입니다. 뭔가 네 이야기 들어줄 사람 필요할 때, 친구가 필요할 때 나한테 전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곡인데요. 그런데 이 노래하고 또 굉장히 비슷한 메시지를 담은 노래가 있죠. 브루노 마스, Count on Me. 이렇게 세 곡 이어서 들을게요. 먼저 마이클 잭슨입니다. Ben.

지금 들으신 노래는 마이클 잭슨 밴, 자넷 잭슨 피처링 넬리의 Call on Me, 그리고 브루노 마스 Count on Me였습니다. 친구에 관한 음악들은 대체적으로 좀 결이 비슷하죠. 그 우정에 관한 단단함에 대한 노래라든가 친구이기 때문에 항상 뭐 네가 필요할 때 혹은 내가 필요할 때 서로가 서로 곁에 있어주겠다는 다짐, 뭐 그런 음악들이 대체적으로 많은데요.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조금 주제가 달라요. 그런데 제목은 Real Friends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지친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마음을 열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진정한 친구로 받아들여주기보다는 저 사람은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하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관계들만 계속 이어가지는 거죠. 그거에 지쳐서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노래가 바로 이 곡입니다. 까밀라 까베오가 부른 Real Friends고요. 이 곡과 함께 밴드 The 1975가 부른 Guys라는 노래도 전해드릴게요. 이 곡은 밴드 멤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계속 같이 활동하고 우정을 쌓고 음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특히나 음악을 하면서 밴드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그룹 멤버들이 결국에는 가장 친한 친구들일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담고 있는 음악입니다. 앞선 노래들하고 약간 결은 다르지만 새롭게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죠. 까밀라 까베오, Real Friends, 그리고 또 1975예요. Guys.

0: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8일 목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친구에 관한 음악들 쭉 모아서 들어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노래를 좀 아껴두고 있었어요. 오늘 끝곡 지금 흐르고 있죠. 제임스 테일러의 You've Got a Friend. 오늘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소리 봐.
1: 빨리 하자.

0: 비세.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 그것은 엇갈린 너와 나의 시간들 스산한 바람처럼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くね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5: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클레오?
0: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한글날이죠. 올해는 특히 훈민정음 반포 580돌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인 해입니다. 한글을 보급하고 연구하는 일을 장려하기 위해 정한 날이 한글날인 만큼 한글날의 처음 이름도 궁금한데요. 1926년 기념식을 처음으로 치르는 자리에서 정해진 원래 이름은 가갸날이었습니다. 한글을 달리 이르는 말로 가갸글도 있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세척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오늘 새벽 쿠팡과 쿠팡 이츠 등 쿠팡 관련 앱에서 동시다발적인 접속 장애가 발생해 2시간 반 만에 복구됐습니다. 음식 배달 중단으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했고 새벽 배송에도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3일 중간선거 전까지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장기화와 고유가에 대한 여론 악화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되는데 해상 봉쇄는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3: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우크라이나의 합의 파기에 대한 항의 조치로 우리 정부가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전격 소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합의 위반이 아니란 주장을 유지한 채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4: 우리 기술로 개발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네 번째입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10월 9일 금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3: 쿠팡과 쿠팡 이츠 같은 쿠팡 계열 앱들이 오늘 새벽 갑자기 먹통이 됐습니다.
4: 몇 시간 뒤 앱들은 곧바로 복구됐지만 한때 음식 배달이 중단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했고 일부 배송 차량도 출발하지 못하면서

0: 때와 함께 사용이 중단됐고 쿠팡이츠 배달 기사들이 사용하는 앱 화면에서도 오류 문구만 확인됩니다. OTT 서비스 쿠팡 플레이도 쿠팡 판매자들이 사용하는 쿠팡 윙도 먹통이 됐습니다.
1: 현재 시스템 오류로 문의가 일시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담 연결이 평소보다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0: 고객센터 연결마저 어려워지면서 음식 배달을 준비하던 자영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식당 주인은 주문받은 음식을 모두 조리했지만 배달기사 배정이 이뤄지지 않아 손님에게 음식을 보내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2: 음식은 나와 있는 상태고 라이더 보면 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객센터 연결을 했더니 연결 자체가 안 되고.
0: 음식을 받은 쿠팡이츠 배달기사들도 전용 앱이 먹통이 되면서 배달 업무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쿠팡 배송 현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배송 거점으로 옮겨진 물품들은 배송기사들이 앱으로 운송장을 스캔해야 차량 적재가 가능한데 전용 앱인 쿠팡 플렉스까지 먹통이 되면서 일부 배송 거점에서 차량들이 제때 출발하지 못한 겁니다. 사용이 중단된 앱들은 약 2시간 반 만에 차례로 복구됐습니다. 쿠팡 측은 정확한 장애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3: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중간선거 전까지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신재용 특파원입니다.
4: 이란 전쟁에 투입돼 장기간 해상작전을 벌였던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링컨호가 오늘 모항으로 귀환했습니다. 300일 넘게 바다에 머문 탓에 녹슨 선체는 승조원들이 겪어야 했던 피로와 전쟁의 그늘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장기전의 부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일축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란과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11월 3일 중간선거 전에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앞서 미국 NBC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이 향후 수주 안에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이 국방부에 선거 전 공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몇 시간 만에 직접 진화에 나선 겁니다. 다만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압박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우리는 이란에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군사력은 무너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초토화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사력이 무너졌다고 거듭 주장하지만 쌓이는 전쟁 비용과 높은 에너지 가격은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 거센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전쟁 비용이 매달 약 30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CNN도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를 인용해 미군 항공기 81대가 파괴되거나 손상됐고 피해액은 최대 33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3: 미국이 일부 빅테크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채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뺏긴다는 겁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6: 미국 내 회사에 다니는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는 비이민 비자인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완전히 정착하려면 H-1B 비자 만료 전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회사 측은 노동부에 영구 노동 인증을 접수합니다. 해당 직무에 지원한 미국인이 없어 외국인을 채용한다는 걸 인증받는 절차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회사 측이 이 조치를 반드시 밟아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일부 기술 대기업들로부터 영구 노동 인증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측이 비용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영주권 신청까지 도와주는 바람에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적용 대상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코그니전트 테크놀로지, 인포시스, 타타, 위프로 등 9개 회사입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를 직접 거명하며 작은 마을 신문에 구인 광고를 실은 뒤 아무도 응모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 회사가 미국인 6천 명을 해고한 반면 6,300건의 H-1B 비자와 3,000건의 영주권 취득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0: 당신들은 훌륭한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미국인 노동자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외국인 계약직 노동자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1: 교육과 예술, 과학 등 인적 교류를 목적으로 한 교환 방문 비이민 비자인 J-1과 관련해 미국의 유명 대학교들도 노동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역시 명분은 미국인 일자리 지키기입니다. 대학교 측이 미국인을 배제하고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으로 대학원생과 연구원을 대체했다는 겁니다. 조사 대상으로는 하버드대와 예일대, 스탠퍼드대와 캘리포니아 공대, MIT 등 모두 9곳이 지목됐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2: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대사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를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사과 요구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3: 정부는 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의 본국 소환 결정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대사 소환은 사실상 최상위 단계의 외교적 항의 조치입니다.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공개하자 정부는 비공개하기로 한 사전 합의를 어기고 일방 공개했다며 잇따라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포로 송환은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거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강경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4: 국가의 말도 들어있는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3: 하지만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대외 메시지는 우리 요청을 사실상 무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유감 표명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공개 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최근 비무장지대의 지뢰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한반도 내 무력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더니 한국에서 출발한 석유 제품이 러시아로 갔다는 외신 보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한국 대러 제재 정책까지 왜곡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외교적 선택지 중 가장 강력한 대사 소환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외교적 마찰로 대사를 소환한 건 2008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해 권철현 주일대사를 소환한 이후 18년 만입니다. 외교부는 주 우크라이나 대사의 소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2: 정부의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은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시간 8일 우크라이나 외무부 헤오리 티시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설적인 대화를 재개하는 데 열려있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세부 합의 과정이나 이송 방식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냈다는 사실만을 공개한 것은 양국 간 합의를 위반한 게 아니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 미국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유고부와 함께 미국 성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인의 대외정책 및 한반도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에는 응답자의 71%가 반대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을 투입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데 응답자의 71%가 찬성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통일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구상을 자작 광대극의 연속편이라고 거듭 비난하면서 한국을 무시하겠다는 대남 적대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김 부장은 오늘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서면 입장 발표를 통해 선의로 포장된 악의만큼 추악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주의 지원을 내세워 국제사회에 저들의 선의적인 태도와 노력을 우리의 거부적인 입장과 비교시켜놓는 것을 줄거리로 한 어리석은 졸작이며 자작광대극의 연속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국가수반의 위임에 의하여 그리고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앞으로 분명히 한국의 인간 쓰레기들을 외면하고 무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을 치르면서 군용 항공기 81대가 파괴 손상돼 최대 33억 달러, 약 4조 4,30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미 CNN 방송이 의회 조사국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정보 감시 정찰과 근접 항공 지원과 전투 수색 구조 임무에 사용되는 MQ-9 리퍼 드론이 전체 손실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미군의 주력 무인 공격기인 MQ-9 리퍼 드론은 정밀 타격과 요인 제거 임무를 맡기도 해 하늘의 암살자로도 불립니다. 어제 후 3시 반쯤 인천 강화군 주문도 대빈창 해변 인근에서 지뢰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날씨입니다. 한글날인 오늘은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6도에서 16도로 나타난 반면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7도로 분포해 대부분 지역의 낮과 밤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대한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지금까지 MBC 뉴스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7: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엔 뉴스 류수민입니다. 최근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 41개 종목에 1052명의 선수단을 파견했고 종합 3위를 기록했죠. 아쉽게도 우리가 목표로 했던 금메달 40개 이상의 목표 달성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1982년 뉴델리 대회 이후에 가장 적은 기록을 남긴 건데요. 어떤 종목에서 많이 아쉬웠는지 또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요. 또 병역특례 논란도 불거졌죠. 이 부분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글날 100주년입니다.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말들 어떻게 바로잡으면 좋은지 MBC 강다솜 아나운서와 알기 쉽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저기요, 몇 층이에요?
1: 32층이요.
0: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1: 같이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중화역 가까이
1: 새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집
1: 드디어 라온
3: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3: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보험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9: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10: 금요일에는 궁금한 스포츠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10: 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16일간의 열전을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남았는데 네. 약간 아쉽게도 금메달 40개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군요.
11: 우리가 금메달 3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68개로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종합 3위를 지켰지만 일단 일본과의 격차 도 컸고요. 네. 우리는 원래 금메달 기준으로 40개에서 45개 정도를 목표치로 잡았었는데 네. 이 목표에도 좀 도달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수영과 양궁 등에서 좀 기대보다는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10: 그러게요.
11: 네, 하지만 오랫동안 침체했던 구기 종목의 반등이 분명한 네.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농구 같은 경우는 남녀 대표팀 그리고 남자 3x3 그러니까 3대3 농구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네. 이 대표팀 금메달까지 3개 금메달을 우리나라가 가져왔고요.
10: 진짜 엄청났어요.
11: 맞습니다.
10: 이거는.
11: 지금도 뭐 명장면을 꼽으라 하면 네. 여자 농구의 금메달을 꼽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고요.
10: 맞습니다.
11: 야구와 축구는 결승전에서 일본을 제압하고 각각 5연패와 4연패 기록을 썼습니다.
10: 이건 또 기분은 좋았어요.
1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자 핸드볼도 일본을 제치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에 복귀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금메달 감속 폭을 줄이는데 이 구기 종목이 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 개인 종목에서는 뭐 지금도 딱 생각하기에 펜싱의 오상욱 선수
10: 아, 엄청났죠.
11: 네,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네. 마지막에는 이제 골프의 김주영 선수까지 좀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이었고 네. 오상욱 선수 같은 경우는 개인과 단체 2관왕 안세영 선수는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 사상 첫 2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10: 예.
11: 김주영 선수는 PGA 무대에서 뛰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직전에 바로 대회를 치르고 비행을 열몇 시간 하고 와서 네. 1라운드는 좀 부진하더니 결국에는 클래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인전 금메달을 따내기도 했고요.
10: 이름값을 했네요.
11: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메달리스트가 등장한 종목도 있죠.
10: 네.
11: 처음 도입된 태크볼에서 네. 이준석 선수가 초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됐고 카누의 조강희와 김효빈 선수 그리고 뭐 스케이트보드의 강준희 선수도
10: 네.
11: 네, 뭐 비인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금메달 소식을 전하면서 아주 큰 의미를 남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 네.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참 우리나라 학생들 대단하다.
11: 네.
10: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다.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양궁과 수영의 부진이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11: 네. 세계 최강으로 평가됐던 양궁이 금메달 3개인데 이게 네. 컴파운드에서 하나.
10: 네.
11: 리커브는 사실 우리가 전 종목을 금메달을 목표로 했었는데 여기서 2개. 특히 여자 리커브는 아시안게임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10: 아, 저도 이 결승전 봤는데 아, 좀 충격받았어요.
11: 그렇죠.
10: 너무
11: 그리고
10: 아쉬웠습니다.
11: 수영도 금메달 한 개에 머물렀거든요.
10: 네. 근데
11: 여기는 좀 이유가 있는 게 간판 김우민 선수의 부상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저우에서 6개의 금메달을 가져왔던 것과 비교하면 좀 격차가 컸고요. 하지만 저는 김영범이라는 이 새로운 스타 탄생을 우리가 목격했다는 것. 남자 자유형 50m에서 우승하면
10: 네.
11: 새로운 한국 수영의 얼굴로 떠오른 것은 정말 큰 수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 네.
11: 태권도와 유도 등 투기 종목도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태권도는 금메달을 3개 따내긴 했지만 이 가운데 2개가 품새에서 나왔고요.
10: 네.
11: 우리가 그동안 강세 종목이었던 겨루기에서는 송다빈 선수의 금메달 하나에 그쳤습니다.

0: 유도 역시 허미미 선수가 여자 57kg 그룹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은메달 3개와 동메달 4개에 머물렀고요. 네. 탁구는 금메달은 물론 은메달도 따지 못했고요. 육상과 레슬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기대를 보았던 남자 육상 400m 계주는 네. 실격과 실격 번복이었으면서
1: 아, 정말 이거는
0: 네, 좀 아쉬웠어요.
1: 했는데 어쨌든 네, 동메달을 따긴 땄습니다.
0: 네, 1번 트랙에서 뛰지 않았으면 좀 더 경쟁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네. 나중에 뒷얘기로 들은 얘기인데 네. 조일진 선수가 이제 1번 레인을 뛰다 보니까 본인이 곡선줄에서 뛰는 선수들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1: 그렇죠.
0: 상대적으로 보면. 네네네. 그러니까 제철 선수가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너무 부담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트랙의 중요성도 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동메달이 정말, 정말 소중하지만 남자 계주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을 남긴 그런 대회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막 실격하는 줄 알았다가 막 살았구나. 네. 되게 극적이긴 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야, 그리고 양궁은 와, 인도가 그렇게까지 잘하는 줄 몰랐어요.
0: 이번 대회에서 인도가 양궁에서 금메달 5개 다 합치면 금메달이 아니라 모든 메달까지 합치면 9개를 땄거든요.
1: 예.
0: 근데 원래 인도는 워낙 컴파운드는 세계적인 나라이기는 맞았어요. 근데 네. 이번 대회를 보니까 리커브에서도 금메달 2개를 따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양궁 강국 반열에 지금 올라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1: 네.
0: 인도 양궁이 급성장한 배경은 우리와 좀 비슷합니다. 대기업의 후원이 밑바탕이 되고 있거든요.
1: 그렇군요.
0: 네, 게다가 인도가 안 그래도 인구가 많잖아요.
1: 네.
0: 그런데 양궁 인구가 많아요. 근데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기계의 힘을 활용해서 쏘는 활이기 때문에 꼭 선수 출신이 아니더라도
1: 네.
0: 양궁을 좀 시작하는데 용이한 종목이에요.
1: 네.
0: 그래서 좀 뭐 남녀노소 많이 즐길 수가 있는데 유독 인도가 그 양궁의 인구 저변이 좀 넓은 편이에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컴파운드는 특히 저변이 중요한데 인도가 그런 면에서 컴파운드의 강점을 보여왔거든요.
1: 생활체육으로서도 좀 저변이 넓은가요?
0: 맞습니다. 그래서
1: 그렇군요.
0: 이번 대회에서 보니까 리커브에서도 한국과의 격차를 많이 지금 좁혀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1: 그렇더라고요.
0: 인도가 리커브 여자 단체전에서 우리를 이기고 우승을 했는데
1: 예.
0: 이 종목 결승에 오른 것도 금메달을 딴 것도 처음이고요.
1: 네.
0: 우리는 그래서 8연패 실패를 했거든요.
1: 예.
0: 이게 뭔가 지금 리커브의 한국 철옹성을 인도가 균열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고
1: 네.
0: 2년 후에 올림픽을 생각하면 좀 한국 양궁이 위기감을 좀 느낄 만한 상황이다라고 봐지고 있고요.
1: 네.
0: 단 이제 인도도 지난 항저우 대회 때는 컴파운드를 모두 석권을 했는데
1: 네.
0: 이 남자 그 개인전에서 우리가 컴파운드는 금메달을 가져왔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인도와 우리나라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1: 네.
0: 금메달 39개라는 결과도 그렇고
1: 네.
0: 한국 스포츠가 종목별 경쟁력이나 선수층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걸 보여준 대회라는 생각들이 그런 대목들이 느껴지는 그런 대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 예. 그리고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대회 운영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 과제를 남겼어요.
0: 네. 선수단 수송이나 뭐 숙소 배정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을 했고 국가 연주 오류, 뭐 선수단 네. 소개 오류, 운영 미숙이 좀 뒤따랐는데요.
1: 막 태극기가 안 올라가기도 하고 막
0: 맞아요.
1: 그랬어요.
0: 한국 선수단을 잘못 된 국가명으로 소개하거나 네. 경기에서 북한 국가가 나온 네. 일도 있었고
1: 어이없는 일이죠.
0: 네, 그 우리가 축구 우승해서 그 시상식을 할 때는 태극기가 제대로 개양되지 않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1: 네.
0: 조직위원회로부터 하청을 받고 대회를 운영한 이벤트 회사의 엉성함 그리고 인적 투자에 대한 인색함 이런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고요.
1: 예.
0: 대회 전반을 책임져야 되는 게 조직위원회인데 이 조직위원회를 향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 그 국내에서 홍보도 제대로 안 됐는지
0: 네.
1: 그 경기장 근처를 제외하면은 뭐 일본 국민들은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아주 조용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현지에 그 출장을 다녀온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 네.
0: 좀 전반적으로 관중석도 좀 텅 비어있는 분위기였고 또 그 취재진들조차도 이 버스 노쇼가 너무 많았대요.
1: 네.
0: 그래서 정말 불편했던 그 아시안게임으로 기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평가를 들었는데
1: 예.
0: 그래서 아시아올림픽 평의회가 결국 대회 체질 개선을 좀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솔 들리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30년이 다음이자 아시안게임인데 네. 카타르 도하로 개최지는 결정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걸 1년 미뤄서 2031년으로 옮기는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아시안게임에 대한 관심이 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림픽 직전에 열어서 약간 일부 종목에 올림픽 출전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예 선수들의 참가를 유도함과 동시에 대회 관심도와 흥행을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궁여지체까지 나오는군요.
0: 네.
1: 예. 우리나라는 또 병역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이후에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0: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인터뷰가 좀 논란을 크게 불러일으켰는데요.
1: 예.
0: 예를 들면 주장 이기혁 선수는 군대 안 갑니다. 뭐 이런 발언을 인터뷰에서 했고
1: 네.
0: 양민혁 선수는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 그런 말을 했고요.
1: 철이 없는 건가요?
0: 그리고 박승수 선수는 금메달 획득 직후에 라카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그러니까 전역할 때 네. 주는 군인들한테 주는 모자 이걸 쓰고 SNS 사진을 올리면서 공분을 샀는데.
1: 그래도 좀 삐딱하게 쓰고
0: 네,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전에 야구 대표팀의 경우에도 사회인 팀 중심의 일본 대표팀한테 한번 졌다가 결국엔 이기고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병역 혜택을 받는 걸 보면서 국민들의 시선이 이게 편치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야구가 아시안게임 때마다 병역 특례용 대표팀 아니냐 이런 논란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1: 네.
0: 현재 분위기는 병역 특례 제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1: 네.
0: 일단 국방부 쪽에서도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목표라고 발표를 했고
1: 국방부 입장은 그럴 것이고요.
0: 네. 문체부 같은 경우도 예술체육위원 병역 특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네. 때문에 지금 이 제도가 53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53년 만에 사라지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1: 네. 뭐 참 여러 가지 걱정되는 점도 많이 있는데 특히 만약에 이 특례가 폐지되거나 축소가 되면은 이 비인기 종목 존립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걱정이거든요.
0: 저도 이 부분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뭐 프로축구, 프로야구 선수들은 소속팀과 리그의 연봉까지 그러니까 비교적인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갖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여기에 아시안게임이나 뭐 다른 경기들의 금메달만으로도 병역 특례까지 받게 되면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인기 종목 선수에게 또 하나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감이 지금 커진 상황인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 뭐 레슬링이나 카누 뭐 다른 비인기 종목들이 있잖아요. 상당수 네. 뭐 육상도 있고
1: 예.
0: 이런 종목들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선수 경력의 사실상 전부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 그럼요.
0: 그리고 실업팀이나 후원 기반도 약하기 때문에 20대 초중반의 군 복무 공백은 안 그래도 짧은 선수 생명에 좀 치명적일 수도 있거든요.
1: 치명적 경력 단절이 일어나죠.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만약에 통째로 없애면 오히려 제도가 가장 필요했던 열악한 종목 선수들이 먼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1: 네.
0: 하지만 이제 시대의 흐름 속에 적어도 지금과 같은 병역 특례 기준은 일단 수명을 다한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고 그래서
1: 네.
0: 국가를 대표해서 국제대회 성과를 낸 선수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사이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손질할지 이런 둘러싼 논의가 좀 더 심도 있게 아주 섬세하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축구대표팀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모레노호의 첫 A매치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평가를 좀 해주시죠.
0: 4연전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1: 네.
0: 그 속에서 이제 마지막 경기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을 2대 0으로 이기면서 이번 A매치 4연전을 2승 1무 1패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전에서 골을 넣은 주장 손흥민 선수는 전설 이 차범근 전 감독의 기록을 넘는 A매치 통산 최다 59호 골을 터뜨리면서 새 역사를 쓰고 마무리된 4연전이었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4연전 전적만 보면은 뭐 나쁘지 않은 성적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네요.
0: 네. 일단 첫 경기 에콰도르와의 경기를 제외하면 한 번도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면서 경기력 문제를 좀 드러냈거든요. 특히
1: 예.
0: 전반전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 그래서 후반전에 뭔가 해결을 하려는 이런 뭔가 그 공격과 수비 모두 경기마다 좀 편차가 큰 그런 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력의 기복이 컸고 모레노 감독이 기본 틀로 들고 나온 4-4-2 포메이션의 완성도도 좀 물음표를 붙일 만한 그런 경기력이었는데

0: 다만 오랜만에 대표팀에 합류한 오세훈 선수가 우즈베키스탄전에서 골맛을 보면서 최전방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점, 이거는 좀 소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대표팀 내부의 불화설도 좀 불거지면서 이 부분도 좀 걱정이긴 한데요. 베네수엘라전 뒤에 김민재 선수는 공격진의 수비가 단 미흡 을 지적하는 인터뷰를 했고요. 그러니까 수비수가 불쌍하다. 뭐 이런 네. 인터뷰를 했거든요.
1: 예.
0: 그리고 황인범 선수 인터뷰도 좀 어떤 목표를 향해 뛰어야 하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좀 혼란스러워하는 이 팀 분위기를 좀 느낄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선수들 은퇴설이 막 돌았어요.
0: 네. 황인범 선수가 우즈베키스탄전 후에 갑자기 좀 눈시울을 붉힌 데 이어서
1: 네.
0: 96년생 동갑내기들이 있거든요.
1: 예.
0: 김민재, 황희찬. 이 선수들과 함께 그라운드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1: 예.
0: 이게 혹시 은퇴를 염두에 두고 자기네들끼리 좀 기념하기 위해서 찍은 것이 아니냐.
1: 네.
0: 그리고 실제로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은퇴설이 돌았는데 일단 축구협회나 황인범 선수는 아니라고 했지만
1: 예.
0: 어쨌든 팀 내부적으로 뭔가 분란이 있는 것은 아닌가? 편안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지금도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아유, 그렇군요. 좀 안타깝습니다.
0: 네. 네.
1: 금요일엔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쓰는 말 중에도 잘못된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한글날 100주년이잖아요. 어떤 표현들을 바로잡으면 좋은지 MBC 우리말위원회 팀장을 모셔봤습니다. MBC 강다솜 아나운서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강다솜입니다.
3: 네, 우리 강다솜 아나운서는 뭐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쏨디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오늘은 우리말 위원회 팀장님으로서
4: 너무 부담스럽네요.
3: 네, 네. 아침의 뉴스에는 팀장님으로 이제 출연해 주셨습니다.
4: 가도 되나요? 너무 버거운데 마음이 지금
3: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네. 오늘 저희 언어 습관을 좀 바로잡아 주셔야
4: 알겠습니다.
3: 될 텐데 일단 MBC 우리말 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4: MBC 우리말 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팀장 같네요.
3: 네.
4: MBC 우리말 위원회에서는 분기별 우리말 위원회 회의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3: 네.
4: 그래서 이제 외부 전문가 그리고 내부 전문가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방송에서 어떤 점들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좋을지 어떤 표현들은 하지 말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의논하면서 적고 네. 있습니다. 아마

0: MBC에 한 번쯤 와보시면 화장실에 가시면 네, 화장실 안에 다 이 우리말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표현들이 붙어 있어요. 안에 네. 칸칸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또 재미있으실 겁니다.
1: 네. 저도 거기서 어 이런 게 있었어. 있을 만큼 되게 유익한 내용들이 많은데. 네. 자, 그리고 라디오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도 하고 계신데.
0: 네, 네. 맞습니다. 네,
1: 여러 가지 일을 참 MBC를 위해서 많이 하고 계시네요.
0: 사장님 듣고 하시고. 계시나요?
1: 월급 두 배 주세요.
0: 월급 어떻게? 네,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제가 올해부터 김나진 아나운서 후임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1: 네, 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0: 네.
1: 자, 이제 법률 용어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일상에서 법률 관련한 용어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0: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 법률 관련해서 뉴스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뉴스에서 접했을 때 제일 어라? 하고 헷갈리는 부분들을 가져왔어요.
1: 네.
0: 예를 들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 10년으로 확정된 거 할까? 라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1: 예.
0: 그거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법원에 이 사람은 이만큼 잘못을 했으니
1: 네.
0: 10년을 선고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 거라서 구형하다가 아니라 예. 형을 요청하다 혹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다. 라고 풀어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1: 네.
0: 또 경찰이 피해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 예.
0: 송치하다는 사건을 넘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피의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라고 보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가져왔는데
1: 예.
0: 이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예.
0: 기각하다와 예. 각하하다. 이게
1: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0: 그죠? 좀 네. 헷갈리죠, 매번.
1: 예.
0: 근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라는 뜻은 기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각하하다는
1: 네.
0: 아예 처음부터 요건이 안 돼서 심리조차 하지 않는다.
1: 꺼리가 안 된다?
0: 네. 이거는 뭐 내가 심리할 수가 없어.
1: 꺼리조차 없다.
0: 또 요건을 안 갖췄는데? 이러고 그냥 각하를 한 거죠. 둘 다 거절을 한 건데
1: 네.
0: 하나는 보고 나서 이거는 안 되겠어 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기각하다가
1: 예.
0: 각하하다는 요건이 안 되니까 그냥 심리하지 않겠어 라고 거절한 겁니다.
1: 네. 볼 필요도 없다라는 뜻이군요.
0: 네.
1: 네, 그리고 최근 법원에서는 이제 법률 용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판결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려면은 정말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0: 맞아요.
1: 네,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봐야
0: 맞아요.
1: 되는데 그래서 쉬운 판결문을 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진 소송인이 있으면은 징역에 처한다 대신 감옥에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0: 맞아요. 지나치게 어려운 법률 용어는 설명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친고죄. 신고죄가 뭐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1: 내가 신고를 해야지 이게 심리에 들어간다는
0: 맞습니다.
1: 거죠.
0: 맞습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고 표현을 해주면
1: 네.
0: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거는 고소가 있어야만 하는구나라고 알아들을 수가 있고요.
1: 네.
0: 외환죄면 외환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1: 달러 얘기야? 이렇게
0: 네,
1: 생각하실
0: 맞습니다.
1: 수도 있겠죠.
0: 그래서 국가의 대외적 안전을 해치는 외환죄라고 한다면 국가의 안전을 해쳤구나. 요
1: 네.
0: 죄는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1: 네.
0: 또 성명 준비 명령이라고 하면 뭘 준비하고 뭘 하라는 거지? 라고
1: 석명이 뭐지?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과 피고인 양쪽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세요라는 재판부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거를 성명 준비 명령은 검찰과 피고인 양쪽에 미흡한 부분을 잘 보완하라라는 재판부의 명령입니다라고 표현해 주면 듣는 사람들이 이렇구나라고 이제 기존의 법률 용어도 들을 수 있고
1: 네.
0: 설명도 함께 들을 수 있겠죠.
1: 네.
0: 보니까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이요. 올해 2026년에 4건이 작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2022년에 첫 판결문이 쓰인 이후에 누적 7건인데요.
1: 네.
0: 올해 좀 많이 쓰인 것 같죠.
1: 그러네요. 7건 중에
0: 네.
1: 4건이 올해 작성되었다. 아주
0: 네.
1: 좋습니다.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장애와 관련된 용어나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예전부터는 사실 별 생각 없이 그냥 썼던 표현들이 사실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의미를 따져보면은

0: 적절하지 않다 해서 뭐 다른 표현으로 많이 바꿔서 쓰기도 하는데 일상에서 좀 잘못 쓰고 있는 것들을 좀 짚어볼까요?
1: 네. 가장 우리가 쉽게 표현하고 놓치는 부분이 바로 장애를 앓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장애는 앓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장애가 있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 주인공은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누구누구 작가입니다라고 할 때 앓고 있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누구누구 작가입니다라고 표현해야 하거든요. 네. 앓다는 병에 걸려 고통을 겪다, 몸에 얻어 아파하거나 괴로워하다라는 뜻인데요. 네.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아픈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프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장애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장애를 가지다, 장애가 있다라고 표현하면 좋습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자폐 환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자폐 환자가 아니라 자폐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면 좋습니다.
0: 네.
1: 또한 저희가 장애와 관련해서 방송에서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불완전한 인간처럼 프레임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애를 딛고 비장애인 팀에 입단했다.
0: 아, 장애를 딛고.
1: 네. 아하. 그리고 뭐 희귀 난치병으로 휠체어에 의존하는 누구누구 씨.
0: 네.
1: 이거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라고 그냥 쓰면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리고 저도 많이 겪어봤지만 특히 장애에 관련한 다큐나 이런 내레이션을 할 때 약간 감정을 호소하기 위해서 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줄 없을 줄 알았던 누구누구 양. 그러니까 분명히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예. 누구누구 씨가 아니라 누구누구 양이라고 표현한다거나
0: 네.
1: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다. 이렇게 단정하는 그런 문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0: 어떻게 보면은 낮추어서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있겠군요.
1: 맞습니다.
0: 의존, 다른 것에 기대어 생활하거나 존재한다라는 뜻인데 의존적인 표현은 지양해야겠다라는
1: 맞습니다.
0: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눈먼 돈이라든지 뭐 꿀먹은 벙어리 이런 표현들도 사실은 잘못된 표현들이잖아요.
1: 그렇죠. 눈먼 돈은 주인 없는 돈, 용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표현하고요.
0: 네.
1: 꿀먹은 벙어리는 아예 잘못된 표현이죠.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런 용어들이 눈먼 돈, 눈이 멀었다는 건 아주 나쁘고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네. 무의식 속에 심어줄 수 있고요.
0: 네.
1: 꿀먹은 벙어리처럼 왜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건 이건 무시하는 말이 될 수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왜 이렇게 조용히 있어? 왜 아무 말도 안 해? 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눈먼 돈은 주인 없는 돈, 용처가 불분명한 돈이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뭐 난장이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옛날에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표현들은 뭐 많이들 이제 지양하시는 것 같아요. 참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1: 또 간질과 뇌전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간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0: 네.
1: 그런데 이것은 뇌전증이라는 용어를 써야 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뇌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서 과도한 흥분 상태를 유발함으로써 나타나는 의식 소실, 발작, 행동 변화 등의 증상이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뇌 질환인데요.
0: 네.
1: 이 질환에 대해서 편견이 많았죠, 사실.
0: 네.
1: 그래서 그렇죠. 이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는 뇌전증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0: 아, 이 경우에는 단어를 바꾸게 된 거군요.
1: 맞습니다.
0: 네네.
1: 워낙에 편견이 가득한 용어였기 때문에 아예 용어를 바꾼 경우입니다.
0: 네.
1: 또 이렇게 용어를 바꾼 경우가 또 있는데요.
0: 예.
1: 정신지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네.
1: 이 정신지체라는 표현은 2007년 10월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됩니다. 그러면서 지적장애라고 명칭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정신지체와 지적장애는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같은 뜻을 갖고 있고 다만 지적장애라는 표현을 이제는 쓰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0: 네. 정신이 지체됐다라는 표현은 사실 좋지 않은 표현이니까요. 자, 그리고 회사에서 업무 보고서를 작성할 때라든지 뭐 방송국에서 방송 원고를 작성을 할 때도 전문 용어, 이제 어려운 전문 표현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제시를 하고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
1: 맞습니다. 날씨와 관련된 표현들 좀 몇 개 짚어보면요. 사실 전문 용어는 우리 모두가 헷갈리고 들었을 모르고. 때

0: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밤사이 대기 상층으로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그러면은
1: 조금 한자어가 너무 많은데요.
0: 네. 그럼 그냥 밤사이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가 통과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훨씬 더 쉽겠죠.
1: 네.
0: 또 산불과 관련한 이야기도 산불이 번진 구역은 얼마나 됐고요. 화선도 3.7km에 달합니다. 이렇게 하면 화선이 뭘까?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바로바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1: 예.
0: 불길의 길이가 3.7km에 달합니다 하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겠죠.
1: 아, 좋습니다.
0: 또 모호한 수치 표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폭염에 열차 지연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보다 두 배가 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폭염에 열차 지연이 급증된 것이 작년의 두 배가 넘는다 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1: 네.
0: 또 오늘 오후에는 최대 초속 7m의 북서풍도 예보된 상태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1: 예.
0: 초속 7m가 예.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1: 예.
0: 일단 초속이란 단어를 저희가 잘 안 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시속으로 바꿔줍니다. 오늘 오후에는 최대 시속 25km의 약간 강한 북서풍이 예보된 상태입니다. 라고 한다면
1: 네.
0: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1: 네. 시속으로 쓰니까 뭐 자동차의 속도 같은 것으로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0: 맞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우리말위원회에서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1: 네.
0: 요즘에는 뉴스를 그냥 TV뿐만 아니라 땡튜브 이렇게 SNS에서도 많이 접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히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1: 네.
0: 조금 지나서 들은 사람들은 네. 모레가 언제지?
1: 네,
0: 라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1: 네.
0: 특히 수요일인 모레까지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요일을 명시해 주니까 훨씬 더 알아듣기가 쉽겠죠.
1: 네.
0: 그리고 폭우가 있는 뉴스에서는 이런 문장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1: 네.
0: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이나 취약 지역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약 지역이 어디지?
1: 예.
0: 나는 취약 지역이 있나? 어디지? 라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1: 예.
0: 이런 경우에는 강수 집중 시간대에 외출을 자제하고 하천변, 지하차도, 급경사지 등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네.
0: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면 하천변, 지하차도, 급경사지는 위험 지역이니 가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바로 입력이 되겠죠.
1: 네.
0: 또 마찬가지로 막연한 당부보다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 게 좋은데요.
1: 예.
0: 예를 들어서 폭염에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네.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되지?
1: 맞아요.
0: 헷갈려요.
1: 네.
0: 그럴 때는 물을 많이 마시고 실외 활동을 삼가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이건 저도 반성해야겠는데요. 저도 그냥
0: 네.
1: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라고 많이 말하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해야 하는
0: 그렇죠,
1: 건지
0: 그렇죠.
1: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0: 맞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실외 활동을 삼가하고 실외 활동을 삼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 네.
0: 자주 실내로 들어가셔서
1: 네.
0: 좀 몸의 열기를 낮추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1: 아, 네. 친절하네요.
0: 또 마찬가지로 태풍 관련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1: 네.
0: 방파제나 갯바위 등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행동에 옮기기가 쉽겠죠.
1: 아, 그러네요. 구체적인 표현 좋고요. 그리고 또 좀 필요 이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물폭탄이라든지 역대급 이런 얘기들을 그냥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걸요.
0: 맞습니다. 이렇게 조금 무서운 표현들을 쓰면
1: 네.
0: 사람이 겁먹고 어떡해? 뭐지? 하고 놀랐고 사실 그거에 대한 대처는 잘 못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자극적인 표현보다는 위험의 성격을 분명히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밤에 쏟아진 물폭탄에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1: 네.
0: 간밤에 쏟아진 폭우에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라고 하고요.
1: 네.
0: 올해는 역대급으로 늦은 장마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올해는

0: 평년보다 일주일 넘게 늦은 장마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도 알 수 있고 파악하기가 쉽겠죠.
1: 네. 뭐 얼마나 늦었다는 거야? 아, 일주일 정도 늦었구나. 그래도 꽤 많이 늦었구나.
0: 맞습니다.
1: 이렇게 알 수가 있겠군요. 오늘 한글날을 맞이해서 어떻게 올바른 표현을 쓰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봤습니다. MBC 우리말 나들이를 통해서도 올바른 정보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솜디 강다섬 아나운서가 MBC 우리말 위원회 팀장님으로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5: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6: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5: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6: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5: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6: 10월 오픈 때 가보자.
5: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7: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8: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7: 어디?
8: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7: 하나은행?
9: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0: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11: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4: 10월 9일 금요일 아침엔 뉴스 류수민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최근 여행하는 사람이 늘면서 캐리어를 든 승객이 지하철 이용하는 모습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것이 안전사고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던 중 실수로 캐리어를 놓쳐서 아래쪽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캐리어가 있을 땐 되도록 승강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에스컬레이터를 탈 경우 캐리어가 내 몸보다 위쪽 계단에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무게 중심을 잃고 넘어질 때 몸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좋은 계절,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사고를 예방하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올해 7학년 2반 권혜림입니다. 운동으로 시작하는 저의 아침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움직여보세요. 가끔 귀찮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귀찮음을 이겨내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하기 싫었지만 수만 번의 귀찮음을 이겨낸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귀찮은 일을 미루면 나중에는 더 귀찮습니다. 해치우세요. 그러면 하루가 종일 수월합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USA.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티맵다리 티맵다리
3: 음주 후엔 티맵다리 음주 후엔 티맵다리 티맵다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7시 뉴스입니다. 새벽 시간 쿠팡과 쿠팡 이츠를 포함한 쿠팡 관련 앱들이 접속 오류가 발생해 약 2시간 반 동안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부터 쿠팡과 쿠팡 이츠, 쿠팡 플레이, 배달기사들이 이용하는 쿠팡 이츠 배달 파트너와 쿠팡 판매자들이 사용하는 쿠팡 윙 등 관련 앱들의 정상적인 사용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앱을 실행하면 네트워크 연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표출됐고 실제로 주문 가능한 상품이나 음식 등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단된 어플리케이션들은 이후 약 새벽 3시쯤부터 차례로 복구됐는데 쿠팡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석유 제품을 도입하는 경로에 한국이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며 대러 수출 통제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산업통상부 관세청은 공동 참고 자료를 통해 우리의 대러 수출 통제 품목은 주로 산업기계, 전자제품, 차량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7, 8월 유조선 7척이 울산, 여수 등 한국의 항구에서 실은 석유 제품을 러시아 극동 지역에 실어 날랐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양국 간 재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0: 한국 정부의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방침에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공한 헤우르히 티히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의 성명 영문본에 따르면 티히 대변인은 이날 한국 정부의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결정에도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설적인 대화를 재개하는 데 열려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주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를 외무부로 초청해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과 대구 11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와 대구 26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6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오지다큐 채널 역마살로드의 장준호 PD입니다. 전 세계 오지, 아마존 원주민들의 큰 아픔은 너무도 쉽게 삶의 터전을 뺏기고 있다는 건데요. 대대로 그곳에 살았고 조상들이 묻힌 곳이며 오래된 사냥터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개발을 원하는 거대 자본과 정부의 위력 앞에선 너무도 힘이 없습니다. 아마존은 멀고 원주민의 삶은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 인간의 욕망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운동은 또 내일부터? 내일도 같은 생각을 할 것 같다면 오늘 신발부터 신어볼까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오늘 시작하는 스포츠 7339 이 캠페인은 울산광역시 체육회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이후 병역 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2부에서 관련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정의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임민혁 전 K리그 선수와 함께합니다. 3부에서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월 9일 금요일 김종배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마징가님이 한글날인데 미션 없습니까? 한글날 기념으로 시선 집중해서 미션 한번 하죠. 라고 올려주셨는데
4: 아니, 한글날인데 왜 미션이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5: 아, 그러네.
4: 그죠?
5: 네. 오, 마징가님 왜 그러셨어요? 생각 없이 그냥 읽었잖아요. 죄송합니다.
4: 네. 닉네임도 마징가네.
5: 임무. 임무 없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태백님이 바로 저한테 임무를 주셨어요.
4: 뭐라고요?
5: 더마까 오늘 한글날이니 JB타임즈 말고 종배 시간으로 해주세요.
4: JB타임즈가 그렇게 해서 네이밍 장명이 된 거예요. 종배 시간 처음에 아니 진짜로 그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얘기했지만 이름이 촌티난다고 해가지고
5: 아, 네? 진짜 제가
4: JB로 바꾼 거고
5: 아닙니다. 제가 해명을 하자면 뭐 DJ, JP 이렇게 다 거물급 정치인들은 이니셜로 부른다. JB도 그런 이니셜의 개념이다 이런 거였죠.
4: 아, 저렇게 침도 안 버리고 거짓말을 하냐. 야,
5: 아니 저 그 회의에 있었어요. 네.
4: 하여간 이름이 배자 돌림이라고 촌티난다고 JB로 바꿨다는 점을 다시 한번.
5: 그런 의견도 있었나? 소수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
4: 본인 아니었나요? 본인?
5: 아니 저 아닙니다. 네. 예, 여튼 종배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하림 님이 뭐 JB랑 아 JB도 좀 걸리는 한글날이니까 종배랑 더마까도 출근했는데 저도 출근해야 의리가 있는 거라서 출근해서 삐딱하게 앉아서 시선 집중합니다.
4: 왜 또 삐딱하게 앉으셨어요? 허리 안 좋아요. 허리 고추 펴고 똑바로 똑바른 자세로.
5: 네. 근데 적토마님이 한글날 세종대왕님께 감사함을 기리며 줄임말 좀 쓰지 맙시다. 아 오늘 제 방송이 조금 험난할 것 같은데 제가 실수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종배 시간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과 함께 고성이 오갔습니다. 대법원 국감 도중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김태규 의원 발언권을 정지시킨 것을 두고 여야가 다시 맞붙은 겁니다.
7: 발언권을 정지해버리면은 국민이 위임한 국정을 제대로 감시하라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6: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오히려 국감을 방해한 데다 내란을 옹호하는 행태까지 보였다며 발언권 정지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8: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 품위가 없습니다. 김태기 의원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고 발언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6: 정작 김태규 의원은 별다른 사과 없이 서위원장의 회의 진행만 문제 삼았습니다.
9: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소리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엄소거하고 제 얘기만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를 하는 것은 참 듣는 것조차도 편향적으로 듣는다.
5: 네. 짚을 점은 뭘까요?
4: 이 공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워낙 많이 알려진 일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추려드리면 김태규 의원이 발언권 정지를 당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 때 손솔 진보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김태규 의원이 부엉이 바위 한번 찍자라는 요지에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하는

0: 발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이것 때문에 발언권을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겁니다.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죽음에 대한 조롱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조금 전에 뉴스 리포트에서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만약에 김태규 의원이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조롱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면 발언권 정지했겠습니까? 네? 아니지 않습니까? 사과를 안 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를 언제라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그런 조롱성, 혐오성 발언을 하는 것을 그냥 그러면 두 눈 멀건지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냐라는 반문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 이 공방의 핵심 축은 발언권을 왜 막았느냐가 아니라 왜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 이거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상처에 소금 뿌리는 말은 좀 자제해주면 좋겠다라고 문봉철 님이 올려주셨고요. 품격을 저 밑바닥에 떨어뜨리는 의원들은 퇴장이 답이다라고 적토마 님이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호랑이 님은 쌍방이 억지로 저러나요? 100번 양보했습니다만 국감 왜 하는 겁니까? 저럴 거면.
0: 어제 뭐 그런 뉴스 다 오지 않았습니까? 의원이 막 얘기를 하면 그 보좌진 이런 사람들이 촬영해서 쇼츠로 막 올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세게 얘기한다 뭐. 그다음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회의장 밖에서 김태규 의원과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입씨름을 하는데 서영교 위원장이 뭐 그런 얘기 하던데요. 유튜브
1: 네, 찍습니까? 그게 대법원 국감 잠깐 정리하던 시간에 얘기한 건데요. 네. 유튜브 찍느라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태규 위원이 위원장도 더 찍자냐 뭐 이렇게 또 고성이 오고 갔던 적이 있죠.
0: 만에 하나라도 정말로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 회의장이 아니라 쇼장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1: 박한숙 님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법은 어디로 갔나요? 라고 하는데 품위유지를 위반하면 뭔가 이렇게 징계를 하거나 뭔가 이런 게 있긴 있죠? 제도적으로.
0: 제도는 있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동이 안 된다고.
1: 윤리특위 아직도. 그러니까. 네. 그죠? 네. 아, 네. 근데 이런 걸 보고 있는 국민은 좀 답답하고 약간 화도 나고 짜증이 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 다음 주 국감은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배의 시간,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한동훈 의원 딸의 논문 대필 표절과 봉사활동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사에 들어간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2022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을 합니다. 제기된 의혹 가운데 한동훈 의원 딸이 다른 사람의 수학문제 등을 이용해서 만든 전자책을 미국 아마존에서 $0.99에 판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요청을 한 건데요. 영리활동이 있었는지를 미국 쪽에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에 협조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12월 2일, 열흘도 안 걸렸습니다. 협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찰에 통보를 했습니다. 형사사법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데 비해서 경찰이 요청한 자료가 실체 규명에 꼭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의 경중을 볼 때 미국이 공조에 응할 가능성도 낮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1: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0: 먼저 또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자면 끝이 없는데요. 아니 이게 왜 지금 그 실체 규명이 꼭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대필 표절을 해가지고 영리 활동까지 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사안의 경중을 볼 때 미국이 공조에 응할 가능성도 낮다? 그래서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한다? 그러면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뭐 털어봤자 별로 나올 거 없으니까 압수수색 안 합니까 그러면? 네?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건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일단 내건 이유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한동훈 의원이 당시에 어떤 신분에 있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데 형사사법공조는 통상 경찰이 관할 검찰청에 요청서를 내면 검찰청과 대검을 거쳐서 법무부 국제형사과로 넘겨지고요. 법무부가 외교 경로 등을 통해서 상대 국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관할 검찰청이 대검과 법무부에 경찰의 협조 요청을 송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송부 결정을 내려버렸다는 건데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이례적인 건데 바로 그 점 때문에 하나의 가설이 나옵니다. 어떤 가설이 나오냐면 당시 검찰이 눈치 없이 법무부에 이걸 넘겼으면 법무부는 어떻게 처리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관님 딸 아닙니까? 장관 딸의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직면을 했을 거다. 그래서 검찰이 이런 사정을 헤아려서 속칭 알아서 긴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3부에 관련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게 박균택 민주당 의원인데요.
1: 네.
0: 인터뷰가 예정돼 있으니까 좀 그때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관련자의 해명도 오늘 아침 조간에 실리긴 했더라고요. 그 공봉숙 검사 한결에 이게 실무 차원에서 자체 판단한 거다. 근데 다만 해당 사안은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 보고는 됐다.
0: 아니 그러니까 자체 판단한 게 정합성이 있는지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1: 네. 과연 박균태 여기 어떤 얘기를 해줄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소식도 하나가 있죠.
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뇌물수수와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실이 인정돼서 작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복역 중이죠. 그런데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 7일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형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다.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이게 쟁점이 됐는데요.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답변한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2: 이화영 피고인은 두 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요. 아시다시피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되어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0: 이 얘기를 다른 버전으로 바꾸면 무슨 얘기냐면요. 가석방을 해줄 여지도 없고 뒷거래할 여지도 없고 가석방 시켜줄 여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청을 할 계제도 아니고 요청을 한다고 해서 들어줄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상황 클리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사면이다. 그럼 뭐 그건 뭐 대통령의 어떤 뭐 판단에 따라서 하겠지만 가석방이라는 것은 사면하고 다른 거거든요. 가석방 요건이 충족이 돼야 그 다음에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넘겨져서 거기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건이 안 되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넘어가지도 않아요. 이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 더 이야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1: 그리고 어제 오후였죠.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자필 입장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네. 진위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자필 입장문도 냈는데 김광민 변호사와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여가지고
0: 네.
1: 토토로님이 근데 그러면 김광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네요.
0: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설왕설래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만 그건 전부 다 이제 현재로서는 뇌피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다만 이것 변호사라면 가석방 심사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걸 몰랐을까요? 이분이?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1: 네, 앞서서 전해드린 한동훈 전 장관, 한동훈 의원 자녀 수사 관련해서는 홀로움님이 이런 의견 보내주셨어요. 검찰 카르텔 해체는 최고의 국정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캉스님도 이러니 정치감찰에 제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 폐지는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종배 시간,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엊그제 제가 전해드렸죠. 한동훈 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의 미국 방문 비자 신청이 거부당했다.
1: 네.
0: 뭐라는 요지의 어떤 주장이 있었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관련 뉴스가 여러 가지가 쏟아졌는데 진위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그 보도를 내놨던 언론사 간의 뭐 공방 내지 줄다리기 뭐 이런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도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워싱턴에서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국정원 참석을 배제하겠다라는 미국 측 입장을 우리 쪽에 통보를 했는데 구두로도 통보했고 문서로도 통보를 했다. 이렇게 지금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왜 이 이렇게까지 했.

0: 했던 배경에 뭐가 있는 거냐? 결국은 쿠팡 문제가 얽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또 이제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쿠팡 측이 뭐 국정원의 연락을 받고 어떻게 했다라고 쿠팡이 밝힌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 뒤에서 뭔가 개입을 했던 거 아니냐? 미국이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요지에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그러니까 또 국정원은 그건 아니다라는 어떤 또 반박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 전해드리고 또 한 가지 정청래 민주당 의원 소속이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거든요.
1: 그렇죠.
0: 외교통일위원회는 국정감사가 되면 해외로 출장을 갑니다. 왜냐하면 현지 공관들이 있기 때문에 뭐 미주반 유럽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출장을 가는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미주방안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내일부터 22일까지 9박 12일 일정으로 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캐나다 등을 방문해서 감사를 벌일 예정이었는데 비자를 받아야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청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밝힌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주반 소속으로 국감을 다녀올 예정이었지만 미국 비자가 오늘 현재 국무부에서 계속 심사 중이라는 보고를 보좌관으로부터 받았다. 허용도 불허도 아닌 상태를 더 기다릴 수 없어서 긴급하게 구주반 그러니까 유럽반으로 변경 신청을 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심사 중이라는 게 사실상 비자 발급 거부를 뜻하는 것이냐. 또 이제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일부 언론은 정청래 의원이 학생운동을 할 때 미국 대사관 정거농성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문제 삼아서 미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 아니냐 또 이런 추정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어떻게 밝혔습니까? 근데 그 전에도 미국 다녀온 적이 있다 두 번이나.
1: 2012년도에 미국을 방문해서 외통위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2014년도에도 미국을 방문했다고 밝혔죠.
0: 그러니까요. 그럼 이건 뭐냐라고 또 이제 반문이 성립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각가지 지금 추측이 지금 계속 따라붙고 있는 건데 사실관계 확인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인데 다만 높아짐에서 이 이야기를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어떤 그 한국 정부 관계자나 국회의원의 성향을 문제 삼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든지 내지 우리 정부의 정당한 행정조치를 문제 삼아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면 이건 외교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문제고 연동이 되냐면 어제 어떤 그 뉴스가 나왔습니까?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를 소환할 방침이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북한 포로 송환 비공개 약속을 깨버린 것에 대한 어떤 항의 차원에서 소환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교적 결례를 범한 상대국에 대해서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의 정당한 행정조치나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미국이 한국 정부 인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면 이것도 외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또 하나의 국내적 정치적 쟁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관계 확인 뒤에 이야기할 사안이다라는 점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제이비타임즈 아니죠. 종배의 시간. 종배의 시간. 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모스탄 기억나시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사람입니다. 지금 5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출국 정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신사가 되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계속 출국 정지 이거를 풀어달라고 하는 신청을 했지만 줄줄이 지금 퇴짜를 맞았는데 얼마 전에 세 번째 신청을 또 했대요. 그런데 이것도 서울행정법원이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세 번째 신청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할머니 상을 당했다라는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은 뭐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출국 정지를 풀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공공복리가 뭡니까? 명백히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해외로 나가 버리면 우리의 사법이 집행이 안 될 수가 있는 걸 두 눈 멀건이 뜨고 그냥 봐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 취지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뭐 해석이고 평가고 덧붙일 게 없다. 너무나 당연하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5월에 들어와서 지금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1: 체류 비용을 궁금해하시는 촌철님도 계시네요.
0: 짧게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엄마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이웃들에게 손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돌렸다고 합니다. 손편지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제 막 50일을 넘긴 아기가 밤낮

0: 없이 울어서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죄송하고 마음이 쓰인다. 아기가 울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살피겠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편지 내용이 이랬고요. 그러면서 주방 세제나 쓰레기 봉투 등의 생필품을 선물로 전달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분 현관문 앞에 줄줄이 손편지와 또 다른 선물들이 막 쌓이더래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은 이웃 주민들이 아 신경 쓰지 마라. 왜 키울 때 있는 게 다 그렇지. 신경 쓰지 말고 잘 키워라. 이렇게 응원하는 편지와 함께 이런 선물을 두고 갔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사람 사는 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 그렇죠.
0: 간만에 좀 훈훈한 뉴스 고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1: 네, 아이는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게 맞습니다. 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0: 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가을 에세 품은 황금빛 달콤함. 제25회 울산 배축제가 10월 16일과 17일 울산 원해농협 하나로마트 1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장민호, 홍성윤, 지원이 등 축하 무대도 준비되어 있는 제25회 울산 배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파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2: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5: 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이후 체육인 병역특례 전폐를 놓고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짧고 굵은 토론을 준비했는데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스포츠 사회학자인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예, 반갑습니다.
5: 그리고 K리그 골키퍼 출신입니다. 임민혁 전 선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반갑습니다.
5: 얘기를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보죠. 강신철 국방장관이 엊그제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우리 그 위원님은 이 입장 어떻게 찬성하시는 입장이십니까?
6: 예, 그렇게 가야죠. 예. 이게 2002년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4강에 오르면서부터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 이 4반세기에 걸친 논란거리입니다. 네. 그리고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그리고 이제 야구의 WBC 대회까지 이게 있을 때마다 지금 논란이 돼 왔어요. 그래서 빨리 예. 마무리가 돼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5: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럼 그 우리 임민혁 선수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7: 저도 이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데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정답을 정해놓고 가는 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5: 예.
7: 지금 혜택을 받는 선수들이 만약 혜택을 못 받게 되면 지금 다른 그 밑에 있는 선수들, 이 선수들이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선수들은 상무를 간다거나 군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생태계 전반에 좀 혼란을 부추길 수 있지 않을까.
5: 아, 쉽게 그러면 병역특례로 네. 면제를 받으면
7: 예.
5: 그 선수들은 입대를 할 필요도 없고 상무에 예. 들어갈 이유도 없으니까
7: 맞습니다.
5: 상무 TO가 비고
7: 예.
5: 그러면 다른 선수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예. 이 말씀이신가요?
7: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국가대표가 되지 못한 동년배 선수들은
5: 예.
7: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를 마치 본인들 일처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혜택을 받아야 본인들도 받기 때문에. 그리고
5: 예. 후배들 막 그냥 제발 금메달 좀 따주세요.
7: 맞습니다.
5: 지지 경력.
7: 예.
5: 그렇죠. 내일이죠, 그게.
7: 예. 그리고 이건 축구는 이 정도 일해서 끝날 수 있지만 다른 이 선수층 얇은 종목 같은 경우는 종목의 아예 존폐를 논할 수도 있다. 예. 그런 이제 전반적인 문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긴 시간 논의를 거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5: 선수층이
7: 있습니다.
5: 선수층이 얕은 종목들이 꽤 있죠.
7: 많습니다.
5: 그런 경우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
7: 예.
5: 위원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6: 그 일면 동의할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조금 더 근본적인 그 원인을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 예.
6: 국가가 그 젊은 그 청년들 을 얼마나 배려를 해줘야 될까 어디까지 배려를 해줘야 되나 이 문제입니다. 그 이 제도가 폐지돼야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같은 종목 선수들 간에도 엄청난 차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2030 젊은이들에게는 상처와 박탈감까지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5: 네네네.
6: 그러니까 이미 엄청난 부자인 선수들이에요.
5: 예.
6: 이번 아시안 게임도 병역 혜택을 받는 선수들이 압도적으로 80%인가가 축구 야구에 다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5: 근데 그 이제 단체 경기다 보니까.
6: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미 부자이고 유명하고 전도 양양한 선수들인데
5: 네.
6: 이 선수들에게 연금도 주고 병역 혜택도 주고 도대체 왜 이쪽에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도 맞지 않고 일관성에도 맞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손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5: 이 교수님의 이 그러니까 평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7: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들은 이미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또다시 혜택을 받는다.
5: 네.
7: 이거는 엄청난 양극화를 불러오는 게 이 선수들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군대 면제라는 이제 그 혜택을 받게 되면 이 못 받았던 선수들은 결국은 계속해서 그 밑에서 하면서 이게 차이가 어디까지 가느냐 은퇴하고 지도자 하는 데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 선수들은 계속해서 선수로 이름을 날릴 거죠.
5: 예.
7: 예. 이 그 중요한 시기에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 선수들은 계속해서 프로에 오랜 시간 있으면서 지도자까지도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은퇴를 하더라도 바로 이제 프로팀의 지도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속해서 양극화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수들은 군대 혜택을 받지 못하면 몇 년 동안 프로 선수를 하면서 좀 빨리 은퇴를 하고 지도자도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5: 그러면...
7: 양극화가 있는데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이 선수들의 혜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의 혜택을 좀 더 정교화하고 이 밑에 있는 선수들을 어떤 다른 방식으로 지도자 연수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경력 단절이 됐을 때 복귀할 수 있는 훈련이나 교육을 준다든지 이 밑에 있는 하방을 자꾸 끌어올려야 맞지 않느냐.
5: 그러면 제가 한번 논점을 이렇게 비틀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급 그다음에 프로
7: 네.
5: 그다음에 어떤 선수로서의 어떤 그 입지가 확보된 선수를 빼버리고
7: 예.
5: 예를 들어 프로로 하더라도 2군급이라든지
7: 예.
5: 아니면 아마추어로만
7: 예.
5: 구성을 한다면 이 제도는 좀 그래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혹시 이런 취지의 말씀이실까요?
7: 네, 맞습니다.
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6: 아까 이제 잠깐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왜 이 특정 분야에 있는 청년들에게만 이런 국가적인 혜택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가.
5: 특정 분야는 게 예술과 체육에만 그래야 되느냐.
6: 예. 예.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축구와 야구에 또 이게 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 다른 예술 장르 무엇보다도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과 이 형평성을 놓고 봤을 때
5: 네.
6: 이거는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제도죠.
5: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논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들에게 특례를 줬던 명분이 뭐냐면 국위 선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를 이제 하다가 예술 분야와 체육 분야 아마 이렇게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지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취지의 말씀 아닙니까?
6: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도는 1973년인가요? 박정희 시대에
5: 네네.
6: 태어나서 전두환 시대에 올림픽 개최한다고 하니까 아주 본격적으로 확대해서 지금에 이른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군사독재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활용된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5: 그러니까
6: 50년이 넘은 제도이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과거와 같은 그런 헐벗은 시대는 아니거든요.
5: 네.
6: 이 기술 최강국이고
5: 네.
6: BTS가 있고 한강 작가가 태어난 그러한 나라인데 국위 선양 모델에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아시안 게임에 뭐 국위 선양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야구 이번에 예를 들면은요 태국, 필리핀, 팔레스타인 같은 국가들이 출전을 해서 우리나라가 우승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일본의 사회인 야구 출신

0: 선수들로만 구성된 일본 팀과 겨루어서 우승을 사실은 간신히 했는데 이게 과연 국위 선양에 도움이 될지 외국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여기에 관심을 가질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죠.
1: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국위 선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교화할 수 없고 정확한 기준이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정교한 기준을 놓고 더 판단을 하자.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왜 이런 특정 이 분야에만 혜택을 주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각자의 나라에 기여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 조선시대에도 뭐 좀 비교가 그렇지만 양반들은 군대를 이렇게 면해줬지 않습니까?
1: 병역을 그런 거, 면하고 노비 보내고 막
2: 이렇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각자 나라에 기여하는 방식은 다르다. 근데 이게 조선 후기로 가면서 결국 악용되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지만 이 본질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지. 그래서 이 제도들을 더 강화해 나가자. 문턱을 최대한 높이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폐지는 좀 그렇고 뭔가 좀 조정은 동의하는데 폐지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그럼 추가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보면 그 병역 면제가 올림픽에서 3위 안에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일 경우에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좀 나오는 게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특례 대상에서 그냥 올림픽 정도로 한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이런 부분도 이제 사실 지금의 관점이나 지금의 기준으로서는 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그것도? 왜요?
2: 아시안 게임은 사실 뭐 종목의 특성도 그렇고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야구 같은 경우는 정말 쉽게 딸 수 있습니다. 비교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1: 쉽게 하면 아시안 게임이냐 올림픽이냐 이걸 보지 말고 종목별 국제 경쟁력을 따져가지고 기준을 그러니까 종목별로 따로 설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네요.
2: 그리고 아시안 게임 금메달은 예를 들어서 뭐 두 번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국제 대회에서 꾸준하게 활약한 선수들을 주자.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줬을 때 우리는 좀 반발이 덜하지 않겠느냐.
1: 쉽게 말하면 마일리지 제도 같은.
2: 예 맞습니다.
0: 저도 이거는 좀 아시안 게임이 좀 문제가 되죠. 근데 전반적으로 좀 불공정의 소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아시안 게임이 세계 선수권 대회보다 더 높은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육상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 있잖아요. 이 선수는 세계 선수권 대회 은메달도 땄고 아시안 게임 은메달, 은메달, 동메달인가 이렇게 땄어요. 그런데 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선수의 이런 선수에게야말로 이런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 그 선수 병역을 맞췄죠.
0: 맞췄죠. 상무에서 맞췄죠. 결국은.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가만히 되지가 않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2012년인가요? 런던 올림픽 때 왜 4분 뛰고 병역 혜택 받은 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구 동메달 따면서. 그러니까 1초만 뛰어도 병역 면제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제도가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거는 국위 선양과도 이제는 맞지 않고 합리성, 공정성, 그다음에 일관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 그러면 아예 이제 그 공적으로 폐지로 가야 된다는 게 우리 위원님 견해시고.
0: 제가 이제 이 분야를 아까 제가 그 4반 세기에 걸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오래 들여다봤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 폐지가 정답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1: 그러니까 일각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조정으로 가면은 계속이 뭔가 손질하다 보면 꼬이고 꼬여갖고 계속 2차, 3차 논란을 계속 불러 일으킬 거다. 형평성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에 어떤 갇혀가지고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0: 그 법질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례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결과를 놓고 상도 주고 벌도 주는데 이거 좀 비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안 게임 금메달은 병역 면제고 은메달은 은메달 3개를 따도 병역 혜택을 못 받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에 따라서 이 보상과 처벌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거라면 이거는 제도적으로는 이거는 합리성을 완전히 잃은 거죠.
2: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을 그냥 아예 똑같이 놓고 보자. 그러니까 모두의 20대는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가는 게 옳지. 이게 뭐 누구는 빼주고 누구는 혜택을 주고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공평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 선수들은 활약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은 같게 놓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자. 이렇게 해서 조금 조정하는 방식이 맞지 않느냐.
0: 그런데 이민혁 이제 선수께 이제는 전, 위원님이신가요? 예. 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모든 청년들의 젊을 시절은 다 중요합니다.
3: 예,
0: 그래서 예. 운동선수라고 해서 이 선수들을 우리가 배려 국가적으로 배려해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은 만약 예를 들어서 나 요즘에 3년 동안 면접만 100번 넘게 봤어. 근데 취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청년들에게는 가슴에 비수가 되는 거죠.
1: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이 비교가 되면서 예를 들은 게 BTS는
3: 예.
1: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그때 만약에 군 병역을 하지 않고 만약에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활동을 했다면 엄청난 수익을 거뒀을 것이고 또 국가도 많이 알렸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을 다 이행하지 않았느냐 이걸 자꾸 네. 비교를 하거든요. 네. 이 접근법은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그게 맞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정말 저도 많이 듣는 이야기가 BTS를 많이 알겠느냐 아니면 이번에 금메달 딴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 많이 알겠느냐
1: 네, 네,
2: 전 세계에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건 사실이니
1: 네.
2: 손을 볼 필요는 있다
1: 네.
2: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여론이 BTS는 군복무를 마치니까 와 멋있다 막 그냥 박수를 쳐드리고 근데 스포츠 선수들은 금메달을 땄다고 병역 면제도 막 그렇게 해주시는 약간 이 여론의 그러한 간극이 좀 참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그러면 여기서 조금 좁혀서 한번 그 하나하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마일리지 제도 얘기를 했으니까
2: 네.
1: 제가 예를 들면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야구 대표팀 소속이었지만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몸이 아파가지고 곽빈 선수.
2: 아, 예.
1: 근데 이번 그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는 곽빈 선수가 없었으면 과연 금메달을 땄겠느냐.
2: 네.
1: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1등 공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 네.
1: 그러니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그 그냥 끼어서 그냥 그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것만 보지 말고 누적해서 본다면 곽빈 선수가 기여한 부분도 충분히 인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2: 예.
1: 그렇게 놓고 본다면 마일리지 제도가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또 주장도 나올 수 있거든요.
2: 예.
1: 그 점을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0: 그게 이제 또 다른 부조리를 양산하는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1: 어떤
0: 해요.
1: 어떤 부조리?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100점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죠. 100점을 넘으면 너는 병역 면제야. 이렇게 되면은 병역 면제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1: 야, 그렇게
0: 병역 면제 받을 때까지 계속 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점을 받은 선수는 병역 면제가 되고 여태까지 열심히 해서 여기서 저기서 메달을 땄는데 99점, 98점을 받은 선수가 있어요. 그럼 이 선수는 또 안 되는 거예요.
1: 이게 선별 복지할 때고 똑같네.
0: 그러니까 금메달, 은메달 그 차이로 인해서 그 메달의 색깔로 인해서 가는 선수 혜택 받는 선수 있고 못 받는 선수 있잖아요. 그 포인트 제도도 결국 똑같이 될 거란 얘기죠.
1: 그렇게 보시고.
2: 그래서 저는 이런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메달 색깔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도 점수가 들어가지만 꾸준하게 월드컵이나 아니면 뭐 다른 종목의 세계 대회에서도 꾸준하게 활약을 하면 이렇게 점수를 줄 수 있는 소정의 점수라도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활약을 만약에 저희가 이 박지성이나 손흥민을 군대에 면제시켜줬다.
1: 만약에 네.
2: 뭐 10년, 20년이라는 그 국가대표를 한 이후로
1: 예.
2: 그렇게 되면 반발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1: 예.
2: 그런 것처럼 뭐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00점을 기준으로 놓고 아시안게임에서 한번 따면 50점, 금메달 따면 50점 해서 나머지 50점은 긴 생활 동안 국가대표에 하면서 그럼 그것도 국위선양에 충족이 되지 않을까? 다들 인정하지 않을까?
0: 그거 관련해서 아마 병무청이나 그 문체부에서도 이걸 좀 들여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은 이렇습니다. 올림픽 있죠. 아시안게임 있죠. 뭐 세계선수권 대회 있죠. 아시아 선수권 대회 있죠. 또 축구에는 또 아시안컵이라는 대회도 있고요.
1: 맞아요.
0: 이 대회들을 어떻게 다 파악을 해서 점수를 줄 것인가. 종목 간의 형평성까지 맞춰서. 왜 국가가 이런 것까지 다 배려를 해야 되죠. 여기까지. 오직. 소수의 특정 집단 분야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분들의 커리어 연장을 위해서 이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사례가 있을까?
1: 알겠습니다.
0: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1: 두 번째 하나. 왜 꼭 예술 체육인으로 한정이 돼야 되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인재가 있을 수 있어요.
2: 예.
1: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군대에 가는 대신에 그 산업 기능 요원인가요? 뭔가
0: 산업 요원들이 있죠.
1: 산업 요원들로. 예. 근데 이제 그 산업 요원들 같은 군 복무 기간보다 의무 아마 그 근무 기간이 길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그 오히려 산업 쪽에서 어떤 인재가 돼가지고 근데 국익을 창출해서 훨씬 더 직접적인 국가에 복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들은 뭐냐라는 얘기도 사실 성립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꼭 체육인에게만 이래야 되느냐 얘기는 분명히 성립이 되는 얘기예요.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2: 그 점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 선수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은 직업 소명 의식이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국가를 대표한다라는 거겠죠.
2: 그 이제 그러면 프로 선수들
0: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2: 예, 그것도 물론 있지만 이 사회에 뭔가 꿈과 희망을 저는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선수 생활을 했거든요.
1: 네네.
2: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례를 받는 선수들은 그냥 군대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봉사로 500몇 시간을 채웁니다.
1: 아, 예,
2: 그래서
1: 예.
2: 이런 식으로 이 시간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충분한 대안도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지 그냥 폐지라고 한다면
1: 네.
2: 과연 이 종목의 발전이나 지금까지 뭐 박지성, 손흥민, 박찬호, 유현진 이런 선수들이 한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받고.
1: 위원님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0: 그게 이제 뭐 해당 분야에서 뭐 34개월 동안 544시간을 채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 위반이나 허위 실적 제출 뭐 이로 인한 경고 그다음에 편입이 아예 취소가 된 선수들도 많고요.
1: 예.
0: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 전 풀타임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직업 다 가지고 돈 벌고 경기 다 뛰고 하면서 남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봉사를 해준다는 건데 재능 기부한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는 이건 뭐 이름뿐인 제도이고요. 풀타임으로 제대로 은퇴 후에 뭐 3년, 4년 이렇게 복무를 한다면
2: 예.
0: 그거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거는 좀 오히려 화만 나게 하는
2: 모두는
0: 그런 제도라고 봅니다.
1: 자, 그럼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마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강신철 국방장관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 바로 곧바로 폐지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네. 과정에서 어떤 축소 조정을 먼저 거칠 것 같은데 그러면 논점을 여기로만 한정을 하죠. 일단 폐지는 다음으로 놓고
2: 네.
1: 지금 축소 조정을 한다면 어떤 걸 가장 먼저 선보고 어떻게 그러니까 좀 이게 그 대안이 모색이 돼야 되는 건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두 분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그 저는 일단 풀타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재능 기부 남는 시간에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1: 네.
0: 그래서 현역 시간에 아니, 현역 시절에 나는 군대를 가고 싶다. 하는 선수에게는 예를 들어서
1: 예.
0: 메달을 따서 성적이 좀 일정 수준의 성적을 땄어요. 그러면은 6개월 혜택을 주는 거죠.
1: 아, 다 면제가 아니라?
0: 면제가 아니고 6개월 혜택을 주면 1년만 복무하고 나오면 됩니다.
1: 어, 예, 예, 예.
0: 예, 그러면 프로 선수도 갈 수 있어요. 한 시즌만 쉬면 되니까.
1: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옛날처럼 군대가 뭐 30몇 개월, 뭐 예. 3년 막 이렇게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1년 예. 6개월밖에 지금 안
1: 그렇죠,
0: 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럼 1년만 군복무 멋지게 하고 나와서 다시 봉사 아, 열심히 뛰어라 하면 예. 되는 거고요.
1: 예.
0: 은퇴 후에 가겠다고 하면
1: 예.
0: 뭐 종목마다 차이가 있는 건 우리가 좀 아니까.
1: 네.
0: 그럼 은퇴 후에 가겠다고 하면은 은퇴 후에 그 군복무는 40세까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은퇴 후에 예를 들어서 난 3년 동안 뭐 유소년 지도자로 뭐 봉사를 예. 하겠다. 그러면 예. 제대로 된 풀타임 공익 요원으로 뛴다면은 그것도 한번 고려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 먼저 저는 그런 식으로 1년 6개월을 현역을 복무하고 다시 K리그에 복귀한 그런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1: 네.
2: 그 마찬가지입니다. 복무 시기를 좀 더 유연하게 조정을 한다든지 뭐 35세까지 유예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개월은 뭐 이걸 해주고 네. 1년만 다녀오는 것도 있고요.
1: 예, 예, 예,
2: 그리고
1: 예.
2: 또 상무의 제도를 또 보완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또 못 간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을 복귀 훈련 그러니까 이 현역으로 지금 간 선수
1: 예.
2: 말입니다. 그런
1: 예.
2: 선수들의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교육 제도 그리고 또 지도자 연수를 또 지원하는 방안 등 이런 방안들은 또 많다고 생각을 하고
1: 네.
2: 이제 기준이 높은 선수들에게는 큰 혜택을 주고
1: 으흠.
2: 기준이 좀 낮은 선수들은 좀 약한 혜택을 주면서 조정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비유적 표현을 쓴다면 대체 복무 방안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2: 예,
1: 수 있는
2: 맞습니다.
1: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 네.
1: 지금 두 분의 공통점은
2: 예.
1: 그런
0: 건데 이제 조정에 들어가면 이거 제도 만들기 힘듭니다. 설계 이거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1: 디테일이
0: 합니다.
1: 디테일이 들어가면 꼬여요. 뭐. 그러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폐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급 그러니까 뭐 강신철 국방장관 얘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0: 예, 예.
1: 좀 그 질문을 드렸던 것 같고 우리 그 임민혁 선수에게 좀 그 번외로
2: 예.
1: 이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확 퍼진 데에는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거든요.
2: 맞습니다.
1: 그 선수들의 이런 어떤 처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지적받아야 되는 거고. 예. 그 축구 선수들 축구계 안에서 먼저 좀 어떻게 좀 그 선배들이 이야기하는지 이런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2: 사실 저는 정말 이번 사태로 좀 축구 선수들이 각인하고 좀 각성.

0: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문제도 사실 교육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네. 그냥 축구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운동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인적 이런 교양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따끔하게 혼낼 수 있는 축구계 어른이 필요합니다.
1: 네, 맞아요.
0: 예.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어른들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 문제가 있고 예. 선수를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가 정말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다.
1: 예.
0: 그리고 한 종목을 대표하는 선수다. 이런 마음가짐을 좀 더 가져야 국가대표에 걸맞은 선수가 탄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축구계 안에서도 비판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죠.
0: 맞습니다.
1: 예. 네. 아무튼 그 좀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예. 이 이야기까지는 좀 꼭 좀 그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이 팬이 없으면 선수가 존재할 수 없는 거고
0: 맞습니다.
1: 국가대표가 국민이 없으면 국가대표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팬이나 국민들의 어떤 정서가 그렇게 동떨어져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점은 좀 네, 짧게.
2: 그 많은 분들이 이게 군대를 가면 경계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 그 입증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데요. 제가 반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1: 짧게 거의 끝났어요.
2: 70년대에는 차범근 선수 35개월 공군 갔다 와서 독일에 갔고요. 홍수환 선수는 상무 아니고요. 군대 현역 입대해가지고 세계 챔피언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야구 쪽에서 병역 비리가 있었는데 병역 비리로 실형을 받고 이후에 또 나와서 공익근무까지 하고 복귀해서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활약을 했던 선수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선수 개인의 의지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6: 층은 달라도,
7: 층은 달라도
6: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5: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조강.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7: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8: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차, 운전 10년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10: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1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2: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울산 기상대장 양승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항상 맑기 많은 곳은 결국 풀한폭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때로는 세차게 비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지치지만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땅이 단단해지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처럼 인생의 다양한 날씨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비에 젖었다면 내일 마주할 눈부신 햇살과 새들의 지저귐을 기대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씨를 응원합니다.
12: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세일.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2: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3: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2: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3: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1-0003.
4: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5: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6: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한글 날이자 연휴 첫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어디로 가시든 날씨는 참 좋겠습니다. 오전부터 구름의 양만 좀 늘겠고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13도, 세종시가 12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25도, 대구, 부산 26도로 오늘도 일교차는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비 소식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고요. 그리고 모레 일요일에는 충청과 남부, 강원 남부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사이에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이 비가 지나고 다시 또 날이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오늘 3부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4: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균택입니다.
1: 앞서서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검찰에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바로 의원님이십니다.
4: 예, 그렇습니다.
1: 자,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요청했다라는 게 이러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 쪽에 좀 조회를 해달라 이런 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4: 예, 그렇습니다.
1: 그래요?
4: 국내에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 비리들 있지 않습니까?
1: 네.
4: 이것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MIT 입학을 위해서 그 자료를 낸 것이 맞는지 또 거기에 입시에 영향을 미친 것이 맞는지 등 네. 미국에서 확인해 줘야 할 사항들
1: 예.
4: 이걸 경찰이 확인하기 위해서 사법공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1: 그러면 이게 지금

0: 근데 이게 지금 불송부, 그러니까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다. 이게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맞습니까?
1: 예, 저도 국제형사과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 지휘하는 검찰국장을 한 적이 있고
0: 네.
1: 또 일선에서 뭐 서울중앙지검 등 여러 군데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검찰청이 이걸 되돌려 보내는 이런 경우를 보지를 못했고 실무자들도 그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은 그 사법공조의 그 전문 전담 기관인 국제형사과가 네. 이걸 보완해달라 이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지
0: 네.
1: 일선 지검 이건 경유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검이나 대검 단계에서 법원에 법무부에 보내기 전에 키를 시키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고 저도 경험이 마찬가지입니다.
0: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에 협조 요청을 할지 말지는 보통 이제 법무부에 넘겨서 법무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게 검찰 그 해당 파트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일단 보내고 본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0: 근데 지금 그 당시 그 근무했던 검사의 지금 해명이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형사 사법 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데 비해서 경찰이 요청한 자료가 실체 규명에 꼭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의 경중을 볼 때 미국이 공조에 응할 가능성도 낮다라는 이유를 그때 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1: 그 공조에 응할지 말지는 미국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0: 네.
1: 그것도 굳이 또 판단을 하더라도 법무부가 해야 하는 것이지
0: 음흠.
1: 중앙지검의 검사가 이걸 할 필요가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거나 미국
0: 예.
1: 입장을 고려해 줘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0: 그래요.
1: 이 내용이 보면은 논문 대필 표절이나 봉사활동 부풀리기 또 남이 개발한 앱을 직접 개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출품하는 이런 경력들
0: 예.
1: 이 다양한 우혹들을 저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이게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0: 네.
1: 경찰도 실세 장관을 상대로 수사를 하는데 고민을 충분히 했을 것 아닙니까?
0: 네.
1: 그 경찰이 굳이 정권의 미움을 받아가면서 실세 장관을 할 필요가 없는
0: 네.
1: 그런 수사를 한다고 보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잘못된 주장인 것 같습니다.
0: 지금 실세 장관이라고 말씀하신 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금 그 이르는 말씀이신데
1: 예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에 뭐 최고의 뭐 실세 장관 아니었습니까?
0: 그러면 그때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였죠?
1: 그 예, 그렇습니다.
0: 그쪽에서 이렇게 불송부 결정을 내린 것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시는 걸까요?
1: 예,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0: 예.
1: 쉽게 말하면은 우체부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그냥 뭐 편지를 뜯어보면서 심사를 하고
0: 예.
1: 남의 연사에 관여한 것처럼 이건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했던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0: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1: 이것은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건입니다.
0: 예.
1: 그리고 이게 향후에 드러나면 한동훈 장관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듯이.
0: 예.
1: 그런데 과연 그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자기가 상사로 모셨고 또 자기에게 그 중요한 자리를 부여한 한동훈 장관에게
0: 네.
1: 이것을 보고를 않고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평소의 관행대로 법무부로 사법공조 요청을 보내게 되면
0: 네.
1: 법무부에서 이거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한동훈이 그 곤란한 입장에 빠지게 되니까
0: 네.
1: 중앙지검 차원에서 사건 진행을 미리 차단시키는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일 텐데 한동훈 장관에게 보고 없이 처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상식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점검을 할게요. 당시 서울중앙지검 라인을 봐야 되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은 송경호 검사장이었고요. 이분은 언론에서 이제 윤석열 사돈으로 분류가 많이 됐던 검사장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접 실무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의 6부장은 공봉숙 검사라고 하거든요.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1: 일단은 그 언론에 알려져 있기에는 뭐 친한동훈계다. 뭐 그때는 뭐 친윤석열이나 친한동훈계가 분화되기 전에
0: 네.
1: 뭐 서로 일치하던 때인데
0: 예.
1: 어쨌든 친한동훈계로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처리의 영향이든 아니면 원리의 친분 때문이든
0: 네.
1: 나중에 중앙지검 2차장이라는 매우 요직에 근무를 한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지금 갈라야 되는 게 한동훈 당시 장관이 사전에 알고 뭔가 영향을 끼친 건지 아니면 한동훈 당시 장관은 사후에 알았고 이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속칭 알아서 한 건지 이게 지금 불분명한 거 아닌가요?
1: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당연히 됐을 텐데
0: 예.
1: 사전에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일을 했을 것이냐
0: 예.
1: 아니면은 아예 그 저 먼저 알아서 그 한동훈이 좋아.

0: 확보할 조치를 취하고 네. 사후 보고를 했을 것인가. 이 둘 중에 어느 것인가가 문제일 뿐 보고는 반드시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이게 뒤늦게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
1: 예.
0: 만약에 그때 문제가 됐으면 이것은 또 현직이기 때문에 특검 논쟁까지 불러올 정도로 매우 중차대한 문제 아닙니까?
1: 네네네.
0: 한동훈 본인이 피의자이고 배우자와 딸까지 다 이렇게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인데
1: 예.
0: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사전 보고가 맞고 상의를 해가면서 한동훈은 오다에 따라서 이의를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진상 확인이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금이라도 법무부가 나서서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0: 예, 일단 그 어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 대행이
1: 예.
0: 자기도 이 사안을 이제 처음 접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1: 네.
0: 진상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내부적인 조사를 한번 해보고
1: 음흠.
0: 의혹이 분명히 해소가 안 된다고 한다면
1: 예.
0: 당연히 뭐 수사 의뢰 절차 같은 것들을 밟아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수사는 이제 뭐 지금 공소청은 이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럼 이건 중수청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0: 중수청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은 중수청으로 가다 보면은 지금 중수청이 아직 좀 그 정돈이 덜 된 상태 아닙니까?
1: 네네네.
0: 그래서 저는 국가수사본부로 보내는 것이 어떨까?
1: 아,
0: 예, 경찰로 보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어. 이게 근데 법률적으로도 이 그 당시 검찰의 이런 불송부 결정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됩니까?
0: 법률적으로 중앙지검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1: 예.
0: 근데 관례와 관행과 실무적인 이런 처리 사례 처리 방식에 반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법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1: 예를 들어서 직무유기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이 요청하면 무조건 송부해야 한다라는 그 의무 규정이 있어야만 직무유기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0: 예예. 예. 물론 그건, 그렇습니다.
1: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0: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1: 예.
0: 이게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 아닐 수가 있고.
1: 예.
0: 그리고 또 이 절차를 밟았다고 할지라도 한동훈 딸이 그러면 반드시 기소가 됐을 것이냐 한동훈 장관이나 그 배우자가 반드시 기소가 됐을 것이냐
1: 네.
0: 그것을 지금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1: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네. 그러니까 필요하면 네. 수사도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0: 제가 말씀하는 수사는
1: 네.
0: 그 어떤 직무 중앙지검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라든가 한동훈 가족에 대한 공소시효가 뭐 지나버린 그 사건에 대한 새로운 수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 네.
0: 한동훈이나 중앙지검장이 한동훈 보호를 위해서
1: 예.
0: 법무부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그 부당한 그 지시를 내려서 사건 처리 절차가 왜곡되게 만든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 그러면 지금 말씀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권 남용 의혹을 수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0: 예 그렇습니다.
1: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
0: 예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법무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좀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요. 모신 김에 좀 다른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가석방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일까요?
0: 이 부분은 어제 법무부 장관 직무 대행도 확인을 해줬습니다만은
1: 예.
0: 가석방 요건을 아직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가석방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가석방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이화영 부지사가 억울하면 이럴까, 또 그 변호인도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야당 대표를 잡기 위한 표적 수사나 조작 수사의 희생양이 본인이 되었기 때문에
1: 네.
0: 본인은 당연히 구제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억울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네.
0: 그 심정을 이해는 하지만
1: 네.
0: 어쨌든 조작 기소가 의혹은 충분해도 아직 어떤 객관적인 그 검증 절차로서 드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의 뭐 판단이라든가 아니면 또 특검이라든가 또 리오남에게 돈을 줬다는 그 당시에 리오남은 필리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쌍방울의 돈을 받을 수 없는 위치였다는 거 아닙니까?
1: 네네네.
0: 이걸 토대로 이화영 지사도 어떤 재심을 신청할 그런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그 확인 절차, 선언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아 근데 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면은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요건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요건도 차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가석방을 뭐 주장하는 어떤 그 요지에 언론 인터뷰를 한다라는 것은 너무 심한 언론 플레이 아닙니까 그건?
0: 아마 거기는 변호사라기보다는 변호사인 정치인

0: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변호사인 정치인.
0: 예. 그래서 예. 요건이 맞지 않는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여론화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네. 조금 피고인을 진정 유예하는 변호인의 자세는 아닌 것 같다.
1: 예.
0: 법적으로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예. 불가능하니까 이런 절차를 밟자라고 예. 그렇게 요청하고 조언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피해자의 그 억울한 심정에. 그냥 거기에 편승을 해서 여론화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법률가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이른바 부엉이 바위 발언 관련해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것을 두고 어제 공방이 한참 이루어지던데 자, 이 문제를 그러니까 풀기 위해서는 김태규 의원의 사과가 전제되어야 된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0: 사과가 전제가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1: 예.
0: 그리고 어쨌든 사과와 상관없이 어쨌든 다시 발언권을 회복을 시켜주긴 했는데
1: 예.
0: 근본적으로 이 건이 어제 그 뭐 최근에 그 발언과 뭐 발언 뭐 어떤 제한 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1: 예.
0: 당장 법사위 퇴출을 시켜야 하고
1: 음흠.
0: 그리고 국회 제명 절차도 논의를 해야 하고
1: 예.
0: 아무튼 공직에 있기에는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지금 제명 말씀하셨으니까 윤리특위는 아직도 구성 안 됐죠.
0: 예, 그렇습니다.
1: 왜 안 되는 거예요, 윤리특위는 도대체?
0: 지금 윤리특위가 전반기에 여야 동수로 구성을 하려고 했다가
1: 예.
0: 여론이 어떤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추진이 못 되고 멈췄습니다.
1: 네.
0: 지금도 관행에 그게 이제 과거의 관행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1: 네.
0: 관행에 따라서 여야 동수로 구성을 하자라고
1: 예.
0: 지금도 그렇게 야당에서 주장을 하다 보니까
1: 예.
0: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논의가 그게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1: 그러니까
0: 것 같습니다.
1: 여야 동수를 근데 민주당은 못 받겠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러면?
0: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관행으로는 그게 맞는데
1: 예.
0: 국힘의 요새 태도를 보면 좀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옛날에 그 과거 국힘이 2010년대만 해도 5.18을 그렇게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1: 예.
0: 자체 징계도 하고 했다는 것인데
1: 예.
0: 지금은 그걸 오히려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이진숙, 김태규 의원 같은 사람들.
1: 네네네.
0: 그래서 어떤 과거처럼 최소한의 합리주의가 그래도 근지에 깔려있는 정당 같으면은
1: 예.
0: 그렇게 해줘도 되는데 지금은 뭐 전혀 그 합리성을 잃어버린 정당이기 때문에 여야 동수로 하자는 것은 징계를 한 명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아서
1: 알겠습니다.
0: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지도부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한동훈 의원권으로 돌아가서 하나 더 여쭤볼게. 그때 김승원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검증 국면에서 나왔던 그 수사 기록 있지 않습니까? 유출 문제.
0: 예예. 예,
1: 그래서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좀 알아보겠다라고 밝힌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 뒤에 무슨 결과 나왔다 이런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0: 예, 법무부 지시로. 공소청 옛날에 그 대검찰청
1: 예.
0: 여기에서 지금 자체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아 예.
0: 근데 다만 이게 생각보다는 좀 늦는 것 같고
1: 예.
0: 아마 그 킥스에 그 저장된 사건 파일 이것을 누가 접속해서 출력했는지
1: 네네네.
0: 확인하는 작업 등이 진행이 될 걸로 보이지는데 아직 결과는 지금 비공개 상태입니다.
1: 그래요. 좀 시간 더 걸린다.
0: 예, 그래서 좀 제가 봐도 늦는데 이게 신중하게 하느라고 그러는지,
1: 예.
0: 계속 저 적극적으로 찾아가느라고 그러는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검찰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이게 그 한동훈 의원이 받았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 이것은 절대 외부로 유출될 수가 없는 문서입니다.
1: 예.
0: 반드시 수사 담당 검사 아니면 지휘 라인에 있었던 직속
1: 예.
0: 지휘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짓을 저질렀을 텐데
1: 예.
0: 그게 현직자인지 퇴직자인지 둘 중에 하나가 문제일 뿐 그 담당 그 라인에 있었던 전 현직 검사 중에 한 명일 거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시간이 이제 짧은데 마지막으로 그 조희대 대법원장 있지 않습니까? 재재청 거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 주신다면.
0: 당연히 본인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임명 거부를 헌법적인 권한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재청자를 절차를 밟는 것이 맞고
1: 예.
0: 만약에 계속 거부하면 그것은 헌법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1: 예.
0: 당연히 저는 탄핵도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 개인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0: 예, 감사합니다.
1: 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오늘 한글 파괴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한글 파괴?
4: 네, 광주 교사노조에서 오늘 한글날을 앞두고 이제 한 달 동안 사례를 수집한 결과 교육청의 공문서와 사업 명칭의 외래어와 조어가 남발된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사업 명칭 중에 넷 있다라고 해서 인터넷 할 때 알파벳 NET에다가 붙임표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름인데요. 이게 학생 주도 사이버 폭력 예방 조직 이름입니다.
1: 아, 조직 이름 이거예요?
4: 네.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에서 긍정적인 소통을 이어주고 학생들의 관계를 건강하게 내딛다, 내딛게 한다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개연성이 좀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노답 캠페인이라고 해서 영어로 노 한 다음에 답해서 추석 명절에 답례품을 주고받지 말자는 취지의 청렴 정책 이름도 노답이라는 거예요.
1: 저는 답이 없다는 뜻인 줄 알았더니 그게
4: 보통
1: 아니에요?
4: 보통 그렇게 쓰이죠.
1: 답례품이 없다.
4: 그리고 이제 전남 광주 통합교육청의 공문에 적힌 문장 중에 하나가 학생 참여 경험을 업하고 학생의 시민성이 일상에서 온 되도록 하자라고 해서 업과 온을 영어로 쓴 건데 경험을 높이고 이제 시민성을 좀 지속하자라는 의미인데 이제 굳이 영어로 썼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1: 너무 남발된다 뭐 이런 문제의식이네요.
4: 그렇죠. 근데 이게 비단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 교육청 보도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북크닉, 뭐 에듀페스타, 인사이트 투어 에듀테크가 온다, 온드림 진로수업 체인저 같은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1: 정신없네.
4: 이게 책소풍이라고 하면 되는데 북크닉이라는 단어를 쓰고 교육축제라고 하면 될 것을 에듀페스타 같은 이름들이 나오는 거고 에듀테크가 온다 같은 경우는 영어 온에다가 한자 마늘 다자를 붙여서 에듀테크가 교육정보기술이라는 건데 교육정보기술이 온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1: 네.
4: 온드림 진로수업 체인저라는 거는 꿈을 밝히는 진로수업을 온전히 드림이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검색을 해봐야 무슨 사업인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난관인 거고요. 그러니까 외래어를 쓰지 말자라는 제안이라기보다는 이미 널리 정착된 전문 용어들도 있고 영어로 말을 해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사업 명칭이나 공문에 쓰이는 언어들은 누구나 쉽게 좀 이해를 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야 하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었던 거죠.
1: 아니 다른 때도 교육 담당 기관이 이러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4: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 생긴 제도가 있는데 2017년에 개정된 국어기본법에 따라서 이 공공기관에서 발신하는 모든 말과 글은 국어 책임관이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 검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교육청마다 그러니까 절차가 생략되는 곳들도 많았고 국어 책임관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잘 지켜지는 곳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 문체부랑 국립국어원이 2024년부터 시도교육청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언어 평가라는 걸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문서를 대상으로 이제 검토를 하는 건데 올해 2분기 평가에서 지적률 0%를 기록한 유일한 교육청이 있었습니다.
1: 어딘데요, 이거?
4: 울산 교육청이었는데요. 전국 평균 지적률이 14.6%이고 가장 높은 것은 31.1%인데 울산은 0%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래어를 아예 쓰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고 개선을 권고할 만한 단어가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홈페이지를 살펴봐도 상당히 뭐 직관적이고 쉬운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사업명과 공문을 만들 때부터 우리말을 우선하는 내부의 어떤 지침이 존재하고 검수 절차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우리말 쓰기를 적극 따르고 있고 고유명사를 제외한 모든 외국어는 다 우리말로 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령 챌린지는 도전 잇기, 뭐 에듀파트너는 배움 동반자, 리터러시는 문해력, 플리마켓은 나눔장터, 소셜미디어는 누리소통망이라고 해서 조금은 낯설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 들었을 때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이 검수를 담당하고 있는 울산교육청의 안정훈 주무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 물론 요즘에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세련돼 보이고 있어 보이고 해서 많이들 이제 쓰시거든요. 이제 고라는 게 이중적 의미가 있잖아요. 영어로 이제 뭐 고 이런 의미도 있고 우리말로 또 고 이렇게 이중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외국어가 중심이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표현들도 좀 자제를 하고 좀 있어요.
1: 그러니까 뭐 좋은 표현에 낱말이라더라도 이어버리면 좀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말로 바꾼다고 다 좋은 이름은 아닌 게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천교육청의 일거스라는 사업명이 있는데 이게 읽고 걷고 쓰고의 줄임말이거든요. 네. 핵심 교육정책이기도 한데요. 현장에서는 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교사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5: 일단은 과도하게 주...

0: 여서 일버스 이렇게 했을 때 되게 다 좋은 우리말 행동인데 그거를 조합해서 정책력으로 만들어서 무슨 말이지? 처음부터 이제 직관적으로 그래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건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은 게 있었고요. 계속 인천은 일거스 한다 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학생들 학부모도 그게 뭔지 잘 모르겠고 저희도 그 뭔지 저희한테 물어보면 특히 뭐가 실체가 있는 건 아니어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1: 네.
2: 네, 그래서 이 일거스가 이제 사업이 된 다음에 이제 책날개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도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데 그것도 일거스 플랫폼으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어쨌든 우리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관인 만큼 이왕이면 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싶고 자꾸 발음하고 싶은 그런 단어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 아니, 교육청이 가장 앞서서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2: 그렇죠, 사실은.
1: 그렇죠?
2: 네, 학생들한테 발음말 고 말 쓰자고 얘기를 하는 기관이니까요.
1: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2: 고맙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6: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7: 수확량 줄어도?
6: 보장.
7: 가격이 내려도?
6: 아이, 그럼.
7: 보험이 든든하구만.
8: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9: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Walk it, walk it. 언제
10: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11: 워킷 안전화.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4: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5: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6: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7: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8: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못 받은 돈,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망설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주는 세일신용정보 울산.

0: 울산 지점. 못 받은 돈은 울산 249의 4040, 249의 4040.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 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3: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놀이터에서 놀아요.
6: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5: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6: 멋있겠는데?
5: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6: 거기서!
5: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6: 안 돼, 토끼야!
5: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7: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87주째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간 상승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의 주택 공급이 계속 부족할 거라는 우려가 집값 상승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개발 사업의 부담을 낮추어서 공급을 좀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일부 수용한 건데요. 투기 목적이 명확한 땅에 대해서만 처분을 강제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에는 대표 주관사를 선정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들리는 여러 이야기를 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10월 9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매일경제신문의 오찬종 기자, 또 같은 신문사 박대의 기자 나와주셨고요. 한국경제신문의 조민현 기자까지 세 분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자, 서울 아파트값 오르는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매주 통계를 내고 있죠, 우리나라는?
3: 네.
1: 전 세계에서 주요국들 가운데 아파트값, 주택값을 매주 통계 내는 나라도 진짜 드물다.
3: 그렇죠.
1: 뭐 이렇게 전 국민이 집값에 관심이 많나 하는 그런 이야기 할 때도 또 거론되기는 하는데, 이게 매주 통계 내다 보니 87주 연속 오르더라는 거죠?
3: 네,
1: 쉬어가는 주가 없이.
3: 네. 예. 이 한국부동산원 발표 자료인데요. 10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0.12% 올랐습니다. 작년 2월 이후 87주 연속으로 오른 거고요. 상승폭도 6주 만에 다시 커졌습니다.
1: 예.
3: 지역별로 보면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집값이 떨어졌는데 강북이나 서울 외곽 지역에선 상승세가 두드러졌어요. 그러니까 강남구는 한 주 동안 0.34%, 서초구는 0.27% 내렸고요.
1: 예.
3: 반면에 강북구와 도봉구, 금천구, 관악구 등은 0.3% 넘게 상승했습니다.
1: 0.3% 안팎이면 1년 동안은 한 15 내지 20% 정도 오르내리는 그 정도의 폭과 속도라고들 하는데,
3: 네.
1: 그러니까 어떤 동네는 그만한 속도 내리고, 강남 서초는 저 외곽 쪽은 그만한 속도로 오르고.
3: 그렇죠.
1: 예.
3: 이렇게 집값이 잡히지 않는 배경에는 아무래도 앞으로 서울의 새 아파트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공사를 마치고 준공된 주택은 25,600여 가구예요.
1: 예.
3: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줄어든 겁니다. 새로 공사를 시작한 착공 물량은 늘긴 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리니까 당장 시장에 나올 새 집이 부족하다는 걱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집이 계속 공급될 거라는 믿음만 있으면 사실 당장 살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텐데,
3: 네.
1: 1, 2년 있다 사면 어때요? 그때까지 그렇죠. 가격이 폭등하지만 않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길에서 자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직.
3: 네.
1: 이제 내년이면 더 오를 거고 공급이 돼야 집값이 잡히지, 도대체 공급이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이제 그런 걸 텐데, 그때마다 정부는 몇만 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어디에 뭐 하겠습니다, 가끔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데 발표된 거가 실제로 됐나 몇 년 후에 따져보면 여지없이 잘 안 되고 있었던.
3: 네.
1: 이번에도 또 그런 게 하나 드러났다고요?
3: 맞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8월에 발표한 이른바 8.4 부동산 대책인데요.
1: 예.
3: 당시 정부는 서울 도심의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서 주택 3만 3천 호를 새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 예.
3: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 착공에 들어간 물량은 1,185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전체 계획의 3.6%밖에 안 되는 물량인데요. 당시 정부가 내놓은 공급 계획을 보면 서울 노원구 태능골프장에 1만 가구,
1: 예.
3: 마포 서부운전면허 시험장에 3,500 가구, 그리고 이제 용산구 캠프킴에 3,100 가구를 짓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 예.
3: 또 경기 과천의 정부청사 부지에도 4,000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고요.
1: 이게 다 나라 땅이잖아요, 넓게 보면.
3: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발표 이후 곳곳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 과천청사 부지는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아예 공급 계획이 무산됐고요.
1: 예.
3: 태릉 골프장도 교통 혼잡과 환경 훼손 논란이 커지면서 공급 규모가 1만 가구에서 6,800 가구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용산 캠프킴 역시 3,100 가구에서 2,500 가구 수준으로 축소됐고요.
1: 예.
3: 두 곳 모두 아직 첫 삽을 뜨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울에서 실제 착공한 곳은 강서구 마곡의 서울주택 도시공사 미매각 부지 한 곳뿐인데요.
1: 네.
3: 이곳에 계획된 1,185 가구 가운데 5,770 가구는 올해 5월에 준공됐고 나머지 608 가구는 여전히 그 공사 중이에요. 그리고 준공된 물량 가운데 실제 입주가 시작된 분양 주택은 381 가구뿐이고요. 문제는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새로운 공급 대책에도
1: 예.
3: 이렇게 과거에 등장했던 그 부지가 다시 포함된 건데요. 정부는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면서 서울에 약 3만 3천 가구를 짓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태릉 골프장과 캠프킴이 그 포함이 됐고요.
1: 또 포함됐군요. 계속.
3: 네. 그래서 정부는 태릉 골프장 등 일부 부지는 2029년, 다른 주요 부지는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는데요. 근데 과거에도 주민 반발과 지자체 협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던 곳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계획대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이런 걱정이 이제 나오는 거죠.
1: 우리랑 비슷한 선진국들 중에 중산층 집값이 꽤 안정된 나라 중에 대표적인 게 싱가포르라고
3: 아, 네.
1: 하면서 이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집값이 잘 잡혔어? 라고 물어보면 다 나라 땅에다 지었으니까 라고 하는 답이 돌아오는데
3: 네.
1: 우리는 나라 땅에도 못 짓고 있네요. 많지도 않지만
3: 네.
1: 몇 개 안 되는 나라 땅에 지을 때마다 주변에 민원 들어오면 못 짓고 뭐 하면 못 짓고 그러면 언제 지어요?
3: 그렇죠.
1: 이게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고
3: 네.
1: 저울질의 문제인데 아무 문제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지라도 날리지.
3: 맞습니다.
1: 정부는 도심의 주택이 더 쉽게 지어질 수 있도록 규제가 있으면 규제가 좀 풀겠다는 입장도 있는데 뭐 풀 규제들이 어떤 게 눈에 띈다는 건가요?
3: 네, 이제 정부가 이제 도심의 주택을 더 쉽게 지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1: 예.
3: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발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공기여를 줄여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지 좀 살펴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여는 정부나 지자체가 땅의 용도를 바꿔주거나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1: 예.
3: 개발업자가 그 대가로 얻는 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1: 관공서 도장값.
3: 네.
1: 예.
3: 흔히 말하는 이제 기부채납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나 사무실을 지으려던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면 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1: 예.
3: 그러면 이제 개발업자는 그 이익의 일부를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짓는 데 쓰거나 현금으로 이제 내야 합니다.
1: 예.
3: 그런데 이제 그 이런 부담이 너무 크면 사업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어도 남는 이익이 적으니까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공사를 미루거나 아예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처럼 새로 개발할 빈 땅이 부족한 것에서는 기존의 상업용지나 업무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는 것도
1: 예.
3: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공공기여 부담을 줄이면 도심에서 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1: 인센티브를 주고 그냥 땅의 용도만 좀 잘 바꿔놓으면 지을 수는 있을 텐데
3: 네.
1: 그게 이제 아무런 공공기여 없이 그렇게 도장 찍어주면 또 특혜라고 볼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저 사람만 돈 벌게 놔둬?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벌어야 이제 주택도 공급이 되긴 되는 건데
3: 맞습니다.
1: 한쪽으로 보면 주택 공급책이고 이쪽으로 보면 특혜가 조장되는
3: 네.
1: 그런 주택 그 공급 정책이 돼서 논란이 좀 계속 있겠네요.
3: 네.
1: 실제로 서울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여율을 좀 낮춰서라도 짓게 하자는 쪽인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러고 있답니까?
3: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공기여를 얼마나 받을지는 주로 지자체가 정하는데요. 서울시는 이제 지난 7월부터 강북과 서남권 11개 자치구에 한해서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낮췄습니다.
1: 집값 싼 지역들, 상대적으로
3: 그렇죠.
1: 싼 지역들.
3: 네. 예. 이렇게 개발업체 부담을 줄여주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개발 사업의 속도가 붙을 것이란 그런 기대가 있고요.
1: 예.
3: 공공기여율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지금까지 지자체들 공공기여를 얼마나 요구해 왔는지 그리고 이제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1: 예. 그러니까
3: 아직 규제가 확정된 건 규제 완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가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로 한 단계예요. 뭐 당연히 공공기여를 줄일 때 부작용도 따져봐야 할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1: 예.
3: 또 개발업자가 얻는 이익은 커지는데 지역에 필요한 도로나 학교, 공원 같은 기반 시설은 부족해질 수도 있고요. 지역별 사정도 다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연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결국 뭐 빽빽하게 집 지으면 공원도 더 필요하고 도로도 더 필요할 텐데 그것까지도 갖추려고 하면 또 집은 안 지어지고 네. 사업성 떨어지니까 결국은 돌고 돌면 돈 문제. 그러니까 되네요. 농지 전수조사 이야기도 좀 업데이트를 해보죠. 네. 정부가 올해 초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할 거다. 네.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게 뭐 왜 하는 건지 어디로 불똥이 튀는지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정부가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인 것 같아보죠.
4: 네. 올해 조사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는 2021년 LH 사태 이후에 정부가 농지 투기 뿌리 뽑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였는데요.
1: 예.
4: 농지를 실제 농사에 쓰고 있는지 불법으로 빌려준 땅은 없는지 전수 확인을 했습니다. 위반이 최종 확인이 되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자체들이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면서 다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분들한테까지 이 수십만 통의 강제 매각 대상 통보서가 무차별로 날아갔습니다.
1: 예.
4: 이 때문에 현장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을 했고 정부가 다급하게 수습책을 내놓게 된 겁니다. 핵심은 투기 목적이 아니면 땅을 억지로 팔거나 뭐 맡기지 않아도 강제 처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번 대책은요 바로 지난주죠. 당정협의회에서 나왔던 조건부 처분 유예 조정안보다 훨씬 더 현장의 불만을 대폭 수용한 혹은 물러선 결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4: 사실 지난 주말에도 정부는 고령이나 상속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에 대해서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땅을 맡겨야만 조건부로 처분을 밀어주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토지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4: 그렇죠. 맨 처음엔 그렇고 근데 혹시라도 갖고 있다면
1: 불가피하게 됐다면
4: 맡겨라. 일단 8년 동안 이상 맡겨라. 그동안 시간을
1: 농지은행에.
4: 주겠다. 농지은행에 맡겨라.
1: 아니 그냥 그 동네에서 농사 짓는 분한테 맡겼는데요 라고 하면 그거는 안 돼.
4: 안 돼라는 거죠. 믿을 수가 없으니 거죠? 나라에 맡겨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아니 근데 현장에서 나라에 맡기면 수수료도 떼가고 굳이 농지은행 통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경작을 왜 맡겨야 되냐 이런 불만이 거셌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꿔서 농지은행 이용이나 서면 계약을 권장화돼 필수는 아니다 이렇게 물러섰습니다. 게다가 구제 범위도 대폭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에 사는 자녀가 시골 땅을 물려받았을 때 원래 법대로라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뒀다는 이유로 강제로 팔아야 됐었는데요.
1: 예.
4: 이제는 이런 상속 농지는 전부 강제 매각 대상에서 일단 빼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고령이나 질병으로 이웃에게 농사를 맡긴 관행적인 임대차라든지
1: 예.
4: 소유권 정리가 좀 복잡한 종중 혹은 사찰 토지 또 진입로조차 없는 맹지 이런 것들도 제외가 됐습니다.
1: 그럼 진짜 투기성 농지는 맡겠다는 건데 진짜 투기성 농지를 어떻게 가려내겠다는 거예요?
4: 그렇죠. 이제 진짜 가짜 농지는 뭐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뭐냐라는 건데 정부가 공시지가 25%나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물려가면서 끝까지 매각 집행하겠다 밝힌 대상은 3대 유형입니다. 먼저 이 핵심 잣대가 뭐냐면 땅을 살 때 제출한 영농 계획서를 지켰느냐, 속였느냐입니다. 첫 번째는 신도시나 그 신도시 개발 예정지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직접 농사를 짓겠다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농사를 전혀 짓지 않고 방치한 사례. 이게 2021년 LH 사태가 문제가 됐던 대표적 수법이죠. 이게
1: 예.
4: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매로 농지 땅의 작은 조각만 사들여서 기계적인 시세 차익만 노리고 이제 집행을 했던 소액 쪼개기 일꾼들입니다.
1: 아 경매로 나온 거?
4: 네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농업회사 간판만 가짜로 내걸고 땅을 헐값에 사들여서 일반인들에게 잘게 쪼개서 비싸게 되팔아온 기획부동산들입니다.
1: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나쁘게 들리는데
4: 네.
1: 예를 들면 그 상속을 받았으면 후손들이 많으면 당연히 조각조각 상속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분을. 그중에 후손 중에 하나가 누가 사업하다가 잘 안 되면 그거 담보로 맡겼던 거 다 이제 경매로 나오게 되잖아요.
4: 그렇죠.
1: 그렇게 경매로 나온 땅은 사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면 투기꾼이라고.
4: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1: 그럼
4: 당장에...
1: 땅이 팔립니까 그러면?
4: 그렇게 되면 전체 땅이 다 묶이는
1: 그러면 그분들은 나오죠. 그거 담보로 돈도 못 쓰는 거잖아요. 왜 땅을 그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그런 이제 작은 조각들을 이제 친인척들이 같이 물려받은 분들이 또 경매에서 사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4: 그렇죠.
1: 이것도 그럼 똑같이 그렇게 볼 거냐 등등 이게 여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4: 이 해석을 어디까지가 또 이제 가짜냐에 대한 해석의 영역이 참 이제 회색지대인 부분을 앞으로 잘 판단을 해 나가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또 몇 가지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게 있어요?
4: 네. 실제로 지금 농지은행 자체가 그동안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이 농지은행에 쉽게 말씀드리면 농지은행은 뭐냐면 농지 전문 공공기관 부동산입니다.
1: 예.
4: 직접 농산 짓기 어려운 땅을 이제 땅 주인이 맡기면 임대를 대신 놓아주거나 아니면 국가가 땅을 대신 아예 사들여서 청년 농부들에게 연계를 해주는 그런 공공기구입니다. 근데 문제는 땅을 빌려주려고 해도 농지은행에서 안 받아주고 팔려고 해도 안 사주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1: 대부분이겠죠.
4: 네, 농지은행의 예. 창구에 찾아가면 도로가 좁아서 임대 위탁에는 안 된다. 혹은 네모네모하게 깔끔하게 우량 농지만 우리는 받고 싶은데 이 땅이 산비탈이 있어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도 매도도 다 막혀져 있는데 과태료만 매기면 어떡하냐 이런 불만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임대와 매매 양쪽 길을 조금씩 더 터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땅을 빌려줄 때는 특정인한테 자기 지인 동네 이웃에게 콕 집어서 맡길 수 있는 지정 위탁제를 허용해 주기로 했고요. 또 고령으로 이제 농사를 접고 아예 땅을 국가에 처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은 안 사주던 보통 일반 농지, 우량 농지 아닌 곳들도 매입 대상에 대폭 포함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이게 좀 겉으로 보면 이건 당연히 법대로 하려면 이건 개혁해야지라고 하는 대상들이 꽤 많은데 우리 주변에도 그게 이제 개혁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 진도가 못 나가고 있었던 건지가 구별이 좀 돼야 되는데
4: 맞습니다.
1: 그거 하려면 굉장히 깊은 사연까지 알아야 되니까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죠.
4: 그렇죠.
1: 이제 잘못 뚜껑 열다가 항상 이제 이런 일도 벌어지고
4: 특히 땅은요 많은 게 있으니까
1: 그렇게 되는 건데 네. 하이닉스 자회사인지 손자회사인지가 또 미국에 상장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신경을 쓰이게 하고 있는데 그 얘기도 좀 전해주시죠. 박대희 기자님.
5: 예,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예. 솔리다임이 미국 투자은행들을 만나 상장 업무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그런 단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1: 예.
5: 그런데 이번에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대표 주관사로 선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1: 진도가 꽤 나가고 있다는
5: 예,
1: 거군요.
5: 여기는 또 JP모건 그리고 시티그룹, UBS 같은 유명 은행들도 함께 참여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 주관사?
5: 예. 이르면 내년 상장이 예상됩니다.
1: 상장할 때 주관사라고 하는 걸 정한다고는 들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5: 이게 집을 팔 때를 비유를 해보면요.
1: 예.
5: 그 지난번에는 어느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길지를 알아봤다는 거고
1: 예.
5: 이번에는 중개업소를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1: 아, 주관사라고 하는 게 중개업소 비슷한 거다?
5: 맞습니다.
1: 예.
5: 그래서 주관사는 회사의 몸값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투자자를 어디서 모을지 그리고 언제 주식을 팔지 같은 얘기들을 함께 준비합니다.
1: 예.
5: 근데 뭐 앞서 2주도 안 돼서 준비가 한 단계 더 구체화됐다는 점이 새로운 점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개업소를 골랐다고 해서 집이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1: 예.
5: 주식을 사겠다는 투자자가 얼마를 낼지가 중요하고 가격이 맞지 않으면 상장 일정이나 조건도 바뀔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아파트를 동네 부동산에 내놨어요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다는 거군요.
5: 맞습니다.
1: 팔 생각은 분명히 있다 그럼.
5: 그렇습니다.
1: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하이닉스의 자회사 뭐 손자회사 이렇게 섞이면서 이게 중복 상장 논란이 계속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상장한다는 겁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5: 중복 상장 말씀을 하시

0: 면은
1: 예. 지배 구조가 SK 주식회사, SK 주식회요. 아, 예예. 뭐 그 아래에 또 뭐 SK 하이닉스 일단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0: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장하느냐뿐만이 아니라 예. 그 어떤 방식으로 상장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몫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예. 중요해졌습니다.
1: 예.
0: 그 지배 구조를 말씀해 주셔서 살펴보면요. 이게 지금 SK 주식회사가 SK 스퀘어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SK 스퀘어가 또 SK 하이닉스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1: 예.
0: 그 아래에 미국 AI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고 그 아래에 또 솔리다임이 있는 구조입니다.
1: 하이닉스 아래에 AI 컴퍼니가 따로 있고 또 솔리다임은 그 밑에 있고.
0: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그 기존의 솔리다임 법인이 그 AI 컴퍼니로 재편이 됐고요.
1: 예.
0: 그 SSD 사업 그러니까 그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 아래에 있는 새로운 솔리다임 법인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장한 회사들이 아래에 여러 단계의 법인으로 연결돼 있어서
1: 예.
0: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일부 시민단체가 이걸 중복 상장이다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 원래 있었던 회사를 위아래로 쪼개서 아들과 아버지로 나눈 후에
0: 맞습니다.
1: 그 위에 SK 하이닉스가 있다는 거고
0: 맞습니다.
1: 그럼 하이닉스의 아들 회사가 상장하는 건지 손자 회사가 상장하는 건지도 지금은 모호한 상태에 겠네요.
0: 맞습니다.
1: 그 중간에 있는 AI 컴퍼니라고 하는 거는 어떤 회사예요?
0: AI 컴퍼니는
1: 예, SK 주식회사하고 뭐 다른 계열사들도 출자한다고 하던데.
0: 맞습니다. 그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분 구조상 SK 하이닉스와 솔리다임 사이에 있는 이 AI 컴퍼니인데요.
1: 예.
0: 그 SK 주식회사와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K 텔레콤 같은 SK 다른 계열사들도 여기에 출자를 했습니다.
1: 음흠.
0: 그래서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도 여기에 투자를 한 지분에 따라서 그 AI 컴퍼니의 사업 성과를 나눠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1: 예.
0: 그래서 상장 방식도 이번에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새 주식을 발행하면 그 돈은 발행한 회사에 들어와서 사업을 키우는 데 쓸 수 있습니다.
1: 그렇겠죠.
0: 그 대신 새 주주가 들어오는 만큼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걸 지분 희석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기존 주식을 팔면 매각 대금은 주식을 판 쪽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예. 어느 법인에 상장하는지 그 새 주식과 기존 주식을 얼마나 파는지도 아직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 가령 같은 13조 원을 모으더라도 회사 예. 몸값을 높게 인정받으면 적은 지분을 내줘도 되고 낮게 평가받으면 더 많이 넘겨야 됩니다.
1: 지분을 넘겨야 되니까.
0: 예. 그래서 기존 주주들한테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물론 지분율이 낮아진다고 반드시 손해는 아닙니다.
1: 예.
0: 외부 투자금으로 사업을 크게 키우면 남은 지분 가치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1: 예.
0: 그 또 솔리다임은 일반적인 쪼개기 상장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 SK가 기존 사업을 떼어낸 게 아니라 인텔에서 사온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낮은 값에 지분을 넘기거나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기존 주주들의 문제가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1: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회사가 갖고 있던 기존 사업을 떼서 상장하는 거나 회사가 있던 돈으로 어떤 회사를 사서 자회사로 갖고 있다가 상장하는 거나 뭐 같은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회사 자산이 두 번 예. 상장되니까 논란인 건데 두 번 상장된다고 또 이 자체가 꼭 뭐 주주들한테 나쁘냐 좋으냐도 논란거리가 계속 있어서 그렇다고 자회사가 자회사 아닌 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0: 맞습니다.
1: 주식시장 좋을 때는 자회사에 상장 회사가 있으면 또 그것도 박수치고
0: 예.
1: 주식시장 안 좋을 때는 왜 두 개가 상장돼 있어? 뭐 이러면서 또 투자자들도 좀 변덕이 있는 것 같기는 하고 몸값은 뭐 200조 원 얘기 솔리다임이 뭐
0: 예.
1: 아니면 뭐 100조 원 이야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으니까 시장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그런
0: 맞습니다.
1: 얘기 같죠?
0: 예, 지난번에는 로이터에서 최대 1,500달러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우리 돈으로 한 200조 원 정도 됩니다.
1: 예.
0: 그런데 이번에 이제 블룸버그가 전망한 예상치는 최대 1,000억 달러. 그러니까 13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보도가 제시한 예상치일 뿐이고 실제 거래에서 200조 원으로 정해졌던 회사 가치가 뭐 130조 원으로 떨어졌다.
1: 대충 100조 원에서 200조 원 왔다 갔다 한다는
0: 예상치일 뿐이기
1: 거죠?
0: 때문에
1: 예. 예,
0: 가늠하는 정도로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회사 전체 가치가 130조 원인지 200조 원인지 그것도 뭐 요즘도 매일매일 주가가 움직이니까 다른 경쟁사들도 얼마나 주식을 또 팔아서 얼마의 자금을 마련할지도 아직은 안 정해져 있는.
0: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1: 그냥 시장에 내놓기만 한.
0: 맞습니다.
1: 그러게요. 이게 그러면 솔리다임이 상장될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SK 뭐 인공지능 회사 AI 회사가 상장될지도 잘 모르는 구조군요. 어떻게
0: 맞습니다.
1: 될지는. SK 하이닉스는 입장이 뭐랍니까?
0: 이게 논란이 커질 것을 예상을 했는지 예. SK 하이닉스도 지난 1일에 공식 입장을

0: 결단을 냈는데요. 그 자체 자금이 충분하더라도 모든 투자를 직접 하는 게 최선은 아니고 외부 자금을 활용할 때는 기존 주주의 경제적 가치에 미칠 영향과 예. 장기적인 주주 가치를 중요하게 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주주 보호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1: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돈 잘 버는데 왜 그 돈으로 투자하면 되지? 왜 또 자회사, 손자회사를 상장시켜서 논란을 일으키냐? 돈 없는 거 아닌데? 예. 라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꼭 회사에 돈이 있어도 꼭 그 돈 써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게 SK하이닉스 입장이고.
0: 예.
1: 그렇군요. 예.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5: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4: 잠시 후 9시 5분
5: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6: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또 찾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문자로 소통하는 건 고마운 한글 덕분에 명료한데 말, 대화로 정확하게 소통하는 건 의외로 간단치가 않죠. 심리학계의 연구와 사례를 종합해보면 무언가를 설명할 때 말한 쪽은 내용의 반은 알아들었겠지 하지만 들은 쪽은 5%만 이해하거나 기억한답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뭔가를 쭉 말한 다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라고 묻지 말고 내가 설명을 제대로 한 건가요? 라고 묻는 게 좋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우리 연입니다.
4: 안녕하세요. 뭐야?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나? 안녕하세요.
5: 예.
4: 뭐야? 인사를 받기만 하네?
2: 이런 경우 많이 겪으시죠? 환한 미소와 함께 주고받는 따스한 인사야말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 아닐까요? 인사는 주고받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5: 아, 예. 안녕하세요.
2: 아, 몇 층 가세요?
5: 아, 정이 넘치는 사회요?
2: 에? 정이 넘치는 사회요?
5: 예.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재학 원장과 함께하는 우리 몸을 유지하는 6가지 기전과 영양 이야기.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2016년 가을맞이 우수 중소기업 및 농특산품 건강박람회가 울산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10월 8일 목요일부터 10월 12일 월요일까지 전국 각 지역의 품질 좋고 건강에 좋은 다양한 농식품과 직접 체험해보며 즐길 수 있는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모두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부터 10월 12일 월요일까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가을맞이 건강박람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9시 뉴스입니다. 우리 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차지훈 주 유엔 대사는 현지 시간 8일 미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일반 도의 연설에서 해당 폭발은 군사분계선 남측에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에 의해 발생한 것임이 확인됐다며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북한 측은 답변권을 얻어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북한 측 대표는 한국이 언급한 이른바 지뢰 폭발 사건은 정당한 주권 행사인 남측 접경지 요새화 조치를 군사적 침략으로 규정하려는 불순한 방해적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 당국자도 지뢰 폭발이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24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8일 발간한 2026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2003년 보고서에서 3등급에 지정된 이후 올해 보고서까지 24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에 등재됐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서 성인뿐 아니라 아동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에게 강제 노동 조건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정부 정책과 패턴이 존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대규모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과 중동 지역의 유조선 공격 확대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전장보다 3.64% 오른 배럴당 $91.4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원유 가격의 기준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선물 종가는 4.07% 상승한 배럴당 104.2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한글날인 오늘은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7도로 분포해 대부분 지역